0: 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원서 접수 마감을 10분 앞둔 오후 5시 50분쯤 수시 원서 접수 대행사 2개 중 하나인 UA 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타나 일부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 및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원서 접수 마감 시각을 1시간 연장했지만 최대 1,200여 명의 학생들이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피해 수험생을 상대로 구제 신청을 받기로 한 가운데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늘부터 정규장이 끝난 뒤에도 실시간으로 주식 거래가 가능한 애프터마켓을 운영합니다. 애프터마켓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운영되고 정규장과 같은 접속매매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주문이 체결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주문이 체결되던 시간 외 단일가 매매 방식은 폐지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무렵 끝날 수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취재진과 만나 중간선거 직후 어쩌면 그 전에 끝날 것이라며 이란은 절실히 협상하고 싶어 하고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미국 방문을 취소할 가능성엔 걱정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훌륭한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해에서 243명이 탑승한 여객선이 악천후 속에서 연락이 끊긴 뒤 침몰해 130명이 넘는 사망,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사고 신고를 접수한 인도네시아 구조당국은 해군과 함께 선박 12척을 여객선의 마지막 위치로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 나서 107명을 구조했지만 6명이 숨지고 130명은 실종됐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15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와 부산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0.7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중고로 되팔자니 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휴대폰들 있으시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한달 동안 범국민 폐휴대폰 회수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 수거 플랫폼 나눔폰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학교에 전용 수거함도 설치됩니다. 또 우체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수거해가는 안심방문 수거 서비스도 올해 안에 도입되는데요. 천덕꾸러기 휴대폰들 모으면 노다지 도시광산입니다. 이참에 내놓으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킬링의 명소 담양 죽녹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월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0: 출근하실 때 긴 소매 옷 입으셨습니까? 아니 가을이 이렇게 순식간에 닥치다니 참. 그 덥던 여름, 그 잠 못 이루던 열대야가 꿈인가 싶습니다. 폭염에 지쳤던 만큼 이 좋은 계절을 때로는 활달하게, 때로는 고요하게 충분히 누려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치권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겠군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네요.
1: 네, 슈퍼위크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뭐 빅 이벤트인 스포츠 경기가 연달아 열릴 때라든지 유통가에서 대규모 세일이 이어질 때라든지 주식시장에서 금리와 물가지수, 기업 실적 등이 몰려서 발표될 때도 슈퍼위크라고 하는데 이번 주는 정치권 슈퍼위크라고도 표현하네요. 새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데요. 장관 후보들의 면면, 온갖 의혹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지, 넘어가 줄 수는 있는 수준인지, 뭐 그만하면 괜찮네 인지 우리도 잘 살피고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0: 오늘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을 밤 8시까지 사고 팔 수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정주장은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 반에 끝났는데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시작한다고 그래요.
1: 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넥스트트레이드도 저녁 8시까지죠. 거래 기회는 확대됐는데 그만큼 시장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 직전에 시스템 오류를 일으켜서 약 1,200명의 수험생이 피해를 봤다는 소식도 들으셨죠. 교육부가 오늘부터 구제 조치에 나선다고 합니다. 9월 중순을 달리는 이번 한 주 명절 앞이라 사람도 차량도 분주할 테니 속도 조금 늦추면서 마음의 평화를 수시로 기억해 주세요.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7: 요즘 우리 아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진 않나요?
8: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스마트폰 문제. 가정의 고민.

0: 상품도 작은 변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1: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0: 여성시대 폰프리 스쿨 특집은 9월 11일과 18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우리 ENL 하루틴, 휴원스 글로벌, NH농협손해보험, 당진시청, 성원에드피아,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음주우엔 팀앱대리, 금호타이어, 도드람 한돈, IBK 기업은행, 빅토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브람쌈마 의자와 함께합니다.
1: 와, 주말 사이에 또 많이 쌓였어요. 편지 아니고 쪽지. 첫 번째 쪽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은정님이 주셨네요. 요즘 제가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져서 주말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오거든요. SNS를 우연히 보다가 편의점에서 파는 빵 중에 책갈피가 들어있는 빵을 봤는데 귀여워서 저도 한 개 갖고 싶더라고요. 근데 주변 편의점에서 모두 솔드아웃. 편의점 앱을 깔고 도전해보라고 하길래 깔아봤는데 아침 저녁으로 조회해봐도 모두 0개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 책갈피 나도 가져보고 싶은데 라고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했더니 남편 왈.
0: 아우 애도 아니고 그게 뭐라고 그렇게 집착을 해. 집착을 버려.
1: 구박만 하더군요. 서운했지만 맞는 말이기도 하고. 에휴, 나한테는 안 오려나 보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 갑자기 남편한테서 깨톡이 왔어요.
0: 외근 나왔는데 시골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발견.
1: 그리고 그 빵 사진을 세 개나 보냈더라고요. 저녁에 개선장군처럼 빵봉지를 들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말은 툭툭 내뱉지만 은근 기억했다가 챙겨주는 남편. 고마워. 또 구해와.
0: 오, 요거는 감동 포인트다. 그쵸?
1: 그쵸?
0: 네. 예, 그땐 구박하듯이 하지만 늘 마음속에 염두에 뒀다가 어우, 편의점에서 발견하고 어우, 내 아내가 찾던 건데.
1: 맞아.
0: 예.
1: 어우, 참 자상하시다. 근데 츤데레다. 그죠?
0: 그렇죠. 네. 네. 이런 걸 이제 그렇게
1: 틱 하고서는 그래도 해 주고
0: 항상 마음 한 켠에는 신경 쓰고 있다가.
1: 근데
0: 요새 이게 진짜 이렇게 난리래요.
1: 그래요. 책갈
0: 편의점에서.
1: 아, 난 못 봤어. 그래요?
0: 예.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이게 그
1: 사진 좀 올려 주세요. 보게.
0: 어느 출판사하고
1: 예.
0: 요 빵하고 요렇게 콜라보를 해 가지고요.
1: 아,
0: 뭐 오만과 편견 겉표지가 그래. 빵인데.
1: 아, 빵인데 오만과 편견이에요?
0: 예, 근데 그 안에 들은 빵도 있고 뭐 책갈피를 이렇게 또 만들어놨고.
1: 아, 그렇구나. 그랬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광고해주진 않을 거지만.
0: 뭐 이미 뭐 아시는 분들
1: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0: 네. 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뭐 세계 문학 이런 것들을
1: 오호.
0: 빵하고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
1: 아이디어가 좋았습니다.
0: 네네. 네. 탐나실만해. 예전에는 그 피카츄. 아우, 아, 거기 캐 스티커 보겠다.
1: 나 진짜 그거. 야. 어느 집 애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구하느라고 아유 진짜.
0: 요새는 그냥 계속 전시돼 있던데 편의점에. 우리 둘째도 그 빵 구하겠다고 편의점에서 아, 저 점심을 먹어가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아유, 쪽지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두울님의 쪽지예요. 나는 추석이 즐겁다가도 슬퍼진다. 다음 주 일요일이면 아빠 제사다.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으니 남편을 보낸 엄마 나이가 지금 내 나이랑 비슷하다. 아, 나는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 밤낮으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까? 아빠는 고단한 직장 생활에 속은 골마도 우리 자매와 엄마 앞에서는 한없이 자상하고 항상 모든 생각의 중심에 가족이 있었던 것 같다. 공무원이셨던 아빠는 명절에도 상급자보다는 환경미화원 이모님들 계약직 직원분들의 선물을 항상 먼저 챙겨주셨던 마음 따뜻한 분이셨다. 어느 날 엄마에게 왜 젊은 나이에 혼자 되었을 때 새 출발 안 했어 물어보니 1초도 안 돼서 답하셨다.
1: 네 아빠만한 사람이 없더라.
0: 맞는 말이다. 나 역시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꿈이었다. 그 바람을 들어주셨는지 자상하고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착한 남편을 만나 새 공주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아빠, 제사 때 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 거기서 얼마나 좋은 술 친구를 만났길래 꿈에도 안 나오셔 그래. 진짜 많이 보고 싶다. 아빠, 엄마, 언니 나 보러 꼭 와야 돼. 사랑해. 아,
1: 하셨습니다. 그러셨구나. 아빠 사랑이 대단하셨네. 그리고 공무원이심에도 어쨌든 공무원이신데 명절에도 윗사람보다는 더 수고하시고 네. 좀 하여튼 계약직군이나 환경미화원 이모님들을 먼저 챙겨주신 그렇게 마음 따뜻하신 분이셨다 네. 하는 얘기잖아요.
0: 근데 이제 추석 즈음이 이제 제사시니까
1: 그러니까 더더욱 생각나시지.
0: 이맘때 이제 아빠 생각이 더 많이 나시겠어요.
1: 그렇죠. 네. 쪽지 남겨주신 이은정 윤두울님께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보내드릴게요.
0: 네. 그야말로 이제 추석이 진짜 다음 주예요. 오늘 월요일이죠.
1: 그렇죠.
0: 맞아요. 다음 주 목금토예요. 자. 추석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예고를 해드리자면 오늘 3, 4부 백인에게 묻습니다 코너에서도 나에게 추석이란 무엇인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지금 세우고 계신 계획이나 마음가짐, 올해 특별히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왜 바뀌었는지 알려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또 유지하고 싶은 우리 집만의 가풍, 문화, 분위기를 소개해 주셔도 됩니다.
1: 나에게 추석이란 무엇인가? 추석에 관한 이행시를 지어서 보내셔도 되고요. 별다른 계획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명절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생각,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을 보내주셔도 돼요. 뭐 그것도 없으시다면 보름달 보면서 빌고 싶은 소원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감사 인사 등등도 환영합니다.
0: 제일 중요한 공지, 오늘은 전화 연결도 가능합니다. 문자 또는 미니로 사연 주셔도 되고요. 나는 직접 통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 앞에 전화 또는 통화라고 말머리를 달아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 미니로 주신 사연이 소개되시면 5만 원 상당의 간편식 세트, 통화가 연결된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보내드릴게요.
1: 네, 그리고 으라차차차.
0: 아, 그렇죠. 이거 빼고
1: 왜 안 하나 하셨죠?
0: 그러니까요.
1: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건강, 나를 위한 스트레칭. 챙기고 가야죠. 잠시 하던 일 멈추시고 양손 머리 위로 쭉 올리시면서 상체와 하체를 최대한 멀리 멀리 보내는 느낌으로 온몸 늘리기.
0: 네.
1: 손가락은 물론이고 발가락까지 10개로 피아노 치듯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움직여 주세요.
0: 좋습니다.
1: 네.
0: 계속 멈추시면서 기분 좋은 선물도 나눠야죠. 여성시 대표 행운 선물. 자, 월요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100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 숫자 0부터 9 사이에 마음에 드는 숫자 두 개를 골라서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번호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1: 네, 숫자만 보내시고 오늘은 나에게 추석은 무엇인가? 나에게 추석이란 무엇인가? 올해 나는 추석을 이렇게 이렇게 보내겠다. 마음가짐과 계획, 또 달라지고 있는 우리 집안 명절 풍경, 보름달에게 빌고 싶은 소원이나 감사 인사, 원하시는 그대로 그냥 보내주세요. 자연스럽게.
0: 네, 맞습니다. 숫자도 보내주시고 추석에 하고 싶은 말씀도 보내주시고 또 전화 연결하고 싶으면 전화라고 써서 보내주시기
1: 좋죠.
0: 바랍니다.
1: 네.
0: 송은화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저는 지금 발등 골절로 깁스를 하고 있는데 추석 전에 깁스를 푸는 게 소원입니다. 아유, 저희도 그렇게 바라게 되네요.
1: 발등 골절.
0: 어쩌다가 또 그렇게 골절이 굴러오셨어. 그래.
1: 아유, 참.
0: 이게 또 다리면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1: 냉동실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0: 아, 발등 쪽이니까.
1: 예. 비닐봉지 이렇게 다 해놓은 게 미끄러지면서 꽝 하고.
0: 충분히 가능한 일이네요.
1: 네, 그렇죠.
0: 아, 추석 때 움직임도 많으셔야 될 텐데 그 전에 빨리 푸셨으면 좋겠네.
1: 근데 빨리보다는 완벽하게 나야 돼요.
0: 뼈가 잘 붙어야 되니까.
1: 그렇죠.
0: 네네.
1: 그게 문제죠.
0: 병원에서 딱 맞는 시점에 잘 풀어주실 거예요. 그러기를, 그때까지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1: 그러기를 바랍니다.
0: 저희가 그래도 달달한 라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자, 오늘의 첫 사연 서울시 은평구의 이정옥님, 이정욱님 사연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당당인 나는 며칠 전 남편 친구 결혼식에 가는 길에 종로구에서 어느 예식장을 보고 놀랐다. 그곳은 2012년 내가 20살 때 일일 알바를 했던

0: 직장 같았는데 그날 굉장히 서러워서 이 다음에 꼭 서울에서 살겠다고 다짐했었기 때문이다. 딱 하루 일해서 그 예식장이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는데 차 타고 지나가면 순식간에 보았는데도 바로 느낌이 왔다. 돈 없이 상경한 대학생이었던 나는 주말에 알바라도 할까 하고 기숙사에 같이 살던 친구와 예식장 일일 알바에 지원했다. 도착하니 일일 알바생들을 쭉 줄 세워놓고 매니저 같은 사람이 역할을 정해주었다. 예쁜 애들에게는 식장 다양한 음식을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 좋았다. 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대학교에 가서 사귄 친구한테 연락이 왔다. 내가 있는 곳으로 올 테니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다. 같이 예식장 알바한 친구가 말렸다.
1: 오늘 고생해서 돈 벌어놓고 외식하면 무슨 소용이야. 너 그 친구 만나지 마. 오지 말라고 해.
0: 하지만 나에게 연락해온 친구와는 막 친해지기 시작한 터라 거절 못하고 해화동에서 맥주를 마셨다. 그 친구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이 신촌에서 하숙집을 하는 친구였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꾸 비싼 걸 시켰다. 으흠. 결국 일일 알바비가 그날 저녁에 그대로 다 나가고 말았다. 기숙사에 돌아와서는 같이 알바한 친구에게 싫은 소리 들을까 봐 싼 걸로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날 나는 서울에 사는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웠다. 서울에 살아서 이런 비싼 것도 걱정 없이 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서울에 살아서 그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부러웠고 그 결혼을 축하하러 하객으로 온 서울 사람들도 부러웠다. 지나가면서 그 예식장을 발견하고 거기가 맞나 하고 예식장의 지난 자취를 검색해서 찾아보는데 20살 그날의 내가 자꾸 생각나고 그날의 서러움이 떠올라 마음이 씁쓸하고도 쓸쓸해졌다. 그 일이 있은 후에도 나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집안 사정이 더 어려워지고 말았다. 결국 2년여 만에 휴학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합격해서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결혼하면서 인사 교류 제도를 통해 희박한 확률을 뚫고 서울 지방 공무원으로 서울에서 살게 되었다. 이제는 서울에 집도 마련해서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내 자식은 서울에서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첫째 아이는 6살, 둘째는 곧 돌이다.
1: 야, 그렇죠. 지금 이제 서울시 은평구에서 이렇게 사연을 주셨으니 말이죠.
0: 그렇죠.
1: 하지만 그 20대 때는 열심히 주말 알바까지 하시면서 네, 기숙사 생활하면서.
0: 아니 근데 네. 신촌에 부모님이 하숙집을 한다는 그 친구 말이에요.
1: 예.
0: 너 있는 대로 갈 테니까 우리 같이 저녁 먹자. 그래놓고 비싼 걸 계속 시키는 건 뭐야?
1: 그러게.
0: 그럼 설마 각자 먹은 값으로 자기가
1: 나눠서 냈을. 저도 그게 고민 문제 뭐야? 네, 궁금했거든요.
0: 없어. 거절을 못하고 맥주를 마시고 비싼 걸 자꾸 시키는데 결국 일일 알바비가 그날 저녁 때 그대로 다 나갔다.
1: 이렇게 다 내라고는 안 했을 것 같고
0: 얌체야 조금
1: 예
0: 얌체 성향이 있어.
1: 본인은 뭐 이 정도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켜갖고 뭐 각자 냈다 치더라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
0: 우리 중학교 때 어떤 애가 얘 너 돈 꿔줄까? 돈 꿔줄까? 그래 자기가
1: 네.
0: 그러니까 또 그런 거 거절 못하는 친구가 왜? 그래
1: 뭐 필요 없는데 굳이
0: 꿔줘. 그랬더니 얘 너 돈 가졌으니까 오늘 빵은 네가 사라. 그 얘기가 기억이 나. 너무 얌체 같아서 기억을 하는 거야. 자기 그런 억지가 어딨어. 돈이 필요한지 뭐한지도 모르고 돈 꿔줄게. 그래놓고 너 돈 있으니까 네가 빵 사라.
1: 와.
0: 그런 친구도 있었어.
1: 진짜 학창시절 되게 유치한 듯 뒤에.
0: 그래.
1: 얼척 없네요. 아유 홍성현님이요. 남이 사주는데 비싼 거 시키는 사람. 아 너무 미워요 정말. 남의 주머니 사정 좀 생각해 주지. 아, 왜 그러는지 정말.
0: 그러게요.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지 뭐.
1: 아, 그래서 서울 깍쟁이라고 그러나? 하지만
0: 나
1: 지금
0: 서울 깍쟁이에요. 왜요?
1: 하지만 지금 또 서울 사시니까 우리 이정욱 님도. 로이킴의 노래 흐릅니다. 서울 이곳은.
0: 아, 서울 이곳은.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주말 사이에는 문학의 소식이 뉴스 앞머리를 장식했습니다. 제83회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이창동 감독이 영화 가능한 사랑으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기업의 집단 해고로 삶이 흔들린 부부 얘기로 출발하는 영화라는데 이창동 감독은 그댁 부부가 다 여성시대와 인연이 깊습니다. 이창동 감독은 여성시대 신춘편지 쇼를 여러 번 심사해 주셨고 부인 되시는 이정란 작가는 오후 4시에 양희경 DJ가 진행한 가요 응접실과 여성시대에서 일했고 드라마도 쓰셨죠. 돌아보면 우리나라 영화가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베를린 영화제, 깐느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기억나시게 영화 제목만 말씀드리자면 1961년에는 강대진 감독의 마부, 1987년 임권택 감독의 시바지, 1994년 장선우 감독의 화엄경, 2002년 임권택 감독의 취화선,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 2004년 김기덕 감독의 사마리아, 2004년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2007년 이창동 감독의 밀양, 2008년 박찬욱 감독의 박쥐, 2009년 이창동 감독의 시, 2012년에는 김기덕 감독의 피했다, 2017년 홍상수 감독의 밤의 해변에서 혼자,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이 작품 가운데 여러 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영화 사랑을 키워준 지난 시간도 떠오르실 거예요. 이를테면 텔레비전에서 본 주말의 명화와 명화극장. MBC 주말의 명화는 영화 필름이 막 움직이는 화면으로 시작해서 영화 작품의 주요 장면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그널 음악이 울리고 KBS의 명화극장은 아카데미상 트로피가 먼저 나타나고 이어서 영화의 주요 장면이 펼쳐지면서 시그널 음악이 울렸습니다. 토요일에는 주말에 명화를 보고 일요일 밤에는 명화극장을 보고 그 시간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기억되는 이유는 가족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그 시간을 즐겁게 누렸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추석을 앞두면 추석 특선 영화를 방송사마다 발표해서 좋은 작품을 연달아 볼 수 있던 시절도 생각납니다. 이제는 뭐 언제 어디서나 보고 싶은 영화를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어서 그만큼 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다려서 보던 가족이 함께 보던 그 느낌은 추억 속에서나 찾을 수 있겠습니다. 가족, 집, 고향, 어린 시절, 우리를 키운 많은 시간 가운데서 좋았던 일, 눈물 나던 일 떠오르시면 여성시대 홈페이지에 편지 올려주세요. 그 사연에 당당히 님들이 한마음으로 공감해 주실 겁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이문세, 이적이 함께한 노래 조조할인 들으셨습니다. 이 영화관의 추억, 이 명절 동안 TV에서 해주던 그런 맞아. 영화들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1: 새삼스러웠어요.
0: 잠에서 깨며 듣던 그 시그널 음악. 그땐 총잡이 서부 영화가 많았었는데.
1: 많았죠.
0: 국민학생이던 제가 그 영화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1: 마카로니 웨스턴이라 그래갖고 약간 좀. 예.
0: 서부 영화들이 그때 굉장히 서부 많았어요.
1: 서부 영화들이. 그랬어요.
0: 그렇죠. 그 주말 밤에는 온 가족이 그 주말에 영화
1: 앉아 보던
0: 봤었죠.
1: 네. 1443님 명절 단골 영화는 나 홀로 집에죠.
0: 꼭 크리스마스 때만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케빈을 만날 수 있는 건 우리 추석 때도 만나고 설에도 만나고 그랬어요.
1: 네.
0: 예. 거기에 덧붙입니다. 5144님 나 홀로 집에 하고 성룡 영화는 명절 때마다 나왔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케빈의 성룡의 그래. 영화는 아니지만 저는 그 추석이나 설 때는 꼭 MBC에서 했던 머털도사.
1: 머털도사
0: 많이 봤어요. 네. 머리털 뽑았고 후 한번 이렇게 변신하고.
1: 0058님 예. 아가사 크리스티 추리극장 정말 좋아했는데 그립네요.
0: 야 말씀 이렇게 주신데 정말 다 그립네요.
1: 그죠?
0: 네네. 네. 형사 콜롬보도 외화 시리즈 재밌게 봤었는데.
1: 형사 콜롬보 맞아.
0: 자 그야말로 이분들께 라떼는 말이야.
1: 네 라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0: 네 이번 추석에는 어떤 걸 또 재밌게 챙겨봐야 되나. 그러게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0: 자 이어지는 사연은요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서 이경자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희은 언니 김일중 씨. 저는 충북 음성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천평의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 64세 여인입니다.
1: 천평.
0: 와, 요즘 고추 수확하랴 말리랴 손발이 10개라도 모자란 한우를 보내고 있지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두 분 목소리에 힘을 얻어가며 즐겁게 흙을 일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문득 라디오를 듣다가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지독했던 사랑의 경험은 무엇인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순간 제 60평생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지독했던 사랑은 바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를 지독하게 사랑했던 시간이었다고요. 7년의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한 지 어느덧 40년이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남들처럼 괴로움도 있었고 행복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셋을 보며 다 참고 견디었죠. 한때는 남부러울 것 없이 부유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사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어느 날 남편이 잘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우리 가정에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뜯어 말려도

0: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함께 파멸할 수 없다는 결단 끝에 사업 시작과 동시에 제 손으로 이혼이라는 도장을 찍으며 오랜 결혼 생활에 막을 내렸습니다. 남편을 너무 잘 알기에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나쁜 예감은 왜 틀리지 않을까요? 남편의 사업은 완전히 주저앉았고 자그마치 25억 원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빚을 남긴 채 남편은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편이 무너지는 모습을 아들에게 전해 들을 때 제 마음은 피눈물이 나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아들이 식사나 같이 하자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 나도 모르게 남편과 아이들이 다 같이 와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오는지 몰랐고 저 역시 남편이 그 자리에 오는지 몰랐습니다. 아들 삼형제가 무너진 부모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헬쓱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마주선 재앙을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이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나를 사랑하기에 또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남편을 다시 살리기 위해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친정도 가지 않은 채 남들이 독하다고 손가락질할지언정 저는 저 자신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그 모진 터널을 지나 남편이 스스로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저는 다시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내야겠다는 마음 그리고 내 가정을 온전히 지켜내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다시 합치게 되었고 지금은 이곳 음성 시골 마을로 내려와 6년째 함께 고추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천평의 밭을 일구느라 온몸이 쑤시고 아프지만 땀 흘려 정직하게 수확한 고추를 볼 때면 그렇게 마음이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밭일을 돕는 남편을 보면 아, 우리가 결국 살아남았구나 싶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가끔 그때를 돌아봅니다. 만약 그 힘든 순간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나를 지키기 위해 독하게 마음먹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 가족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까지도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겠죠. 가장 어두웠던 시절 나 자신을 지독하게 사랑했기에 결국 남편도 자식도 그리고 지금의 평온한 일상도 모두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양희은 언니 김일중 씨, 60대의 나이에 인생의 큰 풍파를 넘고 이제야 진짜 평화를 맛보고 있는 이 여인에게 힘내라고 따뜻한 응원 한마디 건네주시면 안 될까요? 천평 고추밭에 제 땀방울만큼이나 진한 행복이 가득 차오르도록 말입니다. 저 잘 살고 있죠? 아, 그럼요.
1: 말에 무엇하리요, 그죠? 그럼 잘 사시는 거지.
0: 네.
1: 그 거센 폭풍 앞에 세상에 25억이 무슨 실감이나 나요?
0: 거기에 남편을 향한 사랑이 없으셨던 거 아니에요. 동정심도 당연히 있으셨죠. 하지만 예, 한없이 무너져 내릴 그 남편을 알기에 본인의 힘을 먼저 키우셨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가 구해줄 수 있으니까.
1: 아유 참.
0: 그래야 내가 끄집어낼 아니다. 수 있으니까.
1: 예. 또 두 분이 지금 6년째 고추 농사를 짓고 계신데 진짜 정직한 땀을 흘리고
0: 네.
1: 그리고 빨갛게 익은 고추를 볼 때 정말 네, 행복하다 그러셨어 이분은.
0: 그렇죠. 이젠 다른 생각 말고 이 자연 속에서 우리 부부가 오롯이 땀 흘려 일한 것이 우리 것이다라는 말씀.
1: 맞아. 네. 그래요.
0: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진짜.
0: 네. 아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예. 네. 이제 우리 남편분도 실은 옆에서 이제 발 뻗고 주무시지 않을까요?
1: 아이 그렇겠죠. 예. 그럼요.
0: 함께 땀 흘리시면서. 네.

0: 이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확인하실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0: 지친 나를 안아주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0: 제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1: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이정욱님께는 해피데이 꾸러미, 이경자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1: 9891님 문자입니다. 11살 된 첫째 아들이 주말에 감기 걸려서 고생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 일교차가 나다 보니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요즘 감기가 유행인 것 같은데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0: 네, 감기가 많이 유행이래요.
1: 네,
0: 진짜. 네, 특히 어린이들 사이에 감기가 제법 유행이라고 들었는데 어른들도 감기 걸려서 정말 며칠 지독하게 앓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코로나19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네. 감기를 심하게 앓으시더라고요. 마스크 다 뭐 없어졌다 그러지 마시고
1: 경험해봤잖아요. 네. 그렇죠?
0: 예. 손 잘 씻고 마스크 하면 괜찮아요.
1: 맞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라떼 보내드릴게요. 자, 이어지는 오늘 3, 4부 추석이란 무엇인가? 백인의 당당히 여러분의 추석 계획, 추석 때마다 챙기시는 것과 달라지고 있는 풍경은 뭔지 전화통화도 가능합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간편식 세트, 또 통화 연결된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보내드려요. 여성시대 통해서 추석에 대해서 할 말 있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0: 네, 100만 원짜리 선물 꾸러미 추첨도 있는 날이니까 보내실 때 행운 번호도 살짝 곁들여서 보내주시면 좋겠죠.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자, 2부 끝곡으로 틀만한, 들을만한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1: 네, 2706님. 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이제 곧 일하러 들어가야 하는데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보드카레인의 서랍을 비우다.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 저희 들려드리고요. 10시 5분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10시 뉴스입니다. 지난주 7000선을 내줬던 코스피가 오늘은 200포인트 넘게 빠지며 출발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지난주보다 217포인트 3.14% 내린 6692.61로 시작해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락 출발해 장 초반 3% 넘게 빠졌고 SK하이닉스도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75% 내린 806.27로 개장해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전력이 제안한 5년치 전기요금 25조 원 선납을 거절했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가기관 전력망 공급을 위해 각각 20조 원, 5조 원에 달하는 전기료를 미리 내달라는

0: 한전 제안에 대해 검토 결과 수용이 어렵다고 전달했습니다. 한전의 총 부채는 지난 6월 말 기준 210조 7천억 원으로 하루 이자가 115억 원에 달하고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인 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5배까지 늘려준 정부의 특례도 내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조인으로서 수년간 쌓아온 경험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에 잘 쓰여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 마지막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며 30년간 법조인으로서 재판, 변호인, 경찰 인권위원 등 모든 경험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에 소중하게 잘 쓰여지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청탁 의혹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질문에는 내일 다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와 관련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부각하는 부정적 세력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우리는 안전장치를 둘 순 있다면서도 이같이 답했고 미국은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 AI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기 때문에 나는 이 방식을 유지하고 싶다며 AI 개발을 가속하는 미국의 현 AI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15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와 부산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최대 1.5m,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 최대 1m로 일겠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지난달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는 이른바 기후 불평등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선진국이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고 이로 인한 피해를 약소국이 받는 거죠. 과거 선진국들이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탄소가 발생해 온난화 현상이 심해졌는데요. 정작 화석연료를 많이 쓰지 않는 산간지대와 섬나라 사람들이 산사태와 홍수로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기후위기의 유발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현실. 인류가 함께 반성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주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8: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6: 대구 캐톨릭대학교 818-1번 기사님, 지금 듣고 계신가요?
8: 우리 버스기사님, 지금 듣고 계세요? 오늘 사서함 일준이가 모십니다.
9: 안녕하세요. 대구대 재학 중인 20세 학생입니다. 기숙사 입사한 친구랑 저녁 먹고 버스를 탔는데 백카드가 이용이 안 된다 해서 내리라고 했는데 기사님이 인사 이쁘게 했다고 세워두셨습니다.

안전하게 기숙사에 왔습니다. 기사님 성함은 모르지만 8월 31일 저녁 7시 20분쯤 대구 가톨릭대학교 818-1번 기사님 감사합니다. 여성시대를 들으실 것 같아 음성으로 인사 대신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안전운전하세요.

0: 네, 김영선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에 이어서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듣고 왔습니다.
1: 아유, 참 그 버스 기사님도
0: 네.
1: 그 따뜻한 인사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도 그렇고 또 이쁘게 인사한 그 이 주인공 영서 씨도 그렇고 참 좋네요.
0: 그러니까요.
1: 듣는 우리가 다 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0: 그 상황이 그려지니까 진짜 흐뭇해지는 것 같아요.
1: 그죠?
0: 예, 네. 우리 20살 대학생이 안녕하세요 하고 있는데 찍, 어, 지갑이 없네. 어떡하지? 카드가 안 되네. 근데 기사님이 그냥 아유 우리 학생 예쁘게 인사했으니까 그냥 타요. 아, 그 상황이 참 웃음 지어지는 행복한 상황인데 그걸 그대로 보내지 않고 또 우리 학생이 기사님이 즐겨 들으시겠지.
1: 아,
0: 여성시대에 이렇게
1: 그러게.
0: 네, 음성 편지를 남기면
1: 네네.
0: 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사님.

0: 그래요. 네. 진짜 기사님 마음도 따뜻하시고 또 인사가 일단 고왔던 영서님도 그렇고
1: 네.
0: 또 감사함을 이렇게 어쩌면 여성시대를 들으실 수 있다 해서 라디오로 전해준 영서 학생 마음도 참 이쁘고요. 오늘 음성을 남겨주신 김영서 학생 겉바 속촉 치킨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늘 날도 좋으니까 친구들이랑 피크닉 가서 맛있는 치킨 시켜 먹어도 좋겠네요.
1: 그러니까요. 네, 또 멋진 추억 쌓으시기 바랍니다. 영서님이 기사님께 받은 친절처럼 내가 받은 배려, 친절 중에 이게 최고였다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이번 주 금토일 아내가 애들을 데리고 친정에 간답니다. 여보, 내가 많이 사랑해. 라든지 내향형인 제가 이번 회식 때 버틸 수 있도록 2시간 내내 계속 떠들어준 회사 동기가 고마워요. 처럼 이렇게 웃음나는 배려나 두고두고 마음에 남는 친절이 있다면 02789-1004, 02789-1004번 열린사서함으로 언제든 전화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당당이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죠. 백인에게 묻습니다로 돌아올게요.
1: 저 갑자기 생각났어. 주말에 실은 행사 자리가 있었는데 마지막 공연이 우리 YB. 그러니까 윤도현 형님이 순서였어요. 근데 제가 사회 보는 걸 알고 야 그럼 클로징을 우리 사회가 노래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클로징을 미리 하고 마지막 곡을 우리를 소개를 해달라를 행사 관계자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진짜 마지막 가수 그 소개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하고 끝냈잖아요.
0: 그러니까 그만큼의 시간을 일찍 집에 갈 수 있다는 거죠?
1: 원래는 마지막 공연 끝나고도 저희가 클로징 멘트를 사회자들 해야 되는데 야
0: 배려
1: 형님이
0: 오 배려
1: 오 어이 일중이네 그러면서 야 이거 클로징을 먼저 하라고 그러세요.
0: 저희가 아는 사이입니까?
1: 네네 예전에 저 한밤의 TV 연애를
0: 같이 했었어요.
1: 같이 했었어 가지고
0: 아 그러면 뭐
1: 예 아 너무 좋았죠. 진짜 너무 감사했지. 예.
0: 좋지.
1: 아 YB 짱이에요. 예. 여성시대 3, 4부는 유니베라, 음주우엔 팀앱들이 NH농협손해보험, 경기도청, 데이팩, 안터지는 맥스부탄, 농업법인폐, 샘표식품주식회사, 백조싱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롯데렌탈,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모빌코리아 윤활유와 함께합니다.

0: 약속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지마크!
5: 고민 나만 하는 걸까요?
6: 한 사람의 고민에 백 사람의 생각을 더합니다.
5: 여성시대
6: 백인에게 묻습니다.
5: 아직 주말에서 벗어나지 못한 몸과 마음을 깨우기 딱 좋은 시간. 동네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가볍게 스몰 토크하기 딱 좋은 소재로 월요일 아침 당당히 여러분과 이야기 나눕니다.
6: 오늘은 앞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나에게 추석이란 무엇인가,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은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의 계획, 마음가짐, 명절에 대한 고민과 철학을 나누겠습니다.
5: 문자 또는 미니로 사연 주셔도 되고요. 전화통화도 가능한 날이에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간편식 세트, 통화 연결된 분들께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나갑니다.
6: 간편식 세트가 뭐냐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그야말로 간단하게 데워서 잡수실 수 있게 죽 6봉지, 인절미 3봉지, 짜장면 1개, 떡볶이 1개가 한 세트예요. 문자

0: 미니 소개된 분들께 한 번에 몰아서 다 드리는 겁니다.
1: 예, 탐납니다. 자, 그럼 나에게 추석이란 무엇인가? 추석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가짐과 계획, 보름달에게 빌고 싶은 소원과 감사 인사까지 어디로 주시면 되죠?
0: 문자 샵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오늘은 통화 연결도 가능해요.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사연 앞에 통화라고 말머리 달아주세요.
1: 네, 저희도 통화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보내주신...

0: 첫 명절이랍니다.
1: 오, 이분 댁도 뭐 경사났네요.
0: 아, 심지어 그러니까 추석인데 하필 또 우리 사위의 이름이 석봉이니까 딱 들어맞네 그냥. 예, 딱 들어맞아. 원래 석자로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1: 네, 맞아, 맞아.
0: 예, 근데 사위 이름이 우리 석봉 씨라. 예, 이렇게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사위 사랑은 또 우리 장모님이라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우리 석봉 사위 많이 아껴주세요.
1: 네. 3246님 올 추석은 이틀 동안 현대공원 차량 통제 아르바이트 합니다. 코로나 이후 제사를 안 지내는 관계로 코로나를 기점으로 정말 많은 풍습이 달라졌어요.
0: 그래서 이 현대공원이 어디에 있는 건가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1: 글쎄 저희가 찾자 그랬죠. 뭐, 어디 뭐 현대공원을 쪽, 얘기하시는
0: 뭐
1: 건가?
0: 경북 칠곡 쪽에 뭐 이렇게 있는데 아마 그 성묘 가시는 분들을 위한 묘지인 것 같아요. 그런
1: 아,
0: 예, 그러니까 성묘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차량 통제 아르바이트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네네. 어쨌든 알바 좋습니다.
0: 아, 네. 그렇죠.
1: 힘들게 일하고 받는 돈으로 친구가 혹시 와서 저녁 먹자 그러면 거절하시고 저금하세요.
0: 네네. 6424님 오늘 주제 들으니까 생각나요. 서울대학교 김영민 교수의 칼럼 추석이란 무엇인가. 김영민 교수님이 저희 식당 단골 손님이시거든요. 오, 그 칼럼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당숙이 너 언제 취직할 거니? 라고 물으면 곧 하겠죠 뭐 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되물어라. 당숙이란 무엇인가? 추석 때라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란다 라고 하거든.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엄마가 너 대체 결혼할 거니 말 거니? 라고 물으면 결혼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예, 뭐, 잠깐 어쨌든 소개 다 해드리죠.
1: 네.
0: 칼럼 내용이니까.
1: 네.
0: 거기에 대해 얘가 미쳤나? 라고 말하면 제정신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아버지가 아, 그 손주라도 한 명 안겨다오 라고 하거든 후손이란 무엇인가? 아이 늙음하게 외로워서 그런단다 라고 하거든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가족끼리 이런 얘기도 못하니? 라고 하거든 가족이란 무엇인가? 정체성에 관련된 이러한 대화들은 신성한 주문이 되어 해묵은 잡귀와 같은 오지랖들을 내쫓고 당신에게 자유를 선사할 것이다. 이게 칼럼의 내용이에요?
1: 마무리를 칼럼이란 무엇인가로 끝내셨대. 야, 김영민 교수님 참 소문난 미식가시죠. 네.
0: 네, 네.
1: 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이게 철학이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또 던지고 꼬리를 물고 던지고.
0: 네. 야, 그러니까 우리 명절에 만난 이제 가족 친지분들이 결혼 언제 할 거야? 취직은 언제 할
1: 오지랖이지,
0: 거야?
1: 오지랖이지 뭐.
0: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냥 되물어라 철학적으로.
1: 진짜 하루에 몇 분이라도 내 걱정했냐고. 왜 만나면 그런 얘기를 물어보냐고 이런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참 그분들도 명절에 딱히 예. 오랜만에 봐서 할 말은
1: 할
0: 없고.
1: 할 말은 없고 맞아.
0: 예. 그냥 던지는 말인데 가족이란 무엇인가? 후손이란 무엇인가?
1: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0: 아유 관둬라. 예, 알았어. 됐어. 예.
1: 8808님, 내 나이 45세. 10대 때 추석은 부안줄포 할머니네서 모두 모여 맛있는 거 먹고 놀이도 하고 사촌들과 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처럼 시끌벅적 못하죠.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 뛰지도 못하고 조심조심. 애들한테 야, 뛰지 마 제발. 이 말을 달고 사는 게 너무 아쉬워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할머니도 보고 싶어지네요. 보름달 보면서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어볼게요.
0: 아유 그러셨구나. 지금도 그렇지만 실은 이렇게 명절 때 그 친척들 많이 모이면 아유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신나지.
1: 그러죠.
0: 예, 네. 예. 그냥 온갖 게 처음에는 어색해서 막 엄마 품속에 막 이러고 있다가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뭐
1: 이제 시끄럽지.
0: 예, 네. 각자의 끼들을 분출하는데 그게 요새 아파트라서 조금 눈치 보일 때가 많아. 확실히 그런 게 있죠. 예. 아 벌써 이런 음악이 나온다면 저도 되묻겠습니다. 광고란 무엇인가? 감사합니다.

0: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2: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1: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3: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1: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4: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1: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5: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1: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5: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1: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추석이란 무엇인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마음가짐, 계획, 걱정과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 자, 이제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문자 미니로 통화. 이렇게 말머리 달아서 사연 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모셔보죠.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네, 어디서 듣고 계신 누구신가요?
2: 아,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김미자입니다.
0: 천안에 네. 우리 김미자님.
2: 네.
0: 예. 추석과 관련해서 저희와 이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셔서.
2: 네, 제가 네. 오늘 휴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여성시대를 끝까지 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0: 예.
2: 예, 또 마침 이렇게 전화 연결까지 돼서 정말 최고의 휴가입니다.
0: 아니, 어떤 일을 하시는데 오늘 휴가신 거예요?
2: 저 어린이집 교사거든요.
1: 아이고, 어쩐지 음성이 발달했습니다.
2: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저 추석 전에 자동차 검사도 받고 또 네. 제가 집안 청소는 잘하는데 차 청소는 잘 안 해요. 그래서.
0: 그치, 차가 또 매일 타도
2: 네.
0: 청소가
2: 네.
0: 또 잘 안 돼요.
2: 세차 좀 신랑한테 한 소리 들어서 세차도 좀 하고.
0: 아유, 진짜 개인 정비 네. 하시는군요.
1: 네. 아니, 네. 차 타고 그러다가... 어디 가실 작정이세요? 올 추석에?
2: 아, 저는 저희가 항상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여행을 갔어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그런데 올해는 좀 사정이 있고 그래서 뭐랄까 하다가 제가 아주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0: 어떤 결정이요?
2: 저희 집에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1: 와, 몇째 며느리인데요?
2: 저 막내입니다.
1: 막내 며느리.
2: 막내 며느리고, 예. 그런데 예. 제가 항상 이렇게 놀러 가고 이랬다가 아 이번엔 뭘 할까 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집에 초대를 해서 네, 제 부족하나마나 한 음식을 좀 대접하고 싶어 해서
0: 음식도 네. 다 장만해. 몇 분 정도가 오시는 건데요?
2: 저희 형제가 네 명이거든요. 예. 이제 신우 부부는 안 오기로 했고 그래서 신우 형님 부부는 안 오시고 그래서 저 8명입니다.
0: 야 그래도 그거 음식 장만에 대접하시는 거 만만치 않을 텐데.
1: 만만치 않은데. 예.
2: 진짜. 자려고 누웠는데 머릿속이 정말
0: 내가 왜 그걸 결정했을까?
2: 네, 천장에 누워있으면 천장에 뭐 너 음식 뭐 할 거니? 너 의자는 있니? 너 숟가락은 그치. 있어?
0: 그치. 그 많은 인원이 이렇게 앉을 의자며 공간이며
2: 네.
0: 그래서 어느 정도 메뉴는 좀 정하셨어요? 뭘로 좀
2: 네.
0: 준비할지?
2: 제가 요즘에 브런치 해먹는 게

0: 너무 맛있고, 예.
1: 그래서.
0: 재미가 붙여서 네. 저희 맛있는 브런치를 형님들에게 좀 선보이려고. 오. 예. 브런치 메뉴에 또 등갈비 김치찜.
2: 와! 오. 맛있겠다.
0: 네, 그리고 또 닭봉.
2: 닭봉까지.
0: 술안주로 좋은 닭봉.
2: 예. 네.
0: 아, 근데 걱정이에요.
2: 왜요?
1: 아니, 난 브런치가 궁금하네.
0: 아, 브런치 저희 연어, 에그인일, 하지키 소스 아주 아주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2: 건강한 거 잘 드신다.
0: 네. 매니언은 있는데, 네. 저기, 포크, 나이프. 없습니다.
1: 그러면 SOS를 치셔야지. 다 갖고 오라고.
2: 그렇죠. 그런 저 시키기
1: 네,
2: 정도는.
1: 걱정하실 네. 거 없어요.
0: 제가 그 생각도 했는데 그건 조금 또 그럴 것 같아요.
1: 아니에요.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혼자 걸머지고 갈 생각을 말고
0: 네네네.
1: 한 집에 한 메뉴씩을 좀 부탁하면 안 되나?
0: 아닙니다.
1: 그건 아닙니까?
2: 아, 단호하게.
0: 또 생색내기 좋아하는 제가.
2: 그치.
0: 생색을 낼 수 없으니. 네.
2: 기왕에 한 번 모신 거 내가 그래도 다 대접하리라.
0: 네, 그럼요. 네. 아유.
1: 아, 그것까진 좋아요. 그러면 식후에 네. 뭘 하면서 보내실 예정인지.
0: 아, 저희 앞에, 네. 저희 집 앞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2: 산책로.
0: 예, 네. 네, 밥을 아주 든든하게 먹고, 네. 거기서 산책을 하면서 또 한동안 못했던 얘기하고,
2: 네.
0: 그리고 나서 이제 편을 갈라서,
2: 예.
0: 볼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2: 오, 야!
0: 네.
2: 아, 이렇게 사실은 건강한.
0: 네, 제가 초에는 신혼 초에 고스톱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2: 네네. 네.
0: 근데 제가 하나도 칠 줄 모르는데 그날따라 잘 붙어서
2: 착착부터 그냥
0: 탔습니다.
2: 아, 타짜가 됐어 그날. 예.
0: 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안 해요.
2: 왜 안 해?
0: 눈초리가.
2: 아, 너무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쳐야 눈치껏 잃고 이러는데.
0: 네, 아니, 저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2: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착착붙으니까.
0: 네. 네. 그래서 야하. 이제 건전하게 예, 볼링으로.
1: 멋있는데요. 브런치에 볼링에.
2: 와.
1: 괜찮은데요. 네.
0: 괜찮습니까?
1: 네, 썩 괜찮아요.
2: 아, 너무 화기애애할 것 같아. 진짜 편 먹고 볼링 쳐도 재밌거든요.
0: 네, 아,
2: 맞습니다. 그래서
0: 근데,
2: 네. 예, 이렇게 된다면 올해 나에게 네. 추석이란 어떻게 다가올까요?
0: 아, 저에게 추석이란 아, 제가 조금 무식하지만 한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2: 아, 네. 예.
0: 역지사지.
2: 어,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1: 네,
0: 네.
2: 왜?
0: 제가 이거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부터 걱정이 앞서거든요. 근데 여태 제가 20년을 넘게 형님, 큰형님 댁에 가서 진짜 애들 어릴 때 그 침대에서 막 뛰고 해도 형님 싫은 냄새 하나도 안 하고 받아주고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게 가려주고 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아유 차린 게 없어. 그냥 이걸로만 먹어. 맨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 야, 이 방송 들으시면 우리 큰 형님 운다 울어. 야, 그간에 내 노고를 알아주다니.
0: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형님한테 정말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그동안 이렇게 애들 뛰게 한 거. 설거지 할 때 배 아프다고 화장실 간 거. 진짜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2: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0: 네, 하지도 않았는데 저 큰일 났어요.
2: 어,
0: 저 가뜩이나 말랐는데 더 말르게 생겼습니다.
1: 자, 오늘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2: 그러게요. 저희, 아니, 너무 유쾌하게
0: 저희, 네, 박씨 가족 팔남매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선생연분.
1: 아, 솔리드의 노래요?
0: 네네네. 네. 저희 가족은 천생연분인 것 같습니다.
1: 네.
2: 막내 며느리가 이렇게 예 활기차게 또
1: 어,
2: 이번 명절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도 많이 하시겠어요? 다른 식구들도.
0: 네. 기대 너무 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2: 어떻게 기대 조금만 줄이고 갈까? 어떻게?
0: 아닙니다.
2: 아니지.
0: 아닙니다.
2: 그래도 생생내야지.
1: 예. 야, 그렇죠.
0: 그럼요.
2: 예, 예. 예.
1: 얘기 들려주셔서 고맙고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보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2: 아, 네. 명절 잘 보내세요.
1: 명절 뒷얘기도 네. 기대할게요.
0: 네. 해피 추석. 네.
2: 해피 추석. 신청곡 흐릅니다. 솔리드의 천생연분.

0: 네, 솔리드의 천생연분 듣고 왔습니다. 우리 당당이 분들 목소리 들으니까 진짜 좋네요.
1: 그죠?
0: 예. 자,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문자로 일단 주셨어요. 3123님이신데 매번 듣기만 하다가 용기 내서 문자 보내봅니다. 저는 올해 사업을 시작한 초보 사업가예요. 이번에 저에게 명절이란 없습니다예요. 모두 다 출근이에요. 당일에 성묘 갔다 올 것 같아요. 그래도 사업이 잘 안정되려면 열심히 해야겠죠? 힘내라고 한번 위로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1: 자, 이 초보 사장님 위로 응원의 뜻으로 전화 네. 한 통 걸어보죠.
0: 알겠습니다.
1: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1: 아유,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2: 네, 저는 용인 수지에 살고 있는 홍용락이라고 합니다.
1: 용락 씨.
0: 우리 용락 사장님.
1: 네.
0: 예, 이제 초보 사장님이신데.
2: 네.
0: 예. 어떤 일인지 조금 소개해 주시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1: 있냐?
2: 아, 네. 저는 지금 제조업을 시작을 했고요. 네. 과학기기 제조업인데
1: 네.
2: 그 실험실에 들어가는 펌프 뭐 이런 오. 작은 장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0: 아, 전문적이라 잘 모르겠네요.
1: 그렇죠.
0: 예, 과학기기의 제품을 만든다. 재료를
2: 네, 맞습니다.
0: 만든다.
1: 와, 네. 아주 섬세한 작업이겠어요.
0: 그러게요.
1: 네.
0: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추석 그 명절에도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요?
2: 이게 오더가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1: 근데
2: 아무래도 이건... 납기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1: 좋죠. 이건 기쁜 소식이죠.
0: 네. 그렇죠.
2: 아, 네, 너무 감사하게도
0: 예.
2: 기쁜 소식입니다.
1: 그렇죠.
0: 뭐 휴일 없이 어쨌든 이걸 계속 돌려야 납기를 맞출 수 있으니.
1: 그렇지.
2: 네.
1: 근데 저 목소리가 앳되신데 실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연세가?
2: 네, 저는 81년생 46살입니다.
0: 아, 드실 만큼 드셨네.

0: 아니 왜냐면
1: 그래도
0: 이렇게
1: 엄청
0: 감사합니다.
1: 어려 보인다고 뭐
2: 초보
1: 아까 우리 김일중 씨가 그랬냐 하고
2: 아니.
1: 반말할 뻔했어요.
2: 아니 아니 그러니까 초보 사장님이시고
0: 괜찮습니다.
1: 예. 네. 형님이셔요. 맞아요. 네.
0: 네. 아 근데 이제 항상 라디오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일하면서 정말 네. 친구처럼 또 직원처럼 네. 항상 이렇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라디오가.
2: 아 너무 좋네요. 저희가 감사한 네. 일인데 근데 지금 이제 초보 사 그 사장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네. 사업하기 전에는 그럼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셨어요?
0: 저는 이제 계속 직장 생활만 한 20년 하다가
2: 네.
0: 아 이제는 또 이제 나이도 슬슬 먹어가고 하니까 이제 또 은퇴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아 내 걸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 네.
0: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됐어요.
2: 나도 회사... 사장 소리 한번 들어봐야지.
1: 근데
0: 네.
1: 회사 다니면서 창업 쉽지 않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이게 용기를 준 사람이 누굴까?
0: 아무래도 와이프가 가장 큰 힘을 줬던 것 같아요. 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니까
1: 네.
0: 고민하다가 아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또 됐던 것 같아요.
2: 네, 옆에서 이렇게 힘을 주는 게 굉장히 진짜
1: 그렇죠. 네,
2: 에너지를
1: 맞아.
2: 얻거든요.
0: 네,
2: 믿어주는 거니까.
1: 재산.
0: 맞아요.
2: 맞습니다. 아 근데 이 명절에 실은 아내분도 계시고 또 혹시 자제분들도 있으신가요?
0: 예, 저는 지금 아이가 세 명이 있고요.
2: 네.
0: 첫째가 10살 아들 있고 아 11살 아들 있고 둘째 셋째는 쌍둥이에요. 아들 딸 쌍둥이.
2: 예.
0: 그래서 9살. 그래서 아들 자녀는 3명 키우고 있습니다.
2: 자녀 3명. 10살인지 11살인지 헷갈리는 거 보니까 첫째 아들 저 생일이 언제죠?
0: 얼마 전에 지났거든요. 9월 9일이에요.
2: 외우기 쉽네.
1: 왜 시험을 합니까?
2: 아니, 근데 이렇게 식구들도 있는데 명절에 아빠는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되잖아. 어떻게 하죠?
0: 일단 뭐 애들한테 설명은 했는데 아직은 어려서 잘 감은 안 오는 것 같아요. 아빠 네. 명절에 못 놀아줘 그랬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아마 당일날이 되면 네, 좀 많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1: 그래요.
2: 특히 쌍둥이들이 또 그러겠네.
0: 네, 계속 아빠랑 놀아달라고 요즘 좀 많이 그러는데 못 놀아줘서 미안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1: 아무래도 네. 직장 생활할 때랑 다르겠죠? 명절 아니, 보내기가. 직장
0: 네,
1: 생활할 때는 좀 쉬실 수 있었잖아요.
0: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 내 거다 보니까 또 책임도 제가 져야 되고
2: 그렇지.
0: 내가 또 다 해야 되더라고요.
2: 예. 네. 이 사장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설명해요. 아빠가 일을 안 하면 가게 문을 닫는 거야. 예, 아빠가 이렇게
0: 네,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너희들 게임기 하나라도 아빠가 사줄 수 있단다. 이렇게 말이죠. 혹시 그 네.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도 계세요?
0: 아니 아직은 1인 사업장이에요.
2: 심지어
1: 아, 그러시구나.
0: 네.
2: 네. 그러면 더 참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1: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
2: 네. 하긴 저도 네. 뭐 1인 프리랜서니까.
1: 네.
0: 네, 네 갔네요.
2: 저도 1인 회사라는 생각으로 하죠.
0: 네. 네. 저희 모두 힘내요.
1: 모두 힘내요 정말.
2: 본가나 네. 처가나 이렇게 부모님께도 말씀드렸겠네요. 저 명절에는 일을 해야 돼서.
0: 네, 그래서 또 다 감사하게도 다 양해도 해주시고 그냥 네. 일이 먼저다. 우리도 주말에 보면 되지도 이렇게 해주셔서
1: 네. 네,
0: 또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네,
2: 아, 맞습니다. 그래도 따로 또 찾아뵈야죠 시간 내서 그죠?
0: 아, 예, 그럼요. 또 찾아뵙고 해야죠.
2: 맞습니다.
1: 네. 오늘 새싹 문자로 이렇게 첫 문자를 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여성 시대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합니다.
0: 네,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들, 장모님 또 항상 믿고 응원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아들, 딸들 많이 많이 아빠가 사랑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학원도 보내주고, 선물도 사주고, 또 항상 믿어주는 우리 아내 혜선이 많이 많이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아유, 좋아요.
2: 잘 될 수밖에 없네. 이 네. 기운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홍 사장님.
1: 네.
0: 감사합니다.
2: 그러니까요. 박손희님도 목소리에서 자상한 남편 또 아빠라는 게 느껴지네요.
1: 와 우리 여성시대 예. 식구들 당당이들은 음성 듣고도 알아요.
2: 그러니까.
1: 그럼요.
0: 감사합니다.
1: 홍용락 사장님 자 추석 때 네. 대목 보시고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응원합니다.
2: 아 응원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새내기 사장님 분명히 잘 되실 거라고
1: 네,
2: 박순희님
1: 네.
2: 문자 또 응원으로도 보내주셨고요.
1: 네.
2: 오늘 우리 당당이님들과 함께 나에게 추석이란 무엇인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누님은?
1: 확실히 조금은 달라진 걸 느껴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2: 네.
1: 뭐 대소가들 다 모인다 나는 종갓집 종부다 이런 사연이 별로 안 보이는 걸 보니까
2: 네.
1: 하여튼 뭐랄까 각자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부모님 다 가시고 나면 우애 있게 그냥 재미있게 모이자 이런 위주로 가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오늘 사연으로 봐서는요.
2: 그러네요.
1: 또 일하시는 분은 일해야 하고 네. 어쩌겠습니까?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2: 맞아요. 그래도 명절은 정말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지라는 생각은 있지만 각자의 또 사정.
1: 그렇죠.
2: 네, 또 그러게 모이는 우리 당당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사연 주시고 전화 연결해 주신 당당이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간편식 세트와 백화점 상품권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 후엔 100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 추첨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7: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8: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8: 완전 좋아요.
7: 연두링
8: 잘 부탁드립니다.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
1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1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13: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4: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6: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7: 경복
16: 잠재력을 전문가로
17: 경복
16: 4호선 캠퍼스
18: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9: 경복대학교
2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

0: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1: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잘

0: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0: 댄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1: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0: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마님죽에서 간편식 세트,
1: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0: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1: 우리 동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0: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
1: 무첨가 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0: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0: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1: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자, 이제 행운 번호 접수 마감했습니다. 바로 추첨 시작할게요.
0: 네, 우선
1: 예, 1회 자리를 제가 뽑겠습니다. 1회 자리. 자, 1회 자리는 아유. 자, 1번이고요. 1회 자리 1번.
0: 네. 자, 이번에는
1: 10회 자리
0: 8번입니다.
1: 오.
0: 81번 되겠습니다.
1: 야, 아까 우리 홍 사장님 저기네. 81년생. 81번. 자, 행운번호 8일 주신 분들 가운데 무작위로 저희가 한 분께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보세요?
1: 자, 전화를 한번 걸어보죠.
0: 받아주셔야 되고 저도 네. 급하죠? 자, 번호 뽑았는데 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행운번호 81번 주신 분.
1: 네.
0: 제발 전화를 받아주셔요. 받아주셔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1: 자, 그분 가운데 이제 어이구!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요.
0: 뭐가 고장났어요? 엄마, 어떡하냐?
1: 전화가 지금 빨리 연결이 안 되고 있나 봅니다. 잠시만 봐요.
0: 전화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1: 자, 행운번호 81 주신 분 가운데 저희가 한 분께 전화를 드려보겠습니다. 어머!
0: 뭐야? 우리 기계가 우리 쪽에서 고장이 났어.
1: 진짜요?
0: 내일 다시 2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뽑아서 두 분께 골고루 드리겠습니다.
1: 진짜요?
0: 네.
1: 어머, 야, 양.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배우 안소니 홉킨스가 오래전에 촬영 현장을 회상합니다. 어떤 감독이 배우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조금이라도 소리를 더 높이면 전 가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유도 볼까요? 그냥 영화 찍는 거잖아요. 별것도 아니라고요. 평생을 영화에 바친 사람에게 영화가 별것 아닐 리는 없죠. 다만 그보다도 소중한 게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성과에 쫓기다 보면 우선순위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언제든 사람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0: 광채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3: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11시 뉴스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조인으로서 수년간 쌓아온 경험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에 잘 쓰여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 마지막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며 30년간 법조인으로서 재판, 변호인, 경찰 인권위원 등 모든 경험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에 소중하게 잘 쓰여지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청탁 의혹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질문에는 내일 다 말씀드리겠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내란 세력 등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작심 발언을 쏟아낸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사람들이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저 발언을 들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 도지사의 발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선 추지사 본인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여권 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공소청 직제 개편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뻬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검찰에 의해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여러 경로로 확인했는데 대통령이 억울할 수 있겠다면서 대통령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협의를 했다고 하고 민정수석실에서 핸들링해서 잘 조정됐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순방을 가셨다고 전했습니다. 첫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검찰 출신인 김지용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지명된 데 대해

0: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중수청장으로 오는 게 맞느냐며 이 부분도 심사숙고가 있어야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전력이 제안한 5년치 전기요금 25조 원 선납을 거절했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가기관 전력망 공급을 위해 각각 20조 원, 5조 원에 달하는 전기료를 미리 내달라는 한전 제안에 대해 검토 결과 수용이 어렵다고 전달했습니다. 한전의 총 부채는 지난 6월 말 기준 210조 7천억 원으로 하루 이자가 115억 원에 달하고 자본금과 적립금 한계에 합계에 두 배인 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5배까지 늘려준 정부의 특례도 내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산장애로 대입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구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원서 접수 마감 10분을 앞둔 오후 5시 50분쯤 수시 원서 접수 대행사 2개 중 하나인 UA 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타나 일부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 및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원서 접수 마감 시각을 1시간 연장했지만 최대 1,200여 명의 학생들이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15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와 부산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최대 1.5m로 일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도 모르게 내 정보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쇼핑 앱에 배달 앱에 OTT 서비스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기업에 맡기는 개인정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과연 내 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은 왜 반복되는지, 유출된 정보는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오승훈의 이거학 저거학 첫 곡은 에일리의 손대지마입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8: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9: 수확량 줄어도?
8: 보장.
9: 가격이 내려도?
8: 아이, 그럼.
9: 보험이 든든하구만.
1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1: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네,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해킹과 사이버 보안에 관한 수많은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보안 전문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교수님 최근 2, 3년 정도 제 기억에는 SKT, 쿠팡, 티빙 뭐 이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안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우리에게 실제로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유출 사고 같은 것들이 훨씬 많다면서요.
2: 훨씬 많죠. 네. 그러니까 지금 법상으로는 네. 해당 기업이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24시간 이내에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신고를 하면 네. 그 내용들이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라는 네. 곳에 보고가 됩니다.
1: 조사심의위원회. 예.
2: 그럼 네. 거기서 심사를 해서 네. 아 이거는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 조사단을 투입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건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놔둬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거든요.
1: 예.
2: 티빙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것은 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 조사단을 투입해야 되겠다라고 예. 결정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1: 예.
2: 실제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건수를 보면
1: 예.
2: 거의 매주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회의할 때마다 뭐 6, 7개씩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매주. 네. 아, 그 정도로 사고는 보고가 되고 있는데 신고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한테 알려진 거는 조사관을 파견한다든지 이런 심각한 것들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다.
2: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 해킹 사고가 많이 났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잖아요.
1: 네.
2: 그런데 2025년에 방송에 난 언론에 난 SK텔레콤 예. 같은 경우는
1: 굉장히 대대적으로
2: 예 실제로 최초 침투 시점은 2021년입니다.
1: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서요.
2: 예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언론에 난 걸 보고 뚫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1: 네.
2: 근데 언론에 난 건 신고가 들어간 건에 대해서 언론에 나는 것이지 뚫린 건 대부분 훨씬 그 이전부터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1: 그러면 최근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보다는
2: 최근에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
1: 발견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2: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 발견이 많이 되는 이유는 2025년에 SK텔레콤 사고가 워낙 컸기 때문에
1: 예.
2: 많은 기업들이 야 우리는 괜찮은지 한번 살펴봐. 이러면서 이제 좀 조사를 강도 높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부터 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2: 네.
1: 유형이라든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이번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정확히 어떻게 발생한 건지 이거부터 짚어주실까요?
2: 일단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1: 네.
2: 키 관리 체계가 미비했다.
1: 키. 네.
2: 이렇게 얘기합니다.
1: 네.
2: 쉽게 얘기하면 비밀번호 관리 잘 안 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1: 네.
2: 우리가 이제 내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2: 이 개발자들이 내부 개인정보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내부 어떤 소스 코드 같은 거에 접근을 하려면
1: 예.
2: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인증 키, 접근 키라고 그래서 비밀번호 비슷한 걸 사용합니다.
1: 네.
2: 왜냐하면 내부 개발자만 접속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도 비밀번호 관리 같은 거 제대로 못해서
1: 네.
2: 외부에 유출되면
1: 예.
2: 해커가 제 계정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 인증키 관리가
1: 네.
2: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해커가 그걸 입수해서 내부 시스템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뭐 저희 회사로 치면은 저희는 택배 관리하는 그 공간이 있어요.
2: 네네네.
1: 사원들의 택배를 거기다 놔둡니다.
2: 네네.
1: 그리고 사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다른 사람들 택배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2: 네네.
1: 뭐가 왔는지
2: 네네.
1: 이런 것들. 어쨌든 사원이라는 제한이 있는 거죠.
2: 네.
1: 그 사원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누군가가 사원을 사칭해서 들어갈 수 있다면 누구에게 무슨 택배가 왔는지 이걸 다
2: 그렇죠.
1: 속속들이 확인할
2: 맞습니다.
1: 수 있는 시스템. 그 키가 유출이 된 것이다.
2: 그렇죠.
1: 알겠습니다.
2: 그 키 관리를 잘한 것도 아니고 부실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유출됐다.
1: 부실하게 어떻게 부실하게 관리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2: 그게 우리가 예. 예를 들어서 공인인증서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1: 네.
2: 돼요. 공인인증서를 예를 들어서 내가 카피를 이곳저곳에다가 복사를 해놓으면
1: 예.
2: 아무데나 들어가서 이렇게 그것을 훔쳐올 확률이 굉장히

0: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부실 관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그러니까 신분증으로 따지면 이 신분증을 여기저기 흘리고
0: 그렇죠.
1: 다닌 거예요.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번에 티빙 같은 경우에는 3,954만 개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정의 정보예요? 계정.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계정이 3,954만 개니까
0: 로그인하는 계정 정보라고
1: 예.
0: 보시면 되고요.
1: 3,954만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국민의 버금가는 숫자인데.
0: 그렇죠.
1: 예.
0: 이게 많은 분들이 일단 이 숫자에 되게 놀라셨던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네.
0: 지금 발표된 거에 따르면 활성 계정이 2,206만 개. 활성 계정이라는 건 뭐냐면 요 아이디 비번은 살아있는 거라서
1: 네.
0: 요걸 입력하면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걸 우리가 활성 계정 이렇게
1: 네.
0: 얘기합니다. 요게 2,206만 개였고 휴면이나 탈퇴 계정이 1,737만 개.
1: 네.
0: 그리고 테스트 계정 즉 이렇게 어떤 거 개발하면서 테스트해 보려고 만든 게 11만 개. 그래서 3,954만 개가 이제 합계로 나온 겁니다.
1: 여기에는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0: 이게 개인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계정 정보를 알면
1: 네.
0: 아이디하고 비번을 치고 로그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 수 있는 정보는 다 다른데
1: 네.
0: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성명이라든가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1: 오.
0: 이런 것들 알 수 있고 뭐
1: 네.
0: 우리가 연계 정보, CI 값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비밀번호, 환불 계좌번호 같은 것도 알 수 있는데
1: 예.
0: 지금까지 발표된 건 비밀번호와 환불 계좌번호는 암호화돼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1: 아,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는 실제 암호화가 됐는지를 조사하는 걸까요?
0: 그러니까 암호화가 돼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1: 네.
0: 예를 들어 암호화됐지만 암호화해놓은데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또 부실하게 관리됐으면
1: 아,
0: 암호를 네. 다 풀 수 있잖아요.
1: 예예. 예. 예. 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군요.
0: 이게 실제로 작년에 통신사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든 건 암호화돼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1: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0: 그 암호화된 파일 옆에 풀 수 있는 키가 같이 있는 거예요.
1: 아, 그럼 암호화됐다고 볼 수
0: 없다라고
1: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와, 그럼 휴대전화 정보랑 뭐 이런 개인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그게
0: 그렇죠.
1: 매칭이 된다 그러면 정말 이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거다라고밖에 생각할
0: 그렇죠.
1: 수 없는 거네요.
0: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1: 네.
0: 1차적으로 점검을 한 거고요. 지금 가장 이제 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 네.
0: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 볼 겁니다. 그런데 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를 했더니
1: 네.
0: 시청 이력도 나갔더라.
1: 네.
0: 이러면 사태는 조금 심각해집니다.
1: 시청 이력이 나가는 건 어떤 면에서 심각한가요?
0: 예를 들면 시청 이력을 보면
1: 네.
0: 대충 이 사람이 보수 성향이다, 진보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1: 네.
0: 우리 여러 가지 OTT 같은 거 보면 성인물도 있잖아요.
1: 네.
0: 이런 정보가 나가면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망신일 수도 있거든요.
1: 그러니까 내밀한 개인정보일 수도
0: 그렇죠.
1: 있는 것이고
0: 맞습니다.
1: 아니면 그거를 어떤 이 사람의 행동 패턴 같은 것들을
0: 맞습니다.
1: 파악해서 그걸
0: 우리가
1: 또
0: 보통 민감 정보라고
1: 예,
0: 하죠.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CI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0: 네.
1: CI와 DI 같은 고유식별 정보가 함께 빠져나갔다라는 말이 있던데 CI와 DI는 정확하게 어떤 정보일까요?
0: 그러니까 CI는 우리나라 말로 연계 정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1: 예.
0: 이게 영어로는 connecting information 그래서 연계 정보라고 그러고요.
1: 네.
0: 그다음에 DI는 중복 가입 확인 정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1: 예.
0: duplication information 이렇게 얘기하고요.
1: 네.
0: 이게 이제 왜 만들어졌냐면 주민등록번호가 계속 유출이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업체들 보고 주민등록번호 이제 수집하지 마라.
1: 예.
0: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그랬더니
0: 업체들이 주민번호가 없으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왜 안 되는데? 라고 물었더니 일단은 A라는 사이트, B라는 사이트, C라는 사이트에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사이트에는 뭐 KSJ라고 가입하고
1: 네.
0: B라는 사이트에는 KSJ 71 뭐 이렇게 아이디가 다르게 가입할 수 있잖아요.
1: 예.
0: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1: 네.
0: 이 세 사람이 다 똑같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1: 예.
0: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마 이러면
1: 네.
0: 아이디가 다르면 다른 사람으로 인식해버리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만들어준 게 CI 값입니다. 다른 사이트에 다른 아이디를 할지라도 이 CI 값이 똑같으면
1: 네.
0: 동일인으로 인식한다.
1: 그러면 그 방금 말씀하신 다른 사이트라 함은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사이트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0: 그럴 수도 있고 타 사이트도 있을
1: 수 있어요. 그럼 타 사이트에 그 사람이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가 우리 입장에서 뭐 물론 중요한 정보일 수 있겠지만
0: 그게 마일리지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연계시켜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1: 아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습니다. 우리 포인트를 다른 쪽에
0: 그렇죠.
1: 뭐 예를 들어서 N 포인트를 네.

0: 있는 상황이다.
1: 아, 근데
0: 싶어요.
1: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약관에 따른 보유 기간이 끝나거나
0: 네.
1: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0: 네.
1: 그 처리 목적이 다 달성된 경우에는 지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법령에서
0: 예.
1: 언제 정도는 저 보관하라 이렇게 법으로 또 정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0: 기간을요?
1: 예, 예를 들어 네. 전자결제 관련한 정보들은 5년을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0: 5년을 보관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남겨둘까요?
1: 그게 이제 보통 이런 경우가 어떤 거냐면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0: 아,
1: 내가 이거 결제 안 했는데 보니까 이게 결제 처리됐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간 정도는 갖고 있어라 뭐 이 얘기입니다.
0: 그러니까 분쟁 해결을 위한 증거로 가지고 있어라.
1: 맞습니다.
0: 아, 그거는 약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1: 아닌
0: 있으니까
1: 경우도
0: 건건마다 그럼 들여다봐야
1: 맞습니다.
0: 되는 상황이겠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회원 가입에서 약관에 위반됐다거나 했을 때에는 과징금이나 제재 같은 것들은 당연히 부과가 돼야
1: 올라가죠.
0: 되겠죠.
1: 기본적으로 예.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었습니다.
0: 네.
1: 바뀌어서 전체 매출에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해킹 사고가 반복해서 나는 기업들은 전체 매출에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0: 예.
1: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아 이건 불가항력이었어.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좀 감경해 주거든요. 그런데
0: 네.
1: 지금처럼 약관에 있음에도 삭제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키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그런 감경 조치 같은 것들이
0: 네.
1: 안 됩니다.
0: 알겠습니다. 티빙의 경우에 이 취약점이 2024년 모의 해킹 당시에 이미 확인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의 해킹은 누가 주관해서 하는 걸까요?
1: 그러니까 해커들은 네. 나쁜 해커도 있고 착한 해커도 있습니다.
0: 예.
1: 우리가 뭐 화이트 해커, 뭐 블랙 해커 이렇게 얘기하는데
0: 네.
1: 이제 보통 착한 해커들을 화이트 해커라고
0: 예.
1: 부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컨설팅 회사를 차립니다.
0: 예.
1: 그럼 예를 들어 MBC다. 그럼 MBC가 우리 사이트가 안전한지 한번 진단해 주세요. 해서 화이트 해커들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0: 예.
1: 그래서 일정 돈을 주고 일정 기간 동안 이 친구들은 실제로 해킹을 해보고요.
0: 네.
1: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보고서로 작성해서 이런 거 고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0: 네.
1: 지금 티빙 같은 경우는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서 모의 해킹을 했었는데.
0: 본인들이 직접 그냥 의뢰했어요.
1: 그렇죠. 네. 거기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나왔음에도 그걸 고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취약점을 미리 확인하고도 개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1: 네.
0: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취약점이 발견됐으면 이거를 고쳐야 된다는 의무 같은 조항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의무는 없는 건가요?
1: 그게 지금 국내에는 그게 있질 않고요.
0: 아 예.
1: 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아주 심각한 것들은 뭐 30일, 15일 이내 고쳐라 이게 법적으로 돼 있는데
0: 예.
1: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게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뭐 일일이 다 정부에서 그걸 조사를 하거나 모의 해킹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1: 그렇죠.
0: 네. 그럼 민간이 어쨌든 그렇게 자기 자발적으로 모의 해킹을 했으니까 그런 의무를 갖지 않는다라고 주장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정부 쪽에서 관리할 때는 어쨌든 발견이 됐다면 그걸 고쳐야 할 의무를 져야 되게끔 법령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1: 사실은 그런 얘기는
0: 들거든요.
1: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0: 예.
1: 지금 취약점을 찾더라도
0: 네.
1: 사람들이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돈이 또 들어가거든요.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이제 고치는 행위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0: 예, 비용이니까요.
1: 그렇죠. 또 고치다 보면 시스템이 이렇게 장애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 나중에 고치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아. 건물 벽에 금이 갔는 거를 뻔히 보고도
2: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동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주린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0: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보안 전문가 김승주 교수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는 저희가 티빙과 같은 경우에는 열쇠, 그러니까 키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 그래서 나타난 사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제 쿠팡 쪽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예, 요거는 전직 직원이 인증에 사용하는 그 서명키라고 네. 하던데요. 그것을 악용해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전직 직원이 인증에 사용한 그 인증키라는 것은 뭘까요, 정확하게?
6: 그러니까 아까 티빙 사건 같은 경우에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인증키가 네. 해킹으로 유출됐다. 그래서 해커가 그걸 가지고 네. 개발자들이 볼 수 있는 정보를 다 빼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쿠팡은 그거보다가 좀 더 심각합니다. 뭐냐면 개발자들이 쓰는 인증키가 유출된 게 아니고 네. 개발자들이 쓰는 인증키를 발급하는 마스터키가 나간 겁니다.
5: 그럼 인증키를 만들 수도 있는.
6: 그렇죠.
5: 예.
6: 그래서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피해도 만만치 않았고요.
5: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장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도장을 발급해주는 마스터 인감 도장이
6: 맞습니다.
5: 나간 거예요. 네. 근데 퇴사한 직원의 경우에는 그 권한은 당연히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6: 다 없애야죠. 없애야 예. 되는데 예. 그런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5: 그 조치를 왜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6: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국회 참고인으로 예. 갔었습니다만.
5: 청문회도 나갔었잖아요. 네. 그죠?
6: 그런데 쿠팡 또한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모의 해킹으로 이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
5: 그 마스터키가 나갈 수 네네. 있는 유출될 수 있는.
6: 그런데 근본적으로 고치질 않았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5: 그럼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용의 문제인가요?
6: 뭐 비용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실제로 그걸 고치면 네. 조금 더 불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네. 국내 기업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5: 예.
6: 왜냐하면 국내 기업은 다 회사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쿠팡은 네. 직원들이 다국적.
5: 그렇죠.
6: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여러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원격으로 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쓰는 키 또는 그걸 발급하는 마스터키를 좀 엄격하게 관리하면 네. 원격 근무가 좀 불편해지는 그런 문제가 존재합니다.
5: 한 사람이 빠지면은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예.
6: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음에도 예. 그거를 근본적으로 고치지는 못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5: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 나눴던 것처럼 티빙의 경우처럼 미리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개선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6: 맞습니다.
5: 예, 개선을 안 한 네. 그런 상황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해킹으로 뚫리는 경우 그리고 이건 퇴사한 직원이 이 인증키, 인증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유출한 거는 해킹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걸까요?
6: 아니요. 해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그것도 마찬가지의 네. 해킹이로. 그럼 해킹이라는 건 어떤 걸 해킹이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걸까요?
6: 해킹은 네. 뭐 그게 옥스퍼드 사전이든 정확한 해킹의 정의는 네. 권한이 없는 자가 함부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 그걸 해킹이라고 합니다.
5: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해킹이라고 하면 0101로 막 표시되는 모니터에 빼곡한 숫자들을 어떻게 막 암호를 쳐가지고 복잡한 기술로 보안 시스템을 뚫어내는 네. 뭐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것 외에도 예,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되면
6: 맞습니다.
5: 그걸 다 해킹이라고
6: 정보보호 한다. 유출, 개인정보 유출들도 똑같습니다. 그 해당 개인정보를 네. 권한이 없는 자가 네. 마음껏 보고 있을 수 있으면 네. 그걸 유출이라고 봅니다.
5: 그러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 자체에 허점이 있는 경우 그리고 사람이나 관리상의 네. 허점이 네. 있는 경우 네.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6: 맞습니다.

0: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나눠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느 쪽이 많을까요?
1: 제가 요새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에 굉장히 많이 보고가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굉장히 많은 부분은 네. 그 키를 잘못 관리해서 문제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0: 아, 기술 자체보다는 사람이나 관리상의 허점.
1: 네. 네. 그러니까 인재였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고요. 그게 이제 요새 보통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걸 많이 이용해서 예. 뭐 서비스도 운영하고 소프트웨어 관리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그 인증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 부실로 인해서 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수가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실제 기업 입장에서 방어하는 입장에서 보면 언뜻 드는 생각은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요. 기술 자체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 같고 사람이나 관리상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은 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도 제 생각이 맞을까요?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1: 그게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기술보다는 사람이 어떤 걸 실수를 했을 때 네. 사실은 그거를 고치는 게 좀 더 쉬울 수는 있죠. 네. 근데 문제는 네네. 그 회사 안에 보안 전문 인력도 좀 많고 이 사람들이 막 회사를 다니면서 점검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 보안 전문팀이 CEO한테 얘기했을 때 예. 그건 고쳐. 어. 내가 돈 줄게. 뭐 이런 문화가 형성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0: 그렇군요.
1: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티빙 같은 경우도 보안 담당 직원은 4명이거든요. 그럼 네 명이 그 모든 코드를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요.
0: 예.
1: 개발자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조직에 어떤 보안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예. CEO부터 뭐 직원들까지 다 그런 인식이 박혀 있지 않는 한은 네. 그걸 어떤 인재를 고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0: 아,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둘 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큰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군요.
1: 일단은 사실은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네. 보안 의식을 개발자부터 CEO가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0: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 제가 현장에 가보면 IT 기업들은 그래도 좀 인지하세요. 아이, 우린 뭐 IT 기업이니까 정보 보호 잘해야지. 네. 근데 IT 기업 말고 무슨 화학 관련 회사라든가 기타 등등
0: 네.
1: 이런 회사들은 그건 우리랑 상관없는 건데 우리는 인터넷도 잘 안 써요. 이러면서 정보보호에 되게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0: 그런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 업체라든지
1: 맞습니다.
0: 예, 아니면은 뭐 OTT 사업자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것들은 개인정보가 워낙 많은데 이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다는 거는 그 개인정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랑
1: 똑같죠.
0: 예, 그런데 직결될 그게 수도 있는데.
1: 왜 우리는 상관없어요라고 생각하시냐면 예. 아까 제가 사고가 나면 과기정통부에 신고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은 우리가 과기정통부랑 관련 있는 기업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기정통부랑 상관이 없으면 네네. 신고의 의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보보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전 조치들 이런 거하고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인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근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의 어떤 그런 굉장히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강하게 부과하는 그런 법령을 만드는 것은 좀 부담일까요? 왜 그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1: 그러니까 우리는 법이라는 게 예. 담당 정부 부처가 있고 그 부처 주관으로 만들잖아요.
0: 네.
1: 그래서 모든 것에 어떤 통용되는 법안을 만들기가 네. 사실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도 예.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됐느냐 아니면 신용정보가 유출됐느냐에 따라서 또 관할법이 다릅니다.
0: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신용정보 관련한 법 어떤 정보가 유출됐을 때 어떤 과징금 수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부과하는 수위보다 낮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긴 한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쵸. 얘기를 계속 들리고
1: 그걸 뭐 좀 컨트롤타워가 예. 똑같이 좀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다시 또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 좀 들어가 보면요. 사실 이게 한번 유출됐다고 하면 수백만 건, 수천만 건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인구가 뭐 5천만, 6천만 이제 육박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수천만 건이라고 하면 온 국민의 개인정보가 다 유출될 정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많은 정보가 유출됐다라는 거는 심각하긴 해요. 숫자만 보더라도. 근데 해커들은 왜 저 정보를 그렇게 노리는 걸까요?

0: 저걸로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리는 걸까? 이 구조를 알아야 우리가 진짜 심각한 게 맞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왜 해커들은 개인정보를 노릴까요?
1: 일단 요거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뭐냐면 유출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무기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다 나갔는데 뭐 뭘 또 바꿔. 뭐
0: 그치, 바꿔봐야 네. 또 나갈 거야. 뭐 이런 식의.
1: 그런데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뭐 전화번호가 아니고요. 네. 민감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티빙 같은 경우는 내가 시청 이력이 어떻게 됐는가.
0: 예.
1: 예를 들어 쿠팡 같은 경우에는 누가 누구한테 어떤 선물을 보내줬는가.
0: 예, 그리고 나는 어떤 상품을 주로 사는가.
1: 그렇죠.
0: 예.
1: 그런데 이런 민감 정보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미 다 나갔어. 그래서 더 이상 뭐 나는 관리할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고요.
0: 예.
1: 두 번째, 해커들이 계속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또는 민감정보 유출 시도를 하는 이유는
0: 예.
1: 돈이 되는 걸 알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과징금 액수가 네. 전체 매출의 3%거든요. 그럼 해커들은 일단 개인정보를 해킹해서
0: 네.
1: 회사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0: 아, 예.
1: 자, 우리가 유출을 했는데 이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맞으면 비트코인 계좌 어디로
0: 예.
1: 얼마를 보내세요. 이게 아마 과징금보다는 훨씬 낮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회사를 협박하는 겁니다.
0: 예.
1: 그리고 그 정보들을 또 마케팅 업체 같은 데 넘겨서
0: 네.
1: 그게 무슨 뭐 보이스피싱 메일이 온대거나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어떤 대상이 되게 한대거나
0: 예.
1: 스팸 메일이 오게 한대거나 뭐 이런 어떤 구조를 띕니다.
0: 아. 보이스피싱에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1: 왜냐하면 전화번호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민감 정보까지 손에 넣으면
0: 네.
1: 그 사람 맞춤형
0: 그렇죠.
1: 어떤 시나리오를 쓸 수 있잖아요.
0: 내가 어제 뭐 했잖아.
1: 그렇죠.
0: 뭐 엄마 그렇죠. 지금 급전이 필요한 맞습니다. 게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병원에 갔던 뭐 이력이 맞습니다. 있다든지. 근데 회사를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된다고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1: 정말 맞습니다.
0: 아, 그
1: 1차적으로는
0: 사례가 굉장히 맞나요?
1: 예. 기본적으로 회사에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조사를 할 때
0: 네.
1: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회사를 협박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0: 네.
1: 어떤 이게 국가 배후의 해커가 스파이 행위로 한 것 같다와 아니면 돈을 노린 해킹이다를 구분짓는
0: 네.
1: 어떤 큰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0: 예.
1: 예를 들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뚫렸거든요.
0: 네.
1: 그런데 SK텔레콤이 그걸 발견한 건 2025년이었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알려졌죠.
0: 예.
1: 그런데 그 당시 조사하면서 저희 처음 물어봤던 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커들의 협박이 있었습니까?
0: 네.
1: 이걸 확인했었거든요.
0: 예.
1: 그런데 그건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고 그 얘기는 아 이거 국가 배후의 해커가 스파이 행위를 위해서 한 거구나.
0: 아, 다른 나라가.
1: 그렇죠.
0: 예.
1: 실제로 미국에도 그런 사례가 많았었고요.
0: 다른 나라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 정보를 갖다가 뭘로 활용하려고 가지고 갈까요?
1: 그게 예를 들어 통신사는
0: 예.
1: 조금 좀 특이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0: 네.
1: 그게 뭐냐면 누가 누구와 통화를 했다.
0: 예.
1: 그걸 우리가 보통 뭐 콜링 디테일 레코드 뭐 이렇게 얘기하는 CDR 네. 정보 이렇게
0: 그것도
1: 얘기하는.
0: 민감 정보죠.
1: 그런데 그러면 네. 누가 어디 있었고 누구와 누구가 친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0: 예.
1: 그걸 통신사가 갖고 있습니다.
0: 예.
1: 우리가 보통 통신 사실 확인 조회 하면 나오는
0: 예.
1: 정보들.
0: 예.
1: 이 정보가 해커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게 스파이 행위까지 들어가면
0: 예.
1: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과 누가 예. 친하더라.
0: 예예. 아.
1: 아 비어폰 번호를 언제 시간에 누가 연결해서 썼네 뭐 이런 것들.
0: 알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그런 면에서 활용을
1: 그렇죠.
0: 할 수 있고.
1: 실제 SKT 사고가 나기 1년 전에
0: 네.
1: 미국의 통신사들이 대대적으로 털렸었고요. 미국 정보기관이 수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지원을 받는 해킹 부대가 미국의 통신사를 공격했다. 그래서 현상금을 1천만 달러를 걸었습니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지금 청취자분들처럼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아, 국가 차원의 해킹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보통은 민감한 개인정보보다는 지금까지 알려졌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 간단한 전화번호, 이메일, 뭐 내 이름 이 정도의 정보들이 유출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아무래도 좀 단순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렇게 이름이나 전화번호처럼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을지 보이스피싱 사례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

0: 아닐까 싶어가지고요.
1: 사실은 이메일하고 전화번호만 나가서는 네. 해커가 그걸 바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해커들은 A사이트, B사이트, C사이트에서 조금 조금씩 해킹한 정보들을 예. 하나로 모읍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듭니다. 그걸 정교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값어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해킹 사고가 나면 업체들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네. 우리 회사 정보가 일부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우리 회사가 관리 안 하는 정보도 있는데요. 이러면서 어떤 과징금에서 피해 갔던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0: 근데 해커로서는 여러 정보가 모이면 모일수록 쌓이면 쌓일수록 그걸 어떻게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지는 무궁무진하게 펼쳐지겠군요. 그렇죠. 전략들이.
1: 그것을 하나로 여러 사이트에서 훔친 정보를 하나로 연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네. 옛날엔 주민번호였는데 지금은 CI 정보가 되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그 정보들이 서로 결합돼가지고 입체적인 정보가 되면 그렇죠. 그게 훨씬 더 무서운 맞습니다. 쪽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들이 범죄 전략을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전략들을 모여진 개인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맞습니다. 예, 이 청취자분들께서 이런 질문도 보내주고 계신데 하나 여쭤볼게요. 최지은님이요. 대체 해킹당한 이후에 개인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SKT, 티빙, 쿠팡 전부 다 해당돼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기력해져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이거 이따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쭤볼게요. 개인들이 그러면은 해킹이 당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1: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SKT, 티빙, 쿠팡은 개인이 잘못한 게 아니고 회사 자체가 잘못 관리해서 생긴 문제인 겁니다. 예. 개인은 그냥 피해자인 거죠. 그러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정당한 보상을 받든가 네. 아니면 불매운동 같은 거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과연 개인들이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빈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회사가 파산할 정도로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저는 들었고 네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건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 개인당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집단 소송이 들어갔을 때 뭐 사례가 다른 쪽에서도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한 상한이 10만 원 정도로 정해진 뭐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1: 지금 이제
0: 그거 가지고는 피해가 그렇게
1: 예.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0: 네.
1: 지금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상 네. 과징금의 액수가 네. 전체 매출의 3%까지 부과할 수 있거든요.
0: 네.
1: 해킹 사고가 반복해서 나는 기업은 10%. 최대 10%. 그런데 네. 이 과징금은 개인한테 가는 돈이 아닙니다.
0: 그렇죠.
1: 국고로 귀속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과징금이 그럼 또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쓰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실제로 어디 쓰이는지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가 하나 있는 것이고
0: 예.
1: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벌어지는 건 집단소송이 아니고 단체소송입니다.
0: 예.
1: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게 집단소송인 거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집단소송은 누구 하나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만약에 그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네. 똑같이 배상금을 받는 게 집단 소송이죠.
0: 네.
1: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단체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0: 변호사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그렇죠. 모으잖아요. 사람들을.
1: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만 구제를 받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게 주는 어떤 영향, 쇼크가 미국보다는 덜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집단 소송이라는 게 워낙 활성화돼 있으니까
0: 예.
1: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이 한 번 되면 물어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0: 다시 아까 1부에서 말씀하신 게 떠오르는데 이 바꾸는 것도 비용이고 보안 시스템을 잘 제대로 갖추는 것도 비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걸 비용으로 생각해서 이걸 더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더 대비를 시키려면 유출이 됐을 때는 엄청난 손해가 있을 거야라는 그런 당위가 있어야
1: 그렇죠.
0: 예, 좀 대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래서 사실은 과징금 네. 액수를 계속 올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0: 네.
1: 야 그냥 신고 안 하는 게 더 이득 아니야? 기업들한테는 이렇게 잘못된 메시지가 갈 수도 있거든요.
0: 예, 왜냐하면은 해킹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 기업만 알 수 있을 테니까요.
1: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바뀐 것을 보면
0: 예.
1: 좀 열심히 하는 기업한테는 과징금을 좀 적극적으로 면제해주는 네. 이런 어떤 당근책도 지금 넣어놨습니다.
0: 그러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은 일단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1: 있죠. 네. 있는데
0: 간략하게
1: 일단은 회사가 그걸 알아야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일단은 우리가 보통 할 때 정부에서 예.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뭐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아닌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이트 가보시면 네.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 정보 지킴이 뭐 이런 서비스도 있고요.
0: 그러면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비밀번호 바꾸는 정도 그 정도를 하면 되나요? 어떤 조치를
1: 그러니까
0: 취해야
1: 해당 사이트에 가서 네. 뭐 비밀번호 바꾸는 것들이 일단은 최우선 대책이 돼야 되겠죠.
0: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크게
1: 요새 않을까요? 벌어지는 해킹 사고는 이건 기업의 문제지 예. 사실은 개인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거의 없고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일회용 비밀번호를 조금 활성화하시라. 우리 휴대폰 문자메시지 받아서 이중인증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이중인증을 조금은 좀 여러 사이트에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0: 조금 번거롭더라도.
1: 네. 예. 저는 거의 모든 사이트에 다 씁니다.
0: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미국이나 유럽 상황도 말씀은 해 주셨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미국이나 유럽도 빈번하긴 한가요?
1: 미국하고 유럽은 예.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뭐 집단소송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네. 일단 자신이 없으면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0: 예.
1: 미국 가보시면 실시간 계좌이체되는 은행 거의 없습니다. 다 종이로 막 하고 이러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고 났을 때 물어줄 금액이 너무 크니까 예. 온라인 서비스를 아예 제공 안 하는 겁니다.
0: 어쩌면 그 방법이 맞는 방향 아닌가.
1: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예. 페이팔 같은 게 잘 되는 거죠. 페이팔은 사고가 나면 네. 무조건 보상해 줍니다.
0: 예.
1: 근데 실제로 미국인들을 만나면 내가 실제로 해킹 안 당했는데 해킹 당했다고 얘기해도 보상해 줘 할 정도로 일단 선보상이 원칙입니다.
0: 기업이 지는 책임 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차이가 확실히 있는 거네요.
1: 확실히 있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AI 시대입니다. 사실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AI를 활용해서 어떤 범죄 전략을 짜는 것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유형이. 그럴 또 피해도 심각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새로운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걸 여쭤보겠습니다.
1: 지금은 해커들이 AI로 해킹합니다.
0: 벌써요.
1: 고성능 AI. 우리 돈 내고 쓸 수 있는 AI들이 있죠.
0: 예.
1: 그런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요새 신고되는 취약점 제보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0: 지금은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AI한테 맡겨버리면
0: AI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1: 참 문제네요. 개인정보는 어쨌든 오늘 말씀 나눈 것을 종합해보면 한 번 유출되고 나면 이 피해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다시 회수도 어려운 것 같고요. 철저한 관리는 필요할 것 같은데 기업에게도 또 개인에게도 보안 수칙 같은 것들을 좀 꼽아주시고 하실 말씀이 있다면은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일회용 비밀번호 네. 즉 이중 인증을 꼭 활성화하십시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1: 예.
0: 예. 그래서 휴대폰을 이용한 이중 인증 같은 거 활성화하시고
1: 예.
0: 두 번째는 요새는 AI를 이용해서 하는 해킹이 너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PC를 쓰든가 스마트폰을 쓸 때 업데이트 하세요 이렇게 공지 뜨잖아요.
1: 네.
0: 매일 바로바로 업데이트 하십시오. 그러면 해킹이 들어와도 내 폰을 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 네.
0: 개인정보를 SNS에 너무 많이 올리세요.
1: 아.
0: 그거 자체를
1: 맞네요.
0: 조금은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이중인증 활용하시라. 매일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SNS 등의 개인정보를 너무 자주 업데이트하는 것은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다. 삼가주셨으면 좋겠다. 개인의 보안 수칙을 말씀해 주셨고요. 기업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부나 기업에게.
0: 기업은 이제 개인정보 유출되면 진짜 큰일이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 예.
0: 지금 과징금 액수를 그 정도로 올려가고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열심히 하는 기업에게는 감경의 효과까지 줍니다.
1: 네.
0: 그래서 반드시 IT 기업이 아닐지라도 네. 우리 개인정보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칠 시간이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김승주 교수였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3: 우리 아이 락토핏,
2: 바쁜 하루를 보내는
3: 어른들도 락토핏,
2: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3: 우리 모두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샤브올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7: 네,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김승주 교수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얘기 나누면서 책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내 정보, 내 자신에 대한 책임, 기업은 고객의 정보를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에 대한 책임, 정부는 또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책임을 각자가 다 할 때 사건, 사고가 덜 발생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내일 낮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8: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9: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0: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MBC 정오 뉴스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내란 세력 등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낸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사람들이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저 발언을 들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 도지사의 발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선 추 지사 본인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것을 두고 문저털레어를 적으로 쳐내고 뉴 이재명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다수 구성 전략의 결과라며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뉴 이재명만으로 국정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이 된다고 말하는 자가 바로 간신이고 민주정부 이어달리기를 부정하고 진영 내부 갈라치기를 일삼는 자가 역신이라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신장식 대표 역시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분 나눌 생각이 없다고 언급한 김민석 대표를 향해 검찰개혁은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민주개혁 진영은 갈라치기 하면서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이기인 사무총장이 선임됐습니다.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인 사무총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임기는 이준석 전 대표 자녀 임기인 2027년 7월 27일까지라고 발표했습니다. 종천 전 의원이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천 권한대행은 당무

신에 착수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이기인 비대위원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와의 2,600억 원대 국제 투자 분쟁 ISDS에서 최종 승소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도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이번 승소로 국제중재 절차에서 확인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인 투자자 민모 씨는 대출금을 못 갚자 담보권을 설정해 법인 지분을 매각한 국내은행의 조치와 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위법했다며 지난 2020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2,641억 원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습니다. 실제 상품권 거래가 없는 유령 업체를 차려 900억 원대 범죄 수익을 세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로 상품권 위장업체 대표 등 7명을 붙잡아 전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 안산, 시흥 등 수도권 일대에 유령 상품권 업체 5곳을 차려 다른 사기 조직으로부터 받은 범죄 수익금 934억 원을 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2015년 9월 14일 미국의 중력파 관측소 라이고에 0.2초 동안 짧은 신호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약 13억 년 전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파동이 긴 우주를 건너서 지구에 도착한 것이죠. 소리는 새가 짧게 우는 듯한 형태여서 과학자들은 이 신호를 처프, 즉 잭 소리라고 불렀습니다. 불과 0.2초의 미세한 신호였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블랙홀의 충돌과 13억 년에 걸친 우주의 역사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소리는 허공에 사라진다고 하지만 어떤 소리는 이렇게 영겁의 세월을 날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도 서로의 마음속에는 마치 중력파처럼 오랜 세월을 지나서 남는 것이 아닐까.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체물리학에서 사건의 지평선은 바로 블랙홀의 경계선을 말하지요. 윤하는 이걸 다시 볼 수 없는 이별,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으로 노래했네요. 듣고 난 뒤에는 다시 국제 이슈의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0: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1: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0: 수확량 줄어도?
1: 보장.
0: 가격이 내려도?
1: 아이, 그럼.
0: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조강.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네, 지구촌 사이드 A 오늘은 미국입니다. 트럼프가 꺼내든 현금 배당금 공약이 지금 미국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이기면 미국 성인 1인당 5천 달러를 주겠다. 이런 깜짝 선언이었죠. 5천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670만 원이 넘는 큰 돈인데 트럼프의 발언 자체가 이게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미국 내부가 점점 시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배당금 논란은 트럼프의 어떤

0: 초급함과 또 중간선거 판세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한데 미국 현지에서는 이 공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를 발행하는 송인근 편집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상하원을 공화당이 다 이기면 송인근 편집장도 혹시 5천 달러를 받으십니까?
1: 아, 그 규정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미국 시민들한테만 준다면은 저는 이제 한국 국적자고 영주권만 있어서 아마 예. 못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네. 서운하십니까? 네.
1: 아니요. 오늘 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공약인지 예. 모르겠고 아마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서운하진 않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그 하여간 노골적으로 이게 어찌 보면 매표 행위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 가능한 건지 모르겠고 미국 내부 여론과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1: 네, 우선 이 발언이 나온 그 자리가 대선이 올해가 대선이 있는 해도 아니고 중간 선거만 있는 해에 전당대회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미드텀 컨벤션을 열었는데 이거 자체가 유례가 없는 일이었고 예.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이제 깜짝 발언을 한 건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마가 지지층을 빼면 보통 미국인들한테는 별다른 감흥을 이끌어내지 못한 뭐 실패한 예. 쇼였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0: 예.
1: 제 주장이 아니라 이제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쓴 기사 제목들로 한 줄평을 좀 대신해 보자면
0: 예.
1: 공화당이 정책 의제가 없어도 너무 없이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게 고스란히 드러났다. 아니면은 생활비 물가 문제에 발목 잡힌 전당대회. 공화당원들도 우리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수근수근 되더라. 뭐 이런 제목들을 뽑았고요.
0: 예.
1: 이게 이 전당대회 하이라이트가 이제 트럼프였는데 이미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온 지 오래됐고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이 여론이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전당대회 분위기도 보면은 민주당은 뭐 죄다 급진 공산주의자들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색깔론만 난무한 자리였고
0: 예.
1: 거기서 제대로 된 반전 카드가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나온 게 이제 5천 달러 배당금이라는 그 공약이었는데
0: 예.
1: 기업이 이제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주주들한테 이제 그 이윤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배당금을 주잖아요. 근데
0: 예.
1: 이제 트럼프 말은 미국이랑 기업이 성공하는 그 조건은 공화당이 하원 상원을 다 이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0: 예.
1: 굉장히 뭐 트럼프다운 참신한 발상이라면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노골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음에도 그 이후에 나온 뭐 여론조사나 보면은 주요 그 경합 선거구에서 그 공화당 후보들의 뭐 지지율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뭐 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 경우에 5천 달러를 주겠다고 하면 글쎄요. 좀 모욕감을 느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비판이 나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 네, 사실 이제 제가 실패한 쇼라고 뭐 표현을 했지만 그게 좀 단정적으로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이 발언과 거리두기를 하려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0: 예.
1: 예를 들어서 토마스 메시 하원 의원, 켄터키주의 하원 의원이죠. 같은 경우에는 아니 배당금을 그렇게 지급을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0: 예.
1: 5천 달러의 유권자의 표를 살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모욕적이다라고
0: 예.
1: 이제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 예.
1: 하지만 물론 이제 메시 의원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났다가 이번에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고 이제 사실상 정계 은퇴를 강제로 당한 인물이죠. 그래서 아 선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의원들이니까 뭐 무슨 말을 못하겠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0: 예.
1: 그렇다면 진짜 선거를 걱정해야 되는 의원들, 지금 민주당 후보들하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원 선거만 보면은 메인주의 수잔 콜린스, 뭐 알래스카주의 댄 설리번, 뉴햄프셔의 존 순우누 뭐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들하고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예 전당대회에 안 왔습니다.
0: 아,
1: 그다음에
0: 예.
1: 아이오와주의 또 애슐리 힌슨 후보도 전날 와서 공화당 뭐 유권자들을 만났지만 목요일에는 다시 아이오와로 돌아가서 선거 운동을 했고 연단에는 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0: 예.
1: 이게 지역구에서 겉으로는 선거 일정이 바빠서 못 갑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선거에 정말 도움이 된다면 뭐 국내선 텍사스 달라스까지 가는데 뭐 안 갈 이유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좀 트럼프하고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닌가라고 좀 읽히는

0: 그런 네. 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권자들 눈에 마가 후보로 비치는 게 표 얻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닐까 예. 싶습니다.
1: 그리고 뭐 그 시간에 차라리 지역구에서 표 받아지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했겠죠. 근데 이게 네. 그 정치적 논란과는 별개로 5천 달러를 주겠다는 게 법적으로는 그 발언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나와서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0: 네, 법적으로는 실제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미국 이제 연방 형법이나 뭐 민권법을 보면은 매표 행위 또는 선거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하는 거를 이제 금지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미국은 보통법 저희가 커먼 로우라고 하거나 관습법 전통을 따르는 나라죠. 이게 예. 우리나라는 대륙법 전통을 따라서 법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법이 굉장히 시시콜콜한 것까지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러면은 처벌받는다. 뭐 이런 조항이 법전에 다 써 있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고 큰 줄기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뭘 하면 안 된다. 정도만 써 있고 사안별로 이게 위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질 때는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이거를 따집니다. 그래서 또 판례가 중요하기도
1: 예.
0: 하고요.
1: 예.
0: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5천 달러 배당금을 주겠다고 한 것을 돈을 주고 이제 표를 사거나 매표 행위나 선거법 위반이냐라고 볼 것인가? 혹은 그냥 공약 정치인이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발표한 정치 행위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될 텐데
1: 예.
0: 아마도 미국의 법원들은 지난 비슷한 판례도 그렇고 이 정도의 발언은 공약을 발표한 정치 행위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은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거를 굉장히 신성시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1: 예.
0: 미국이. 그래서 아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1: 예. 그 참 그 구체적인 액수까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법에 저촉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그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다간 뭐 당장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이게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배당금을 추진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설마 이제 그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그게 다 일사천리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미국 인구가 2억이 넘는데 물론 뭐 성인들한테만 준다고 했지만 이런 재정 문제도 있고 해서 또 의회 문턱도 물론 넘어야 될 테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0: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예산이 재원이 얼마나 될지를 뭐 꼼꼼히 검토하고 이런 발언을 내놓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1: 예.
0: 예산 문제를 간단히만 생각을 해봐도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 정부 그 예산을 어디다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거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의회의 소관이에요.
1: 예.
0: 의회의 일이거든요. 근데 의회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근거 법령도 없고 전례도 없는 일을 승인할 리가 없기도 한데요.
1: 예.
0: 그러니까 미국 성인 인구를 전체 인구는 3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성인 인구를 2억 7천만 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5천 달러씩 나눠준다면은 1조 3,500억 달러가 됩니다.
1: 예.
0: 우리 돈 1,800조 원입니다.
1: 엄청나네요.
0: 당연히
1: 예.
0: 이거 재원이 어디 있나요? 질문이 나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관세 협정 덕분에 약속받은 투자금이 21조 달러나 된다.
1: 예.
0: 그러니까 재원은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말은 했는데. 트럼프발 이제 관세 롤러코스터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저희 이제 거의 1년 반 정도 저희가
1: 예, 예.
0: 모두가 지켜봤지만 이게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는 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법원에서 한번 좌초됐었고
1: 예, 예.
0: 그랬더니 또 새로운 규정을 들고 나와서 또 관세를 뭐 부과하네 마네 하다가 캐나다하고는 최근에 관세 전쟁까지 벌이고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21조 달러라는 그 돈이 트럼프 입에서 나온 액수이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거의 뭐 실체가 없는 돈입니다.
1: 예,
0: 그리고
1: 예.
0: 21조 달러가 설사 미국 그 곳간에 미국 정부 그 예산에 들어왔다고 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을 어디에 쓸지는
1: 예.
0: 의회가 정할 일이거든요.
1: 그렇죠.
0: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특히 이제 공화당을 장악해 왔기 때문에 다수당인 공화당을 장악해서 의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정을 해 왔는데
1: 예.
0: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만약에 뭐 승리를 하거나 그다음에 공화당이 뭐 설사 승리를 하더라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이제 중간 선거 끝나면 2년밖에 안 남아서
1: 예.
0: 이제 레임덕이 시작될 텐데 과연 의회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 일에 동의를 할 것이냐. 예. 그럴 가능성은 네. 예.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1: 짤막한 답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판세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우세합니까?
0: 네. 한 달 전에만 그 제가 질문을 받았어도 하원은 민주당이 유리하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그래도 지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나 뭐 예측 시장의 결과들을 보면은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점차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조급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송인근 편집장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자, 세븐 링즈라는 곡을 듣겠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노래로 듣죠. 원래 있던 곡인데 아리아나 그란데가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돈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지만 그걸 진담으로 부르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곡을 변주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들어보겠습니다.

0: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0: 보수이게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강다은 아나운서가 국제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5: 엔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험 관리가 필요하단 건데요. 오픈AI 샘 올트먼 CEO도 같은 이유로 상장 계획을 미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CEO 데미스 허사비스,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도 다리오를 지지했습니다. 소위 AI 빅4 시장의 AI 속도 조절론이 맞는 것 같다가도 그동안 중국만 더 발전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선 경쟁사끼리 출시 속도를 맞추는 건 법적인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대통령 입장이 중요하죠. 트럼프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한다며 AI 속도 조절론을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브릭스,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을 주축으로 한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은 브릭스 회원국끼리 AI 우군으로 지내자는 의미로 AI 오픈소스 구역을 앞장서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브릭스 의장국인 중국은 AI 속도 조절론은 언급하지 않고 있네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동쪽 호르무즈 해협, 서쪽 홍해, 그리고 내륙의 동서 송유관까지 원유가 이동하는 세 개의 길목이 모두 막혔는데요. 동쪽은 이란이, 서쪽은 후티 반군이, 그리고 동서 송유관은 두 차례 드론 공격의 배후로 추정되는 이라크 민병대가 막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과 이라크 민병대 모두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중동 긴장감이 계속되자 브렌트유는 배럴당 $120까지 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 주식을 정규장에서 거래하려면 오후 3시 30분까지 했어야 됐죠. 근데 이제 한국거래소가 오늘부터 정규장 마감 이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도입합니다. 실시간으로 주문이 체결되는데요. 여기에 ETF는 제외됐습니다. 나중엔 정규장 시작 전에 프리마켓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9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6: 与世界接轨.
7: Conectarse con el mundo.
8: 세계と繋がる.
9: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10: Connect with the world.
11: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4: 예,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란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급락할 것이다. 트럼프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 종전은 사실 좀 아직 불투명하고 또 국제 유가 상황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유 가격은 배럴당 $100 선을 위태롭게 오르내리고 있고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갤런당 $4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위험이 유가에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물가가 뛰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마저 자극하게 되는 도미노 충격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거시경제 1타 강사로 꼽히는 분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선단장께서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12: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뭐 워낙 바쁘시니까.
12: 아,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4: 예, 제가 강요는 더 못해.
12: 아, 네.
4: 예, 책을 제가 하나.
12: 아, 예.
4: 내신 책 맞죠?
12: 아, 예, 그렇습니다. 예.
4: 부의 갈림길.
12: 네.
4: 이 제목이 굉장히 비장합니다.
12: 아, 예, 그렇습니다.
4: 여기서 잘못하면 부냐 아니면 빈이냐 이렇게 갈린다는 말씀인가요?
12: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에서 예.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지 않습니까?
4: 예, 예.
12: 그 어떤 갈림길을 택한 다음에 그게 예를 들어서 꽤 긴 기간이 지났을 때 상당히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4: 그렇죠.
12: 이제 저는 이제 2026년이나 7년이 예. 그런 갈림길의 하나의 굉장히 큰 틀이 되지 않을까 아, 생각을 해서
4: 예.
12: 그렇게 5가지 정도 갈림길의 주제를 그 책에서 좀 다뤄봤습니다.
4: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의 선택이 10년 뒤 자산을 결정한다.
12: 아, 네, 네, 그렇습니다.
4: 아, 비장한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감사합니다.
4: 아, 하여간 책 내신 건 축하드리고요.
12: 네.
4: 여기 나오신 분들이 그래도 가끔씩 책을 내주셔서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이제 그 유가 얘기인데 유가 얘기 들어가기 전에 환율 상황부터 좀 볼 텐데 지금
12: 네.
4: 뭐 사실 한 두어 달 전만 해도 1,500원대를
12: 네, 그렇죠.
4: 왔다 갔다 했잖아요.
12: 네.
4: 지금은 1300

0: 해관대로
1: 네,
0: 떨어졌는데
1: 그렇습니다.
0: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1: 네.
0: 또 너무 내려와도 걱정이라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1: 이게 이제 요즘 이제 그 7월 1일 날이 1,560원 정도 했어요.
0: 예.
1: 그때는 이제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렇게 되면 자본 유출 나오는 거 아니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0: 예.
1: 그래서 이제 환율이 내려오기 시작을 해서 이게 또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지금 1,345원 정도 하는데요.
0: 많이 떨어졌네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고점 대비해서 15% 가까이 떨어진 거고요.
0: 예, 예.
1: 그리고 이제 1,330원대까지 진입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0: 예.
1: 환율이 내려오게 되면 워낙 강세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0: 예, 예.
1: 지금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게 수출인데 환율이 너무 빠르게 내려왔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0: 예.
1: 저는 한 가지 좀 조언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수출이 안 좋아지는 건 맞거든요. 환율이 내려오면.
0: 예.
1: 근데 이제 예를 한번 잠깐 들어보죠. 관세를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생뚱맞겠지만.
0: 예.
1: 관세 10%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출이 힘들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0: 예.
1: 수출 경합을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경쟁을 하는 국가들이 관세 20%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10%인데 다른 나라들이 20%씩 맞으면
0: 우린 그만큼 유리한 거죠. 뭐.
1: 오히려 미소를 짓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0: 예,
1: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절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게 수요를 줄이는 문제는 분명히 있겠지만 다른 국가들 대비로는 유리한 위치에 점유하게 되겠죠. 그래서
0: 예.
1: 저는 이제 무언가 하나를 딱 짚었을 때 이게 다른 국가들하고의 비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예.
1: 그럼 이걸 환율로 다시 끌고 옵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로 가잖아요. 아, 그럼 수출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로 가는 만큼 엔화나 위안화나 다른 경쟁국의 통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1: 여기도 비슷한 수준으로 강세를 보이잖아요.
0: 그렇겠죠.
1: 그럼 우리 수출이 받는 충격이 그만큼 희석이 되게 됩니다.
0: 아, 예.
1: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만 약간 이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독박으로 강세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0: 예.
1: 우리만 혼자 강세인 나홀로 강세일 때 있죠. 이런 강세는 사실 지속 가능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0: 예.
1: 왜냐하면 전 세계 통화 중에 원화만 혼자 강세잖아요. 전 세계 수요를 원화가 끌고 가겠다는 의미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0: 예, 예.
1: 이거 오래 못 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시장이 작기 때문이고 우리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죠.
0: 예.
1: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지금까지는 원화가 단독으로 강세를 보인 면이 좀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후부터는 어떤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되냐면 다른 국가들, 우리나라 경쟁 국가들의 통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0: 예.
1: 그런 면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엔화, 그리고 위안화,
0: 예.
1: 그리고 대만 달러. 이런 국가들의 통화가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는지를 함께 지켜봐야 됩니다.
0: 어떻습니까? 지금 그 추세는?
1: 참고로 말씀드리면 엔화가요. 원래 지금 우리 원화가 강세를 보이기 전엔 930원 하다가 850원까지 빠졌거든요.
0: 그런데 예, 예.
1: 최근에는 지금 87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0: 예.
1: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도 엔약세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도 아마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겁니다. 이번 달에.
0: 예, 예.
1: 그리고 연내 한 번 더 추가로 인상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엔화가 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0: 예. 미국에서도 계속 그렇게 좀 압력을 넣고
1: 네,
0: 있는
1: 그렇습니다.
0: 상황이에요.
1: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 내지는 해외에서 무언가 팔고서 들어온 달러를 매각을 하면서 나타나는 원화의 강세가 두드러졌다면
0: 예, 예.
1: 앞으로 추가적인 원화의 강세를 지켜볼 때는 다른 국가들 통화가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는지
0: 예.
1: 이걸 보고서 아마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0: 예.
1: 있습니다.
0: 대만은 어떻습니까?
1: 대만 달러가요. 참 독특한 게 거의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7월 1일 날 저희가 1,560원 정도 했잖아요.
0: 예, 예.
1: 그때하고 지금하고 거의 차이가 납니다. 안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만 달러가요. 원화 대비로 어느 정도 됐냐면 지금 50원 정도 했다가 지금 이게 41원, 42원 이렇게 훅 내려와 있는 그런
0: 예.
1: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만 달러 대비해가지고 원화가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서 이게 경쟁력에는 다소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0: 예.
1: 대만 달러 움직임도 함께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0: 그렇군요.
1: 싶습니다.
0: 자, 그 유가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주제니까요.
1: 네네.
0: 최근에 국제 유가 흐름은 뭐 심상치가 않습니다. 배럴당 100달러 정도. 갤런당 4달러는 넘었습니다.
1: 네,
0: 미국
1: 그렇습니다.
0: 내 소비자 물가가. 근데 세계 시장에 어느 정도로 타격을 주겠습니까? 이런 움직임이.
1: 이게 결국에는 미국 자체가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이 끌고 가는 구조거든요.
0: 예, 예.
1: 지금 어느 나라나 다 수출을 하려고 하지 내수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0: 그렇죠.
1: 근데 전 세계에서 빚을 내면서 소비를 해 주는 나라가 미국 하나인데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고물가와 고금리는 내수시장에는 직격탄이 됩니다.
0: 예, 예.
1: 그럼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도 미국의 기름값을 되게 유의해서 좀 바라보고
0: 예, 예.
1: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인데 4달러라는 숫자가 저도 이제 거기 미국에 있을 때 갤런당 4달러였거든요. 2012년도에.
0: 아, 그 옛날에도?
1: 예, 그렇습니다.
0: 예, 예.
1: 그때 당시에도 유가가 높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0: 아랍의 봄이 있었었습니다.
1: 예, 예. 예,
0: 그래서 유가가 높았었는데 4달러가 넘으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1: 예.
0: 지금 4.3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전쟁 직전에는 이란 전쟁 직전에는 그러니까 2월 달이었죠. 갤런당 3달러 정도 하다가 이게 지금 확 뛰어올라가지고 다시 4달러가 넘어선 겁니다. 예, 예. 4.2, 4.3 이렇게 뛰어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전쟁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니까 유가가 4를 넘었다도 문제지만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미국인들이 받는 어떤 뭐랄까요 스트레스?
1: 예, 예.
0: 이게 이제 상당히 깊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경유 가격도 엄청 올랐습니다.
1: 예.
0: 경유 가격 같은 경우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 전쟁 이전에 한 3.8달러 정도 됐다가 지금 6달러가 넘어서서요. 예.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1: 원래 미국은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좀 비싸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결국에는 미국의 정제시설도 되게 중요한데 미국의 이제 정제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가동률이 98%랍니다.
1: 예.
0: 그러면은 결국에는 98%라는 건 어마어마한 가동률이거든요.
1: 예.
0: 그럼 결국에는 원유의 생산이 일어나더라도 정제가 안 되다 보니까 경유 같은 경우 공급이 쉽지가 않은 구조가 되는 거죠.
1: 예.
0: 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DPA라는 게 있습니다. 디펜스 프로덕션 액트라는 게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전쟁 당시처럼 국방과 관련되는 걸로 얘기를 해가지고 정유시설을 갖다가 더 그 공급을 늘리는 방법들을 특별히 좀 고민해봐라 이런
1: 예.
0: 얘기가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젤렌스키 있죠.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제시설 건드리지 마라. 폭격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 예.
0: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경유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1: 예.
0: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거를 트럼프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구나. 이런
1: 예.
0: 것들을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사실 미국도 이제 거대 산유국이고
0: 네, 그렇습니다.
1: 셰일가스니 뭐니 해가지고
0: 네네.
1: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게 중진류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경유나 휘발유로 네. 바꿀 수 있는 게 근데 거기는 경진류라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거를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경진류를 생산해 봐야
0: 네네.
1: 중진류를 만들려면 이제 섞어야 되는데
0: 네, 그렇습니다.
1: 섞는 정제 시설은 다 돼 있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 네.
1: 중진류를 가져오려면
0: 네.
1: 그만큼 또 돈이 많이 드니까 결국 호르무즈니 뭐니 아무리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0: 예, 중동에서 수입을 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1: 예, 예.
0: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유 자체, 그러니까 결국엔 미국도 굉장히 큰 산유국이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근데 셰일 오일하고 또 이제 중동의 원유하고도 또 다른 면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1: 예, 예.
0: 끝에서는 결국에는 정유죠, 정유 시설에서의 어떤 병목,
1: 예.
0: 이 정유에서의 샤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1: 예, 예.
0: 근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이게 보통 9월 달이 미국은 허리케인 시즌입니다.
1: 아,
0: 그래서
1: 그렇죠.
0: 예, 예. 허리케인 시즌이라서 멕시코만 연안을 많이 뒤집어 엎거든요.
1: 예, 예.
0: 다행히 올해는 허리케인이 없는 게 참고로 2017년도에 허리케인 하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1: 예, 예.
0: 그때는 정유시설의 90%가 가동이 중단됐었거든요.
1: 아, 대단했었죠. 예.
0: 예,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만약에 그런 자연재해까지 겹치면
1: 예.
0: 굉장히 큰 충격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1: 예.
0: 좀 하고 있습니다.
1: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아직 9월이 안 끝났죠.
0: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예. 하여간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급락할 것이다.
0: 네네.
1: 근데 그 최근에 제가 이 책을 왜 봤냐면
0: 아 네네.
1: 예. 이 책에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가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0: 예.
1: 라고 하셨습니다.
0: 아 예예.
1: 왜 그렇습니까?
0: 이게 저도 좀 고민이 되는 게
1: 예.
0: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배럴당 몇 달러다, 갤런당 몇 달러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1: 예, 예.
0: 저는 이제 이런 데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전쟁 이전처럼 원유를 생산할 수 있을까? 저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1: 예.
0: 이미 첫 번째는 지금 그 중동의 정유시설이라든지 가스시설이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거를 재건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1: 아, 그렇군요.
0: 예, 예. 2,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 꽤 긴 시간이네.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 예.
0: 호르무즈가 막혔었잖아요.
1: 예.
0: 그리고 막히면서 거기서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거기서 결국에는 원유를 갖다 운송할 때 배로 운송을 하게 되는데
1: 예.
0: 이게 배에 대한 보험료, 운송에 대한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런 건 아마 뉴스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1: 예,
0: 보셨을
1: 예.
0: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배싸기죠. 용선료도 좀 올라갈 걸로 좀 보이고요.
1: 예.
0: 세 번째는 이제 통항료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이 단어를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호르무즈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
1: 예.
0: 뭐라고 해야 되죠? 통항료를 걷는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1: 예. 그 뭐 용어는 몇 가지 있습니다.
0: 네.
1: 서비스료라고
0: 네, 그렇습니다.
1: 순화시키기도 하고.
0: 그래서
1: 예.
0: 이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없었던 것들이 생겨나죠.
1: 예.
0: 그리고 이제 이런 병목들이 이란이 한번 한 곳을 막아봤더니 호르무즈를 막아봤더니 아,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이걸 본 거죠.
1: 예.
0: 그럼 다음에 다시 막지 않을까? 이게 1번이고요.
1: 아, 예.
0: 두 번째는 그런 호르무즈 같은 초크 포인트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금 후티 반군이 맡고 있는 바브엘 만데프 해협 같은 네네.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러면 다른 국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 지난 4월 달에 저희 어디죠? 이제

0: 인도네시아에서도 이거 한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초크 포인트도 한번 막아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 잠깐 했다가 쑥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쟁이 끝나더라도요 공급망에 대한 불안은 굉장히 상존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 결국 핵심은 공급망이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결국에는 기름값 자체도 되게 중요하지만 운송비, 배송비라고 하는 거잖아요. 운송비 자체가 올라가는 것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운송비의 상승은 전쟁 이전으로 우리를 돌아가지 못하게 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이제 그 유가가 실제로 그렇게 잘 내리지 않으면 당연히 물가를 끌어올리고
0: 네, 그렇습니다.
1: 우리 경제에도 뭐 당연히 영향을 끼칠 테고요.
0: 네네.
1: 미국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 비상인데
0: 네.
1: 바로 이제 또 금리 얘기가 이미 뭐 9월에는 오르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0: 네, 그렇습니다.
1: 있기도 하니까
0: 네네.
1: 이게 또 이제 금리 오르면 주식 시장이 또 타격을 받겠죠.
0: 네네, 그렇습니다.
1: 전반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 저는 이번에 이제 아마 케빈 어시가 잭슨 홀에서 했던 얘기들 아마 여기서도 많이 다루셨을 네네. 텐데요. 그 중에서 저는 되게 그냥 귀에 와서 딱 박혔던 게 케빈 어시가 이제 어떤 오해를 오해라기보다도
1: 미 연준 의장
0: 예 그렇죠 예.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이 사람이 원죄가 있다는 말씀드렸죠
1: 예.
0: 뭐냐면 트럼프 사람이다라는 그 색안경
1: 네네.
0: 이게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을 굉장히 많이 높게 만듭니다
1: 예.
0: 그래서 이 사람이 취임을 했었을 때 5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렇게 강하게 말해서 오 의외인데 이런 반응이 컸죠
1: 예예.
0: 근데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있었던 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는 외치는데 어떤 구체적인 디테일 액션이 하나도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스트 톡이죠. 노 액션이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아 이거 헛방이다. 이런 얘기라고 약간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그 소리 큰 한 사자 있지 않습니까? 겁 많은 사자.
1: 그러니까
0: 소리만 크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잭슨홀에서 무언가를 좀 보여줘야 됐었던 거죠. 잭슨홀에서 했던 얘기 중에 포인트가 뭐냐면 지난 65개월 동안 연준의 목표치를 넘어선 높은 물가는 이거는 연준의 잘못이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합니다. 21년도 3월 달에 연준의 목표치 2%를 물가가 넘어섰고요. 아직까지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달 발표된 것도 보면은 8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3.4%가 올랐거든요. 내려오는 추세에서 또 튀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케빈 어시가 사실 잭슨홀에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잖아요. 근데 이제 물가가 세게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평가 기준을 높여놨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여기서 시장이 또 야, 이 정도 나왔는데 금리 인상 안 해? 이러면 연준의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물가를 잡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지금 높아져 있는 장기 국채 금리가 더 튀어 올라가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는 거 그리고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은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케빈 어시라고 할지라도 그 압력이 굉장히 높게 작용한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서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은 실물 경제에서 경제 주체들이 바라보는 부담감 이게 단순히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서도 지금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가 커지는데 이 설비 투자도 돈을 빌려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1: 그렇죠.
0: 그만큼 투자에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1: 근데 9월에 금리 인상은 뭐 거의 그러면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오단장께서도 그쪽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
0: 그쪽에 좀 무게를 좀 높게 두고 있습니다.
1: 근데 그게 이제 이번 한 번이냐
0: 네네.
1: 아니면 아예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만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결국에는 이제 9월에 인상이 기정사실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높아진 확률이 되게 높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인상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더 많이 인상해야 될 겁니다. 참고로 지난 6월만 해도 한두 번 정도 인상하면 되겠지라고 했었는데 인상하지 않고 버티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4번 인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뿐만 아니라 12월 3월 내년 7월까지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나오죠.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고 합니다.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하는 총재도 그 금리를 연속 인상하면서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으려고 한다. 그 코멘트를 정확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케빈 어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고민하고 있는 게 금리 인상을 조기에 해야지 그나마 덜해서 막을 수 있다라는 게 되고요. 오히려 시장은 9월에 금리를 인상하냐 인상하지 않냐 11월에 인상하냐 하지 않느냐 이걸 넘어서 금리 인상 사이클로 접어들었느냐 접어들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뒤집어 말씀드리면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는 말씀은 꽤 오랜 기간 동안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당분간은 고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 이쪽에 우리가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1: 금리 인상의 인상이 상시화된다.

0: 그 장기화된다는 것은 또한 어찌 보면 또 그게 또 뉴노멀이 될 수도 있는
1: 네,
0: 것이어서.
1: 네, 그렇습니다. 하이어 포 롱거라는 말이 있죠. 예. 조금 더 높은 금리가 생각보다 예. 오랜 기간 가는 겁니다.
0: 시장의 반응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오원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이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알리샤 키즈와 브랜디 칼라일이 부른 A Beautiful Noise를 듣겠는데요. 지금 뭐 트럼프가 사활을 걸고 있는 미국 중간선거가 한 달 반 정도밖에 이제는 안 남았는데 이 노래는 2020년 미 대선 때 모두 목소리를 내서 투표하자 이런 곡이었습니다. 노이즈는 원래 아름다운 소리란 뜻은 아니죠. 그런데 좀 시끄러워도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결과를 내지 않겠느냐 하는 뜻을 담은 것 같습니다. 알리샤 키즈와 브랜디 칼라일의 Beautiful Noise를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샤브올데이.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6: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은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02-3393-9700으로 전화 주십시오.
8: 예, 9701 문자 쓰시는 분께서 백수된 지 한 달 반 오늘 이력서 쓰신다고 했습니다. 합격하라고 손석희님이 힘을 좀 주라고 하셨는데 제가 가진 모든 기를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보냈습니다. 이력서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알려주시고요. 주말에 LP에서 비 오는 소리 들린다. 확장판과 새로운 사색도 잘 들었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4224 쓰시는 분께서도 일요일에 새로운 사색 코너를 통해서 기초 체력을 잘 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어제 사색에 대해서 재밌게 들으셨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저희들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힘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설민석 역사연구가 나오실 예정이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박현도 교수와 성일관 교수가 나올 예정입니다. 1시 5분에 조정래 작가와 함께 만나겠습니다.
9: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11: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일부 구간이 단전돼서 20여 분간 운행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오늘날 12시쯤 신림역에서 대림역 구간에서 정전이 발생해 2호선 모든 열차 운행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즉시 정전 원인을 파악한 뒤 조치에 나서 20여 분 만에 열차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면서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압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차례는 김 후보자라며 공공연하게 김생 용사를 얘기하지만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김승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은 재판받겠다, 연임 개헌은 안 하겠다 직접 선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여권 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공소청 직제 개편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검찰에 의해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여러 경로로 확인했는데 대통령이 억울할 수 있겠다면서 대통령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협의를 했다고 하고 민정수석실에서 핸들링해서 잘 조정됐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순방을 가셨다고 전했습니다. 첫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검찰 출신인 김지용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지명된 데 대해서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중수청장으로 오는 게 맞느냐며 이 부분도 심사숙고가 있어야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갱신한 것을 두고 문조 털레율을 적으로 쳐내고 뉴 이재명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다수 구성 전략의 결과라며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뉴 이재명만으로 국정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이 된다고 말하는 자가 바로 간신이고 민주정부 이어달리기를 부정하고 진영 내부 갈라치기를 일삼는 자가 역신이라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신정식 대표 역시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분을 나눌 생각이 없다고 언급한 김민석 대표를 향해서 검찰개혁은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민주개혁 진영은 갈라치기를 하면서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 상품권 거래가

0: 는 유령 업체를 차려 900억 원대 범죄 수익을 세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로 상품권 위장업체 대표 등 7명을 붙잡아 전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 안산, 시흥 등 수도권 일대에 유령 상품권 업체 5곳을 차려 다른 사기 조직으로부터 받은 범죄 수익금 934억 원을 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일부 국가와 무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아일랜드 공항에서 취재진이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밝힌 무역 중단 위협을 실제 이행하지 못자 그렇다, 나는 몇몇 나라에 대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15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와 부산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최대 1.5m로 일겠습니다. 강다한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K-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3: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손석희의 12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질문들로 진행하죠. 오늘 손님은 이미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문단의 거목 작가 조정래 선생이 새로운 소설을 내면서 돌아오셨습니다. 서리꽃이라는 작품으로 돌아오셨는데 오늘 그리고 내일 조정래 작가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늘 4부의 첫 곡 1시 30분에 나가는 곡은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예, 손석희 12시 3부 질문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민족사는 아리랑을 부르면서 태백산맥을 넘어서 한강으로 이어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두 대하소설의 제목이고 작가분이 같습니다. 한국문단의 거목 조정래 작가께서 오늘 나오셨습니다. 한 20년에 걸쳐서 우리 근현대사 100년을 기록해 오신 분인데 이제 등단 56년을 맞으셨고 83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설은 생애 마지막 장편이라고 하십니다. 역사의 비극, 사회의 부조리를 담아온 작가의 마지막 화두는 뜻밖에도 사랑입니다. 왜 지금 사랑을 꺼내들었을까? 작가 조정래 선생님께 직접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예, 한 10년 만에 뵌 것 같습니다.
2: 예.
1: 예. 그전에는 좀 그래도 자주 뵀습니다. 그러니까 시선 집중에서도 뵀었고.
2: 그리고 MBC 시절부터 예. 100분 토론 때부터 계속 뵀죠.
1: 100분 토론 때도 한 두세 번 나오셨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뉴스룸에서 예. JTBC 스태프 뵀었고. 그때 10년 전에 풀꽃도 꽃이다라는 작품으로 예. 뉴스룸에서 만나 뵀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김초혜 시인께서 직접 그때 분장을 해 주셨는데 어제 그 제가 JTBC 안나경 앵커와 말씀 나누시는 걸 보니까 그때 분장은 실패였다 뭐 이렇게.
2: 예. 그때 이제 손석희 아나운서께서 미남인데다가 아유, 저보다 예. 젊으니까 예. 자기 남편이 너무 게을러질까 봐서 손수하고 싶었던가 보죠.
1: 예.
2: 그런데 방송에서 막상 하다 보니까 예. 일반 여자 화장과 방송의 분장이 다르다는 것을.
1: 뭐 좀 다르긴 하죠.
2: 예. 예. 영상을 보고 자기가 알고 아 실패했다. 아. 그다음부터 다시는 분장하겠다 말을 안 합니다.
1: 예. 근데 제가 그때 뵙기엔 뭐 그렇게까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2: 예.
1: 예, 예. 우리 저 시인께도 문제 없었다고 좀 전해 주실 것 같겠죠.
2: 예, 예.
1: 예. 작년에 뭐 커다란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2: 예, 복부 대동맥 수술을 받았는데요.
1: 아유, 뭐 제목만 들어도 굉장하네요.
2: 예, 그게 예. 이제 글 쓰다가 보니까 허리가 굽어져서
1: 예.
2: 글 쓴 50년의 세월이 예, 대동맥까지 휘어지게 만들어서
1: 예.
2: 부풀어 올라서 터지면
1: 예.
2: 즉사를 하는 아주 위험한 병이었죠.
1: 예, 예.
2: 그래서 배를 30cm를 가르고
1: 예.
2: 내장을 다 드러낸 상태에서
1: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2: 끔찍하죠. 예.
1: 아, 이거 지금 뭐 근데 괜찮으신 것 같아요.
2: 예, 완전 회복되어서 예. 허리꽃을 쓸 수 있었으니까.
1: 그러니까요.
2: 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1: 예, 체중도 다 회복이 되죠.
2: 예, 완전 회복됐습니다.
1: 예전에 뵀다고 저는 솔직히 뭐 이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2: 예,
1: 예. 예, 하여간 큰 일을 겪으셨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렇게 큰 고비를 건강상으로 특히 겪고 나면 이제 이후의 삶이나 또 생활의 태도 이런 것들도 예.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우리 작가님께서도 혹시 뭐 바뀐 게 좀 있으십니까?
2: 많이 바뀌었습니다.
1: 예.
2: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았는가 하는 후회 같은 게 생기고
1: 예.
2: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인생을 완전히 좀 해방시켜주자.
1: 예.
2: 글 쓰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자.
1: 예.
2: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아.
2: 그래서 앞으로 쉬엄쉬엄
1: 예.
2: 살려고 합니다.
1: 그럼 원래 이제 글감옥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워낙 유명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 뭡니까 큰 수술을 겪으시고 그렇게 깨달으셨는데 장편 소설을 또 쓰셨으니까
2: 이 소설을 쓰려고
1: 예.
2: 2024년에 프랑스 암스테르담까지 다 취재를 했거든요.
1: 아 그건 여기에 이제 그 저 우리 읽어보신 독자분들께서는 아시지만 고호와 관련된 것이기
2: 예.
1: 때문에 예예. 예.
2: 그런데 그걸 끝내고 쓰려고 했는데 병이 생겨서
1: 예.
2: 수술을 하는 바람에.
1: 아.
2: 이제 났는데 안 쓸 수가 없고
1: 예.
2: 또 투자한 노력이 너무 아깝고
1: 그렇죠. 거의 멀리까지 다녀오셨는데
2: 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다시 뭐 쓰자
1: 예.
2: 마지막 작품으로 삼자
1: 장편으로서는 예.
2: 장편서도 예. 좀 마지막
1: 예. 그 괜찮으십니까? 그렇게 힘드셨을
2: 텐데 예. 아무 이상 없이 수술을 잘한 의사 기술이 좋아서 저를 살려냈고 예. 잘했습니다.
1: 예. 뭐 그러면 장편을 한 번 더 쓰시죠라는 말씀은 제가 차마 못 드리겠습니다.
2: 예.
1: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화두로 삼은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2: 예.
1: 예. 등단 56년 만에 제가 이렇게 그 본격적인 사랑 얘기를 쓰신 것은 제 기억엔 없는데
2: 예.
1: 이번이 이제 첫 작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이 주제를 택하셨을까요?
2: 제가 태백산맥 아래랑 한강을 쓰고 나니까
1: 예.
2: 독자들이 질문합니다. 왜 선생님은 심각한 문제만 자꾸 건드리고 사랑 이야기 안 쓰는가?
1: 예.
2: 사랑 이야기가 없는 것은 작가로서 불구 아닌가?
1: 그런 표현까지.
2: 그래서
1: 예.
2: 20년 세월 지난 다음에
1: 예.
2: 나도 불구 아닌 완벽한 작가야. 그걸 보여주려고
1: 예.
2: 사랑의 테마를.
1: 그러셨군요. 그런데 네. 2009년에 하신 인터뷰를 이렇게 그 되짚어보니까
2: 예.
1: 춘향전을 능가할 만한 연애 소설을 써보는 것이 꿈이다.
2: 예.
1: 이미 그러니까 한 18년 전부터
2: 예,
1: 17년
2: 예.
1: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리꽃으로 그 꿈을 이루신 걸까요?
2: 그 꿈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예, 예.
2: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다행히 생각하는 것은
1: 예.
2: 이 소설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제일 먼저 보내온 게 제 형인데 제 형이 영문학을 한 영문학 박사거든요.
1: 예.
2: 박사인데 인천대학에서 정년 퇴임했는데 이 사람이 뒷사람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1: 아 김초혜 시인께
2: 예.
1: 예.
2: 개수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우는지도 모르게 울었다. 하는 게 독후감이고
1: 예.
2: 내가 평생 소설을 읽어왔지만 소설을 읽고 운 것은 처음이다.
1: 예.
2: 그 다음에
1: 형님께서요.
2: 예.
1: 형님께서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지금 87입니다.
1: 아, 3살, 4살
2: 예, 3살 차이.
1: 예, 예. 아니 근데
2: 근데 이 사람은 학자로 예. 깐깐하기 때문에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썼을 때도 잘 썼단 말을 안 한 사람이었어요.
1: 예.
2: 그랬는데 이번 소설 읽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울었다.
1: 아.
2: 그래서 내가 무릎을 쳤어요. 됐다 이제.
1: 예.
2: 그런데 강원도 그 강릉에 의료원장을 했던 박사께서 의학
1: 예.
2: 박사께서
1: 예.
2: 또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이 나이에 소설을 읽고 우는 게 돼서 내 인생에 대한 희망을 발견했다는 독후감을 이야기했어요.
1: 예.
2: 그래서 두 박사를 의학 박사, 영문학 박사를 울렸으니까
1: 예.
2: 됐는데 세 번째 확인을 하면 됩니다.
1: 예.
2: 손석희 아나운서께서 읽으시고 울어버리면 춘향전을
1: 예.
2: 능가한 것이 될 겁니다.
1: 알려드리겠습니다.
2: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예. 책을 제가
2: 예.
1: 받았는데 예. 서리꽃 받았습니다. 그 두 번인데
2: 예.
1: 안에 보니까 세 권으로 돼 있길래
2: 예, 그것이 제가 취재 노트입니다.
1: 아, 조정래 작가 노트가 들어가 있군요.
2: 예, 취재할 때 그렸던 그림들,
1: 예.
2: 메모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 그림 원래 예. 그림을 잘 그리셨으니까요.
2: 예.
1: 예, 예. 이건 이제 소설 본 건 두 예. 개고 요게 이제 작가 노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인이 이렇게
2: 예.
1: 들어가 있고요. 예. 아, 워낙 육필로 쓰시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 글씨 자체를 워낙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직접 그리신 그림.
2: 예.
1: 예. 이건 뭐 그 보통 실력이 아니신 거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 예. 사르트르와 보바르의 묘지. 묘지 그림을 이렇게 비석을 예. 그리시고. 예. 전권이 다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아, 뒤는 이제 아, 뒤에도 사진이 들어가 있고.
2: 예, 반 고흐의 그림들을 제가 또 그리고.
1: 아, 예, 예. 예, 이게 잘 잘 보관해서
2: 예.
1: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춘향전을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랑의 지고함,
2: 예,
1: 예 그리고 이제 절대성, 희생 이런 것들이 사랑 소설에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죠.
2: 예,
1: 그리고 이 설

0: 꽃이라는 소설에서 그것을 구현한 것인데 과연 춘향전을 능가할 것인가? 그럼 저도 읽어보고
1: 예.
0: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리꽃이라는 제목의 의미는 뭘까요?
1: 예, 이들의 사랑이 짧고 짧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애절하거든요.
0: 아, 예.
1: 이 서리꽃은 겨울 추운 밤에 피었다가
0: 예.
1: 햇빛이 비치면 바로 사라져버립니다.
0: 그렇죠.
1: 그들의 짧은 안타까운 사랑, 그것의 상징으로 서리꽃을 제목으로
0: 예.
1: 삼았죠.
0: 아, 그러니까 여기서 서리꽃이라는 것은 어떤 실제 있는 꽃의 이름이 아니고,
1: 예.
0: 서리가 꽃처럼 피어난 것.
1: 예.
0: 그것을 서리꽃이라고
1: 예.
0: 이제, 아, 그렇군요. 그 줄거리를 혹시 직접 소개해 주실 수도 있을까요? 짧게?
1: 두 권짜리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생략하겠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대학 시절에 시화절에서 만난 시를 사랑하는 철학도와 그림을 그리는 미대 미술학도가 서로 이제 시화절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싹 텄는데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고질화된 병폐 때문에 그 시민들의 대중들의 삶이 파괴되어 버리는 비극 속에서 이들의 사랑도 결국 비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0: 이재희와 윤소인
1: 윤소인.
0: 두 사람의 주인공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사실 뭐그 내용을 뭐 조금만 더 이제 그 워낙 축약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시화전에서 만나서 제이 남자 주인공이죠.
1: 예.
0: 맨손으로 기업을 일군 아버지의 뜻 얼마나 완고한지
1: 예.
0: 금방 이제 와닿습니다. 그 뜻에 떠밀려서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고
1: 예.
0: 5년 뒤에 돌아왔는데 소인은 여자 주인공이죠. 그 사이에 집안의 몰락을 겪었고 빚을 떠안게 됐고 결국은 병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었는데 이재희 주인공은 어떻게든 소인을 살려내겠다. 라는 뜻을 품고 극진히 위하지만
1: 예.
0: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소인이
1: 예.
0: 제가 이게 줄거리를 얘기하면서도 약간 좀 뭉클한 그런
1: 예.
0: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꿈꾸던 영원한 사랑은 소인의 죽음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되긴 하지만 그 결말이 어떻게 보면 좀 슬프군요.
1: 예.
0: 형님께서 왜 우셨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미 이 소설은 지금 그 출판가에선 베스트셀러 1위를 계속 기록하고
1: 예.
0: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뭐랄까요? 그동안에 우리의 굴곡진 역사를 그려왔던 작가 조정래의 사랑 이야기에 공감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1: 예.
0: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이제 암스테르담과 저 파리 파리는 아니죠. 프랑스의 그 아르인가요? 저
1: 예. 미술관도 그림이 있으니까
0: 예예
1: 미술관, 노댕 박물관 다그
0: 예
1: 고흐 그림을 찾아서 하는 여행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0: 예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 그 소설상에 보면
1: 예.
0: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고흐였나요?
1: 예.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반고흐를 엄청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첫 번째 소설집 표지가 반고흐 대표작 가마귀가 나는 밀밭입니다.
0: 기억나는 것
1: 황토의 밀,
0: 같습니다.
1: 예, 표지.
0: 그때일래야 뗄 수가 없는.
1: 예.
0: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여기서 그저 뭡니까? 우리 사모님께서는 시인이시잖아요.
1: 예.
0: 두 분의 얘기 아닙니까? 그대로는
1: 제가
0: 아니겠지만
1: 보면서 이제 작가라고 하는 것은 소설 속에 여러 모양으로 변주되어서 나타나지요.
0: 그렇죠.
1: 제가 이번에 이재 이야기를 쓰면서 느낀 게 이재 네가 아무리 윤소인을 사랑해도 내가 김최애를 사랑한 것만큼 못하다. 그 확인을 했습니다.
0: 사모님이 굉장히 행복하시겠어요.
1: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0: 왜요?
1: 너무 당연하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0: 저는 오늘 같이 오실 줄 알았더니 안 오셨길래.
1: 같이 왔는데 왔단 말 하지 말라고 지금 저 밑에 커피숍에 있습니다.
0: 아, 지금 MBC 1층
1: 예.
0: 커피숍이에요? 아니, 그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인사도 드리고. 뭔가 좀 부끄러우셨던 모양이네. 원래 작가 꿈꾸시기 전에, 화가를 꿈꾸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그 미술 공부한다는 게

0: 돈이 좀 듭니다.
1: 예.
0: 음악 공부도 그렇고
1: 예.
0: 미술 공부도 그렇고. 물감 사실 돈이 없다는 아버님 말씀에 예. 꿈을 포기하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후회가 많이 되십니까?
1: 후회되지는 않고요.
0: 예.
1: 과연 내가 그림을 그렸다면
0: 예.
1: 글을 쓴 오늘만큼의 내가 되어 있을까
0: 아하.
1: 하는 생각을 하고
0: 예.
1: 제 친구 7, 8명 중에서
0: 예.
1: 화가가 3명쯤 됩니다.
0: 아, 꽤 많으신
1: 예, 같은 미술반을 예. 했던. 근데 그 애들이 지금 크게 출세 못했어요. 화가로서. 그래서 나도 그 꼴 됐더라면 예. 글쓰는 게 잘 되지 않았을까
0: 네.
1: 하는 생각도 합니다.
0: 아, 근데 그건 뭐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1: 그렇죠.
0: 예, 예. 하여간 이번에도 어김없이 6필로 원고를 쓰셨고 200자 원고지로 1690매
1: 예.
0: 서리꽃 두 권을 예. 쓰시는데 글쎄요. 출판사에서 싫어하지 않습니까?
1: 출판사는 작가가 쓰는 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지요. 수동적인 입장이니까.
0: 뭐 하긴 그럴 수밖에
1: 예,
0: 없긴
1: 그러니까.
0: 하지만 그래도 요즘 이렇게 그냥 워드 프로세서로 이렇게 편집하면 금방 끝나는데
1: 예.
0: 이걸 6필로 하셨기 때문에
1: 예.
0: 그걸 다 옮겨치는 건 또 출판사에서 했을
1: 거 아니에요? 따로 해야 됩니다.
0: 예. 예.
1: 근데 그 전에 벌써 30년 전에
0: 예.
1: 제가 한강을 한겨레 신문에 연재할 때
0: 예.
1: 그 기자들이 가장 애먹은 게 원고가 오면 다시 그걸 또
0: 그러게요.
1: 머프에 써서
0: 예.
1: 하는 이중 일을 하는데 그 옆에 젊은 작가들이 있다가 선생님이라 되니까 그걸 받아들여주지 우리 같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0: 당연히 그렇겠죠. 예.
1: 예.
0: 휴대폰도 안 쓰시죠?
1: 없습니다.
0: 그럼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됩니까?
1: 집사람이 다 하죠.
0: 아, 예.
1: 집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죠. 제가 보는 모든 인쇄를 다 착복하니까 그 정도 수고를 해야 되죠.
0: 예. 아, 그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1: 어떻게 가겠습니까?
0: 예.
1: 해야지.
0: 예. 안 쓰시는 이유는 글쎄요.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 예.
0: 예.
1: 하루에 10번 전화 받으면 하루 갑니다.
0: 그러게요.
1: 예, 강연 요청, 거절하면 뭐 동창, 친구 이렇게 열고 예. 들어오고 하면 그 대구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없어버리니까 너무 쉽죠.
0: 그러나 6필로 원고를 쓰는 것은 그것과는 또 상관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1: 같은 연장선상이죠.
0: 그런가요?
1: 예.
0: 예.
1: 저는 원시인으로 남고 싶지 현대 과학에 편승해서
0: 예.
1: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0: 예. 어떤 뜻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1: 예.
0: 근데 이제 주변에서 불편해하는 경우도 좀 있어서
1: 그건 그들의 입장이죠.
0: 아, 그건 아주 확고하시군요.
1: 그렇습니다.
0: 예. 저도 예전에 한때는
1: 예.
0: 한창 이제 네티즌이라는 말이 막 나왔어요.
1: 예.
0: 한 20, 30년 전 됩니다.
1: 예. 예.
0: 그때 이제 호기롭게 나는 네티즌은 안 될 거야. 나는 시티즌으로 남고 싶어. 그런데
1: 예.
0: 뭐 한 1년도 안 돼서 저는
1: 예.
0: 바로 굴복하게 됐습니다. 예.
1: 예.
0: 그렇게 6필로 쓰시는 게 파지를 몇십 장 내야 그 첫 문장을 겨우 쓸 수 있다라는
1: 예.
0: 말씀을 다른 데서 하셨습니다.
1: 예.
0: 서리꽃의 첫 문장. 제가 한 줄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 예.
0: 갑자기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한방눈이었다.
1: 예.
0: 이거 간단할 것 같은데. 이 파지를 몇 장이나 내셨습니까?
1: 그것을 제가 다르게 썼거든요.
0: 예.
1: 다른 문장으로.
0: 그러셨겠죠.
1: 그런데 집사람이 쫙 그거 읽어보더니
0: 예.
1: 얘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사 여부가 너무 많아서
0: 예.
1: 이건 독자가 상상력을 저해하는 거니까
0: 예.
1: 지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읽고 나서 지적을 하면은 그냥 못 넣고 반드시 고치거든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0: 예, 예.
1: 그 지져버리고. 또 쓰고 또 쓰고 해서 대여섯 번 쓴 다음에 그
0: 예.
1: 문장으로 줄였습니다.
0: 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결제가 난 문장이군요.
1: 예.
0: 사모님의.
1: 독자에게 상상력을 허하는.
0: 예, 예.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줄이 갖는 의미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많이 좀 떠오르기도
1: 예.
0: 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모님께서는
1: 예.
0: 끊임없이
1: 예.
0: 고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한방눈이었다.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쓰셨습니까? 이게 갑자기 궁금한데.
1: 여름에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지듯이
0: 예, 예.
1: 이 눈이 큰 덩어리 눈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어요.
0: 아, 예.
1: 이게 대신 이래가지고 독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침해하면 말이 되냐.
0: 예.
1: 지워야 된다. 지웠던 겁니다.
0: 아,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이 문장이 뛰어나네요. 예. 사모님의. 예.
1: 대신 써주시나고 무조건 고치라는 거죠.
0: 예. 그러면 첫 문장이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은 뭔가 좀 길이 쭉 보이십니까?
1: 그렇습니다.
0: 아.
1: 예, 매듭, 첫 매듭 풀기가 가장 어렵고요.
0: 예, 예.
1: 그게 풀리면서 상황이 만들어지면
0: 예.
1: 그 상황에서부터 이야기가 풀려나가기 때문에
0: 예. 그렇군요.
1: 쓸수록 가속도가 붙죠.
0: 예. 이 자리에 나와서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황정은 작가가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1: 예.
0: 자기는 첫 문장을 보고 그 소설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 소설을 읽고 싶으냐 안 읽고 싶으냐를
1: 그렇습니다.
0: 결정한대요.
1: 예.
0: 근데 그게 오늘 이 첫 문장을 보니까 저는 비로소
1: 예.
0: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눈 사이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만나뵐 텐데 서리꽃에도 사실 작가 조정래의 정신은 매우 중요한 배경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내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예.
2: MBC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예, 1시 30분이 됐습니다. 손석희 12시 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정래 선생과 미쳐본 나눈 얘기는 내일 또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미니의 김경민 씨, 조정래 선생님 너무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150세까지 글을 써달라고 하셨는데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서리꽃 제목을 들으니까 박효신의 야생화 생각이 나신다면서 이 노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0: 9월 14일 월요일 손석희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경기 성인지수는 말 그대로 6개월에서 9개월 뒤에 경기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우리나라의 경기 선행지수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5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OECD 17개 국가 중에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5개월째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금이 고점이라 경기가 팽창하는 속도가 줄어들면서 하락전환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이 국가기관 전력망 자금 마련을 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25조 원 선납을 제안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영 전략상의 부담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대한민국 18세 이하 야구 대표팀이 어제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일본을 2-0으로 꺾고 8년 만에 우승했습니다. 선발로 나선 부산고 3학년 하현승 선수가 삼진 8개로 완봉승을 거두면서 대회 MVP로도 뽑혔는데요. 하현승 선수 이번 대회 평균 자책점, 그러니까 방어율이 0입니다. 하현승 선수 얘기 좀 해볼까요? 195cm 큰 키에 타자로도 뛰어납니다. 아직 이르지만 오타니 쇼헤이도 떠오르는데요. 놀라운 건 뉴욕 양키스 구단주가 자필 편지까지 써가면서 영입을 시도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일단은 KBO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2027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키움 히어로즈가 전체 1순위로 지명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9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1: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0: 예,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씨는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강다은 아나운서가 2부 국제 뉴스와 함께 이 코너를 맡아 주시게 됐습니다. 네. 두 사람은 뭐 교대로 출장도 가고 휴가도 가고 저만 못 가고 있네요.
1: 아, 그러니까요. 언제 가실 예정이신가요?
0: 예, 비밀입니다.
1: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되니까 좀 생경하고 긴장되기도 하는데 오늘 제가 예.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혹시 커피 좋아하시나요?
0: 야, 물론 예, 좋아합니다. 예, 예.
1: 저는 사실 커피를 막 즐겨 먹진 아직 못하는데 예. 모 선배님께서 아직 네가 인생의 쓴맛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0: 예. 다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1: 네, 알겠습니다.
0: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1: 아니, 예. 제가 지난주에 친일한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이 모카 지역을 점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예. 이 모카 지역이 커피랑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라는 뉴욕타임즈 기사가 있길래 예. 오늘 또 모카 커피 그리고 커피를 둘러싼 세계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0: 예, 예. 그래요. 모카 커피. 우리가 흔히 카페에서 왜 모카 커피를 주문하기도 하죠?
1: 네, 네. 그렇죠.
0: 모카 커피가 예멘의 모카 커피인 거죠?
1: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모카 커피는 사실 예멘의 커피는 아닌데 예. 거기서 유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시작은 거기다?
1: 네. 예, 예. 15세기에서 18세기 무렵에 전 세계 커피 무역의 중심지가 예멘의 모카 항구였다고 합니다.
0: 예, 예.
1: 여기서 수출되던 원두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카 커피 원두 뭐 이렇게 불렸는데 그 예멘의 모카 원두가 특유의 좀 쌉싸라고 초콜릿 향이나 과일 향이 좀 났다고 해요.
0: 예, 예.
1: 근데 이후에 지금은 사실 우리가 예멘하면 모카 커피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다시피
0: 예.
1: 점점 예멘에서 생산하는 커피의 생산량이 줄면서 구하기 어려워지고 좀 희소해지는 찰나에 사람들이 이거를 좀 그리워하다 보니
0: 예.
1: 초콜릿 가루나 뭐 코코아 가루를 뿌려서 흉내내면서 아. 모카 커피가 나타나는
0: 거죠. 유사 모카 커피군요. 쉽게
1: 그쵸.
0: 말하면.
1: 사실상은 아, 예. 그런 겁니다.
0: 네.
1: 뭐 근데 모카가 이게 뭐 의도하에 한 게 아니라 원래는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다고 해요.
0: 그게 예.
1: 과거에 한 15세기에서 18세기에는 예멘이 커피의 고향이다. 뭐 세계에서 커피를 최초로 공급한 곳이다라는 타이틀까지 가졌던 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예멘이 생 원두는 공급하지 않고요.
0: 예.
1: 이게 볶아서만 수출을 했었는데
0: 아, 그 어디 심지 못하게.
1: 네, 그렇죠. 자기네들만 이제 유지를 하려고 예, 예. 했었는데 그 17세기 말에 네덜란드 상인이 생두를 몰래 좀 반출을 해가지고
0: 예.
1: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 자바 등에 심으면서 예멘의 독점 체제가 깨졌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뭐 1720년대는 카리브해와 뭐 자바, 인도네시아에 커피가 좀 공급되기 시작했고
0: 예, 예.
1: 1950년대 모카에 좀 현대 항구가 건설되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는 이 예멘이 커피의 생산지로서의 힘을 좀 잃어가던
0: 아,
1: 그런
0: 예,
1: 시기가
0: 예.
1: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예. 아까 저 조정래 선생도 나오셨지만 고흐 얘기했는데 고흐도 이 예멘 모카를 그렇게 좋아했다면서요?
1: 아, 네, 맞습니다.
0: 예.
1: 이게 예멘이 이 위치상으로는 아라비아 남도 남서에 위치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중동 국가를 떠올리면은
0: 예.
1: 약간은 뭐 사막이라든지 아니면 좀 황토색이 떠오르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근데 이 예멘이 초록의 아라비아라고 불릴 정도로 좀 초록이 풍부하고 비도 많이 오는 아. 나라라고 해서
0: 예, 예.
1: 세계 3대 프리미엄 커피 중 하나인 모카 마타리가 이 예멘에서 나 다고 합니다.
0: 예, 예.
1: 이 모카 마타리를 반고흐가 즐겨 마셨다라고
0: 아,
1: 논리 좀 알려져 예, 예. 있는 상황이죠.
0: 근데 뭐 하여간 지금 보면 예멘이나 뭐 그중에 이제 모카 같은 것들은 뭐 커피 생산의 중심지는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1: 네. 이제 예. 한 1950년대 60년대쯤부터는 오히려 이 예멘에서는 커피보다는 카트라는 식물을 주로
0: 카트?
1: 네, 생산을 예, 예. 했다고 합니다. 이 카트가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물인데 아. 이게 잎사귀에 흥분이나 각성 성분이 있다 보니까 뭐 예멘이나 뭐 중동 국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좀 금지하는 식물이기도
0: 예, 예.
1: 해요. 근데 예멘에서는 이 카트를 신비의 약초라고까지 부르고 실제로 과거에 국제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예멘 성인 남성의 90%, 성인 여성의 25%가 이 카트를 즐긴다고까지
0: 예.
1: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중독성이 없다고는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마약류로 금지하는 이런
0: 예.
1: 식물을 예멘에서는 또 주로 생산하기도 하는 거죠.
0: 커피도 사실 뭐 각성 기능이 좀 있긴 있으니까.
1: 아, 그렇죠.
0: 예. 근데 이제 그 요즘은 커피하면 브라질이나 아니면 에티오피아 뭐 예?
1: 그런
0: 온두라스 뭐 이런 나라들.
1: 네, 맞습니다.
0: 예, 예.
1: 그런 국가들을 제일 먼저 좀 떠올리게 되는데 미국 농무부 발표에 따르면 실제 이 커피 원두 생산 국가를 봤을 때 1위가 브라질, 2위 베트남, 3위는
0: 아, 베트남이 2위. 하긴 베트남이
1: 네, 커피
0: 유명하긴
1: 유명하죠.
0: 합니다. 예, 예.
1: 네, 가면은 또 기념품으로 사기도 하는데
0: 예.
1: 3위가 콜롬비아 그리고 그 뒤를 이어

0: 이어서는 뭐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인도 등이 위치해 있고 브라질이 전 세계 커피 생산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1: 뭐
0: 있다.
1: 대부분이군요. 그러니까
0: 네.
1: 사실. 예.
0: 라고 합니다. 아까 뭐 베트남 말씀도 해주셨지만 베트남에서는 이 로부스타라는 원두를 주로 생산을 하는데 커피
1: 예.
0: 원두가 크게 아라비카 그리고 로부스타 두 가지로만 보시면 되는 게 이 두
1: 예.
0: 원두가 커피 생산 원두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 근데 요즘 원두 가격이 많이 올랐죠?
0: 아, 엄청 올랐죠.
1: 그건 기후 변화 때문일까요?
0: 맞습니다.
1: 예.
0: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1: 예. 그냥 말씀해 주시죠.
0: 네. 아니 이게 기후 위기 때문에 커피 원두 가격까지 올랐다는 기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1: 예.
0: 이게 아라비카랑 로부스타 이 원두들이 어찌 됐든 좀 커피 나무에서 나는 거잖아요.
1: 예.
0: 예민하다고 합니다. 이 기후가 기온이 한 18도에서 23도일 때 잘 자라고 24도만 넘어가더라도 수확량이나 품질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1: 예.
0: 근데 기온 상승으로 계속해서 이 생산자들이 고지대를 찾아 떠나는 거고 거기에 커피나무는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실제로 IPCC 연구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기후변화로 2036년에서 65년 사이에 커피 수확량이 최대 28%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까지 한 상황입니다.
1: 뭐 금년엔 조금 다시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고
0: 맞습니다.
1: 나중에 좀 더 기회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알려주실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오늘 또 손석희 12시에서 책 선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자 샵 8001번 또는 스마트 라디오 어플 미니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선정해서 오늘 2부에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에 출연하셨던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님의 책 부의 갈림길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아까도 그 책 잠깐 좀 소개해드렸는데.
0: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예, 첫 시간이었는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예, 강다은 아나운서였습니다.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여백의 미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다 채우지 않음으로써 생겨나는 아름다움. 비워두는 곳이 있을 때 남겨두는 곳이 더 선명해지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음악도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 드럼이나 베이스나 아니면 뭐 건반 이런 걸 이제 다 덜어내고 기타 한 대하고 사람의 목소리만 나오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들리기도 합니다. LP에서는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주는 기타와 목소리를 중심으로 완성된 노래들을 준비했습니다. 김학선 선곡위원이 이번 주 이제 담당이신데 그 첫 곡은 사이먼 앤 가펑클의 캐티's Song입니다. 캐티의 노래. 이 곡은 폴 사이먼의 솔로곡으로 먼저 세상에 나왔습니다. 1965년에 발표한 솔로 앨범 The Paul Simon Songbook의 수록곡인데 이 음반 자체가 거의 목소리하고 어쿠스틱 기타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 무렵에 사이먼 앤 가펑클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64년에 나온 데뷔 앨범이 Wednesday Morning 3AM이었는데 이 곡도 사실 유명하긴 하지만 큰 반응을 얻지 못했고 두 사람은 사실상 각자의 길을 걷게 되고 폴 사이먼은 영국으로 홀로 건너갑니다. 그 영국 생활에서 만난 연인이 캐티입니다. 24살의 청년 폴 사이먼의 음악 세계를 지탱해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그 작품을 보면 캐티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미국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데 The Sound of Silence의 포크록 버전이 주목을 받으면서 뒤늦게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릅니다. 소식을 들은 폴 사이먼은 당연히 미국으로 돌아왔고 사이먼 앤 가펑클은 다시 뭉치게 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낸 두 번째 앨범에 캐티's Song, April Come She Will 이런 명곡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영국에서 다 쓴 곡들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캐티와 사이먼의 사랑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앨범이 크게 성공하면서 폴 사이먼은 하루아침에 스타의 세계로 편입이 됐고요. 조용한 삶을 원했던 캐티는 그 세계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폴 사이먼은 바쁜 활동 중에도 런던으로 날아가서 어떻게 함께 할 방법이 없는가 고민해보기도 했지만 결국 서로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폴 사이먼과 캐티의 청춘이 담긴 곡 캐티 송. 오늘은 라이브 버전으로 준비했는데요. 이건 LP입니다. 그 곡이 실린 사이먼 앤 가펑클스 Greatest Hits라는 앨범에서 골라봤습니다. 1969년 11월에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가진 공연 실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기타와 목소리 그리고 관객의 박수 소리만이 존재하는 캐티 송의 바늘을 올려보겠습니다.

0: 예, 빗소리를 조금 더 들어보려고 기다렸습니다. 기타와 목소리를 중심으로 완성된 노래들, 이번 주첫 곡은 사이먼 앤 가펑클의 Cathy's Song을 LP로 들었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2: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1: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0: 1336 1336 1336 1336.
1: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한

0: Bruno Mars, The Romantic F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총 5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1: 예, 대단히 많은 분들이 조정래 작가님과의 인터뷰 들으시고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4527 쓰신 분께서 역시 고급 프로그램은 다르네요 하셨습니다. 조정래 작가님을 섭외해서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유튜브에 이은영 씨, 책방을 하고 있는데 독자들에게 작가님의 신작을 소개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하셨고요. 유튜브에 사비나 쓰시는 분, 조정래 작가님이 계셔서 청년 시절을 잘 견뎠고 제대로 된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내일도 역시 이제 조정래 작가님과의 대담이 나가게 됩니다. 유튜브에 책방이라고 쓰신 분, 조정래 작가님 30여 년 전 태백산맥을 친구와 서로 빌려가면서 읽었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다. 제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우리 조 작가님의 출연을 반겨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니의 천혜영 씨, 강다은 아나운서님 너무 귀엽다고 하셨네요. 제가 시크하게 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경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강다은 아나운서의 이 텐션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명랑 그 자체이기도 하죠. 예. 일주일 동안 아무튼 우리 저 이선영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지구촌 사이드 B를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선영 아나운서도 잘 휴가 다녀오길 바라고요. 유튜브에 업타운 펑크라고 하신 분께서는 일본은 국제적 상황을 보는 아침 방송이 많은데 한국은 없어서 아쉬웠다. 근데 손석희 12시가 다방면에서 깊이 있게 소식을 알려주셔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예, 반가운 칭찬이십니다. 내일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5: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월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 겸직을 비롯한 각종 불공정 이슈에 휩싸였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허위 조작 공세에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김성원 후보자는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을 새 형사사법체계 정착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2: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 2023년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가 YTN의 지분을 일부가 아닌 전량 매각하도록 당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요구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당시 YTN 지분이 저가 매각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전 위원장과 강경선 전 산업부 차관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습니다.
1: 불안해진 중동 정세가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면서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I를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향후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불안을 일으킬 점도 증시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대행한 UA 어플라이의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수험생 1,200명의 구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원서 마감을 1시간 연장한 뒤 마감 전 경쟁률을 공개한 경우도 있어 수험생 간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대입 시스템의 주요 절차를 민간 기업에 맡기는 지금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루키 검색창에서 루키 파크 골프채널 루키
1: 네, 먼저 정치권 소식 정치팀 정상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를 했는데 이 내용부터 정리를 하고 갈까요?
2: 네, 알겠습니다. 그 용혜인 후보자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지명된 지 14일 만인데요. 사퇴 배경으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단을 요청해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3: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2: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에 이어 이른바 가족 정당, 당내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이어지면서 여당에서도 부담이 커졌고 결국 현실적으로 장관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오늘 당이 용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비례대표와 장관직 겸직이 불법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내려놓는 게 상식이라며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와는 별도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사 판단은 꼭 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법 위에 민심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용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는 가짜 정보와 억측이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결국 청문회에는 서지 못한 채 물러났는데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최근 3년 사이 세 번째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1: 용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야권 공세, 이제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를 향해 아주 집중 겨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2: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0: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지키려는 이유가 결국 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한 공소 취소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렇게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이라는 이유는 결국 공소 취소 아니겠습니까?
0: 하지만 김 후보자는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 준비단 사무실에 마지막으로 출근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30년간 법조인으로서 재판과 변호, 경찰 인권위원 등으로 쌓은 경험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에 쓰이길 바란다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용의인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본인도 사의를 검토했느냐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결국 내일 청문회에서는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공소취소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또 최저를 기록하는 것 같은데 이 정당 지지율하고 같이 좀 짚어주시죠.
0: 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3.8%로 나타났습니다. 전주보다 3.6%포인트 떨어지면서 9주 연속 하락했고 취임 이후 최저치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63.3%까지 올랐습니다. 리얼미터는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친 데다 진보층과 20대에서도 지지층 이탈이 나타난 것을 하락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변화가 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5.7%포인트 떨어진 36.1%, 국민의힘은 4.5%포인트 오른 42.1%를 기록하면서 국민의힘이 약 두 달 반 만에 오차범위 안에서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권 내부에서는 갑론을박하는 분위기인데 그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경기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0: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은 지난 토요일이었는데요. 먼저 토요일에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문제 삼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 전전긍긍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검찰 출신 인사라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추미애 지사 발언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3: 한동훈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 중수청장,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입니까? 그것이 나라를 바꾸는 것입니까?
0: 몇 시간 뒤 이 대통령도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포기한 적 없다면서도 과격한 선동은 저항과 역결집을 불러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추 지사를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날 두 메시지가 잇따르면서 개혁의 속도와 방식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인식체가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오늘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추 지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추 지사의 발언을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면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도지사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꼬집었는데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잇따라 과도한 강경론에 제동을 거는 메시지를 내면서 개혁의 속도와 방식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긴장감도 한층 선명해지는 모습입니다.
2: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대통령의 직접 소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대통령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장관 후보자 인사 논란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민감한 현안이 쌓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정부의 입장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정면 돌파를 시도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또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또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과의 회담도 이어지는데요. 오늘 오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내일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올해는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탄 정상과 차례로 회담을 갖습니다. 정상회의 뒤에는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정부 기업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서밋도 예정돼 있습니다.
2: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정상빈 기자였습니다.
4: 윤석열 정부 당시 YTN의 지분 매각 과정에 정부가 개입해 지분 전량을 매각하도록 압박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감사원은 부당한 변경 요구였던 것을 걸로 보고 기후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주의를 요구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한 수사 자료를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5: 지난 2023년 YTN

0: CGTN 지분 매각 과정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의 매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는 당초 YTN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공동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방송법상 대기업이나 일간신문사는 보도전문 채널 지분을 30%까지 보유할 수 있어 29.99%로 매각해야 대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매수자 풀을 넓힐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강경성 전 산업부 차관에게 YTN 지분 30.95%를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YTN의 공정성,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사유였습니다. 전량 매각으로 바꾸는 건 산업부에서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취지의 실무진 보고에도 불구하고 강 전 차관은 정부 방침을 이유로 한전 KDN과 마사회 등의 YTN 지분을 동시에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두 공공기관은 기존 협약을 변경해 지분 전량을 입찰에 붙였는데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됐고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경쟁 입찰의 최고 가격 조건과 예정 가격 산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헐값 매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산업부와 방통위였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주의를 요구하고 당시 산업부 차관과 이 위원장 등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1: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코스피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개발 속도 조절론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2: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3% 넘게 빠진 6692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큰 반등 없이 6700대를 유지하며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내다 팔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3% 가까이 하락한 25만 원 선에서 SK하이닉스가 5% 넘게 빠진 17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동발 악재가 코스피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 대신 홍해로 원유를 보내던 사우디의 대형 송유관이 드론 공격을 받고 일시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친이란 성향인 예멘 후티 반군은 이미 홍해 입구까지 점령했고 이란과 걸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하려던 외무장관급 회의도 지난 주말 미뤄졌습니다. 이 회담 기대감으로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WTI 국제 유가가 회담 연기 소식에 다시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엔트로픽, 오픈 AI 등 AI 업계 수장들이 인간이 통제 가능할 수 있게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뜻을 모은 것도 증시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당분간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주식거래 시간이 확대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식을 실시간으로 사고파는 이른바 애프터마켓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이후 발표되는 공시나 해외시장 상황 등이 시세에 빠르게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3: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 소유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낮은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문제를 알게 됐다며 법조인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적으로 증여를 받는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그 당시에는 증여세 대상 등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 등을 세무사를 통해 검토했고 오전 중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데 대해서는 다소 이례적이라면서도 적절성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9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15도로 크게 벌어지겠다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4: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순천대 의대 부지 확보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며 교육부에 추천 반려를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순천대 총장의 발표 심사에서 조례동과 신대 배우단지 부지 20만여 제곱미터를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부지는 모두 순천시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모 당시 허위 기재 때 감점하도록 한 심사 기준이 있는데도 부지 확보 항목에서 심사위원 5명이 두 대학에 같은 점수를 줬고 평균 점수 차이도 0.06점에 불과하다며 심사 재검증을 촉구했습니다.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문제를 놓고 서남권 시민단체가 이병훈 순천대학교 총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목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목포경찰서를 찾아 이 총장이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남연구원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달했습니다. 목포경실련은 지난 4일 후보대학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8명을 고발했습니다. 목포대가 제기한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이 심리 중인 가운데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법원 앞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강성희 목포시장은 오늘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규탄하며 목포대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촉구하는 광주지법 앞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목포시 정의당 의원들도 지난 3일부터 이어온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 농성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법원 앞 출근길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목포시와 해진해운이 섬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해상 교통망 확보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진해운은 목포와 달리도, 장자도와 율도 등 항로에 오는 20일부터 2년 동안 여객선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목포시는 원활한 항로 운영을 위한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로스쿨 졸업자의 수도권 취업 쏠림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남대 로스쿨 졸업자의 66.7%가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북과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특히 전남은 2024년 수도권 취업 비율이 1년 전보다 13.8%포인트 크게 증가하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완도군 완도읍의 한 식당 수족관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식당 주인인 60대 여성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지역에서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가 5천 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광주 2,200여 건, 전남 2,800여 건 등 모두 5,085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액은 모두 1,699억 원에 달했습니다. 2021년 330억 원이었던 피해액은 지난해 528억 원까지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포 등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목포의 현재 기온은 26.8도입니다. 임사랑입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5: 대신푸드 시스템, 롯데 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0: 2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우리 영화계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전도연, 설경구 주연의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 은사자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가 베네치아 경쟁 부문에서 수상한 건 2012년 고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 이후 14년 만이고요. 한국 영화의 심사위원 대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창동 감독은 2002년 오아시스로 감독상을 받은 뒤 24년 만에 베네치아의 트로피를 안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사랑은 해고 노동자 부부와 다큐멘터리 감독 부부가 만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욕망과 현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은 노동이 사라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가는 시대에 영화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이번 상을 그 질문을 계속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영화가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더 힘차게 날아오르길 주로 두가 응원하겠습니다.

0: 상식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던 영화제인데 이 유명한 영화제에서 우리 영화가 상을 받았다는 거 참 너무나 기분이 좋고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가능한 사랑은 지난 6일 첫 공개 이후 7분간 기립박수를 받았고요. 국제영화비평가연맹상까지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국제영화제에서 우리 영화가 수상했다는 소식을 또 전해드리네요. 이 가능한 사랑은 오는 23일 국내에 개봉을 하고 11월엔 OTT 플랫폼이죠. 넷플땡땡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객들도 은사자상을 받은 가능한 사랑이 어떤 영화일지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즐거운 오후 2시도 좋은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보겠고 또 이런 가능한 사랑 외에도 우리 기술로 만든 우리의 영화들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또 많은 상도 받고 전 세계 팬들에게 곽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1, 2부에서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올드팝 명곡 속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팝센스토리 준비했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샵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데이팩, IS동서, NH농협손해보험, 백조싱크, 롯데렌탈, 샘표식품, 성원에드피아, 브람스 안마의자, 도드람 한돈과 함께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에
2: 하루 한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6: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6: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6: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보험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우리가 사랑했던 그때 그 시절 올드 팝을 다시 만나는 시간 팝스 앤 스토리. 한 시대를 빛낸 올드 팝 속에 담긴 이야기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노랫말의 의미를 천천히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옛 추억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떠나보기 전에 퀴즈부터 드립니다. 1957년 톰과 제리란 이름으로 시작한 듀오 사이먼 앤 가펑클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1번 형제, 2번 친구.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화려한 악기도 필요 없고 크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마음에 오래 남는 음악이 있습니다. 기타 하나, 두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그 사이에 흐르는 쓸쓸한 여운. 오늘은 그런 서정적인 포크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날 곡은 폴 사이먼과 아트 가펑클 두 사람

이 만든 전설적인 듀오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입니다. 서정적이다 못해 슬프기까지 한 감수성 넘치는 멜로디와 운율이 딱딱 떨어지는 문학적인 가사, 그리고 두 사람의 아름다운 화음이 인상적인 곡인데요. 지금의 인지도와는 정반대로 이 곡은 사실 처음부터 유명해진 곡은 아니었습니다. 1964년에 발매한 순수 어쿠스틱 포크송 버전은 앨범의 저조한 판매율 때문에 금방 묻혀버렸는데요. 원곡의 일렉트릭 기타, 베이스, 드럼을 오버더빙해 포크 록 스타일로 재편곡해 1965년에 재발매한 버전이 인기를 얻어 빌보드 핫100 차트의 1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곡은 대중음악사적으로도 꽤나 의미가 있는 곡인데요. 밥 딜런의 Like a Rolling Stone, 버즈의 곡들과 함께 수많은 포크 록 스타일 곡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발매돼 히트한 곡들 중 하나였고요. 1960년대 영미 대중음악계에 포크 록의 바람이 불게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곡이거든요. 근데 이 노래 제목부터 좀 묘하죠? 침묵의 소리라니. 침묵에도 소리가 있을까요? 이 노래가 이야기하는 침묵은 단순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마음과 마음은 연결되지 않는 세상, 그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단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Hello, darkness, 어두운 밤 조용한 거리에서 눈을 떴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지.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왜 아무도 서로의 마음을 듣지 못할까? 사람들은 각자 이야기를 하고 각자의 생각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상대방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화려한 세상 속에서도 외로움은 점점 커지고 진짜 중요한 목소리는 침묵 속에 묻혀버리고 있어. 나는 그 침묵을 바라보고 있어.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서로에게 닿지 않는 모습. 말은 넘쳐나는데 정작 서로의 마음을 들을 귀는 없는 세상. 그게 어쩌면 내가 듣고 있는 침묵의 소리인지도 모르겠어. 참 묘한 노래죠. 처음 들으면 잔잔하고 아름다운 포크송 같은데 가만히 가사를 들여다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게 더 어려운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립니다. 1957년 톰과 제리란 이름으로 시작한 듀오 사이먼 앤 가펑클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1번 형제, 2번 친구.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지만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 함께 들어보시죠.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2: 89.1
3: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 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 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네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 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 바까지 평광 빛들 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네이처 월드에서 2026 태안 가을꽃 박람회 초대권을 드립니다.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1: 네 즐거운 오후 2시 2부 시작했습니다 밥센스토리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립니다 1957년 톰과 제리란 이름으로 시작한 듀오 사이먼 앤 가펑클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1번 형제, 2번 친구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팝센스토리 계속 이어가 볼게요 오늘은 서정적인 포크 음악의 대표 듀오 사이먼 앤 가펑클의 음악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서로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세상의 침묵에 관한 노래를 들어봤고요. 2부에서는 조금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또 다른 대표곡 브릿지 오버 트러블 워터입니다. 1970년에 발표된 이 곡은 소프트락에 가스펠 느낌을 불어넣은 곡으로 폴 사이먼이 작사 작곡했는데요. 찬송가 느낌으로 곡을 쓴 폴 사이먼은 아트 가펑클에게 이 노래는 너를 위해 썼고 네 목소리를 염두에 두고 쓴 노래니까 네가 불러야 한다면서 곡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1970년 가장 인기 있었던 1위 곡으로 1971년 그래미 올해 레코드, 올해 앨범, 올해 노래 등을 포함해 주요 부문에서 수상했고 1998년엔 그래미 명예 전당에도 오를 만큼 큰 인기를 모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반 중 하나입니다. 또 한국인 좋아하는 팝송에서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아바의 댄싱 퀸에 이은 3위를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번안한 곡도 유명합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 누구에게나 건너기 힘든 물결 같은 순간이 찾아오죠. 그럴 때 누군가 내 곁에 서서 내가 힘든 시간을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가 돼준다면 어떨까요? 이 노래는 힘든 사람에게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힘들 때 내가 곁에 있을게 라고 말하는 노래입니다. 그럼 노랫말 함께 만나볼까요? 네가 많이 지쳐있을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는 마. 세상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가 네 곁에 있을게. 거센 물살을 건너야 할 때 혼자 힘들게 헤엄치지 않아도 돼. 네가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내가 다리가 돼줄게. 마음이 무너지고 슬픔이 밀려오는 날에도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 네가 힘을 잃고 주저앉는 순간에도 괜찮아. 잠시 쉬어가도 돼. 그리고 언젠가 네가 다시 힘을 내서 저 물길을 건너갈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여기에서 기다릴게. 이 노래가 오래 사랑받는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사람에게 그저 네가 힘들 때 내가 옆에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도 어쩌면 이런 사람 아닐까요?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사람보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주는 사람. 내가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 인생에서 나에게 다리가 되어줬던 사람 그리고 내가 다리가 되어주고 싶은 사람을 한 명쯤 떠올려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 한 번 더 내드립니다. 1957년 톰과 제리란 이름으로 시작한 듀오 사이먼 앤 가펑클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1번 형제, 2번 친구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6: 국민 인쇄.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광고에 듣고 왔고요. 팝센 스토리 오늘의 정답은 2번 친구입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어요. 3829번이 아이고 형제 오답이고요. 6112번님 안녕하세요. 시원한 바람이 가을을 몰고 오는 나른한 오후입니다. 퀴즈 정답은 친구사입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셨고, 6097님 앙숙이지만 서로 위급할 때 도와주는 사이 친구. 7088님 톰과 제리는 친구사이.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3345번님 친구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도 보내주셨고, 4712번이 친구입니다. 1970년 불화 끝에 절규와 재결합을 이어오다 2024년 눈물로 서로 화해하고 응어리를 풀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후일담까지 감사합니다. 1959님 2번 친구 사이, 이 노래 무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리듬이 포근하게 감싸주는 분위기.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죠. 감사합니다. 2996번님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형제 친구라고 했죠. 4871번님 친구. 3274번님 2번 친구,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가 커서도 유지된 사이라 함.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귄 벗. 사전적인 용어로 친구라고 하죠. 95866번님 사이먼 앤 가펑클 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름인 줄 알았네요. 2번 친구. 사이먼과 가펑클이 함께한 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3729 19

창으로 친구 사이입니다. 2번 잘 맞춰주셨고. 3654님, 친구입니다. 그런데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였답니다. 하지만 화음은 최고. 0277님, 2번입니다. 랑디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더운 날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포근하고 따뜻한 것 같은데, 뭐, 사람에 따라 더울 수도 있죠. 예. 네. 그리고 계신 곳이 좀 더울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어쨌든 오늘, 사이먼 앤 가펑클 친구 사이 잘 맞춰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행운의 당첨자 두분 뽑겠습니다. 1959 그리고 9586 이렇게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자, 팝센 스토리 오늘 마무리 곡은요.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고립과 정서적 단절을 노래한 곡, 1966년에 발표한 I'm a Rock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뉴스 듣고 3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제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3시 뉴스입니다. 한미 국방당국의 고위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오는 16일부터 4일간 부산에서 개최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워싱턴에서 열린 지 넉 달 만으로 이번 회의에선 특히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도 공식 의제로 다뤄지는데 한미 양국은 오는 11월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앞두고 전작권 전환의 목표 연도 도출을 위한 협의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현재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 주택 건설에 적합한지 검토해보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다며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녹지 확보라는 공원의 핵심 기능과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 공간이 공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며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압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차례는 김 후보자라며 공공연하게 김생용사를 이야기하지만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김승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은 재판 받겠다, 연임 개헌 안 하겠다, 직접 선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내란 세력 등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낸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사람들이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저 발언을 들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 도지사의 발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지만 오후 한때 울산과 경북, 동해안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4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전국이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다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5.7도입니다. 강다송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6: 안녕하세요. 스피치 크리에이터 흥버튼 정우수입니다. 말을 잘해서 사람을 설득하고 싶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 말고 상대의 관점으로 말하자. 저도 언젠가 친구한테 오늘은 떡볶이 먹지 말고 파스타를 먹자고 하니까 느끼해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땐 이렇게 말해봅니다. 너 요즘 기분 꿀꿀하지? 바람 쐬러 가자. 파스타집 봐둔 데 있는데 되게 괜찮아. 친구 입장에서 파스타를 먹으면 기분 전환이 된다. 즉, 내 말대로 하면 당신이 무엇이 좋은가? 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0: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1: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티시 이노호사의 돈데 보이 3345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위로곡으로 알고 있어요. 부탁합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예, 잘 알고 계시네요. 3345님 잘 들으셨겠죠? 자, 즐거운 오후 2시 월요일 3, 4부 함께 합니다. 3부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시정 소식 알아보는 투데이 남도 준비하고 있고요. 4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샵 0891번.

0: 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3, 4분은 종근당 건강 음주 후엔 티맵들이 우리 ENR 하루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환인제약 국제 우주항공기술대전 본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루키루키 파크 골프채 탄탄방수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0: 새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0: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 혹시 TBX 멤버십?
0: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3: TBX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우리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주요 시정 소식을 알아보는 투데이 남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대변인실의 박하정 홍보기획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3: 네, 지난 8월 무안 현경면에 선정된 국가산단 후보지가 산업시설 용지 투자 협약 50%를 달성하면서
4: 후보지에 입주 의향을 내비친 기업은 현재 기준으로 98곳입니다. 후보지 내에 산업시설 용지 중에 50%를 유치 달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안 국가산단이 충분한 기업 실수요와 사업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과인데요. 앞서서 통합특별시와 무안군은 산단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규모와 입주 시기, 필요 부지 등을 계속해서 협의해왔습니다.
3: 네.
4: 협약 기업의 분야는 신재생 에너지와 K-푸드, 그리고 인공지능 농산업 등입니다. 통합특별시는 성공적인 무안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서 기업 수요와 개발 방향, 기반시설 공급 계획, 기업 지원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특히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비롯해 물류창고업, 신재생 에너지, K-푸드 용복합, AI 첨단 산업 등 여러 전략 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별 투자 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유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통합특별시는 이렇게 확실한 기업 수요와 경제성을 바탕으로 무한 국가산단 지정 승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3: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케이프도, 인공지능, 농산업 등 협약 기업의 분야들이 이런 상황인데요. 한 50% 정도 협약을 달성을 했는데 실제로 무한 국가산단의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2026 전남광주 다온페스타가 개최되는데요. 다온페스타 어떤 행사인가요?
4: 예, 먼저 다온페스타를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는 많을 다, 그리고 온은 하나의 영어 온입니다. 그래서 많지만 하나다.
3: 네, 맞습니다.
4: 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오는 9월 19일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2026 전남 광주 다온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남 광주의 통합의 의미를 살려서 전남과 광주가 하나로, 대한민국과 세계가 하나로 글로벌 시민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담았고요.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특별시민 등 800여 명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식전 공연, 기념식, 문화예술 경연대회, 체험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다문화 가족 지원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7월 1일 통합 이후에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 외국인 유학생 등 5분에게

0: 전남 광주 특별시민증을 전달하고 모두가 특별시민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를 퍼포먼스로 연출할 계획입니다.
1: 네.
0: 특히나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국,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등 5개 관으로 구성이 된 세계 명절 문화관에서 각국의 명절 문화를 소개하고 전통 의상,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안심병원 보스에서는 건강검진, 진료 등 의료 서비스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 처음 맞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다문화 가족 여러분들께서 이번 다운페스타에서 저마다의 명절 문화를 만나고 그리운 고향의 정취를 한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오는 19일에 열리는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2026 전남 광주 다운페스타 소식이었습니다. AI를 활용한 백신 제조 기술과 품질 관리 기술을 개발해서 지역의 AI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의 2026년 바이오 헬스 분야 연구개발 공모사업에 AI 활용 백신 제조 변동성 제어 및 인공지능형 품질 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국비 5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 과제인 이번 사업은 2030년까지 5년간 추진이 됩니다. GC 녹십자가 주관하고 국립목포대학교, 대구카톨릭대학교, 전남바이오진흥원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할 계획인데요. 사업의 핵심은 녹십자 화순공장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생산 기반을 활용해서 백신 제조 공정의 변동을 인공지능으로 분석 예측하고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목포대와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공정 조건 변화에 따른 데이터를 확보해서 AI 모델 학습과 검증을 담당하고 전남 바이오진흥원은 정제 공정 예측 모델 구축에 필요한 제조 분석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공모사업의 선정이 화순 바이오 특화단지의 AI 기반 바이오 의약품 제조 혁신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전남 광주 AI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AI 바이오 산업 생태계가 더욱 강화됐고 또 전국에서 소문나는 AI 바이오 산업 생태계 지역으로 이름 났으면 좋겠습니다. 통합특별시가 하천 관리를 위해서 청정하계를 활용한 하천 계고 불법 행위 집중 정비에 나섰습니다. 지역 업소 보호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0: 네, 청정하계라는 이름 자체가 하천 계곡의 불법 시설과 불법 상행위를 집중 정비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는 지역 업소는 보호하고 홍보해서 청정한 하천 환경과 지역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상생형 관리 시스템 체계 구축 관련한 사항입니다.
1: 네.
0: 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14일부터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하천 구역을 확인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청정하계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특별시는 이것을 활용해서 기존의 행정기관 중심의 정비를 시민신고와 현장 대응이 연계되는 상시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특히 무단으로 평상이나 천막, 파라솔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나 하천 구역을 무단 점용하는 행위, 자리 대여와 자리세 징수하는 행위 등 불법 상행위를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불법 행위 정비와 지역 상권 보호를 함께 병행하는데요. 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되는 음식점과 편의시설의 경우에는 청정하계의 하천 계곡 이용 정보를 지역 관광 정보와 연계해서 지역 업소를 알리는 방안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불법적인 자리세 징수와 무단시설 설치는 근절하면서 건전하게 영업하는 지역 업소에는 관광객에게 업소를 알릴 기회를 제공해서 청정한 하천 계곡이 방문객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우리 지역의 청정한 하계, 청정한 하천.

0: 선 계곡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 사랑 기부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하네요.
1: 네, 통합특별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서 9월 한 달간의 고향 사랑 기부제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주문을 완료한 기부자 중에서 선착순 400명에게는 갓김치 2kg을 추가로 증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고향 사랑 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요. 고향 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기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 자치단체에 연간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이 되고요.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공제, 2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기부금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들에 사용됩니다. 이번 이벤트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인 고향사랑 이음을 통해서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향사랑 이음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을 기부로 나누고 지역 농산물도 함께 알리기 위해서 통합시에서 이번 이벤트를 마련한 만큼 고향사랑 기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사랑 기부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고향사랑 이음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다소 쌀쌀해지면서 독감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19도 재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우리 청취자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낮아지고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를 맞아서 코로나19 그리고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매주 질병관리청과 함께 국가호흡기 바이러스 통합 감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내 협력 의료기관에서 호흡기 바이러스를 감시한 결과 최근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다시 검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격적인 가을철을 앞두고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9월에 추석 연휴 및 지역 내 대규모 행사와 맞물려서 사람 간의 접촉과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지역사회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내 협력 의료기관에서 수집된 호흡기 검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및 호흡기 바이러스 7종의 양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환절기 및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발생에 대한 병원체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령자와 영유아, 만성 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감염 예방에 더욱 주의하시기를 바라고요. 통합특별시에서도 호흡기 바이러스 발생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서 지역사회의 감염병 유행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울러 우리 청취자분들 손 씻기든 개인 위생수칙도 각별히 잘 준수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변인실의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투데이 남도 함께 했습니다. 021번님께서 랑디 안녕하세요 노래 신청합니다. 정미의 허이 정해 주셨는데 이 노래 듣고 광고 듣고 와서 4부에서 뵙겠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2: 89.1 MBC 라디오
3: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 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 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 바까지 평광 빛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네이처월드에서 2026 태안 가을꽃 박람회 초대권을 드립니다.

0: 김혜영과 다 함께해요.
1: 네, 즐거운 오후 2시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혜정님이 박주희의 소문 좀 내주세요 청해 주셨고, 그리고 앙드레윤님이 고은빛의 한탄강 아가씨 청해 주셨네요.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고은비체의 한탄강 아가씨, 앞서 들은 노래 박주희의 소문 좀 내주세요 였고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함께합니다.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1342번님, 랑디 쭈디 금요일 장흥에서 만나서 좋았습니다. 장흥 회룡포는 처음 가봤는데 진짜 멀더라고요. 자주 공개 방송 열어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장윤정의 사랑아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 1342번님 오셨는데 왜 아는 척을 안 해주셨을까? 네, 지난 금요일에 장흥에서 손석우 가요제에 있었는데 저와 허연주 아나운서 쭈디가 MC로 출격을 해서 아주 재미나게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3162님, 제 기억은 3162님, 그리고 또 갑자기 뒷번호가 생각이 안 났네요. 예. 아무튼 한 대여섯 분이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반가웠거든요. 예. 1342번님도 인사해 주시지. 예.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그때는 멀리서 지켜만 보시지 마시고 인사 반갑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개 방송은 아니지만 저 랑디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10월 9일에 또 완도에서 축하쇼가 있고 16일에 바다 콘서트 목포에서 있고요. 18일에 난영가요제가 있고 그리고 10월 29일? 30일인가 29일인가요? 아무튼 영암 국민의 날 그때 축하쇼도 있거든요. 예.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다가오면 정확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고운 마음님께서 수미의 목포의 사랑 정해주셨는데 장윤정의 사랑과 수미의 목포의 사랑 두 곡 함께 하시죠.

수미의 목포의 사랑, 앞서 들은 노래 장윤정의 사랑아였습니다. 9986님 오늘 지각이네요. 그나마 잠깐이라도 랑디님 목소리를 듣게 돼 좋습니다. 오늘도 아쉬움 없는 하루 되세요. 아쉬움 없는 하루 좋은데요. 9986님 근데 사진을 보내셨는데 와 뿔소라 아닌가요? 몇 개야? 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만 가득 뿔소라가 담겨 있습니다. 이거 채취하신 거예요 지금? 9986님이 직접? 오늘 수학 좋은데요. 야. 6303님 자축합니다. 회갑 생일을 맞았습니다. 마음은 아직도 30대건만 신청곡은 현철의 청춘을 돌려다오. 시간이 너무 쏨살 같죠. 6303님 그래도 환갑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마음이 아직도 30대긴 한다면 여전히 그 마음 청춘처럼 생각하시고 청춘처럼 활동하시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오늘 생일 축하송으로 노래 보내드릴 테니까 행복한 생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의 청춘을 돌려다오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Look.

0: 방탄방탄방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0: 탄탄방수.
1: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2: 네, 즐거운 오후.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0: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4시 뉴스입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여권

0: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며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압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차례는 김 후보자라며 공공연하게 김생용사를 이야기하지만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김승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은 재판 받겠다, 연임 개헌 안 하겠다, 직접 선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 소유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낮은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문제를 알게 됐다며 법조인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처남에게 기지급했던 보증금에 대해서 채권을 일부 가지고 있었다면서 금융조달 비용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증여받는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데 대해서는 절차적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라면서도 적절성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지만 오후 한때 울산과 경북 동해안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4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게 벌어지겠다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운동을 시작한다거나 외국어나 악기를 배운다거나 이럴 때 3주는 지속해야 뇌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걸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답니다. 그런데 새로운 습관을 시작한 10명 중에 9명은 첫날, 하루 만에 단념을 한다죠. 한번 해보고는 아 힘들어, 어려워, 이건 안 맞는 것 같아. 3주면 21일인데 꼭 21일을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숫자를 목표로 정해두면 지키려고 애쓰니까 더 효과적이다. 아, 9월이 15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9월 말까지를 목표로 매일 뭐든 하나 시험해볼까요?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4: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5: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4: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5: 천식 씨도 봤나 모르겠는데 그 엘리베이터 앞에 네. 배철수의 음악 캠프 굿즈 판매 포스터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4: 오 급하게 오느라 못 봤어요.
5: 오호. 오. 그 그러면, 후드티 네. 음악 캠프 새겨진 후드티 입고 다니는 분들 왔다 갔다.
4: 아 그런 분들은 봤나 그거구나 그러면.
5: 그죠. 아 지라 씨 굿즈 어떻게 우리도. 살까? 사람들이?
4: 안 살걸.
5: 아니야 예쁘게 만들면 모르지. 네. 근데 이렇게 요즘 굿즈를 사고 즐기는 분들 많아요. 특히 그 지역의 특징을 살린 굿즈 티셔츠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게 인기가 그렇게 좋대요.
4: 그래요? 지역의 특징? 그래도 그냥 기념품 아닐까요?
5: 그렇죠. 넓은 네. 의미에선 그런데 디자인을 보면 되게 재치 있는 거예요. 오. 공주 지역 티셔츠에는 이렇게

0: 공주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네. 밤.
1: 밤.
0: 그 대표적인 어떤 생산물 있잖아요. 네네네. 통영 티셔츠에는 굴.
1: 아, 굴.
0: 근데 그게 너무 귀여운 캐릭터로.
1: 그러면 제주도는 귤 뭐 이렇게 되겠죠?
0: 어, 그렇죠. 거제도는
1: 글쎄요.
0: 야호?
1: 아, 거제 야호 밈.
0: 어. 근데 그 티셔츠도 결은 좀 다르지만 예. 실제로 나온 적이 있대요. 어, 거제 티셔츠에는 야자수가 있는 섬 그림.
1: 섬 그림.
0: 그리고 강릉 티셔츠에는 감자.
1: 감자.
0: 경주 티셔츠는
1: 석구람?
0: 그렇습니다. 아주 다양해요.
1: 네. 그렇군요.
0: 우리 예전에 왜 그 I love 뉴욕.
1: 맞아요. NY 써 있는 것처럼
0: 티셔츠 간 김에 하나 선물로 받으면 그렇게 좋아하고 막 이랬잖아요. 어, 근데 그럼, 이제 그거 부러워할 때가 아니야.
1: 어, 진짜 통영은 I 굴 TY 써 있네요. 그죠?
0: 이런 재치 있고

0: 네, 유민정님. 아, 노래 소개해야죠. 클레오의 굿타임 듣고 오신 거고요.
1: 유민정님이 굿즈 큰 거는 100원, 작은 건 50원. 크크크 삽니다.
0: 아하, 그렇군요.
1: 알겠습니다.
0: 반면에 5675님 비싸도 산다.
1: 어머나.
0: 어, 감사합니다.
1: 오빠라 그래도 돼요. 혹은 언니. 8531님 안 산다.
0: 김미수님도 안 산다. 굿즈를 별로 안 좋아해요.
1: 1111님 굳이 그걸 왜? 에이,
0: 여러분 덕분에 답이 나왔습니다. 없던 일로.
1: 아니 왜냐면 아니 왜 웃냐면 저도 사실 굿즈를 별로 안
0: 저도 그래요.
1: 네. 네. 굿즈를 별로 안 사는 편이라 여러분이 왜 이런 걸 해도 이렇게 상처가 안 되는 게 좋아하는 마음과 굿즈 판매는 별도예요. 아, 굿즈 구매는
0: 맞아요. 왜냐면 그 원치 않은 상품이어서 쓰레기가 될까 봐 걱정이 되니까
1: 이런 걸 모아놓으면서 기념하고 컬렉션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분들은 좋아하는 마음을 굿즈 판 그 구매에 담는데 네. 거의 예, 제 주변에서는 못 봤습니다.
0: 맞아요.
1: 자, 어쨌든 아 그래도 진짜 감사한 거는 오,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적어주신 분도 계세요. 네? 우리 2537님. 우리는 온 가족 커플로 6벌에다가 어린이용이 있으면 2벌 더 산다. 이봐, 이봐.
0: 이렇게 아, 진짜 어, 말.
1: 이렇게 만약에 굿즈 나오면 이분들은 진짜 다시 이렇게 네. 제가 추려가지고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0: 진짜 말이지만 감동적이네요.
1: 너무 말씀만으로도 우리를 치유했어. 네. 나 어떤 일정 부분이 치유됐어. 어깨 결린 거 나았어 지금. 너무 감사해요.
0: 그렇습니다. 감사하니까 제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냥 들을 수는 없고요. 난이도에 따라서 선물을 따라 네, 누나 그런 눈으로 그치? 보면 내가 진행을 그치? 어떻게 해.
1: 이거 좀 이상한 거 알지? 네. 감사하니까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군요 해놓고 그냥 퀴즈 풀면 준대.
0: 그냥 들을 수도 없고요.
1: 어, 얍실.
0: 배짱이세요? 배짱 퀴즈 준비해놨습니다. 참여 방법 3부에 알려드릴게요. 요 소리 들으셔야 돼요. 크, 좋다. 네.
1: 자, 네. 행운공 추천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100에서 999번까지 아, 여러분이 마음에 든 숫자 세 자리를 그냥 아무거나 세 개 쭉 문자로 같이 보내주시면 자동 응모가 됩니다. 네.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이고요. 뽑히시면 쌀 20kg을 선물로 드려요.
0: 그렇습니다. 지라시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유니베라,
1: 샘표식품 주식회사,
0: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1: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0: 우리 ENL 하루틴,
1: 음주 후엔 팀앱 대리,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IS 동서,
0: 성원 에드피아,
1: 당진시청,
0: 백조싱크,
1: 올품,
0: 브람스 안마의자,
1: 키움증권,
0: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1: SK케미칼,
0: 경기도청,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0: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0: 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 샤볼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지난 30년 동안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5: 그리고 그 곁에는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내 가족 일처럼 마음에 담고 응답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4: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의 끝이 기적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많은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5: 평범한 일상이 꿈이었던 이들에게 소중한 오늘을 선물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4: 30년의 진심 어린 동행,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희망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5: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열매.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6: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7: 배꼽 조심하세요.
5: 제목, 자전거는 죄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최영숙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8: 그렇죠.
5: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후보 되셨습니다. 예.
8: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5: 예, 예.
8: 저는 용인에 사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입니다.
5: 아, 안녕하세요.
8: 오늘은 제가 20여 년 전 한 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할 때 겪었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시 학교 정문 바로 앞에는 60대 중반의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미용실이 있었어요.
9: 어서 오세요. 빠마 하시게.
8: 그러던 어느 날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학교 행정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미용실 원장님께서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들어오신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9: 아니, 2학기 학생 같은데요. 우리 미용실 셔터에다가 자전거를 묶어두고 갔어요.
8: 에? 아, 셔터에 아유, 자전거를요?
9: 아유, 내가 어제 셔터 내리고 갔는데 그 셔터에다가 자물쇠를 꽁꽁 묶어놓고 학교에 갔더라고.
8: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이렇게 묶어놓으셨어, 자전거. 아니,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원장님과 같이 미용실에 가보니까 아이,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셔터 쇠줄 사이에 네. 자전거를 그 케이블락으로 단단히 묶고 아무 일 없듯 등교를 해버린 겁니다. 미용실 원장님은 손님을 받아야 하는데 셔터를 올릴 수가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고
5: 어떡해.
8: 결국 교감 선생님이 교내 방송을 하시게 됐죠.
9: 아, 학생들에게 깨 알려드립니다. 아니다. 정문 앞에 미용실 셔터에 자전거를 자물쇠로 걸어놓고 등교한 학생은 즉시 행정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미용실 원장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8: 그러나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학생은 감감무소식.
9: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미용실 셔터에
8: 하기 싫어요. 성의가 없는데.
5: 누나, 열심히 하자.
8: 열심히 해. 빨리.
9: 자전거 자물쇠를 걸어놓고. 온 넘은 행정실로 와라.
8: 아, 진짜 왜 이렇게 하나.

0: 유감 선생님 죄송한데 아직 안 왔어요.
1: 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명신이 저또 자물쇠를 걸어놓고 온놈 빨리 와라 안 오면 자전거 밖에 뽑는다.
0: 그러나 끝내 학생은 나타내지 않았죠.
2: 어떻게?
0: 그 사이 미용실에는 예약 손님들이 하나둘 내려진 셔터 앞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3: 자전거 때문에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다들? 그 자물쇠 잘라버려.
0: 아유 그렇게 하세요. 어쨌거나 저희 학교 학생 일이니까 교감 선생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했어요. 자물쇠를 자르든가 자전거를 분해하든가.
3: 아유 그건 안 되죠, 여러분. 남의 물건 망가뜨리면 안 돼요. 얼마나 아끼면 이렇게 비록 남의 집 문이지만 꽁꽁 묶어놓고 가겠어요.
0: 없이. 아니 우리 원장님 마음 정말 너무 엔젤이다.
4: 아 근데 이렇게 아니라 그냥 셔터 올리면 되잖아요.
0: 아 이게 자전거가 묶이는데 어떻게 올려요?
4: 아 자전거까지 같이 올리면 되죠.
0: 그래서 미용실 원장님과 손님

0: 바깥으로 나가서 건물 화장실을 써야 했던 거죠.
1: 아이 그 도저히 안 참아지는 거예요?
0: 아이 그 저기 좀만 이렇게 이 종이 메고 참아보면 안 될까?
2: 아 더 참으면 쌀 것 같아서요.
0: 아 그래 그럼 안 되네. 아 진짜 어떡하지? 자 그러면은
1: 아, 진짜.
0: 자 여러분 셔터를 한번 더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1: 그래요?
0: 그 아까 자전거 들었던 분 나오시고요. 셔터 양 끝에서 들어 올리셨던 분. 아까 동일하게 셔터 잡아요. 화장실 손님.
2: 아 네.
0: 시간 없어.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면 셔터하고 자전거 들어올 테니까 그 사이에 빨리 기서 나가요.
2: 아, 예, 알겠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자 다들 준비됐죠? 무브 무브. 하나 둘 셋. 다시 셔터 내립니다. 하나 둘 셋. 아 어머나 이거 큰일 났네.
1: 아 왜 또 뭔데요?
0: 아 나도 약간 찌린 거. 아 야 나 아 나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
1: 아 한꺼번에 갔어야지. 아 자 다들 아, 다시 들어올려. 자 시작. 자 하나 둘 셋. 다시 내는 이제 어머 잠깐 잠깐 아까 그 손님 화장실 갔다 오셨다 다시 올려요. 아이씨 나가셨어. 다시 내는 이제 아 힘들어.
0: 야 그렇게 누구 하나가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 손님들과 원장님은 셔터와 자전거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데요 이것도 기술이라고. 손님들은 파마약 바르고 머리에 롯들을 만 채로도 어느새 호흡이 척척 맞아가지고 이제는 누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셔터와 자전거를 동시에 올리고 내리는 게 일도 아니게 된 거죠.
3: 우와.
0: 아우 진짜 저희 학교 학생 때문에 너무 죄송해서 어떡해요. 저기 이제 학교 끝날 시간이니까 학생이 곧 올 겁니다. 그때였죠. 한 학생이 바들바들 몸을 떨며 미용실 향해 다가온 거예요.
2: 아, 저기
0: 아 뭐야 너야?
2: 예?
0: 야 네가 이 자전거 주인이니?
2: 아, 네 저 아침에 제가 지각을 해갖고요 급한 마음에
0: 아이고 이 녀석아 그래도 그렇지 여기 영업을 어떻게 하라고. 아이고 너 그리고 방송 들었어?
2: 네
0: 근데 왜 안 나왔어?
2: 선생님한테 혼난 것 같아요.
0: 참나 학생 보기 전에는 진짜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덜덜덜 떨면서 얼굴이 허옇게 질린 학생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2: 죄송합니다.
0: 으이그. 그때 그 자전거 학생도 지금은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겠죠. 에이그 자전거 주인아 그날 너 때문에 미용실 손님들 하루 종일 운동했다. 어? 너 그거 잊지 마.
1: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0: 미용실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너무
2: 그죠. 다 같이 힘을 네, 모아서
0: 잘 보내주셨다.
2: 이 저몽님 그 화장 자전거까지 올리다니 상상을 했는데 너무 웃기네요.
0: 그죠. 자전거 파트가 따로 있고 왜냐면 같이 동시에 올려야
2: 그쵸,
0: 되니까. 그쵸. 아. 7586님 아 진짜 잘한다. 실감 나서 미쳐버림. 크크크크크크. 네. 아우 보람 터져.
2: 고윤희님 미쳐. 크크크. 누가 보면 무슨 접선하는 줄. 크크크.
0: 이게 뭐든지 네. 이 노동이 반복이 되면 기술이 생기고
2: 그쵸.
0: 요령이 생기죠.
2: 요령이 생기죠. 섬에 어석해서 네. 그렇지. 예.
0: 근데 이게 아마 막 우리가 사람이 많은 대형 뭐 이제 미용실 체인점이 아닌 동네 뭔가 사랑방 같은 그런 미용실이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걸 수도 있는 게
2: 맞아요.
0: 다 얼굴을 아는 그런 단골손님들이고
2: 그쵸.
0: 그리고 어쩌면 자녀를 키우는 분도 계실 수 있고
2: 사유사님. 아니요 선생님들 의자로 자전거를 좀 받쳐놓고 셔터를 반 정도 열어놓으면 좋잖아요 하시면서
0: 어머 세상에 그 생각을 못했나? 어머 천재다.
2: 야 진짜 그러면 허리를 너무 많이 안 굽혀야 되니까
0: 그렇죠. 와 근데 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약간 그 협동 과정에서 뭔가 이 여러분께서 공감대를 네. 형성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그게 이제 루틴이 돼서 네. 어 나가요 오케이 들어 들어와요.
2: 재미를 들어. 느끼셨나요?
0: 약간 재미가 된.
2: 네.
0: 아, 근데 어쨌든 그 학생 얼마나 무서웠으면 나타나지 못하고 중학생이니까.
2: 그렇죠. 정직하게 얘기해. 나중에 말을 했네요. 그죠?
0: 그치. 네. 한승경 님이 이거 한국 버전 오디세이인가요?
2: 네?
0: 오디세우스가 왜 집에 가는 여정 중에 이렇게 성벽이 열렸다 닫혔다 막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2: 맞아. 본 것 같은데. 그죠?
0: 하여튼 험난했어요.
2: 네. 네.
0: 오디세우스의 여정같이 험난한 빠마 일정이었어요.
2: 집에 가는데 이렇게 10년 걸리면 야, 나는 못 가요. 그죠? 그죠? 네.
0: 아니야. 20년 걸렸는데 중간에 그 7년은 딴 여자신이랑 살고 막 이랬어.
2: 좋았네. 고생 많은 줄 알았더니.
0: 바다에서 고생 별로 안
2: 그런 거예요?
0: 오래 안 걸렸어.
2: 알겠습니다.
0: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2: 네.
0: 자, 김용임 씨의 노래 들을까요?
2: 오, 꽁꽁 묶을 건가 봐요.
0: 묶어. 사랑의 밧줄.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찾았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리앙스 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7: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8: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0: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1: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0: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중에서 간편식 세트,
1: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0: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1: 백년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아, 일단 급한 대로 셔터를 같이 올려봐요. 우리 제가 하나 하면 양쪽 끝에 계신 분들이 셔터 올려주고 가운데 두 분 그 자전거를 들어요.
0: 아이고 알았어요. 네. 이 집에 도대체 뭔 난리고. 아이고.
1: 자, 이거, 됐다. 아이고. 다 들어왔죠?
2: 아, 저 죄송한데 저 화장실 급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0: 네? 네? 그 셔터를 다시 올려야 되는 거야?
1: 아, 나
0: 미치겠네. 자, 다시 올려요. 하나, 둘.
2: 죄송합니다. 사고 올게요.
3: 학생이 지각할까봐 미용실에 자전거를 묶고 간 이야기입니다.
0: 아니 근데 그 원장님 톤 있잖아요, 목소리.
3: 예예. 예.
0: 이 결과 예측 못하고 그냥 일단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착해서 당황했죠.
3: 네 맞아요.
0: 네. 되게 원장님 아 이러시는데 좋은 일 되게 많이 하셔. 아 네. 근데 어때요? 그
3: 저는 학창시절에 지각을 좀 했어요.
0: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3: 지라 씨는 10년 동안 눈 한 번, 저 한 번 지각했지만 학창시절은 좀 자주 했어요.
0: 저도요. 네. 저는 집이 가까웠는데 그렇게 지각을 했네요.
3: 왜 그랬나 몰라. 아.
0: 그래서 오늘 네.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요. 그냥 그 학생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다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지각할까 봐.
3: 이게 뭐냐면 누구나 그 지각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0: 그러니까 학교
3: 가게 오픈하는 거 지각, 학교 가는 거 지각, 그죠? 회사 미팅 지각, 별게 다 있잖아요.
0: 그리고 생방송 공포.
3: 아 있죠.
0: 생방송.
3: 그죠?
0: 제가 왜 아침 생방은 엄두도 못 내는 줄 알아요? 제가 김영철 씨를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예. 어쩜 그렇게 성실해?
3: 서혁 씨가 나와야 되니까.
0: 와 네. 아침에 생방이면 저는 그쵸. 그 전날 와 있어야 돼요.
3: 저도 그래요. 저도 네. MBC에서 자야 돼요.
0: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런 생계에 지장을 주는 일터에서 내가 지각을 할까 봐 걱정했던 네. 거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지각 그리고 결혼식장 네. 자기 결혼식장
3: 늦은 분도 있을 거예요.
0: 늦은 분이 계시지 않겠어요. 네.
3: 그럼 뭐 회사 지각할까 봐 그 내 자리에 외투 좀 놔줘 이런 부탁도 하신 분 있어요.
0: 드라마 보면 가끔 그런 씬 나오잖아요.
3: 네.
0: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부터 문자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니까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3: 문자가 소개되시면 쑥개떡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되시는 재미있는 분에겐 원두커피 세트도 얹어드릴게요.
0: 고유진 씨의 노래 들을까요? 네. 걸음이 느린 아이.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지각할까 봐. 네. 2786님이 회장님과 임원진들 조찬 모임이 있는 날 행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알람을 끄고 깜빡 잠이 든 거예요.
1: 아이고야.
0: 그래서 급하게 택시를 호출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한우 섭씨 같은 동네 살던 백수 전 남친은 다 전화를 해서 태워달라고 했어요.
1: 공짜는 안 돼.
0: 이러고 있길래 5만 원 줬어요. 지각은 면했지만 너무 분해요. 나 걔한테 연락한 게 제일 분해. 라고.
1: 그래도 돈을 받냐 또 걔도. 아유,
0: 그러니까 전 남친이 됐지. 아유. 이렇게 뭐 위급한 상황에 정말 멋졌으면 현 남친이겠지.
1: 그러네, 그죠? 사랑하니까 다 이제 용인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는
0: 공짜는 안 돼.
1: 야, 뭐 옛날은 옛날이지.
0: 아, 진상. 야, 가져가.
1: 3줄 거지 또 옛날처럼 사면 안 돼.
0: 야, 나 먹고 떨어져,
1: 요즘 비싸요 휘발유가.
0: 옷 줬잖아 지금. 시동 걸어 빨리.
1: 알았어.
0: 아, 짜증나. 아! 그러나 사회생활은 지켰다.
1: 예, 성공했다. 아, 다행이네.
0: 자존심이 스크래치 났지만 사회생활은 지켜서 됐어.
1: 고생했어요.
0: 그럼 된 거지. 뭐.
1: 아, 예.
0: 아, 3895님.
1: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지역 예선전 지각할까 봐 예선전 열리는 장소 근처 모텔을 잡아놨거든요.
0: 와.
1: 밤새 옆방에서 싸우는 소리에 잠 못 들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었어요. 근데 눈을 뜨니까 글쎄 예선전이 끝나가는 시간인 어머. 거라 결국 참가 못했네요.
0: 아니 뭐 어떻게 싸웠길 과연 싸우는 소리였을까?
1: 뭐 다양한 싸움 있죠.
0: 그러니까 평화적 싸움.
1: 예, 그 얼마나 잠을 못 잤으면
0: 그런 싸움.
1: 예선전 끝나는 시간에 아 점심에 눈을 뜨셨나 보다.
0: 근데 그러니까. 그 모텔 모름지기 숙박업소라 하면 방음이 기본이거늘.
1: 예.
0: 그 방음을 뚫고 싸우다니.
1: 아하이,
0: 아주
1: 참.
0: 격정적이었구만. 아 근데 진짜 예쁜 분인데 이게 기회를 또 이게 미스코리아에 이렇게 예선전에 갈 정도는 동네에서 예쁘다고 이래저래 그쵸. 얘기를 들은 분이었을 거 아니에요.
1: 그리고 만약 미스코리아 진선미라 됐으면 옛날에는 미스코리아가 연예인 되는 길이었거든요.
0: 그렇죠. 네. 우리 방송국에 아. 또 선배님이나 또 동기로 볼 수 있었을 텐데.
1: 그랬을 수 있었는데. 아,
0: 너무 갔다 우리.
1: 네.
0: 너무 갔어. 미스 유니버스까지 갈 뻔했네. 네. 선의님이 미니로 주셨어요.
1: 친구들과 캠핑장 갔습니다. 바로 회사로 출근해야 되는데 지각할까 봐 새벽에 텐트 들고 회사 앞에서 잤습니다. 다행히 출근하는 분이 깨워서 지각은 면했네요. 다만 자는 동안 직원들이 다 저를 구경하고 갔대요.
0: 아하.
1: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0: 텐트를 들고 회사 앞에서 잤다는 건 텐트를 치진 않았다는 건가?
1: 쳤겠죠.
0: 쳤겠죠?
1: 네.
0: 아, 출근하는...

0: 회사 앞에 텐트를 치고 작은 걸 치고 거기서 잠깐.
1: 어머 저거 뭐야? 텐트 아니야?
0: 뭐야 거지야 뭐야?
1: 아 설마.
0: 잠깐 박복. 어머, 어머 김 과장님 아니야?
1: 웬일이야? 과장님, 과장님. 그러면서 이제 게시판에 쫙 올라오는 거죠. 네. 헐, 나 오늘 뭐 받는 줄 알아? 이러면서
0: 쫙 올라오고.
1: 김효진님. 처음 집을 떠나 24살 취업하며 타지에서 자취를 하는데 엄마가 24년 깨워준 터라 혼자 일어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지지배야 일어나. 아유 내가 진짜 못 살아. 딸이 아니라 웬수지. 깨워도 안 일어나고. 라면서 매일 저를 깨우던 엄마 목소리를 녹음했어요 따로. 네. 그래서 그걸 알람으로 해놓고 잤어요.
0: 오 잘했다 잘했다.
1: 아유, 아침마다 엄마랑 함께 있는 것처럼 어찌나 쩌렁쩌렁한지 지각 한 번을 안 했네.
0: 우와.
1: 효진 씨 지혜로운데.
0: 똑똑하다 효진 씨.
1: 몸이 기억하는 그 공포만큼 강한 건 없어요.
0: 그 엄마의 데시벨 있잖아요, 그죠?
1: 그럼요. 네. 어디서 내가 정말 아무리 뭐 감기약을 먹고 취해서 감기약에 취해서 자도 네. 그 목소리는 내가 알지.
0: 그쵸.
1: 내 몸이 알지. 네.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0: 네, 강수미님.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용인 놀이동산으로 가는데 전날에 알람 설정을 잘못해서 아빠가 하루 연차를 쓰시고 수학여행 버스가 천안 휴게소에 정차한다고 하길래 거기까지 차로 태워다 주셨죠.
1: 아, 그럼 이게 뭐야? 알람 설정을 하루 전날로 한 건가? 알람 설정을 늦게 한 거야.
0: 그렇죠, 잘못한 거죠.
1: 그래서 아빠가. 수학여행 버스를 따라잡은 거죠, 엄마가, 아빠가.
0: 천안 휴게소 막 쏜 거야, 아빠가.
1: 아버지가 아마 운전하면서 그랬을 거야. 아, 세상 공짜는 없다고 내가 진짜. 아, 내가 진짜 자식한테 이렇게. 그, 엄마한테 한 걸 받을 줄이야. 아,
0: 연차를 쓰시고 고생하셨습니다.
1: 그렇죠. 네. 제 동생도 요새 그 빚진 삶을 다 딸을 통해서 갚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다 철부 문철식 씨도 마찬가지예요.
0: 그럼요, 맞아요.
1: 자녀를 키우면서 아 세상에 공짜는 없다를 네. 느끼지 않아요?
0: 어머니 잡지도 이랬겠구나.
1: 그런 게 진짜 육아인 것 같아. 네. 김도영님 수능 때 새벽 뱃일을 나가시는 부모님께서 저를 못 깨워주신다길래. 지각할까봐 시험장 앞 텐트 학교 앞에서 텐트를 치고 잤어요. 와. 오늘 텐트 많이 치시네. 너무 춥고 등이 아파 결국 재수했습니다.
0: 아이고 도영 씨 고생했네. 아이고
1: 못 일어났구나.
0: 그죠. 잠을 거의 설쳤으니까 시험을 엉망으로 본 거죠.
1: 그렇지. 아이고 그래도 그 시작은 뱃일 나가시는 부모님을 배려한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부모님께 떼써서라도 깨워달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님 배려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거라 네. 괜찮아. 1년 동안 값진 경험한 거예요.
0: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네,
1: 도영님 지금도 되게 착하고 선하게 살고 계실 것 같아 왠지. 8207님.
0: 첫 출근 때 아침잠이 많아서 지각할까 봐 미리 외출복 입고 소파에서 잤어요.
1: 나 그런 적 많은데.
0: 네 알람을 5분 단위로 5개 맞춰놓고서. 너무 긴장해서 걱정을 안고 잠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네요.
1: 제대로 못 자고 일하셨겠다. 진짜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어요. 비몽사몽으로
0: 맞아요.
1: 가는 경우.
0: 잠깐 눈 감았는데 6시간 지나고 이런 거 있어요.
1: 맞아요. 그 특히 아침에 새벽같이 일찍 저희도 막 촬영이 있거나 스케줄이 네. 있으면 잠이 오히려 안 와요.
0: 진짜 긴장하니까.
1: 1시, 2시까지 안 와. 미쳐버리겠어요. 네. 그러다가 겨우 잠자면 한 40분 자고 나간 적도 있었는데.
0: 맞아요. 왜냐면 지각할까 봐.
1: 맞아요. 네.
0: 많죠.
1: 2573님. 20대 때 술 마시고 밤새 놀다가 지각할까 봐 집에 안 가고 회사를 바로 갔어요. 그때 정말 젊어서 좋았고 행복했어요.
0: 7시쯤 술자리 끝난 거잖아요.
1: 네.
0: 그럼 양치하고 회사로 바로 간 거예요?
1: 뭐 남의 얘기하듯 해요.
0: 그러니까 제 얘기하는 거
1: 일기 쓰는 거예요?
0: 저도 MBC 코미디언실이 여의도에 있었을 때 3층에 되게 잘 돼 있었거든요.
1: 여러분 문천식 씨는 목욕용품을 갖고 다녔어요.
0: 아니 누나 그...
1: 난 봤다. 샤워 타월도 받고 칫솔도 받고 우르르 떨어지는 거
0: MBC 앞에
1: 봤다.
0: 유리땡 사우나가 있었는데 거기 전 단골에 쓴다 저는.
1: 네, 저도 지금 남의 일처럼 얘기하잖아요. 예. 예, 수십 년 전이라.
0: 예. 그 아침 일찍 가 있으면 서승만 선배나 이경진 선배가 천식 일찍 왔네 이러면서 용돈 줬어요.
1: 난 반치광에 나오는 한 장면이 실제로 내 인생에 있었다.
0: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1: 왜 인제 들어와 할 뻔한 한 사실을 등을 돌리면서 벌써 나가니 이렇게 위장하던.
0: 아유.
1: 다들 우리가 그런 어떤 젊었을 때 유흥을 양분으로 그쵸. 뉘우치고 또 체력적 한계를 느끼고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서인국 씨의 노래 듣고 올까요? 날 채워준 한 사람.

0: 자, 지가 할까봐 했던 일, 2959님 사연 볼게요. 저는 지가 할까봐 옛날에 찍었던 그 링거 맞는 사진을 새벽에 몸이 안 좋아서 링거 맞아 누워있는 것처럼 회사에다 보냈어요. 그 덕분에 넉넉하게 출근할 일이 있네요.
1: 굉장히 위험천만한 모험을 하셨는데 다행히 성공은 하셨네.
0: 평소에 성실했다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1: 그치. 맞아. 그 밑에 날짜나 이런 것 안 지켜 있었겠죠?
0: 그렇죠. 안 지키죠. 에이. 에이.
1: 자, 이분 전화 연결해서 그 자세한 실황을 좀 들어볼까요?
0: 그럴까요?
1: 링거통신원.
2: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 있는 링거통신원 안성준입니다. 저는 얼마 전 날씨가 꾸물꾸물해서 일어나기 굉장히 싫었는데 그 덕에 늦잠을 자버렸어요. 팀장님께 옛날에 링거 맞은 사진이 있어 그것을 보내고 간밤에 아프다고 링거를 맞고 굉장히 몸이 안 좋다고 얘기했더니 몸통신이 천천히 오라고 해서 출근 시간보다 2시간 늦게 천천히 휘파람 불면서 출근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와. 이상 인천에서 링거통신원이었습니다.
0: 네, 안승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이게 얼마 전 일이었어요?
2: 이게 한 6개월 정도.
1: 오, 얼마 안 됐네.
0: 근데 안승준님 이런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2: 거의 없이 이게 처음이었죠.
1: 아, 원래 건강하신데.
0: 예, 성실 어드밴티지를 한번 다들 믿어줬을 겁니다.
1: 그럼 그럼. 예. 이게 네. 또 보면은 습관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기운이 달라요.
0: 그렇죠.
1: 네, 이제 왠지 안승준 그쵸. 씨는 예, 계속 성실하고 굉장히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셨던 것 같은데 예. 보통 출근은 몇 시까지 하는 건가요? 예?
2: 아침 7시까지 하는데요.
1: 아, 출근이 이른 시간이구나.
0: 엄청 일찍 가시는구나.
1: 근데 안승준님, 그 링거 사진 지우셨어요? 어떻게 앞으로 또 재활용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2: 가끔 써먹을지 몰라서 링거는 항상 보관해 놓고 다닙니다.
0: 예, 아.
1: 전략이다. 굉장한 예, 전략이다.
0: 그렇습니다.
1: 아, 그리고 안 돼. 이제 편찮으시면 안 되니까.

0: 그렇죠.
1: 건강하게 네. 네. 매일매일 행복하게 잘 사셔야죠.
2: 네. 알겠습니다.
1: 방송 연결됐는데 또 한 말씀 네, 하신다면
0: 소중한 분들에게 한 말씀 네. 하시죠.
2: 모두 곧 있으면 추석인데 여유롭고 한가로운 추석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 최고의 독담이죠.
1: 맞아요. 그렇죠? 예. 안승준님도 한가위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텐데
0: 네.
1: 그 전에 세상 사는 퀴즈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2: 네네. 네,
0: 퀴즈 부탁드립니다.
2: 제 동료들이 지각할 때 자주 써먹는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1번 배탈이 났다. 2번 아이가 아프다. 3번 길을 잃었다.
0: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걸 50원, 긴 걸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숫개떡과 원두커피 세트 보내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올바른 품질하면
9: 올품
8: 올품하면
9: 올바른 품질
8: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9: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8: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9: 올바른 품질
7: 올품.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6: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7: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6: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네, 링거통신원의 동료들이 한 번씩 지각할 때 자주 써먹는 말은?
2: 2번 아이가 아파요.
1: 아, 맞아요. 저거는 통하죠.
2: 사실은 네. 좀 하면서도 당사자도 좀 찜찜하고 왠지. 그렇죠? 네, 한 번 이상은 안 하는 걸로.
1: 그럼요. 네. 송정혜님, 0113님, 1592 맞추셨고요. 이분은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 아, 이지의 응급실 들으시고요. 저희 이 노래 듣고 뉴스 듣고요. 5시 5분에 또 올게요.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5시 뉴스입니다. 전남광주시의회 서남권 의원들이 민영배 시장의 서남권 홀대 행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합 이후 최근까지 민 시장의 전남청사 근무는 10여일, 동부청사는 단 5일에 불과했으며 특히 국립의대 문제로 서남권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진 9월 초에도 전남청사 방문은 단 하루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합시

0: 대규모 별정직 채용 당시에 시장의 삼청사 순환금을 보조하기 위해 이들을 균형 있게 배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론 20명 중 광주청사에만 15명이 배치됐다며 불통과 독선의 시정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 총학생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 선정심사의 불공정성을 규탄하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목포대학교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대학들의 경쟁을 넘어 전남 서남권 200만 도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절차상 하자가 확인된 불공정 의대 선정 결과에 즉각적인 철회와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순천대 의대 부지 확보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며 교육부에 추천 반려를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순천대 총장의 발표 심사에서 조례동과 신대 배우단지 부지 20만여 제곱미터를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부지는 모두 순천시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모 당시 허위 기재 때 감점하도록 한 심사 기준이 있는데도 부지 확보 항목에서 심사위원 5명이 두 대학에 같은 점수를 줬고 평균 점수 차이도 0.06점에 불과하다며 심사 재검증을 촉구했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국가기관의 부실한 수습과 유해 방치 사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늘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예방부터 수습, 조사 및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자행된 국가기관의 위법, 부당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한 성역 없는 감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완도군 완도배 한 식당 수족관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식당 주인인 60대 여성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지역에서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가 5천 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5.4도, 습도는 60%입니다. 임사랑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스피치 크리에이터 흥버튼 정우수입니다. 말을 잘해서 사람을 설득하고 싶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 말고 상대의 관점으로 말하자. 저도 언젠가 친구한테 오늘은 떡볶이 먹지 말고 파스타를 먹자고 하니까 느끼해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땐 이렇게 말해봅니다. 너 요즘 기분 꿀꿀하지? 바람 쐬러 가자. 파스타집 받은 데 있는데 되게 괜찮아. 친구 입장에서 파스타를 먹으면 기분 전환이 된다. 즉, 내 말대로 하면 당신이 무엇이 좋은가? 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3: 지금은

0: 자, 퀴즈 난이도가 결정되는 지라시 100장 퀴즈 함께합니다.
1: 지금부터 퀴즈 도전하실 분들 간략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점심을 많이 먹어서 배가 두둑하고 배짱도 두둑합니다. 대자 도전해볼게요. 이런 거.
0: 그렇습니다. 예. 대자든 중자든 소자든 하란 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전화만 연결되길. 뭐 이렇게 문자 보내셔도 좋고요.
1: 네, 괜찮습니다.
0: 자, 이 시간 기다리는 분 또 은근 많이 계신다는 대의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문천식의 싸구려 설명회 오늘도 여지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홍어 같은 거예요. 호불호가 갈리지만 드시는 분들은 좋아하거든요.
0: 홍어도 아니야. 홍어에.
1: 독소죠, 저는.
0: 소수 매니아들에게만 허락된 애정.
1: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재미나게 준비할 거고요. 또 살, 쌀 20kg를 걸린.
0: 잠깐만. 자, 조심해요. 자, 잠깐만. 짚고 넘어가요.
1: 예민하신 분도 있을 텐데,
0: 자,
1: 죄송합니다.
0: 잠깐만. 타임. 예. 살 20kg는 이건 저주예요. 이런 저주가 없어. 아, 이거는 이건 액막이도 안 돼. 저주예요.
1: 아, 죄송합니다.
0: 살을 쏜다는 DJ는 없어요.
1: 아, 자음 하나로 이렇게 달라야 되나.
0: 그죠?
1: 살을 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0: 심지어 20kg야.
1: 네. 쌀 20kg 걸린 행운공 추첨 오늘 방송 끝나기 직전에 뽑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 내용이든 숫자 100부터 999까지 숫자 세 자리도 함께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0: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1: 네.
0: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0: 주식회사 본 컴퍼니,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
0: 환인제약,
1: 데이펙,
0: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1: 한국도로공사,
0: 빅토스,
1: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0: 루키루키 파크 골프채,
1: 국민연료 써니얼료,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4: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3: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을
4: 드립니다.

0: 내가 풀 퀴즈 난이도는 내가 정한다.
1: 큰 용기는 큰 선물이,
2: 작은 용기는 작은 선물이 주어지는
3: 지레시
1: 배짱 퀴즈.
0: 3215님 지난주에 중자 문제 못 맞히고 장모님이 대신 맞힌 그분 너무 웃기고 다소 안쓰러웠어요. 저희 장모님도 지라시 애청자셔서 도전 참겠습니다.
1: 에?
0: 자신 없거든요.
1: 아 선생님 중자 하시면 되잖아요.
0: 아 저도 장모님이 대신 맞으실 거예요.
1: 아 알겠습니다.
0: 근데 저는 되게 보기 좋았는데 왜냐면 같이 듣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사위랑 장모랑 예, 함께.
1: 그렇죠.
0: 예, 나는 그런 모자지간 같은 사이가 참 좋더라고요.
1: 좋죠. 어쨌든 조금의 망신은 있었죠. 자 퀴즈도 보내주십시오.
0: 따갑다.
1: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주셔도 됩니다.
0: 네, 퀴즈 난이도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세트가 걸린 대짜 퀴즈 있고요.
1: 그리고 9만 원 상당의 문어크림 또는 10만 원 상당의 C3 홈케어 세트. 이것도 화장품인데요. 이거 걸린 중짜 퀴즈도 있고요.
0: 그리고 소짜 상품은요. 만 원짜리 주...

0: 쿠폰 그리고 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노래 한 곡 듣고 퀴즈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1: 아이유 노래 들을까요?
0: 이별로부터.
1: 신곡이네요.

0: 네, 아이유의 신곡 이별로부터 들으셨는데 저희 딸이 아이유 너무 좋아해서 9월 콘서트를 가려다가 아이유 씨가 이관 개방증이라는 증상 때문에
1: 기사 봤어요.
0: 콘서트 취소했더라고요. 아. 네, 어쨌든 얼른 쾌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자, 지라 씨 오늘 배짱 퀴즈 함께 하실 텐데 네. 첫 번째 도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848님. 배짱 퀴즈에 도전해보고 싶은 배짱뿐인 여자 노순아입니다. 멋진 언니. 네. 배짱 말고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야. 운전할 때만 지라씨 잘 듣고 있어요. 저 연결해 주세요. 왜 이렇게 멋있는 걸크러쉬.
0: 우리 노순아님 연결돼 있는데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1: 아니, 목소리에 카리스마가 철철 흐르신다.
0: 맞아요.
1: 원래 배짱이 어렸을 때부터 쫙 탑재에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일을 계기로 배짱만 커지신 거예요?
2: 살다 보니까 힘든 일도 많고요.
0: 네.
1: 그렇죠.
2: 힘든 일을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배짱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1: 멋있다. 그렇죠. 아, 근데 운전하시는 어떤 직업이 운전하는 일이세요?
0: 출퇴근?
2: 아닙니다. 아침에 여성시대 할

0: 시간이랑 아. 지금 이 시간이면 예. 운전을 많이 해야 해요.
1: 아, 그러시군요. 예, 두 시대 시간에 계속 운전을 하시는.
2: 그렇네. 예. 근데 운전하실 때 좀 졸리지 않게 저희 방송이 도움이 되고는 있나요?
0: 아, 많이 도움되고 있죠.
1: 아, 감사합니다.
2: 어떤 코너 제일 좋아하세요?
0: 일단 제가 듣고 있으니까 여성시대 좋아하고 지금 찌라시 좋아하고요.
2: 네, 여성... 찌라시는 어떤 코너?
0: 그 사랑
1: 사랑극장
0: 로맨스 아, 예, 코너 예. 좋아하고요. 이 퀴즈 코너를 너무 좋아하는데 오! 여건이 안 돼서 못했었어요.
2: 그렇다면 오늘 저의 예 찌라시에서 함께하는 배짱 퀴즈.
1: 찌라시거든요, 찌라시.
2: 네, 또 약간 애칭으로 불러주시는 예, 예, 거죠. 예. 그 배짱 퀴즈 어떤 네. 사이즈를 선택하실지도 궁금하네요.
1: 대중소 있습니다.
2: 배짱이시라니까.
0: 제가 중자 선택했거든요.
2: 아, 대자 안 하시고요?
0: 네.
1: 어? 오늘 중자 괜찮습니다.
0: 네, 오늘 중자. 사실 퀴즈는 잘 못 푸는데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2: 아, 현실적이세요. 아, 좋아, 그럼요.
1: 좋아. 자, 그러면 퀴즈 잘 맞추시기 바라지만 혹시나 틀리면 끊기니까 한 말씀 네. 하시고 퀴즈 푸시죠.
0: 아, 저는 제가 몸이 아팠던 사람이라 건강을 전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아, 예, 예.
0: 이 세상은 건강이 트렌드잖아요.
2: 그렇죠.
0: 세상 사람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다가오는 추석에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 너무 좋은 가장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1: 맞습니다. 자, 중차 문제. 9만 원 상당의 문어 크림이 걸리는 언어 영역이 있고요. 10만 원 상당의 시스루 홈케어 세트가 걸린 기술 영역이 있습니다. 언어와 기술 어디로 가실까요?
0: 기술?
2: 기술?
0: 네.
2: 자, 문제 드릴게요.
0: 네.
2: 이것은 10세기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통합한 한 국왕의 별칭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세력을 하나로 묶었던 왕처럼 각기 다른 기기들을 하나의 방식으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199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표준화되기 시작했으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적은 전력으로 기기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전자기기 사이의 무선 연결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이 통신 기술은 무엇일까요?
0: 와이파이?
2: 어렵게 말했지만 간단합니다.
1: 다른 거요?
2: 자, 말씀.
0: 와이파이?
2: 와이파이. 문준식 씨가 슬쩍 다른 거요?
1: 다른 거요. 같은 네 글자입니다만 저희가 원하는 정답이 아니었고 오답입니다.
2: 예, 안타깝네요. 예. 아 그래도 이 세상 모두에게 건강을 전파하셨어요.
1: 맞습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2: 자, 이 문제 청취자 퀴즈로 전환됐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1: 네, 문자 샵 8001번 아시죠? 짧은 거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셔도 됩니다.
2: 힌트송이요. 김현철, 이소라가 함께합니다. 네. 그대 안에 블루.

0: 네, 청취자 퀴즈로 드렸죠. 전자기기 사이에 무선 연결에 활용되는 통신기술. 정답은요?
1: 블루투스였습니다.
0: 네, 전화 받으신 분 2478님, 5010님, 손안봉님 포함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1: 네, 지라시 배짱 퀴즈 다음 도전자 만나볼까요? 3920님이 저는 미용사예요. 미용실 문 닫아놓고 신청해볼랍니다. 저는 중짜 신청이요. 꼭 연락주세요. 하트뿅. 오. 연락해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보고 싶었어요.
1: 네, 저도요. 보고 싶었어요. 예. 어디에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1: 자기 소개 부탁드릴까요?
2: 아, 저요. 경기도에서 네. 미용실 하고 있는 강명희라고 하고요.
1: 강명희.
2: 명희.
1: 아, 강명희님.
0: 강명희님, 경기도 어디 쪽이세요?
2: 예. 광주요.
0: 광주. 오. 프랜차이즈 미용실 네. 아닌 것 같은데 혹시
1: 개인 미용실?
0: 예.
2: 예, 네, 개인 미용실이에요.
0: 어디서 어디 동네에 있어요?
2: 오포요.
0: 오포에 미용실 이름이 슬쩍 저기 한번
1: 첫 번째 글자.
0: 예. 네.
2: 아, 헤어방이요.
0: 헤어방.
1: 아, 헤어방.
2: 헤어강.
0: 어떻게 강.
1: 뿌염하러 한번 가려고. 네네네.
0: 그러니까 헤어강. 알겠습니다.
1: 나 뿌염하러 한번 갈라니까.
0: 헤어강.
2: 아, 이거 모시려고 하고
1: 있습니다. 그 근처로 가게 되면 뿌염하러 들리겠습니다.
0: 예. 그럼요.
1: 아, 근데
0: 그럼요.
1: 미용실 예, 문 닫아놓고 네. 신청하실 정도로 저희 지라 씨의 배짱 퀴즈를 애청하시나 봐요.
2: 네, 매일 같이 듣고 있는 편이고.
1: 아.
2: 네, 퀴즈 듣고 있고 그냥 손님들 오면서도 라디오 네. 여기 한번 들어봐라고.
1: 어, 진짜요?
2: 피아노 하고 있는 편입니다.
1: 어머, 소중한 우리 스텝이셨네.
0: 감사합니다.
1: 지라실 재판의 스텝.
0: 네.
2: 아, 왜 이렇게 떨리죠, 근데?
1: 아니, 근데 원장님 요즘 네네. 어떤 스타일이 네. 유행해요? 요즘 유행이 스타일이 바뀌잖아요, 계속.
2: 아, 바뀌긴데 요즘은 보브컷을 50대 분들은 좀 많이 하시고요.
1: 아, 단발 이렇게 동그란 단발.
2: 네네네네. 젊은 분들은 내추럴이라고.
1: 맞아 맞아. 그게 또 약간
2: 사기컷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하니컷?
2: 사기 사기.
0: 사기도 아, 많이 샤기. 하시고.
1: 사기는 네네네. 침을 막 내는 거죠.
0: 우리 강 원장님은 네네, 그쪽 전문이신 거죠?
2: 네네.
0: 알겠습니다. 네.
1: 그렇구나. 어떻게 문천식 씨한테는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까요? 샤기?
2: 아니요, 댄디 컷이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댄디.
0: 그렇죠, 전 댄디하니까요.
1: 네, 네. 댄디요?
2: 네.
1: 댄디하죠.
0: 자, 우리 강명희 원장님 한 말씀 하시고 퀴즈 풀겠습니다.
2: 아, 뭐라고
0: 생각나는 사람.
2: 갑자기 떨려서 생각이 안 나는데.
1: 어, 가족들이나 누구에게 안부를
0: 친구나.
1: 묻고 싶은.
0: 예.
2: 네. 아, 제가 다가오는 한가위가 됐는데 가족들을 네. 제가 부산에서 있어서 아. 잘 못 뵀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2년 못 돼서 여기 이사 온 지가 2년 조금 넘었어요.
1: 네.
2: 아, 가족들의 소중함을 좀 일깨워 주고 싶어서 바쁘시더라도 요즘 한가위는 다 같은 가족 모임에 참석을 하셔서 이번 한가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말씀 잘 하시네요.
1: 따뜻해 따뜻해.
0: 네.
1: 이렇게 다정하니까 단골 손님들이 발을 못 끊지.
0: 그러니까요.
2: 맞습니다.
0: 강 원장님 중짜 문제 신청하셨는데요.
2: 네네.
0: 언어 영역이 하나 남아있거든요.
2: 아, 언어 영역이요? 제가 지금 약한데 모르겠네요.
0: 이거 9만 원 상당의 문어크림 걸렸는데 이거 네. 드릴까요?
2: 네.
0: 네, 가시죠.
1: 알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는 추억을 만들었어요, 이미. 네네네. 그죠?
2: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요. 문제 들어갑니다.
2: 네. 네.
1: 이것은요. 물건이나 곡식 등을 거두어 잘 간수하거나 하던 일을 잘 처리한다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입니다. 겨우내 먹을 곡식을 잘 이것에 두었다. 처럼 무엇인가를 거두어 보관한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0: 한 해를 잘 이것하다, 이렇게 지나온 일들을 정리한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거두어 간수한다는 뜻과 일을 잘 처리한다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순우리말, 정답은 무엇일까요?
1: 수학?
2: 예?
0: 순우리말, 순우리말? 이렇게 편하게? 엥! 아. 맞아요, 이게.
2: 이게
0: 잘 쓰긴 하는데 이렇게 문제로 정색을 하고 문제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잘 떠오르지 않는 단어입니다.
2: 네. 네. 자, 청취자 퀴즈로 받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로 맞춰주세요.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0: 문자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기다립니다.
2: 네.
0: 자, 노래 제목이 정답이에요.
2: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유명한 노래죠.
0: 힌트로 드릴 수는 없었답니다.
2: 예, 예.
0: 들으세요.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두 배!
2: 우와!
1: 만져보고, 둬보고, 앉아보고,
0: 임태성의
4: 요한인의
0: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5: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배짱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 사실 방금 전에 청취자 퀴즈로 전환된 예. 거두어 간소하다, 일을 잘 처리한다라는 의미의 순우리말 정답 갈무리였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진짜 문제를 이렇게 드리고 싶었어요. 거두어 간소한다, 예. 일을 잘 처리한다.
0: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요약 정리 뭐
1: 갈무리.
0: 정답 맞힌 분 3376님, 5740님, 원은희님 포함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1: 아니 이게 그렇네요. 저희가 문제를 드린 입장이라 모르지만 이게 배짱 퀴즈가 문제를 쫙 늘어서 이렇게 늘려놓잖아요.
0: 네.
1: 헷갈려.
0: 엄청 헷갈리죠.
1: 중간에 이렇게 생각이 안 나.
0: 예.
1: 문해력도 떨어지게.
0: 저희 작가님들의 재주죠. 쉬운 것도 어렵게.
1: 교활한 것도. 상품을 주려고.
0: 그러면 소자를 하시든가요, 여러분?
1: 네. 그런 식으로? 자, 이번에 예. 문천식의 싸구려 퀴즈. 예. 여러분 좀 이 뇌를 좀 쉬어가는 순서죠.
0: 그렇습니다. 머리 안 쓰게 해드릴게요, 제가. 예.
1: 오늘도 머리는 안 쓰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예.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 가볼게요. 이 문천식의 싸구려 설명에 지금부터 문천식 씨가 설명하는 영화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자 다섯 분께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문제 주시죠.
1: 이 영화를 관람한 한 관객은 아 마동석 진짜 웃겨 사랑해요 라고 했고, 또 다른 관객은 한국형 좀비물의 가능성을 보았다, 좀비 좋아하는 분들 추천 이라고 했습니다. 한 평론가는 열어주지 않은 문의 공포, 넘치는 에너지와 호쾌한 스피드를 만끽하고도 결국 남는 것은 처연함 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천식 씨의 설명은요?
2: 이거 그거 아니야. 마동석이랑 궁이랑 부산 가는데 좀비들이 꽉 물어가지고 아사리 판다는 거.
1: 아! 와.
0: 좋았다.
1: 아. 와. 예. 뒤에 아, 이걸
0: 예,
1: 어떻게
0: 이거 이따가 정답 발표 전에 정선혜 씨가 멋지게 리바이벌 해 줄 겁니다.
1: 그 한 특정 단어는 영어로 이렇게 표기했으면 좋겠다. AS. 자, 이 영화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8001번이요. 짧은 거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셔도 됩니다.
1: 최백호 씨의 노래 들을까요? 부산에 가면.

0: 가면.
1: 자, 문천식의 싸구려 설명회. 정선 씨가 다시 한번 해주시는데요. 좀비들이랑 물어가지고 사이 꽥이 들어가야 돼. 정선 씨 아시겠죠? 꽥. 그게 핵심이야.
2: 그게 무슨 핵심이야?
1: 그게 백미야 누나. 아시겠죠?
2: 그게
1: 예. 자 갈까요?
2: 이거 그거 아니야. 마동석이랑 공이랑 부산 가는데 좀비들이 물어 뜯어가지고 꽥 아사리판 나는 거.
1: 꽥이 빠졌으면 진짜 밋밋할 뻔했잖아. 맛있잖아 지금.
2: 꽥
1: 좋잖아.
2: 정답은 부산행이었습니다, 여러분.
1: 그렇습니다.
2: 도와주세요.
1: 뭘 도와줘요?
2: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1: 자, 정답 맞힌 분들 임연진님, 3585님, 3216님 포함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2: 배짱 퀴즈 다음 도전자 만나볼게요. 나 진짜 이거 하고 나면 되게 희한하게 무기력증에 빠진다.
1: 전국에 많은 분들이 저 제 방송 들으면서 이제 다리 힘이 풀린다.
2: 응.
1: 아 맥없이 터진다.
2: 응.
1: 아 기분이 아프, 웃으면서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
2: 잠깐만 약간 앉아 계세요. 여러분 이게 당분간 직립보행이 힘들어요 좀.
1: 그렇죠.
2: 공공오사님,
1: 예.
2: 저 퀴즈 하나 내주세요. 한번 풀어볼게요.
1: 오 예.
2: 처음이니까 소자로 부탁드립니다.
1: 소자, 소자 괜찮죠.
2: 소자로 출발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네네. 조금 괜찮은 그 다음 주에 중자, 뭐 대자 이런 식으로.
1: 맞습니다.
2: 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1: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아 영천에 사는 박정남입니다.
2: 박정남님.
3: 네네.
2: 아 박정남님, 네. 저희 오늘 소자 수줍게 요청하셨는데
1: 네.
2: 퀴즈
1: 네.
2: 평소에 많이 풀어 보셨어요?
3: 아니 퀴즈는 많이 풀어봤는데 예. 방송에 하는 거하고 들리잖아. 그
2: 다르죠.
1: 맞아. 아무래도 좀 긴장이 되기도 맞아. 하고 좀 문제 어렵게 내기도 맞아, 하고 그죠?
3: 핸드폰에 문자 이거는 막 잘 푸는데 말로 해갖고 하는 건 잘 못 풀어.
2: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3: 지금 그 가게 하는데 전화가 자꾸 없겠네. 문장 안 하고 앉아 있었지. 전화 올 때까지.
2: 아, 어떡해.
1: 무슨 가게 하세요, 박정남님?
3: 아, 그릇까지 하고 있어요.
2: 아, 그릇까지. 진짜요?
3: 네.
2: 오, 그릇 요새 어때요? 이렇게 많이들 찾는 디자인이 그때그때 따라 있나요? 계절 따라 뭐 철 따라?
3: 원래 이제 추석 명절 때면은 제기 같은 거 닦아내기 많이 나가는데
2: 네.
3: 요새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안 나가요.
1: 제기를 잘 안 사시구나.
3: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전혀 그지야. 그러니까.
2: 그렇죠. 요즘은 그럼 뭐가 제일 많이 나가요? 그나마?
3: 그냥 시오거리니까 노란 냄비.
2: 노란 냄비. 노란 냄비. 맛있죠. 네. 라면 끓여 먹으면.
1: 박정현 님 그러면.
3: 까만 냄비 이런 거 많이 나와.
1: 퀴즈 푸시기 전에 가게 홍보 한번 하시고 퀴즈 네. 푸시죠 우리.
2: 맞아요.
1: 네.
3: 가게 그냥 영천에서 조그만한 그릇 가게 하고 있습니다.
1: 많이 오세요, 여러분.
2: 아마 박정남님 목소리 듣고 내가 아는 가게 사장님 목소리다 하고 아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1: 그럴 것 같아. 박 사장님 퀴즈 나왔다.
2: 자, 그럼 소자 퀴즈 두 개 준비돼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1: 네.
2: 한마디 전하실 분 있으면 메시지 전하실 시간
1: 소중한
2: 드릴게요.
1: 분들. 네.
3: 딸하고 차이하고 손자들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특약으로 우리 아들 장애 갔으면 좋겠습니다.
2: 네.
1: 아들이 몇 살이에요, 어머님?
3: 38살인데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1: 요즘은 40전에 잘 안 가더라고요.
2: 맞아요.
3: 그래도 가야 되지.
1: 맞아요.
2: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1: 자, 소자 문제가 네. 만 원짜리 주유 쿠폰 날씨 영역이 있고요. 모바일 상품권 네. 만 원 전통 영역이 있습니다.
3: 날씨 할까요?
1: 날씨로 가시죠.
3: 네.
2: 자, 요즘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아침마다 이 현상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공기 중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로 변해서 지면 가까이 떠다니며 시야를 뿌옇게 가리잖아요.

0: 있잖아요. 기상학적으로는 눈앞 1km 이내의 물체를 뚜렷하게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야가 흐려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 정답은 무엇일까요?
1: 안개.
0: 안개. 안개. 정답입니다. 오호. 아니 소자 문제를 이렇게 꼬아놓으면 어떡하겠다.
2: 그래도 맞추셨습니다.
0: 그러니까. 아,
1: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너무 잘해주셨어요. 저희가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1: 고맙습니다. 네.
2: 네, 네. 네 건강하십시오.
0: 맞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0: 건강하세요.
2: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남 사장님이었고요.
0: 오, 대자 퀴즈 안 팔리네.
2: 그러니까.
0: 큰일 났네. 자, 9465님이요. 3시간 동안 차를 몰았더니 엉덩이가 아파요. 퀴즈 참가하면 덜 아프겠죠? 압류 압류. 저희가 쿠션을 내드릴게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어디에 누구세요?
3: 경남 진해 사는 원용우입니다.
0: 원용우님.
2: 원용우님.
3: 네.
0: 네. 네. 경남 진해에 살고 계신다고요. 오늘
3: 네. 방금 전화 받으신 분이 제 고향이 영천인데 영천 분이 받으셨어요.
2: 아, 그래요.
0: 반가우셨겠다.
3: 네. 예.
0: 그죠.
3: 혹시 제 동창 아닌지 모르겠다.
0: 그럴 수도 있죠. 있겠네요.
3: 예.
2: 선생님, 지라 씨 평소에 많이 들으십니까?
3: 예, 제가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지라 씨를 들으면은 특히 정선혜 씨하고 문천식 씨하고 이 하시는 하는 방송을 많이 듣는데
2: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졸음 쫓이는데 왔답니다.
0: 예. 아 그렇습니까?
3: 예.
0: 너무 감사해요.
2: 근데 3시간 동안 운전을 하시면 힘드시겠어요.
0: 그게...
3: 뭐 종종 자주 합니다.
2: 아 그러시군요.
0: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대충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몸을 풀면서 가시는 거죠?
3: 예, 자주 그럽니다. 가다가 졸음 오면 뭐
0: 네.
3: 아. 휴게소에서 한 2시간, 3시간씩 자고 막 그러는
0: 거죠. 맞아요.
2: 그럼요.
0: 밤 그러셔야 되고. 돼요.
2: 밤이 대쁘고. 예. 자, 선생님 그 한 말씀 하시고 퀴즈 푸실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에게 한 말씀 하십시오.
3: 뭐 생각나는 사람, 뭐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딸 둘이라서 딸 둘하고 뭐 손주들하고 아이고. 사위들하고 항상 건강해지면 좋죠. 행복하게 살고.
2: 사랑한다고도 해주세요, 선생님.
3: 예. 모두 다 사랑합니다.
2: 아, 사랑합니다.
0: 아, 이렇게 듬직하고 다정한 아버님이시네. 네,
2: 그러니까요.
0: 저 오늘 대자가 두 개 있고 소자가 하나 남았거든요.
3: 뭐 나이 먹은 사람이 뭐 소자로 해야죠. 뭐.
2: 아, 그러실까요?
0: 알겠습니다.
2: 네, 그러면 네. 모바일 상품권 만 원이 걸린 전통 영역 문제 드리겠습니다.
0: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 전통 재료인 이것을 활용한 미술 작품전이 열렸는데요. 이것은 질기고 보존성이 뛰어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화재와 예술품을 복원하는 재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나무를 주재료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며 예로부터 창호지나 책, 그림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됐던 우리나라의 전통 종이. 정답은 무엇일까요?
3: 한지입니다.
0: 한지! 한지! 정답이었습니다.
2: 우후, 맞추셨습니다.
3: 백길입니다.
0: 백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저희가 너무,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3: 감사합니다.
0: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3: 예, 네, 추석 명절 행복하게 보내이소.
0: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내이소라는 말 되게
2: 그러니까요.
0: 정겹다. 자, 샤크라의 한 들으시고 네. 노래 듣고 저희가 지라시 복권으로 바로 갑니다.
2: 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있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있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3, 2,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룩!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올라가네, 올라간다.
0: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지게에 땔감을 쥐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부르는 나무 등짐 소리입니다. 추석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장만하려면 집집마다 땔나무가 많이 필요했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3: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4: 네, 지난시 복권 추첨, 이제 행운공 추첨 들어왔습니다. 네. 여러분. 아, 당첨자가 우리가 첫 번째 오시는 분 당첨자로 근데 만약에 전화 안 받으시면 그 다음 당첨자께 전화를 드립니다.
5: 맞습니다. 쌀 20kg입니다.
4: 자, 쌀 20kg의 주인공 누가 되실지 문천식 씨 공 돌려주세요.
5: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저녁 보내십시오. 행복이 안 오면 배달을 시키세요. 행복은 늦어도 치킨은 오니까. 갈게요. 100짜리입니다. 금방 끝나요. 100짜리고요. 신났어요. 100짜리. 40,
4: 40.
5: 1, 4 나오고 마지막 1자는 7번 147. 147.
4: 없어. 아유, 거봐. 그딴 식으로 하니까 지금 안 계시잖아요.
5: 자, 다시 한번.
4: 난 아직도 지금 100자리
5: 200. 200. 10자리는 0번이고요. 1자리가 시작 4번.
4: 204번.
5: 계실까요? 204.
4: 안 계세요. 이봐, 이봐. 큰일 났네.
5: 마지막.
4: 울고 있다. 울고 있다. 아, 큰일 났다.
5: 텄다.
4: 치킨 배달 운운 할 때 알아봤어.
5: 자, 900.
4: 900.
5: 50.
4: 950.
5: 9번.
4: 959번. 아, 애매한데.
5: 959.
4: 계세요.
5: 959.
4: 959. 계세요.
5: 예, 치킨 온다니까요.
4: 아니, 치킨 먹고 싶긴 하다. 1076님.
5: 행복이 안 와서 그렇지. 배달 와.
4: 그거 어디서 봤어요? 어때요? 치킨 배달 쿠폰에서 읽은 거예요?
6: 네.
4: 네, 여보세요. 여기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입니다. 아, 1076님 네네. 보내주신 숫자 959 맞나요?
6: 네, 고.
4: 축하드립니다.
5: 정성민 지금은 라디오 시대입니다.
4: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6: 아, 저는 인천에 사는 김홍자입니다.
4: 김홍자님, 아유, 오늘 네. 이렇게 당첨되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5: 그리고 반갑습니다.
6: 아우, 감사합니다. 아, 난 생각도 안 했는데.
4: 아니,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였는지 여쭤봐도 돼요?
6: 아, 959가요?
4: 네.
6: 저희 남편이
4: 네.
6: 얼마나 저기 문천식 정선님님 네. 그 저기 듣는지
4: 네.
6: 어? 우리 아저씨가
4: 아? 주파수
6: 완전히 팬이에요.
5: 95.9.
6: 네, 와. 95.9. 그래서 와. 우리 아저씨가
5: 영예롭다.
6: 959를 하래요.
5: 예, 예.
4: 그랬구나.
6: 아, 저희 아저씨 때문에 했어요.
4: 아, 아니, 근데 지금 어디서 달려오신 걸까요? 좀 숨이 차신 것 같은데.
6: 아니, 제가 지금 밥 먹으러 나가려고 나왔거든요.
5: 아,
6: 라디오를 지금 못 듣고 있어요.
4: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지금 네. 식사 아직 전이시구나.
6: 네네.
4: 아이고, 그러면 남편분과 오늘의 이 행운을 함께 즐겁게 나누시면서 식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5: 네. 네, 좋은 추억이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쌀 20kg 보내드리겠습니다.
6: 어, 감사합니다.
4: 네, 우리 남편 되시는 분께 저희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꼭 전해주세요.
6: 아니, 예, 저희 아저씨한테 꼭 전하고요.
4: 네.
6: 저는 항상 그 정선희님을
4: 네.
6: 되게 그냥 예전서부터 팬이었어요.
4: 아, 진짜요? 오, 감사해요. 네.
5: 쉽지 않았을 텐데요, 예.
6: 아, 우리 문창식님은 또 그 다음.
5: 어, 예, 감사합니다.
4: 그러니까, 아유, 저 깐죽이
5: 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 고맙습니다.
4: 아니, 에이, 고맙습니다.
6: 제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저기 한 거라서.
4: 아, 그러셨구나.
6: 그래서 항상, 예, 우리 아저씨는 그 버스 하시거든요.
5: 아, 그러세요.
4: 그러세요.
6: 오, 네. 예, 그러니까는 항상 듣고 계시더라고.
4: 아이고, 고맙습니다.
5: 네. 네.
4: 아, 오늘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시면서 저희.
6: 오늘 생각도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4: 쌀 20kg을 기다려주세요.
5: 얼른 보내드릴게요.
6: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자, 이 느낌과 네. 어울리는 노래 끝곡으로
5: 홍자 누나 지금 가슴 뛰는 사운드 똑같이 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초록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6시 뉴스입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 소유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낮은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해 증여세를 탈루한 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문제를 알게 됐다며 법조인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처남에게 기지급했던 보증금에 대해서 채권을 일부 갖고 있었다면서 금융조달 비용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증여받는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데 대해서는 절차적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라면서도 적절성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입수시모집의 원서 접수 먹통 사태를 계기로 UA와 진학사 등 민간업체의 원서 접수 대행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원서 접수 시스템은 대학

0: 측과 대행사 간 계약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 같다며 전산 오류가 발생한 원인, 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응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이 수시 원서 접수를 마감한 직후 지원 경쟁률을 바로 공개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할테면 해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각종 의혹으로 혹독한 검증대에 오른 김 후보자가 이제 국민의힘 위원 정당 해산 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적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렇게 김 후보자를 지키려 하는지 알 것 같다며 공소 취소에 이어 제1야당 해산까지 민주당의 정치적 숙제를 처리할 총대를 메려는 것이냐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여당 내 일각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두고 노무현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김민석 대표를 향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을 모르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김 대표가 추미애 경기지사를 비판하기 위해 노무현 탄핵을 꺼냈다면서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라는 관념이 유포돼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지만 오후 한때 울산과 경북 동해안에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4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5.7도입니다. 고광용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운동을 시작한다거나 외국어나 악기를 배운다거나 이럴 때 3주는 지속해야 뇌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걸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답니다. 그런데 새로운 습관을 시작한 10명 중에 9명은 첫날, 하루 만에 단념을 한다죠. 한번 해보고는 아 힘들어, 어려워, 이건 안 맞는 것 같아. 3주면 21일인데 꼭 21일을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숫자를 목표로 정해두면 지키려고 애쓰니까 더 효과적이다. 아, 9월이 15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9월 말까지를 목표로 매일 뭐든 하나 시험해볼까요?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오승훈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월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차 범위 안에서 민주당을 역전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돌파구가 절실한 민주당에선 오히려 내부 분열과 계파 갈등이 번질 조짐까지 보입니다. 놓치면 안 될 오늘 뉴스, 뉴스 신세계에서 이정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인사청문회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관심은 온통 내일 있을 김승원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 쏠려 있습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현안들, 정치 모아니에서 서영주, 김종

0: 조용혁, 박원서, 이석현 네 분과 짚어봅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사우디의 대형 송유관이 드론 공격을 받는 등 중동 정세가 불안해진 탓입니다. 중동 전문가 김덕일 박사 2부에 인터뷰합니다.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도 조목조목 시원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하.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하고 알찬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늘의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3: 뉴스 신세계 MBC 보도국 이정은 기자 오셨습니다. 아, 뉴스가 많아요.
4: 네, 많습니다.
3: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소식이 있네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죠.
4: 네.
3: YTN 지분 전량 매각에 개입했다고요?
4: 네.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됐던 일이고 지금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가 공개된 겁니다.
3: 네.
4: 감사원 그 발표에 따르면 2023년 8월 당시에 YTN의 지분을 갖고 있던 한정 KDN과 한국마사회가 이제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이 이제 전체 지분의 30.95%였는데 당시에 이제 매각을 추진하면서 이 지분을 갖고 있던 기관들은 29.99%만 원래 매각을 하기로 했대요.
3: 네.
4: 왜냐하면 방송법상 대기업이 나 이제 방송사 지분은 30% 이상 소유하는데 제한이 돼 있으니까
3: 대기업들은 못하는
4: 네,
3: 거죠.
4: 그러니까 30% 네. 조금 미만으로 해서 다양한 경쟁자들이 입찰에 참여하게 해서 이제 이 매각을 좀 잘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29.99만 내놓으면 대기업들도 참여할 수가 있다는
4: 네.
3: 거죠.
4: 그래서 당시에 제 기억에는 뭐 CMO 회사 뭐 이런 데도 네. 관심이 있다고
3: CMO.
4: 했었고
3: 네.
4: 그리고 이제 그 대기업이 제주주인 그런 언론사들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이제 케이블이나 신문 매체였던 것 같은데 네. 그 회사들도 관심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29.99가 아니고 30.95% 모두 파는 걸로 갑자기 바뀌었었습니다.
3: 네.
4: 그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23년 9월에 이제 당시 그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이 강경성 당시 산업부 차관에게 전량 매각하라고 해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감사원 감사를 보면 강 전 차관이 요구를 받고 압박과 부담을 느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확인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관섭 당시 국정기획수석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통화를 통해서 정부 방침이 이게 맞구나라고 확신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강 전 차관이 이제 한정 KDN이랑 한국마사회랑 이제 매각 주관사 사람들을 쭉 불러가지고 이제 회의를 열고 아무래도 30.95% 다 팔아야 될 것 같다라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회의 참석했던 사람들도 조사를 했는데 당시 상황을 좀 당혹스러웠다 라고 진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전 KDN 본부장은 강 전 차관이 전량 매각해야 된다고 단호하게 발언했는데 당일에 공시를 해야 되는 날이라서 당황스러웠다. 그러니까 공시하는 날 그 말 들었으니까 이제 좀 그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한국 마사회 관계자도

0: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기업들이 이제 배제가 되고 나서 당시 이제 뭐 유진그룹, 한세실업, 원코리아 미디어 이 세 개 업체만 참여를 했었고요. 당시에도 이제 YTN 노동조합은 이게 유진그룹이 인수하기에 좀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룰을 바꾼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했었거든요.
1: 그런 의혹이 계속 있었죠.
0: 네, 그게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을 된 거고 이제 감사원 이제 사건 관련자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강경성 당시 2차관을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이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자료를 보냈습니다.
1: 네. 무슨 정치 드라마 한 장면 같네요.
0: 네.
1: 진짜 누군가가 한 명이 딱 전량 파세요. 딱 얘기를 하니까 네. 이 사람은 이거 사실인가? 이게 진위가 뭐지? 해가지고 청와대에다 전화 걸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0: 네.
1: 청와대에서 높으신 분 뜻이 맞습니다. 딱 그 얘기도 꼭 깨갱.
0: 네.
1: 이런
0: 네?
1: 드라마네.
0: 네.
1: 야, 알겠습니다. 자, 용혜인 후보자가 이제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0: 네. 후보자 지명 2주 만에 어제 오후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민주당으로부터 결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런 취지로 말했거든요. 일단 발언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 저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실현과 연대의 정신으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수락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남은 의혹들 역시 해소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 내의 연대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0: 네. 그 지난 10일만 해도 이제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때 불과 며칠 전에
0: 네, 30분 넘게 기자회견 하면서 이제 네. 조목조목 그 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사실 그때는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고
1: 그러니까요.
0: 이해할 수밖에 네. 없었고 또 하필 그날 그 시간이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와서 딱
1: 네.
0: 한국에 도착하는 시간이랑 공교롭게도 또 맞물려서
1: 네.
0: 정말 이제 강하게 의지를 보이는 거다라고 이해가 됐었는데
1: 네.
0: 사흘 만에 사퇴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30대 여성이면서 청년 장관이 라는 상징성이 매우 큰 인사인데도 오히려 이제 2030 세대의
1: 네.
0: 반발이 매우 컸고 그리고 이게 이제 국면을 좀 더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각이었는데도 이 오히려 이 인사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막 빠지는 상황이
1: 그렇죠.
0: 됐잖아요. 그래서 뭐 여당에서도 지금 더 이상 뭐 방어를 하기 힘든 상황이 됐고 또 당사자가 또 위성 정당에 참여해서 비례대표직을 이례적으로 또 두 차례 지내고 그러면서도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겸직하겠다고 하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러니까 여당도 이제 뭐 실드 불가 차원을 지나서 이제 자진 사퇴
1: 그렇죠.
0: 그러니까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지난주에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소수 정당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가기 힘들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바로 용혜인 후보자가 스스로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용혜인 후보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소위 명픽이다라는 말이
1: 그렇죠.
0: 많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더 시간을 끌면 그 부담이 이제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이번 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기자회견을 예상이 되는 상태인데
1: 목요일쯤이라면서요.
0: 그러니까 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1: 추정을 하던데
0: 저희가 지금 그 날짜를
1: 네.
0: 박을 수는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질문을 지금 대통령이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
1: 네.
0: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좀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싶고 근데 그 약간의 좀 뒤끝이 남았다고 이런 이야기도
1: 네.
0: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지역구 의원들은 국무위원을 겸직을 하면서
1: 네.
0: 비례 의원만 겸직하는 게 이제 관례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부당하지 않냐.
1: 네.
0: 그러면서 모두 장관 겸직 못하게 하자고 오늘도 제안을 했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국정 지지율. 와, 또 최저입니다.
0: 네.
1: 리얼미터죠, 이번 건은.
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긍정적인 뉴스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1: 그러니까요.
0: 그렇다 보니까 계속 여론이 악화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매주 여론조사 결과로 지금 확인하는 상황이 지금 9주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미터 기준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9주 연속 하락해서 취임 후 최저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모든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

0: 18세 이상 남녀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3.8%, 부정평가는 63.3%, 꽤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은 1020, 그러니까 18세에서 29세, 그러니까 20대 지지율이 전주 대비 10.2%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와. 그래서 18.6%를 기록했습니다. 남녀 야. 모두의 그 지지율이 10%대였고 30대도 27%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은 뭐 부울경이나 TK 지역이 워낙 낮기는 한데요. 전남, 광주, 전북에서도 55.9%로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5.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근데 보통 그 국정운영 지지도가 40% 정도는 돼야지 그렇죠. 정부가 좀 국정운영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지금 40% 벽이 깨졌고 거기서 이제 횡보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하락을 30% 초반대로 그러니까요. 하락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좀 위중하게 야. 바라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 기관에서는 네. 이제 보통은 이제 정상회담 같은 걸 하면 이게 좀 지지율에는 호재로 작용을 그렇죠. 해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개각 인선 논란, 호르무즈 파병 검토, 그리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국정 현안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진보층과 20대 청년층의 이탈까지 더해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라고 분석이 됐고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기자회견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예상이 되는데. 네. 뭐 연임 개헌 논란이라든지 뭐 파병이라든지 뭐 인사 문제 이런 것 지금 현안에 대한 질문이 지금 안 나올 수 없는 상태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지율 하락이 단지 정책적인 이유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꺾인 게 지금 육상 지방선거 이후 직후부터 지금 그렇죠. 꺾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방선거 결과가 뭐 잘 된 거냐 안 된 거냐라는 그 판단에 있어서 지금 약간 여권 내에서 갈렸었잖아요.
1: 분열이 완전히 네. 심각해졌죠. 사실.
0: 그러면서 네. 또 전당대회 당권 경쟁을 앞두고 또 여권 내 갈등이 불거진 시기에 이게 다 겹칩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내 리더십이 교체가 되긴 했는데 지금 뭐 반전이 되지 않는 상황 네. 그런 상황이고 또 여전히 조국 혁신당과 어떤 관계 설정 문제도 지금 계속 그 뭐 좀 약간 이견이 노출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근데 오늘 조국혁신당의 그 조국혁신연구원장이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딱 공유를 하면서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두고 문조 털레율을 적으로 쳐내고 유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다수 구성 전략의 결과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문조 털레율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읽은 거고요. 그래서 조 원장이 유 이재명만으로 국정이 성공하고 총선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이 된다고 말하는 자는 바로 간신이다. 그리고 민주정부 이어달리기를 부정하고 진영 내부 갈라치기를 일삼는 자가 역신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제가 네. 기자 생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네. 네. 하여튼 진보 집권할 때 항상 이런 분열세가 네. 있거든요. 분열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도 하여튼 아까 이정은 기자도 얘기했다시피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데에는 이런 분열상이 분명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검사 출신 중수청장 지명을 놓고 네. 또 여당 내에서도 파열음이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경기도 그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네. 민주화 운동 희생자 추모제라는 행사가 열렸어요. 이 행사에서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제 참여했는데 당시 이제 준비된 원고 없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원래 추모사를 하는 거였는데 여기 이제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1: 네.
2: 한동훈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 중수청장,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입니까? 그것이 나라를 바꾸는 겁니까? 그것이 주권자 국민의 뜻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래서 민주화는 끝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마터면 내란 세력이 훔쳐갈 뻔했던 헌법 질서를 돌려세웠습니다. 되찾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들 세력에게 엎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민주 영령들을 과거처럼 취급하는 겁니까?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에 와야 됩니다. 빌어야 됩니다. 다시 서약해야 됩니다.
1: 이야, 이 추다르크 추장군이 화가 많이 나셨네요. 진짜.
0: 그러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그러니까요. 한 와. 겁니다. 그리고 이 발언 이후에 몇 시간 뒤에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그러니까요. 장문의 글을 네.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이래

0: 대통령이 이제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이 저항과 결집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한 것이다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이 발언 이후에 오른
1: 그러니까요.
0: 글이니까요.
1: 시간상 흐름을 네, 시간상, 봤을 때 타임라인을 네. 봤을 때 네,
0: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추가 검증을 대통령이 지시했대요. 네, 그래서 네. 아직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여권 내부의 반발이 커지니까 이제 일단 임명 절차를 좀 보류하고 살펴보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김 내정자는 본인이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굉장히 핍박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과거 이력을 좀 찾아보면 당시 이제 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그 검찰 개혁 방안에 좀 반대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이제 징계를 내렸었는데 여기에 또 반대하는 성명의 이름을 올렸었고요. 네.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추미애 도지사는 당시 자기가 장관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일을 또 기억을 하다 보니까 네. 더 날세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권 발언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아도 싸우면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지지율이 계속 빠지는 상황에서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고 오늘 아침 그 민주당 TV 민티에서 김민석 대표가 이제 직접 나서서 추미애 지사의 발언에 비판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겠습니다.
2: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저 발언을 들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저는 그게 가장 객관적인 평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3: 예.
2: 아마 민주당의 어떤 책임 있는 정치 또는 도지사의 발언이다 이렇게 하면은 좀 사람들이 의아하게 그럴까 맞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3: 예.
2: 그래서 아마 그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3: 예.
2: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3: 예. 뭐.
0: 그러니까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그 눈 그렇죠. 가리고 테스트하는 네. 걸 하고 정말 이 말만 들었을 때 이게 과연 이제 여당 사람의
1: 민주당 사람 맞냐?
0: 그런 네. 취지로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네. 2004년도에 탄핵이 추진되던 시기와 비슷하다는 언급도 내놨거든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 네. 힘 모아 밀어주고 신발끈을 다시 모아야 될 시점인데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탄핵 활약을 하던 그런 식의 어떤 전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사실 좀 들 때가 있습니다.
0: 황당하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권에는 좀 탄핵 트라우마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탄핵안이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었죠. 국회에서 이때 공유된 인식이 이제 우리는 분열하면 망한다.
1: 네.
0: 분열하면 공멸한다. 그래서 당시 탄핵안 통과가 가능했던 이유가 이제 민주당에서 열린민주당이 이제 열린우리당이 나오고 열린우리당이 이제 그 여소야대 상황인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연합을 해서 표결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이게 네. 지금 가결이 됐던 거고. 근데 이제 그때 새천년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던 추미애 지사가 당시 이제 찬성표를 던졌단
1: 맞아요.
0: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게 계속 추미애 지사를 지금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1: 그랬죠.
0: 있는 네, 네. 그 내용이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약간 상기시키기 위해서 김민석 대표는 이 말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제 여권을 분열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더니 이번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리고 그때 상황이 생각난다라고 의도적으로 발언을 한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1: 그 지사가 그 당시에 제 기억에 네. 처음에 반대를 했다가
0: 네.
1: 대통령 사과가 있었어요.
0: 네.
1: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요.
0: 네.
1: 그래가지고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서
0: 네.
1: 탄핵에 찬성하고 찬성표를 던졌죠.
0: 선회하고. 네.
1: 그러고 나서 이제 역풍 부니까 네. 그때 광주에 내려가서 삼보일배를 했어요.
0: 네. 뭐 그렇죠. 네.
1: 그 장면이 저는 기억이 나고 그때 그래가지고 무릎이랑 허리랑 막 다 네. 망가지고 했던 그런 네. 기억이 납니다.
0: 근데 그때 뭐 2박 3일 삼보일배 아마 했을 텐데
1: 맞아요.
0: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그 17대 총선 앞두고 이제 삼보일배 하면서 호남 민심을 달래려고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큰 역풍이 불어서 그때 그래서 민주당 의석수가 9석으로 줄고 맞아요. 본인도 이제 17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열린우리당은 그때 대승을 했던 그렇죠. 총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그런 이제 여권 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언이 뭐 김민석 대표뿐만 아니라 여권에서 굉장히

0: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송영길 의원도 오늘 BBS 라디오에서 추지사가 검찰 개혁에 집중하셨으니 그랬겠지만 이제는 경기도지사 업무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고 또 친명계 황명선 의원은 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추지사의 발언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할 수 있는 충정어린 비판의 선을 한참 넘었다. 윤석열에게나 퍼부었을 법한 그건을 우리 대통령에게 쏟아냈다. 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그 친청계 의원인 한민수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제대로 진행돼 왔고 제대로 가는 것인지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민생개혁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속도로 가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추미애 도지사의 발언을 좀 두둔하는 동조하는 발언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삐걱거리고 하면 지지율 더 떨어질 것 같아요.
0: 왜냐하면 이런 그 갈등이 좀 정치 혐오를 좀 자극하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 무관심 하고 싶은 그런 걸 자극하기 때문에 뭐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 내용은 광고를 듣고
1: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2: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6: 뉴스의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요즘 옷차림이 계속 고민입니다. 출퇴근길에는 선선한데 낮엔 또 덥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15도로 시작을 해서 한낮에는 27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으니까요. 한낮에는 반팔 차림에 겉옷 하나씩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경기 남부 지역과 강원 남부, 충북에는 가시거리가 200mm 미만의 이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고요. 오후 한때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시구간 지금 사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으로 반포나들목 직전 4차로에 이 차량 있고요. 뒤로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까지 막히고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으로 가다가 신월 여의 지하차도 접어드는 길 분기점 바로 앞 3차로에도 고장차 처리 중입니다. 신채입니다.
7: 여러분께서는 거침없고 유쾌한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8: MBC 이정은 기자와 함께 오늘 뉴스

0: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야, 이 지지율 있잖아요. 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역전이 됐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 의뢰한 여론조사고요. 지난 12일에서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입니다.
0: 네.
1: 정당 간 지지율이 역전 현상이 나타났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5.7%포인트 내려서 36.1% 그리고 국민의힘은 4.5% 올라 42.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근데 특히 좀 20대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이제 전주 대비 18.8%포인트나 내렸어요.
0: 폭락이 폭락.
1: 네. 그래서 20대 지지도가 15%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20대 지지도가 21.2% 올라 2%포인트 올라서 61.5%를 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지지도도 민주당이 30.9%, 국민의힘이 45.9%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뭐 어떤 그 이슈를 뭐 주도해서라기보다는 정부의 뭐 개각인선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좀 그 반사 이익을 누린 것이 네. 아니냐 이런 가운데 뭐 20대 청년층이라든지 뭐 충청이나 부울경 지역층이 좀 대거 결집하면서 지지율 상승을 이끈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재밌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왜 우리 당 지지율이 올랐지 분석을 하잖아요. 이게 좀 엇갈리고 있어요.
0: 동상이몽.
1: 네, 그래서 네. 친한계에서는 지금 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이슈를 한동훈 후보가 그러니까 무소속 의원이 지금 계속 그 공격적으로 지금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0: 것들이 이게 다 한동훈 때문이야.
1: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0: 덕분이야?
1: 야당의 국민의힘에 네. 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여론조사에서 차기 주자 선호에서 뭐 한 의원이 1등으로 올라섰다. 근데 당대표는 네. 하락했더라. 근데 당 지지율과 한동훈 의원 지지율이 같이 상승한 걸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제 약간 한동훈 의원 덕을 본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취지로 네. 발언을 했습니다. 반면 당권파에서는 아니다. 이제 올림픽공원 집회를 이제 계속 꾸준히 이끌어갔던 당대표 덕분에 이렇게 오른 거다. 뭐 이렇게 뭐 조강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의원이 지지율 상승을 엮는 거는 아전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과 지지율 상승을 엮는 거는 아전 인수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장 대표의 끊임없는 우파 진영에 대한
0: 지금이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청문회 슈퍼이크인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이호 얘기만 좀 짧게 좀 전해주시죠.
1: 네, 오늘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0: 네.
1: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고려해서 검토했기 때문에 그 제 입장에서 그렇게 적절했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0: 네.
1: 그다음에 그 개인적인 의혹으로는 처남이 전세로 빌린 집에
0: 그렇죠.
1: 전전세로 들어간 네. 게 좀 그 문제가 됐거든요. 시세보다 굉장히 네. 저렴하게 들어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증여세 납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처남이 15억에 이제 전세 계약 맺은 집에 김 후보자는 보증금 3억 5천에 월 80만 원으로 전전세를 얻었는데 이렇게 시가보다 싸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네. 이게 이제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몰랐다. 최근에
0: 알겠습니다.
1: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예. 네. 그래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MBC 이정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2: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끝까지 뉴스 하이킥과 함께해주세요.
0: 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이분은 중동 이슬람 전문가 김덕일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박사님, 이란하고 걸프 국가들 외무장관급 회의 이게 굉장히 주목이 많이 됐잖아요.
3: 예,
0: 여기서
3: 예.
0: 뭔가 호르무즈 해법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찾을 수 있게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연기가 됐는데 언제 연기됐는지 시점도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3: 서로 지금 이란과 걸프가 사이가 매우 안 좋은 상태인데요.
0: 네.
3: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0: 네.
3: 저는 걸프 국가들과 이란 측의 좀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0: 어떻게 다릅니까?
3: 자, 만나서 한 건

0: 좋은데 네. 우선 이 통항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란과 오만이 두 국가가 먼저 어떻게 진행할지 들어오고 나가는 걸 자신들이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아직 전문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네. 들어오는 것은 이란 영해 쪽, 네. 나가는 것도 상당 부분 이란 영해 쪽으로.
1: 그러니까 위에는 이란, 예, 그렇죠. 아래는
0: 오만인데 그 중에서도 오만. 이제 이란 쪽으로 지금 네. 현재 미국이 이제 또 뭐 미 해군에 의해서 지금 유선들이 나가는 곳은 오만 쪽에도 가까운 지역인데
1: 네.
0: 근데 이것을 일단은 이란과 오만이란 두 개 국가가 결정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1: 네.
0: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만나자고 한 것은 아마 걸프 국가들은 이란이 이제 우리 공격 좀 그만하고 네. 나가는 것 좀 어떻게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할 것이고 이란은 이제 그 얘기를 듣죠. 미국이 먼저 해상 봉쇄를 우리에게 해제하면 우리도 그걸 고려하겠다 얘기하는데 이란과 오만이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이걸 통보하는 식으로 되는 회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이거 뭐 들러리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아마 바레인 같은 경우는 아예 이번에 불참을 선언했고요.
1: 네.
0: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참가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 네.
0: 양측 간에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목표는 항해에 대한 규칙을 어떻게 서로 합의하는 거지만 이것이 뭐 이란 주도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걸프업가들 좀 우려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연기가 됐는데 만나서 어떻게 어떤 얘기가 벌어질지 아직까지 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1: 그럼 만남 자체가 성사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0: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특히나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강성이거든요. 이란에 네.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이란이 이것에 자꾸 이제 주권을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해협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그렇죠. 하는 국가가 인정을 받는 것이 옳은가. 주변 국가들 모여서 합의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모양새인데 이걸 과연 걸프 국가들이 이란이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해줄지도 만무하고.
1: 크게 입장이 어떻게 나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0: 바레인이라든가 다른 국가들은 우선 현재까지는 그냥 네. 자유롭게 예전처럼
1: 네.
0: 해협을 특정 국가가 뭐 수수료가 됐든 서비스료가 됐든
1: 네.
0: 우리가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1: 네.
0: 이란은 이번 전쟁 이후에 느낀 것이 아 이거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1: 그렇죠.
0: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양측 간의 지금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회의가 좀 성사가 돼서 좀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만
1: 네.
0: 확답을 하기 좀 힘든 상태인 것 같습니다.
1: 자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에 정말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0: 예.
1: 이 사우디 이게 최대 산유국인데
0: 예.
1: 여기 송유관이 드론 공격을 받았어요.
0: 예.
1: 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0: 조금 이제 설명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 네.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유전들이 많이 있는데요.
1: 그렇죠.
0: 그치 지금 못 나가잖아요 이란 네. 때문에. 그러니까. 동서 파이프라인 아주 길게 만들어서 네,
1: 동서로 연결해
0: 예, 호르무즈 해협에서 홍해까지 연결되는 동서 네.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얀브라는 항구가 있거든요.
1: 네.
0: 그쪽으로 이제 석유들이 이동을 하는데 그 파이프라인을 현재 추정키로는 친이란 이라크 민병대들이 아마 드론으로 공격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동이 좀 안 되는 상태고요. 이걸 고치는데 아마 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대략 뭐 최대 6주까지 걸릴 수도 있다.
1: 복구하는데.
0: 예, 복구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서 지금 홍해 쪽으로 해서 바벨만대부에서 아시아 국가로 많이 지금 흘러가는 루트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서 이제 도착했다는 뉴스가 꽤 있었죠.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그냥 석유 수출에 발등이 조금 불이 떨어진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호르무즈도 막혀 있는 데다가
0: 예.
1: 문제가 이 동서 아까 얘기한 동서로
0: 예.
1: 연결되는 이 송유관 수송로
0: 예.
1: 이것도 이번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0: 예.
1: 이거 뭐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거고
0: 예.
1: 비축된 거는 뭐 한 일주일치밖에 없다면서요.
0: 예, 비축된 거 보면 지금 5일에서 7일 정도 비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1: 네.
0: 얘기를 하고
1: 그
0: 있으니까
1: 항구에.
0: 예, 그죠. 항구에서
1: 네.
0: 거기서 이제 선적을 해서 가야 되는데
1: 네.
0: 우선 빨리 뭐 복구 임시 처방으로는 뭐 이렇게 옮겨 싣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1: 네.
0: 완전히 고치는데 뭐 10일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요.
1: 네.
0: 사우디 입장에서는 수출하는데 많은 좀 지장이 있을 것으로 되고 그 지금 사우디 석유를 이제 수입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도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국제 유가 그리고 우리한테도 직접적으로 좀 영향이 좀 있겠네요. 그러면.
0: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 얀부 이쪽을 통해서 네. 우회해서 우리나라로 이제 항구로 많이 배들이 들어왔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지금 비축유 제도 같은 것들 잘 활용하고 있고 정부와
1: 네.
0: 기업 차원을 잘 활용하고 있고 그동안에 그래도 수입선 다변화 같은 걸 꽤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죠. 처음에 우리 전쟁 벌어졌을 때 뭐 쓰레기 봉투도 못 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1: 네.
0: 정도 위기가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단기간에는 우선 극복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물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문제가
1: 장기화되면
0: 그렇죠. 장기화된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신호 하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상당히
1: 노 이랬다는 거
0: 예, 예.
1: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0: 빈 살만 왕세자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1: 네.
0: 직접 이제 미국이 직접 공습을 해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1: 네.
0: 미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 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어떻게 볼 수 있겠냐면 이제 후티 반군 같은 경우 하나의 반군이라고 하지만 예멘의 하나의 뭐 거대한 국가라고 봐도 될 정도죠. 북서쪽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국가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게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고요.
1: 반군이라고 우리가 뭐 말을 붙여서 그렇지.
0: 네.
1: 그게 반군 정도가 아니라면서요?
0: 뭐 게릴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네. 그냥 정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1: 하나의 자치 정부라면서요?
0: 그렇죠. 예멘 네. 정부가 따로 있고 하나의 이제 네. 호티라는 뭐 거의 준 국가가 있다 보시면 될
1: 거기가 것 같습니다. 거기가 힘이 더 세다면서요, 사실은.
0: 세죠. 그리고 네. 좀 전략적 요충지.

0: 홍해에 지금 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바벨만대부 해협이라고 하는 홍해로 네. 들어가는 입구를 지금 지금 뭐 장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빈살만 황태자의 제안을 좀 거절했습니다. 네. 대신 뭐 정보 같은 거 준다고 얘기했거든요. 뭐 공습에 필요한 좌표라든가 정보, 그다음에 미군의 어떤 군사고문단 같은 것들은 우리가 좀 파견해서 도와줄 수 있지만 직접 우리 미국이 나서진 않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후티 같은 경우에 2025년에 미국 갖고 한번 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미국이 공습을 했었는데 후티가 미국은 공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지금도 그거는 또 유효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후티로부터 미국은 공격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긁어서 붓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1: 지금 이란 이쪽도 시끄러운데 지금 후티하고까지 뭐, 또 전선을 확대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0: 그리고 후티가 뭐 미국 공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네. 굳이 우리가 뭐 총대를 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방위비 지출 액수로 보면 세계 한 6위에서 7위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지금 상당히 잘 못 싸우고 있는 것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무임승차 같은 거 싫어하잖아요. 좀 미리 좀 희생을 해라. 사우디 힘 정도로면 이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아? 이런 생각도 어느 정도 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1: 왜 너네는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 보고 도와달래? 네. 약간 그런.
0: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장비 같은 걸 보면 화려하거든요. 돈도 네. 많고. 근데 이것도 못 막아? 좀 혼자 힘으로 좀 해보지 그래. 약간 그런 생각도 저는 밑바닥에 깔려 있다 생각합니다.
1: 근데 사우디가 직접 그렇게 군사적인 행동을 나서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자기들이 또 공격했다가 예. 또 후티 이쪽에서 막 정유 시설 막 타격하고 그렇죠. 드론으로 예. 날리고 이러면 더 골치 아파지니까 확전을 경계하려고 좀 그러는 건가요?
0: 그렇죠. 어떤 거예요? 뭐 동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공격을 받으니까 이거 지금 수리하는데 며칠 걸리고 지금 뭐 얀부양을 통해서는 세계 4%라고 하는 뭐 이건 치명적인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진짜 정유 시설들은 호르무즈의 걸프만 지역에 몰려 있는데 네. 거기까지 예를 들어서 후티 반군이 뭐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공격을 한다면 이건 엄청난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선뜻 후티 반군에 대해서 또 적극적인 공격을 하기에도 좀 주저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1: 그럼 사우디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우리가 직접 나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미군한테 SOS 쳤더니 미국에서 노해버리고 그러면 네. 사우디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일 걸로 좀 예상이 되나요?
0: 우선 이 전쟁 자체가 아직 지금 좀 후티 중앙 정부도 후티 반군과 있고 이제 사우디가 지원하는 예멘 정부군이 있으니까 네. 이 양상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텐데 전황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따라서 이제 사우디의 행동이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사우디가 정말 위태위태할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후티가 생각외로 너무나 잘 싸워서 네. 사우디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위태하다면 그때는 전 미국이 또 나설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과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미국은 사우디에서 안전을 보장하기로 하고 네. 사우디는 자신들의 원유 수출액을 달러로만 결제하기로 한 걸 이제 그렇죠. 협정을 맺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1: 페트로 달러.
0: 예, 그렇죠. 페트로 달러 네. 시스템이 네. 무너진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정말 사우디가 휘청거린다면 네.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개입을 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 생각에 또 조건을 달 것 같아요. 거래를 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니까.
1: 장사꾼이잖아요.
0: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우디가 피를 도움달라면 미국에 얼마 더 투자할 수 있어? 뭐 이런 걸 물어본다든가 뭐 이런 확률은 매우 적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꿈이 뭐예요? 사우디와 이스라엘 수교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 국가가 성립되어야지 우리는 수교하겠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런 얘기 할 것 같기도 해요. 자꾸 거래를 중요하다 보니까.
1: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워서 예. 도와주기 전까지 끝까지 예. 또 딜을 하려고 할 것이다.
0: 예. 물론 이건 가정적 상황이나 네. 사우디가 네. 궁지에 몰렸을 경우를 가정한 상황이긴 합니다.
1: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홍해 쪽 상황 조금 예. 볼게요. 아까 홍해 얘기 잠깐 예. 하셨는데 바브 알 만대부 여기가 뭐 이게 눈물의 분 뭐 이런 뜻이라면서요. 네, 네. 슬픔의 분 하도 배들이 많이 네. 침몰해 가지고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여기를 또 후티 반군이 장악을 했는데 이러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홍해? 홍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0: 홍해 상황 지금 뭐 후티 반군에게 지금 완전 이제 넘어간다면 거기 섬도 하나 있는데 가운데 뭐 페름섬이라는데 거기도 지금 이제 후티가 점령한 것으로 앞으로 이제 또 어떻게 뭐 탈환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상태가 간다면 결코 유가시장에 결국 도움이 되는 신호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우리나라도 일단 얀부향을 통해서 홍해 거쳐서 인도양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수입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 가장 좀 타격을 입는 지역은 전 유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양, 바벨만대부, 홍해 그다음에 수유주나 거쳐서 지중해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물류량이 많은데 네. 여기가 막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위험 상태가 된다 할 경우에는 유럽도 이제 더 이상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고 또 이집트 같은 국가는 여기를 통과해서 수유주나로 수입을 거두는데 배들이 이제는 이 바벨만대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세계지도에서 봤던 희망봉을 돌아서 예. 이렇게. 예. 이렇게 할 경우에는 뭐 운임료도 엄청나게 늘 것이고 그다음에 뭐 기간 같은 경우도 10일 이상 뭐 2주까지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뭐 전 세계 경제 뭐 유가 상승, 운임료 상승 같은 또 시간 지연 같은 걸 고려한다면 전 세계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네. 저는

0: 절망이 됩니다.
1: 만약에 이 후티 반군이 자, 이 호르무즈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홍해까지 완전히 통제가 돼요. 그러면 이거 중동 정세는 정말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0: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뭐 호르무즈 협 같은 경우도 좀 별다른 답이 없는 상태로서 뭐 공방전이 계속된다든가 이런 상태로 있고 지금 뭐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사우디배만 공격하지 우리는 다른 나라배는 공격하지 않겠다.
1: 그렇게 선언을 했죠.
0: 뭐 이스라엘은 공격할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후티 반군 그렇게 정교하게 배들을 이렇게 자신들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는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예, 워낙에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뭐 그러니까 최첨단 병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이건 위기 신호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하여튼 좀 미국 같은 경우도 좀 협상 얘기 또 나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에서 계속 요청을 해온다. 이런 건 이제 선거를 앞두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 계속해서 좀 대화를 일단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선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우선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지금 예멘 정부군이 어느 정도 선까지 일단은 뭐 후티 반군을 전황이 돌아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칫하면 아랍에미리트도 여기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1: 네.
0: 지난번에 예멘 내전 때도 후티 반군을 막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예멘 정부를 또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1: 네.
0: 이럴 경우에 또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아랍에미리트가 또 개입을 한다면. 그런데 후티 반군은 알다시피 또 이란의 또 대리 조직이잖아요.
1: 그렇죠. 이란과 친이란이잖아요.
0: 그렇죠. 그러면 후티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면 또 이란이 또 가만히 있을 것인가. 또 이번에 후티가 이렇게 전명지를 넓혀가는 과정에서도 이란 혁명수비대의 상당 부분 뭐 장교급들이 와서 좀 뭐 지휘를 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상황은 상당히 더 복잡하게 돌아갈 것 같고요. 당분간 걸프국과 미국 또 이란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좀 경색된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세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 봅니다.
1: 상황을 정말 예의주시 국제뉴스 열심히 봐야겠더라고요. 보니까 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좀 골치 아픈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파병.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계속 우리한테 파병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이슬람 전문가로서 일단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 한창 전쟁 날 때 그때는 이제 한국 말고 여러 나라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언급했을 때 분명히 이게 뭔가 이런 요구가 있겠다는 예상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딱 집어서 한국만 걸려서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
1: 5번 얘기했어요.
0: 이거는 정말 빈말이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지금 얽혀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뭐 파병 문제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이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관세라든가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또 우리나라를 압박할 것 같은 불길한 좀 예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뭐 군사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것도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도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1: 그래서 전작권 문제도 걸려 있고.
0: 전작권 문제도 걸려 있고 해서 이 부분 그다음에 또 관세 문제도 아마도 이거
1: 따지고 보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너무 많아요. 심지어 이게 3대 메가 프로젝트하고 관련이 될 수도 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 군 공항 때문에.
0: 그래서
1: 광주 공항 때문에.
0: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정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란 이것을 좀 확실하게 좀 아직은 파병이라고 좀 공식적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이제 정부 측에서 공론화시키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미국 측의 의견을 분명히 이제 어느 것을 원하는지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전투 병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계기, 뭐 군수 지원함, 폭발물 제거반 이쪽으로 좀 타협을 하는 거 만약에 한다면 그쪽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그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얽혀 있는 사안이 있는 만큼 만약에 파병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우리도 원하는 바를 당당하게 좀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그리고 반대로 또 이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충분한 좀 공감대를 얻고 나서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국회 통과도 있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려야 되는 문제니까 먼저 이렇게 미국한테 패를 보여주기보다는 우리도 어떤 부분을 바라는 점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파병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그런 식으로 좀 늦추면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제가 정말 궁금한 건 미국은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강력한 요구를 할까요?
0: 그러니까요. 저는 좀
1: 다른 나라들은
0: 뭐 일본이라든가 영국, 프랑스도 있는데
1: 일본은 노했죠 한 번.
0: 했는데
1: 총리가 노했죠.
0: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 미군 숫자도 부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1: 막 4만 명이라고 뻥치고 있잖아요.
0: 그런 부분도 있고.
1: 그다음에 2만 몇 명밖에 안 되는데.
0: 뭐 그런 여러 부분이 작용한 것 같은데 일단 한국이 미국과 좀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뭔가 좀 자신의 지렛대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일본과 다르게 한번 피격이 나무 피격 사건도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사실 우리가 피해 당사자이기도
0: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 자 그런데 이 파병 검토 얘기만으로도 뭐 이란은 정말 한글로 바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0: 어떻게 보세요?
1: 분명히 이란은 이거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계속해서 한국에게 문제 삼을 것이고요.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들은 만약에 이제 뭐 아직 가정적인 또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우리 국민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걸프 지역에 우리 교민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 뭐 바라카 원전 우리 기술로 만든 것이고 아쿠 부대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란의 사정거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셈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0: 네.
1: 이 최근 이제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는 지난번 남호 비옥 때도 자신들이 했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0: 네.
1: 그것처럼 최근에는 자신들이 하지 않고서 회색지대 전략이라 해서 어떤 테러 같은 것을 일으킬 경우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해외 한국인들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분명히 선을 긋고 뭐 비전투 병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순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쓰고 한국이 어떤 군대를 보내는 식으로 비전투 병력이라고 하더라도
0: 네.
1: 다른 나라가 봤을 때 이거는 미국에 의해서 이제 파병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런 겁니다. 불특정 다수 한국인에 대해서 해외에서 뭐 테러 같은 것들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면밀하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유조선에다가 공격하고 이런 걸 넘어서
1: 예.
0: 더 넓은 어떤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1: 그럴 가능성도
0: 거죠.
1: 저는 뭐 일어날 좀 너무 좀 불길한 예감 같은데
0: 네.
1: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 마지막 좀 예, 짧게 예. 좀 질문 좀 드릴게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에서 이제 한미 협의체
1: 예.
0: 여기서 이제 파병 관련 조율을 한다고 그러는데
1: 조율, 예.
0: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좀 보세요?
1: 뭐 지금 뭐 조율 얘기까지 나오는 뭐 파병으로 좀 가닥을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기도 하는데 우선 뭐 국무회의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분명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시기를 얼마 정도의 기간을 둘 것인지
0: 네.
1: 그럼 작전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미국으로부터 어떤 확정을 짓거나 그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하게 된다면 확실히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상당히 힘들게 얻은 조건이라는 걸 좀 네. 상당히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얻을 것을 얻는 뭐 그런 식으로 쉽지는 않겠습니다.
0: 일단 우리는 좀 시간을 좀 질질 끄는 게 최선이지 그렇죠. 않을까 네. 싶은 저는 그런 생각이
1: 넘어가서
0: 듭니다.
1: 좀 기간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걸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덕일 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현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0: 3부와 4부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전 상금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이석현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은 MBC 강다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페리, 코롬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주류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4: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관 재재청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늘 국회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김 후보자는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 9일 만에 끝내는 게 가능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의원의 질문에 이례적이라고 답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각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게끔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되면 2심은 그 결정을 따르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문에는 사실관계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법관 재재청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에 대해선 대법원장과 대통령은 상하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서도 대법관 추천위원회 재구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0: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처남 소유로 된 서울 강남 아파트에 살며 증여세 납부를 피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1: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이후 현직 호남향후 회장 부녀를 나란히 의원실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 의원실 보좌진에게 받은 제보라고 밝히며 김 후보자가 현직 호남향후 회장 김모 씨는 5급 비서관에 김 씨 딸은 인턴으로 채용한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씨가 국회에 출근하지 않았고 지역 사무실에도 일주일에 한 번 비치는 수준이었다며 5급 비서관의 연봉은 8천만 원인데 선거를 도운 보훈성으로 특혜 채용해 준 것 아니냐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 강경파에서 자진 사퇴 요구까지 일고 있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형적인 친윤 정치검사 행보를 걸어왔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약 1년 뒤 퇴직했다며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현재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 주택 건설에 적합한지 검토해보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다며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녹지 확보라는 공원의 핵심 기능과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 공간이 공존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국제유가가 출렁이자 코스피가 오늘 3% 넘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AI 개발 속도 조절론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2: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보다 3% 넘게 빠지며 6,684로 정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작부터 6,600선까지 밀려난 뒤 오전 한때 낙폭을 줄이기도 했으나 낙폭이 다시 커지며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이 3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4조 4천억 원 넘게 내다 팔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4%가량 빠졌고 SK하이닉스는 6% 넘게 급락하며 170만 원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무엇보다 중동발 악재가 코스피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 대신 홍해로 원유를 보내던 사우디의 대형 송유관이 드론 공격을 받고 일시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친이란 성향인 예멘 후티 반군은 이미 홍해 입구까지 점령했고 이란과 걸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하려던 외무장관급 회의도 지난 주말 미뤄졌습니다. 이 회담 기대감으로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WTI 국제 유가가 회담 연기 소식에 다시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엔트로픽, 오픈 AI 등 AI 업계 수장들이 인간이 통제 가능할 수 있게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뜻을 모은 것도 증시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당분간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주식 거래 시간이 확대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식을 실시간으로 사고 파는 이른바 애프터마켓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이후 발표되는 공시나 해외시장 상황 등이 시세에 빠르게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1: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의 원서 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들은 약 1,200명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구제해야 할 대상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 교육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신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의 담당 실장인 고등교육평생실장을 반장으로 해서 대기업도 함께 참여하는 대책반을 만들어 수험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 면밀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 증가가 예상되는 항공서비스에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7,438건으로 연평균 37% 증가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별로 보면 항공권 계약 해제, 해지나 청약 철회 거부,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 계약 해제 관련 피해가 4,341건, 58.4%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행사나 온라인 여행사, 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면 항공사와 별도로 발권 취소 변경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매 전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리는 남자농구 대표팀이 8강에서 요르단과 맞붙습니다. 중국이 대회 치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필리핀을 105-61로 대파해 전체 1위로 8강에 진출하면서 2위로 8강에 오른 우리 대표팀은 12개 팀 중 7위를 차지한 요르단과 8강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모레 요르단을 상대로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이후 8년 만에 준결승 진출에 도전합니다.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뒤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오후 한때 울산과 경북 동해안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4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게 벌어지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3.4도입니다. MBC 저녁엔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2: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성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이어지는 3부와 4부,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전망해보는 정치 뭐하니, 서용주, 김종혁, 박원석, 이석현 네 분과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0: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1: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3: 우리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전망하는 시간, 정치 모아니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영주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이석현 평론가, 네 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자,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용혜인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를 했는데, 사실 내정된 것도 일요일이었고 물러난 것도 일요일이었고 딱 14일 걸렸습니다. 2주 걸렸습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서영주 네. 부대부터 말씀해 주시죠.
4: 일단 뭐 사퇴를 하는 게 잘한 결정이었다라는 게 아마 국민들이나 여권 전반의 입장일 텐데, 늦어도 좀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뭐 얻은 게 하나도 없는 사퇴였다. 얻은 거라고는 이제 비례대표직을 유지한 거 하나는 용혜인 후보자가 얻었는데, 집권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14일 동안 사실 국민들한테 안 좋은 의미지만 각인시킨 14일이었어요. 뭐 불공정, 그다음에 어떤 인사 시스템의 문제, 뭐 그다음에 상식과 원칙, 뭐 특권, 이런 모든 안 좋은 악재들은 다 껴안아서 이번에 야심찬 좌측을 챙기는 인사가 사실상 용인 후보자 때문에 모두 가려져 버려서 사태로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또 이제 바로 잡는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또 역할을 또 이 정부나 집권여당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반면교사 삼아야죠.
3: 아니 물러날 때 좀 특이했던 게, 이런 건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결단하라고 해서 내가 내려놓는데 약간 그런 뉘앙스 아니었나요?
5: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충실한 위성정당의 면모를 보여준 거죠. 그 3일 전에 기자회견할 때 뭐 따박따박
3: 본인의 그때는 결사항전이었죠 사실. 네,
5: 본인의 정당성과 네. 여러 언론이나 비판자들에 대해서 이성을 찾아라. 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비판은 아랑곳하지 않다가, 국민의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다가 민주당 대표 의견이 전달되니까 이제 바로 사퇴를 한 것으로 봤을 때 역시 위성정당은 다르다라는 평가를 남긴 것 같고,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퇴장 메시지는 빵점이에요.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3일 전에 본인이 했던 기조하고도 완전히 엇박자인데다가, 아니 그러면 3일 전에 그러지나 말지 이런 인상만 줬잖아요. 저는 뭐 아까 이제 서영주 그 부대변인도 얘기했지만 남은 게 없어요. 게다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과 이런 것만 불신만 남겼단 네. 말이에요. 회복하는데 상당한 그 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른바 왼쪽을 뭐 챙기겠다고 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제도권 내에 민주당이 챙길 왼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성정당 두 번 하면서 그 왼쪽을 고사시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순치된 다음 위성정당을 대기하고 있는 세력, 내지는 민주당 정체성을 자임하는 세력만 남은 거예요. 여긴 다 잡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왼쪽을 챙기겠다는 건 일종의 허영이죠. 이념적 정치적 허영이라고 보고 네. 위성정당 다시는 안 하겠다. 이게 그나마 염치 있는 일인데, 또 뭐 그 얘기는 안 해요 민주당에서. 네.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성과라면 위성정당의 폐해를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렸다. 이런 성과가 아닌가 싶어요.
3: 정치권에 약간 화두로 등장할 것 같습니까?
6: 어떤
3: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번.
7: 근데 오히려 이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네. 이런 얘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동형 그 도입 과정에서 엄청 복잡했기 때문에 네. 그때도 이제 공수처와 맞바꿨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려면 돌아갈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고, 사실 용혜인 후보자 관련해서는 저는 그 기성 정치권이 그동안 어떤 청년, 여성, 소수정당 이런 식의 정체성만을 앞세우고 네. 소위 언더 도그마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해왔던 게 있는데 이제 그게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않고 공정감각을 해친다. 이런 거를

0: 좀 뼈아프게 학습한 기회가 아니었을까 네. 싶어요.
1: 20대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20대 지지율이 굉장히 폭락했던데 여기에도 용혜인 후보자 이 파문이 좀 꽤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2: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네. 저는 이번에 그 용혜인 그리고 김승원 이 두 분 김승원 씨는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럼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 때 조국에 이어서 진보 진영의 민낯 이런 것들을 여실히 폭로해줬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용혜인 씨 같은 경우는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청와대에서 그랬잖아요. 청문회까지는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뒤집은 거는 그 이전에 사흘 전인가 했던 그 기자회견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뭐 진짜로 진보 그 기본소득당에서 반격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하고 교감해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들으면서 아마 다 경악했을 거예요. 야, 저렇게 답을 하겠다는 말이야? 그러면 아마 청문회 가서는 저보다 더 심한 얘기 나오겠네. 뒷감당을 못하겠다 더 이상은. 그러니까 야 이거 뭐죠 이제 내보내지 안 되겠다. 이게 청문회를 갔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1: 그 기자회견이 기점이 됐을 것이다.
2: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사퇴 기자회견도 이런 사퇴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그 보면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니들이 나가라니까 내가 나갈게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면 이게 그 본인의 어떤 그 캐릭터인지 아니면은 분노감의 표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3: 나왔는데 여의도로 가져온 여론 공작. 여의도로 한동훈 의원이 예전에 서초동에서 하던 이 공작 네. 여론 공작을 그대로 갖고 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비판 제목이었는데 이 그 여론이라는 게 본질과 다르게 그냥 이 사람은 나쁘다라는 어떤 덫을 씌우기는 청문회를 통해서 내용으로 부딪히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아마 내일 있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세 가지가 저는 주목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사실 이 김승원 후보자가 머리를 숙이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아. 왜냐하면 이 민원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네. 맞지 않았고 이거는 민원보다는 어떤 사적 인연에 대한 청탁에 가까운 부분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 한참 벗어났고
1: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그렇죠. 사과.
3: 부주의와 부적절에 네.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걸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욕을 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오빠 독약 로비 주가 조작 네 개의 단어 중에 네. 남는 단어는 오빠밖에 없을 거예요. 네. 팩트에 가까운 건 오빠밖에 없어요. 양수진 씨가 김승원 후보자 나눈 대화 중에 오빠라는 단어는 있지만 독약이라는 것들 뭐 이제 실험에서 이제 독약 성분들이 이제 나왔었다 쥐에 실험할 때 그렇죠? 그다음에 로비에 대해서는 양수진 씨랑 그다음에 그 강세찬 그 제네센 대표 외에 김승원 후보자가 로비에 들어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증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자체도 김승원 후보자가 결과론적으로 뭐 책임져라 지금 하지만 그 자체도 이제 번지수가 틀렸기 때문에 오빠 독약 로비 주가 조작 여기에서 남는 건 오빠밖에 없을 것이고 세 번째 한동훈 의원이 아마 청문회에서는 참석하지 않아도 뉴스가 될 거예요. 내일 페이스북을 몇 개를 쓰느냐. 제가는 그 기록이 아마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1: 장외 청문전입니까? 그러면 SNS
3: 아마 SNS 청문회 한 100개 정도 할 것 같아요.
1: 장외 SNS 네, 네. 청문회가 예상된다.
4: 지금까지 80개가 기록했다면서요.
3: 네. 100개 깰 것 같아요.
2: 저도 한 10개를 하려고 그래요. 네.
1: 아니 지금까지 총 올린 게 300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자, 박원석 전 의원께서 하실 말씀이 많은 것 듯한 눈빛을 보내고 계세요.
4: 아니 일단 뭐 아까 김승원 후보자가 머리를 숙일 거다. 근데 머리를 숙이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방어가 잘 안 됐던 거는 누가 봐도 법적 결론과 무관하게 누가 봐도 이 과정상의 스토리가 부주의하고 부적절했는데 공익 민원 처리다. 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됐던 거죠.
1: 네. 저는
4: 아니 근데 동기도 그렇고 과정도 맞아요. 그렇고 결과를 봐도 그렇고 네. 이걸 공익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누가 민원 처리를 그렇게 합니까?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사실 앞에 겸허해야 된다. 네. 인정할 거 인정하고 부적절한 거 사과하고 네. 깊은 어떤 성찰과 책임의 모습을 저는 네.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얘기가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예의가 안 돼요. 그리고 소상하게 경위를 가능한 소상하게 네.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뭘 숨기려고 하거나 대충 아니라고 잡아떼거나 이러지 말고 가능한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기소유예라는 법적 처분이 나왔고 그 기소 불기소 처분서에 보면은 불법 청탁 아니고

0: 그다음에 식약처 내부에 규정이나 이런 거 위반한 거 없고 금품 오간 거 없다. 네. 식약처 관계자도 결론적으로 아무도 기소가 안 됐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한동훈 의원은 수사 잘못됐다. 기소유예 내린 놈들도 다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별도의 문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지금 뭐 그거 말고도 여러 우려 있잖아요. 공소 취소부터 시작해서 오늘 또 뭐 불필요한 얘기를 해가지고 쟁점을 또 만들었던데 정당 해산 등등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 소신 있게 본인이 직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네. 걸 설득을 해야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나오면은 네. 그냥 머릿수로 어거지 부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법무부 장관이 돼도 그건 오래 못 갑니다. 네.
1: 아니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이라는 게 있고 사법적 잣대에서는 기소 유예가 나왔을지 몰라도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 판단이라는 건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윤리적인 잣대라는 건 따로 있는 건데 여기서 처음부터 아무 잘못 없다 당당하다 떳떳하다는 식으로 나온 게 저는 대응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김병현
2: 씨 저는 웃긴 게 예, 예.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건 완전히 공익적 민원이었다라고 온 국민 앞에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청문회 가서 사실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분은 갑자기 법무부 장관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동안에 해왔던 수많은 것들은 다 그냥 면책이 되는 겁니까? 지금 얘기는 그거잖아요. 이 사람을 그 법무부 장관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머리를 숙일 것이다, 무슨 뭐 한동훈이 논란이 될 것이다. 이거는 네. 그 본질과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건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는 거냐. 대한민국 국민이 이 사람을 정의부 장관으로 떠받들고 있어야 되는 거냐. 이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법과 정의를 그 구현할 수,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냐. 이거 네. 아닙니까? 그럼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 지금 지지도가 대통령 지지도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도도 역전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이거 국민들이 판정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다. 너희들 지금 정신 차려라. 그래서 뭐 3자를 그리네 2자를 그리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도를.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이 사람은 끝까지 뭐 법무장관을 시켜야 되는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커버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1: 자 이석현 평론가도 한번
3: 상황이 말씀하시죠. 정말 이 정도로 안 좋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도 뭐 부적격이 60%쯤 나오고 또 오늘도 전 언론이 거의 사설로 부적격 의견에 가깝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국일보 사설 제목은 아주 셉니다. 용의인 버리고 김승원 지키기 생각도 마라.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로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대량 실점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집권당 입장에서는 그 여당 입장에서는 이 실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점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민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장관 후보자를 빼는 안은 이미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입장에서.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내일 청문회 나와서 이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낮은 애티튜드 이거밖에 사실 할 것도 없어요. 만약에 빼지 않는 한.
1: 축구의 비유를 딱 하시네요. 대량 실점을 이미 했다. 만회가 가능한 대량 실점이 모르겠는데 제가 그 축구와 비유를 하자면 처음에 축구에서 중요한 게 퍼스트 터치. 볼이 왔을 때 첫 번째 터치를 잘해야 되는데 퍼스트 터치를 잘못한 것 같아요. 처음에 좀 바짝 엎드려서 내가 법적으로는 기소 유예지만 내가 도덕적으로는 좀 그랬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더라고요.
0: 퍼스트터치가 거친 게 아니고 자기 골대 골을 넣어버렸어.
4: 근데 이제 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는 거는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용인 후보자나 김승원 후보자 두 사람이 이제 이번 인사에 있어서의 어떤 논란거리인데 둘 다. 저는 이제 포스터치라고 이제 앵커께서 했는데 저도 첫 단추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용인 후보 첫 단추를 그 겸직을 잘못 끼우면서 여기까지 와서 사태에 이른 것이고 김승훈 후보자도 사실 이게 어떤 민원의 처리 과정이지만 이게 공익이란 말이 붙으면 첫 단추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민원을 좀 받았다. 단순한 민원이다 정도였는데 공익이라고 하니까 그게 공익이야? 이러면 이제 질문하기가 참 답변하기 네.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파보니까 이거는 민원과 청탁 사이에서 청탁이 좀 가까운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머리를 숙이고 좀 납득을 하고 제가 처신이 잘못되었다 갔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는 것들이 아마 실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청문회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있는 자리고 제도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판단을 받는 것이고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민주당 의원들과 김승원 후보자가 사실상 본질적인 부분의 해명 플러스 태도 측면에서 네. 국민들의 그 좀 노여움을 좀 사그라뜨리는 그런 시간들로 채우지 않을까라는 게 네. 제가 기대 반 또 이렇게 예측 반입니다.
2: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가 국민의 판단을 받는 시간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맞는 네. 얘기죠. 근데 네. 내일 청문회 어떻게 지나갈지 안 봐도 비대오잖아요. 보나마나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뭐 자료 내세요. 뭐 이거면서 싸움 박치 시작해서
1: 일단 증인이 없죠.
2: 그렇죠. 네. 그리고 고성이 막 오가면서 소리 지르지 마. 뭐 반말하지 마. 이런 얘기하다가 그 무슨 서용교 그 지금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뭐 또 본인이 뭐 소리 지르다가 그러다가 나가세요. 뭐 정회해요. 뭐 이러면서 그냥 하나만한 소리 하면서 그렇게 하루 보낼 겁니다. 거기서 누가 정말 차곡차곡 그렇게 질문 따져 묻고 답변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증인 그렇게 많은 사람 44명 신청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들여줬고 그다음에 한동훈 그렇게 공격하면서 한동훈 본인이 나 청문위원 아니면 증인으로라도 불러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안 부르고 그 대신에 뭘 했냐면 한동훈 의원에 대한 후원금 낸 사람 계좌를 선관위로부터 제출해라. 그래갖고 그거 가져갔어요. 아 이게 지금 무슨 군사정권 시절입니까? 거기 김승원 청문회를 하는데 왜 한동훈 거기 무슨 증인도 아니고 위원도 아니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지 그것에 문제를 지적한 사람의 후원금 계좌를 다 제출을 하라고 합니까? 이게 무슨 일이죠?
0: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짓을 한 거고요. 어느 의원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일 청문회에서 어쨌든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과 문제제기를 받을 텐데 들어야죠. 들을 거는. 네. 뭐 가까운 소리 하나도 안 들으려면 공직 후보 왜 나옵니까? 그리고 여당도 저거 무조건 감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태도가 그 바뀌었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김승원 후보자도 문제인데 주변이 더 문제예요. 처음인데 처음부터 공익인데 뭐가 문제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뭐 서영교 위원장이나 송영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여론을 더 악화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달라진 태도를 저는 보여야 된다고 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여론의 부정적인 인식을 내일 청문회에서 한 방에 바꿀 반전은 없어 보여요. 네. 그냥 부적절한 임명을 하는 겁니다.
1: 네.
0: 그 그냥 강행을 한다면 강행하는 거예요. 네. 강행하는 건데 네. 최소한 태도라도 네. 좀 그나마 좀 누그러뜨리려면 국민들의 여론을 좀 달라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니면 내일 청문회에 가지고 무슨 반전 카드가 있어요? 무슨 뭐 표적 수사 이런 얘기 하던데 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수사 보고서에는 별의별 내용이 다 있잖아요. 두 분 다 기자하시기 때문에 취재 보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별의별 진짜 찌라시 같은 내용 다 있는데 그게 다 기사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수사 보고도 마찬가지. 이게 인지 사건이죠. 제보를 받고 그렇게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였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비약이 너무 심해요. 그런 식으로 방어하려 들면 오히려 역효과 난다는 겁니다.
1: 자, 일단 저기 방금 전에 이석현 평론가 인용한 장관 후보자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는 지난 8일부터 10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자체 조사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시나요?
4: 저는 내일 이제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도 청문회지만 내일은 한동훈 의원의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1: 네. 왜냐면 뭐가 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고
4: 아니에요. 보세요? 그동안 이제 그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해놓은 여러 가지 여론의 이 공작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격파를 할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면 그 격파의 과정들이 결국엔 이거에 대해서 맞습니까 틀립니까에 대한 확인들을 할 것이고 자료들도 이제 쏟아지겠죠.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수사 보고서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내일은 지금 가장 관련 검색어가 김승원 후보자, 한동훈 의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면 이제 장외에서 이제 한동훈 의원이 SNS로 그거를 또 대응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내일 청문회는 후보자의 검증을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을 것이고 또 그냥 또 진흙탕 여론 싸움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김성훈 후보자가 머리 숙이는 그런 태도만 좀 보여주는 그런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2: 민주당 전략은 제가 보니까 이거예요.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재명을 언급해라. 그러니까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김승원을 수사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경강부여로 때로 붙여서 그래서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지지도가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끌어모아야 된다.
1: 결집. 네.
2: 이게 하나. 그다음에 야 한동훈은 무조건 끌고 들어가라. 그래서 한동훈에 대한 그런 그 증오, 그 증오심 내지는 그런 공포심 이런 걸 극대화해라. 말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뭐 이렇게 해서 한동훈과 이재명이라는 이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서 야 시간만 때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7: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지금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8: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9: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6: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0: 2026 진도 국제무역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역 문화축전
6: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1: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2: 자, 오늘 4부도 정치 모하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여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추석이 열흘 앞이네요. 추석하면 보통 이 추석 민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 30%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13: 예, 그만 떨어져야죠. 예.
12: 아, 이건 희망이고 예측을 해주셔야죠.
13: 일단은 저는 인사를 통해서 이번 인사를 통해서 좀 그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려고 했는데 용인 후보자가 그 전체적인 인사를 다 가렸다고 저는 평가를 개인적으로 하고 싶고요. 그래서 반등 모멘텀이 없었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지지도를 일단은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소통을 해야 되고 아마 이번 주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12: 네.
13: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거 그리고 불만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현재 현 정부가 크게 지금 좀 국민들의 불만이 있는 가시라고 내가 표현을 하는데 가시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12: 네.
13: 일단은 용인 후보자나 이런 인사에 대한 가시도 하나가 이제 사퇴하면서 뽑히긴 했으나 저는 보안수사권 폐지 부분에 대한 이 2030 젊은 여성들의 불만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구나라는 것들, 그리고 청년층에 대한 어떤 불공정 이슈들 이런 걸 털어내야만 사실 반등할 수 있고요. 근데 국정에 대한 그 방향성을 좀 명확히 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진영 내에서 지금 사실 뭐 갈등이 없다고 또 표현하기도 그래요. 최근에 뭐 추미애 도지사부터 조국 원장, 뭐 유시민 작가, 김어준 씨, 뭐 몇몇 이렇게 강경파에 친천계 의원들의 발언들을 보면서 이게 사실 우리 안에서도 의견

0: 자체가 분분하는데 대통령이 대다수 양보를 했어요. 보안소금 폐지. 그다음에 뭐 공소청에 대한 중수청에 대한 직제한 아니 임명. 네. 그다음에 공소청의 직제한 인사 자체도 양보를 했죠. 좌측 좀 챙겨라니까 좌측을 챙겼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챙겼는데 지지도가 오르기는커녕 다 떨어졌습니다. 네. 그랬을 때는 뭔가 이번에 이 대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본인의 국정 철학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진영에서 융합을 위해서 조금은 이렇게 너무 말랑말랑한 모습만 보인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이번 추석 전에는 반등의 모멘텀이 마련되지 않을까 저는 좀 예측을 해봅니다.
1: 네. 자, 일단 지금 얘기하신 이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에 실시한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떤 메시지를 이번 주 목요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기자들은 목요일이라고 하는 게 거의 정설이던데 보니까 어떤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2: 어떤 메시지? 사실 지지율 같은 경우는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하는 순간 이제 최하방을 한번 볼 것 같고요. 이제 그 뒤에 이제 기자 간담회, 대통령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이제 보완을 해 나가는 뭐 이런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재언 아닌 재언처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밀리면 안 된다는 어떤 도시 전설이 있는 것 같아요. 의도에. 저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일종의 유치한 기싸움처럼 그러니까 밀려도 사실 그 국민들이 얼마든지 지지율을 올려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 원인부터 얘기를 해보면 뭐 구조적인 이유가 있죠. 네. 지금 이제 중도 보수 혹은 구조적 다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왼쪽에서부터 빠지고 있고 네. 왼쪽과의 전투를 치르면서 이제 당권 확보를 위해 네. 이제 전당대회를 했죠. 그 사이에 이제 중도층이 방치됐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빠진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오해 하나는 그 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김어준, 유시민, 조국 이 세 분 이 세력과 같이 하면서 구조적 다수는 불가능할 겁니다. 이건 정책적 노선의 차이고요. 이재명 정부가 어쨌든 중도 확장을 얘기한 만큼 그분들과 같은 노선을 하면서 확장을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싸움은 계속 될 거고 양쪽 전투를 모두 치러야 하는 고민을 계속하게 될 것 같아요.
1: 일단 얘기를 하셨으니까 오늘 조국 원장이 그 얘기를 했죠. 이게 뭐 그냥 조국 원장이 올린 거니까 그냥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이런 말 진짜 싫어하는데 문조 털레이유를 적으로 쳐내고 뉴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다수 구성 전략의 결과가 결국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3: 그 메시지를 보면서 아, 네. 이분들이 이제 과감해졌구나. 예전에는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주변이 문제다. 그런데 네. 이제 유시민 작가가 아니다 대통령이 문제다 이렇게 직격한 뒤에 다 따라갔어요 거기로. 대통령이 문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과감하게 나오는 건 지지율이 떨어져서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기보다도 지지율 떨어진 게 보이니까 이제 할 말 못한 말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다른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율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내부에서 기어올라요. 그런 상황이 저는 보여지고 있는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든 뭐 국민과의 대화든 어쨌든 소통이 되게 중요한데 네. 저는 오늘 뭐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그 내용을 써가지고 한참 화제가 됐던데 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연임 개헌 문제 네. 그다음에 그 공소 취소 문제 그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내부에서 저렇게 의심하고 예를 들어서 흔들고 그러는 이제 주요한 빌미가 돼 있는 데다가 지금 중간층이든 뭐 보수층에서 국민의힘에서 뭐 국민의힘 어떻게 해도 의심할 거야 안 한다 그래도 그때는 각서 쓰라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쳐두고 어쨌든 중도층에서 어쨌든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클리어해야 돼요. 그리고 불가능해요 둘 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헌 문제는 뭐 연임 그거 어떻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의석수로도 안 되고 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분도 내가 먼저 반대할 거다. 불가능한 걸 왜 자꾸 얘기하냐. 그런데 네.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여지를 두거나 유보적인 듯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 그냥 클리어해버려야 된다.
1: 아, 이제 직접 얘기를 해야 된다.
3: 마찬가지로 공소취소도 불가능합니다. 네. 지금 저 특검법 공소취소 조항 가지고 그대로 못 가고 아니 지금 김승원 의원이 아니라 김승원 의원의 할아버지가 와도 법무부 장관이 저 지휘할 수 없어요. 그 순간에 정권은 날아가요. 그럼 이거 그냥 클리어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의 어젠다가 뭔지를 저는 좀 더 명료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 대통령의 어젠가 개혁에 대해서 약간 지금 당내 강경파와 노선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그건 검찰개혁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개혁이 어떤 개혁들이 있고 우선순위가 뭐가 있는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지던트 어젠다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3대 메가 프로젝트 이런 거는 너무 장기 프로젝트인데다가 반도체 초호황이라.

0: 라는 이런 어떤 배경에서 나온 그런 뭐 긴 호흡의 국가 전략 그 계획이지 그게 이 정권의 당장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개혁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걸 명료하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가닥을 타서.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는 뭐 나왔다가 반응 나쁘면은 또 흔들리고 뭐 나왔다 반응 나쁘면은 바꾸고 이게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기에는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임기 초에나 가능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3년 6개월 동안 내가 뭘 하겠다라는 게 명료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
1: 김종혁 전 최고께서는 요즘 이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시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 아니에요 지금?
2: 뭐 당연히 경쟁 뭐 그러니까. 여야니까.
1: 그리고 좀 정당 지지율도 지금 역전됐잖아요.
2: 거꾸로 역전돼 그러니까 뭐 네. 반갑기는 하죠. 근데 네. 그게 이제 이걸 관찰할 때 중요한 건 네. 지금 이게 인사 때문에 떨어지긴 했는데 그 전부터 사실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쫙 올라갔다가 일단 최초의 문제가 됐던 게 공소 취소 특검을 만들면서 거기서 무슨 뭐 연어의 술 파티 있지도 않은 대국민 사기극 폈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 사람들 불러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자기들 주장이 다 깨져버린 거고 그렇게 되면서 그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는 뭐 징계하겠다고 나서고 그리고 보안 수사권이 이제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보안수사권을 그냥 강행하기로 했는데 보면 경찰이 여기저기서 사고 치는 것들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이건 뭐 하는 짓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던 추세예요. 그런 추세에서 이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인사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반전시키겠다고 한 인사가 거꾸로 완전히 정권을 나락가게 만드는 인사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용해인은 이제 그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결국 날아갔고 근데 김승원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부둥켜 안고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 이거 잘못됐다.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잘못됐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안 해요 지금. 그렇게 못해요. 왜? 그렇게 하면 한동훈한테 지는 것 같거든. 그렇게 하면 한동훈한테 우리가 굴복하고 들어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 달라붙어갖고 한동훈 한 사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양상이. 근데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기에는 진짜 웃기네. 좀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 폭로한 사실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지 않고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메신저를 갖다가 탄압하고 무슨 뭐 제명을 하겠다. 그다음에 무슨 저 후원 계좌를 까내라. 뭘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 사찰을 하고 총리에서 사찰을 하고 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런 질문이 들어요. 이게 당신들이 얘기하는 노무현과 김대중 정신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아, 내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반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 탄압당했던 그런 그 일들을 지금 민주당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다고요.
1: 자, 그리고 이런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일단 그 추미애 지사 굉장히 막 세게 얘기를 했고 네. 그러자마자 또 대통령이 바로 또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 개혁이 개혁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3: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전당대회 했던 말이 떠올라요. 뼈저녁도 세 번 우려먹으면 국물도 안 나오는데 진짜 세 번째 우려먹는 느낌이에요. 보안사건 폐지로 이 검찰 개혁을 흔들더니 또 이제 뭐 중수청에 대한 인사, 그 다음에 공소청의 직제와 인원 문제. 이건 실무 분야에서 다른 문제예요, 솔직히. 보안수사권을 두냐 마냐 이거 실무협의입니다. 네. 그다음에 직제개편도 실무자들이 만나서 하면 되고 네. 중수청 인사권자니까 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인사가 검찰개혁을 할 마음이 없고 내란설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한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귀국하자마자 처음에 딱 지시 내린 게 첫 번째 지시가 그거잖아요. 검사 정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명칭 예? 그거.
3: 그러니까 예. 전전긍긍한다고 규정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대통령을 흔들어서 검찰 개혁의 미명 아래 본인들이 힘자랑을 당내 사겠다는 거예요. 이걸 제일 좋아하는 것들은 강성 지지층이고 본인들이 지지하는 지지층입니다. 민주당 내 그렇죠?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특히 추미애 도지사나 그다음에 뭐 김어준 씨, 조국, 뭐 또 유시민 작가. 검찰 개혁의 상징, 윤석열 검찰의 상징성은 한동훈 의원이에요. 그럼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 정부에서 인사한 그 김승원 후보자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 뭐 비판한 게 있나요? 아니면 방어한 게 있나요? 같은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우리 자당에 대한 인사를 나름대로 실드를 치기는커녕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양상 자체가 기괴하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김인석 대표가 보다 못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의 전조를 얘기했던 것은
1: 오늘요?
3: 오늘 네. 오늘 했던 것들은 그거예요. 추미애 도지사 본인 그 자격이 있느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본인의 그 탄핵의 트라우마를 생각해 봐라. 본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알아요. 2004년도 3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있어서 줄이고 줄여도 최강권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반성하면서 삼보일배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거를 들춰서 제발 도정에 집중하라고 한방 이렇게 먹이긴 했으나 이게 국민들 보기에 집안싸움으로 비춰서 좋지 않은 과정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네. 지금 현재 민주당이 혼란스러운 것들은 결국에는 이게 지분 싸움이지 않나라는 싶어요. 그러니까
0: 저는 뭐 검찰개혁이 이 정권의 최대의 임무다, 미션이다. 혹은 검찰개혁의 강경론이 어떤 진보와 원칙과 선명성의 잣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 네.
0: 그리고 제도적 수준에서 검찰개혁은 이미 한 95% 이상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검찰개혁이라는 의제를 환기하는 이유는 그걸 하나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결국 지금 당내 신구주류 간에 힘겨루기가 있고 구주류가 권력투쟁의 명분으로 검찰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그 자락을 이제 유시민 전 작가가 깐 이후로 거기에 이제 여러 야심가들이 올라타고 있는 거죠. 그 대통령 지지율이 안 떨어졌으면은 감히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해요. 지지율 떨어지니까 마이크 잡고서 뭐 내란 세력에 전정 근거한다 이런 얘기까지 어떤 광역단체장도 자당의 대통령한테 인사권 문제를 가지고 저런 수위의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극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
1: 원고 없이 그냥 즉석에서 한 발언이
0: 그 동영상 한번 보세요. 다 보셨겠지만
1: 맞습니다.
0: 저는 저걸 이제 방치하면 앞으로 저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 지도부에서 공개 경고 같은 게 필요한데 김민석 대표가 또 거기서 탄핵을 언급한 거는 조금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이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이거 해결 해소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제 막 불신과 의심과 막 이런 것들이 모락모락 피어올라서 잔뜩 그 의심을 만들어놨잖아요.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뭐 공소취소 문제나 연임 문제나 이런 거 빨리빨리 클리어하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혁의 의제, 방향, 원칙, 그다음에 로드맵 이런 거를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검찰개혁 말고. 검찰개혁은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자꾸 뭐 하나 하면 뭐한다, 하나 하면 뭐한다. 이거는 그냥 그 강경론자들이 이 네버엔딩 스토리가 필요하니까 하는 얘기고 그거 무시하고 대통령이 우리 정권은 앞으로 이걸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는 게 이 상황을 정리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1: 이석희 평론가, 이 타임라인을 봤을 때는 이 대통령이 올린 글은 확실히 추미애 지사를 향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4: 그렇죠. 추미애 지사뿐만 아니라 뭐 유시민 작가, 김어준 씨, 뭐 다 조국 대표까지 한 번에 묶어서 좀 패키지로 답을 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런 식의 어떤 개혁, 그 목소리만 큰 게 개혁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그동안도 여러 번 있어 왔긴 했는데 굉장히 추미애 지사의 발언에 따라 좀 빠르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싸움이 되게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내 갈등이 일종의 돌아보면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가 시작한 지 2011년이에요. 15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는 이 민주진영 내에서 거의 종신 지금 집권 중입니다. 그래서 그 집권이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 한 번 뒤집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있다가 빼앗긴 권력을 다시 찾아오려는 노선 갈등 혹은 권력 투쟁이 앞으로 엄청 있을 거고 지금 대권 주자들 이제 소위 김어준 팀 김어준 내 대권 주자들이 다 이제 힘이 빠졌어요. 조국 대표님 3등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추미애 지사가 이력서를 넣는 거죠. 본인이 다음 타자다.
1: 이력서.
4: 그렇죠.
2: 관찰자 입장에서 좀 웃긴 거예요. 저희는 뭐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유시민, 김어준, 추미애, 조국 이분들은 그 보안 사건 강행 그렇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폐지하라고.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지지도가 폭락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정성호 법무장관도 손들고 그리고 그것도 김민석 총리도 결국은 손들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래서 지지도가 폭락했는데 폭락하니까 또 그걸 갖고 공격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좀

0: 야, 이게 뭐지? 뭐 메비우스의 띠도 아니고 자기들 말대로 들어서 지금 박살이 났는데. 아, 제가 보기에는 그때 대통령이 이거 막았어야 돼요.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뚝심을 가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버텼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깨갱깽깽 하면서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 따라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박살난 건데, 이 주장을 들으면은, 이분들이 하는 주장을 들으면 마치 장동혁 대표의 측근들이 자기들 때문에 지지도 올라갔다고, 국민의힘 지지도 올라갔다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오늘 어처구니가 없어요.
1: 그런데 문조텔레오를 네. 뭐 적으로 내친 당내 인사들이 없어요. 그리고 문조텔레오는 뭐
2: 내치지도 못해.
1: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말 한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뭐 그 유시민 작가에게 든 촉법 용역들도 문조텔레오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본인들이 만들어서 본인들이 가상의 적들 류재명은 현상인데 류재명이 보여요? 저는 그냥 그 하나의 그 대상으로 삼아서 이거를 전선을 갈등 양상으로 초래하는데 저는 이 민주당과 국정 지지도의 가장 큰 지지율 하락의 근본 인물들은 지금 조국, 추미애, 뭐 정청래, 뭐 김어준 이런 분들이지 않나 싶어요. 좀 네. 화변을 좀 썼으면 좋겠다. 네, 그중에 유시민 작가가 제일 큰 역할을 했죠.
3: 촉법의 일원으로서 문제톨레오라는 말 저는 많이 썼습니다.
1: 아,
3: 근데 이걸 쓰게 된 계기는요. 애초에 그 세력, 그 친문 구주류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갑자기 합당 발표하고 KTV 악수 논란부터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4: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6: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7: 우리 아이 락토핏,
6: 바쁜 하루를 보내는
7: 어른들도 락토핏,
6: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7: 우리 모두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고양이에게 다가가려면 눈인사를 건네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면 고양이는 서서히 경계심을 풉니다. 먼저 다가와 몸을 부비기도 하고 자기 몸을 만지게 허락하기도 하죠. 가끔은 가늘게 뜬 눈을 깜빡이며 화답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방식에 맞춰 다가가면 서로의 마음도 자연스레 가까워지나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0: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4: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장윤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11: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2: 가끔 도로 위에서 황당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지 범퍼를 비롯한 부품들이 떨어져 있는데요. 도로가나 인도 위에 올려진 채 오랫동안 방치되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교통사고 잔해물에 관한 처리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치워야 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경찰과 지자체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데요. 결국 길을 가던 보행자나 차량이 잔해물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통사고 잔해물, 법제도를 보완해서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1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우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여야가 오늘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등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지명을 겨냥해 대한민국 법치에는 사익이 개입되고 있다며 권력이 오만해지면 민심의 소리는 안 들린다고 하는데 지금 그 짝이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의원을 가리켜 후한무치한 정치검찰의 모습이 보름 동안 한 의원의 모습에 투영됐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기정 한국대학교협의회 회장이 2027학년도 대입수시모집 원서 접수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대학 입학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님께서 원서 접수 마지막 순간에 큰 불안과 혼란을 겪으셨을 것을 생각하면 매우 무겁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입장문에서 정상적으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과 협의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제 절차의 마련과 시행 과정에서도 수험생 간 형평성과 대입 전형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외교부가 맡는 북한 비핵화 추진 및 대미 외교 관련 다수의 예산이 삭감된 채 국회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외교부 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사업 예산은 올해 9억 1,900만 원에서 내년 7억 3,500만 원으로 20% 줄었습니다. 또 한미 관계 및 대미 외교 전반 관련 예산은 75억 원에서 59억 9,400만 원으로 20.1% 줄었고 특히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 심화 발전을 위한 예산은 44.8%나 깎였습니다. 반대로 정상 및 총리 외교 예산은 증가해 올해 289억 9,300만 원에서 653억 2,800만 원으로 125.3% 대폭 늘어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오후 한때 울산과 경북 동해안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4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게 벌어지겠다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2.7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중고로 되팔자니 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휴대폰들 있으시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한 달 동안 범국민 폐휴대폰 회수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 수거 플랫폼 나눔폰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학교에 전용 수거함도 설치됩니다. 또 우체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수거해가는 안심방문 수거 서비스도 올해 안에 도입되는데요. 천덕꾸러기 휴대폰들 모으면 노다지 도시광산입니다. 이참에 내놓으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비누가 떠오르는데요. 특허청에서 선정한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10대 발명품에도 포함됐을 정도로 비누는 청결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비누를 사용해온 역사는 매우 길지만 오랫동안 비누는 상류층만 사용하는 사치품이었는데요. 1700년대에 프랑스 과학자 르블랑이 인공소다 제조법을 개발하면서 비누가 대중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규칙적으로 씻었고 유럽 인구의 평균 수명도 약 20년가량 연장됐다고 합니다. 시작부터 비누 이야기를 꺼낸 이유, 요즘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독감 유행주의보는 작년보다 한 달이나 일찍 발령됐다고 하죠. 이럴 때 일상 속에서 위생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외출 이후에 또 식사 전에 반드시 비누로 거품을 내서 30초 이상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실 때는 되도록이면 마스크도 착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무탈하게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9월 14일 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으로 전해드린 노래는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0892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이제 비누 이야기를 해봤어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비누. 비누 이야기를 한 이유가 요즘에 코로나랑 독감이랑 동시에 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비누로 30초 이상 거품을 잘 내서 씻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1938님 출석합니다. 젠디. 저는 개인적으로 비누를 참 좋아해요. 요즘은 머리 샴푸용 비누도 나오고 다양한 색과 향의 비누가 나오더라고요. 피부 상태에 따라서도 고를 수 있어요. 오, 맞아요. 저도 그 주말에 플리마켓 같은 데 가면은 그 비누를 종종 팔던데 보면 되게 다양하고 비누의 종류도 다양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 상태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비누도 너무 다양하게 요즘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비누 없으신 분들 구경해보시면 그런 재미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서정성님, 저도 비누에 대해서 들은 적 있는데 비누가 아무리 지저분해도 물로만 씻는 것보다는 지저분한 비누로라도 씻는 게 더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비누에는 세균이 번식을 못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아, 저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공용으로 쓰는 비누, 약간 오래돼 보이는 그런 비누를 쓰는 게 낫냐, 안 쓰는 게 낫냐, 이런 이야기 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쓰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성정 말씀대로라면. 근데 뭐, 저도 정확히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세균이 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무튼 비누로 깨끗이 씻어주는 게 좋다. 손민수님, 젠디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공공화장실에는 예술작품 비누를 직접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오, 그런 게 있어요? 서울 지하철 1호선 독산역 화장실에 조각상 비누가 설치돼 있다고 하네요. 오, 와, 진짜 저희 작가님 지금 사진 보여주고 계시는데 독산역 화장실에 다비드상 형태의 비누 조각상이 세면대에 놓여 있어요. 그럼 그걸 이렇게 막 문질러가지고 쓰는 건가? 써도 되는 거예요? 오, 그런가 봐요. 머리 다비드상은 아니라고 하네요. 네, 다비드상은 아니래요. 기사 사진 밑에 그렇게 써있긴 한데 어쨌든 그 머리를 이렇게 문지르면 비누 거품이 나는 그런 느낌으로 신기하네요. 그걸 또 보셨나 봐요, 민수님은. 아, 들으셨구나. 2123님, 젠디, 저는 중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스크 쓰고 수업합니다. 다른 분들은 유별나다고 생각하겠지만 마스크 쓰고 나니 6년 동안 코로나 한번 빼고는 감기 걸린 적이 없네요. 마스크를 벗어야 하나 고민 중이지만 집에서 직장이 멀어서 계속 쓸 생각입니다. 마스크 쓰는 걸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이렇게 사람 많은 곳 갈 때는 되도록이면 마스크 자주 쓰는 편인데 이게 또 저희 코로나 때도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도 마스크 많이 써봐서 알지만 이렇게 감기 유행할 때는 자주 써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김동아님은 젠디 안녕하세요.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오늘은 집에서 쉬었어요. 주말부터 열도 나고 안 좋았는데 병원에 가고 약 먹었더니 지금은 몸이 괜찮아졌어요. 우리 동아군은 이제 중3 친구인데

0: 감기 벌써 걸렸나 봐요. 아무래도 개학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로 무리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 감기가 걸려버렸나 봐요. 열도 났어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좀 괜찮아졌다고 하니까 빨리 나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우리 동아군. 그래서 여러분도 외출하고 돌아오셨을 때꼭 비누로 거품 나도록 30초 이상 손 깨끗하게 착용하시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도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랑 독감이 동시에 유행한다고 하니까 대중교통 같은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감염이 빠르게 될수 있잖아요. 항상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릴게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 3부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요즘 우리는 준비돼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키워드를 들고 와주실지 이따가 3부에서 만나볼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우리 이해들 하루틴, 본 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올데이 프레시, 현대오피스, 데이팩,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올해 추석에는 여행 대신 고향을 택하는 분들이 더 많을 전망입니다. 소비자 고객 네트워크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추석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에 고향에 가겠다는 응답은 44.2%로 지난해보다 7.8% 증가했는데요. 반면 국내 여행 계획은 17.9%로 지난해보다 5.3% 감소했고요. 해외여행도 2.8% 줄었습니다. 짧아진 연휴 탓에 장거리 여행보다는 집에서 쉬거나 고향과 부모님을 찾는 등 가족 중심으로 명절을 보내려는 분들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추석 전체 예상 지출액은 평균 72만 8,630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71만 2,300원에 이어서 2년 연속 70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추석 지출에 대해서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60.8%에 달했는데요. 특히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서 품목별로는 과일 구입비 부담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명절 성수기 가격 감시와 성수품 가격 안정, 소비자가 체감할 수

A조에서는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미얀마와 첫 경기를 치르고 있고요. 내일은 남자 축구 대표팀이 저녁 7시 30분부터 카타르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 나섭니다. 이번 아이스 나고의 아시안게임은 19일에 막을 올려서 10월 4일까지 16일 동안 이어지는데요. 43개의 종목, 71개 세부 종목에 총 469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한국은 금메달 40개에서 45개를 획득해서 종합순위 3위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루에 두 계절을 오가면서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오늘보다 기온차가 더 크게 날 전망인데요. 내일 아침 서울과 전주는 15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부산 28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지만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북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서울에도 반짝 늦더위가 찾아와서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김대명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듣고 왔습니다. 4448님이 현재 대한민국 3대 0 미얀마 전반전 진행 중입니다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조별리그 1차전 대한민국과 미얀마의 경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 3대 0으로 대한민국이 앞서고 있고요. 김민지 선수가 2골, 멀티골 기록했고 장슬기 선수가 또 추가골 넣으면서 전반전이 종료됐다고 해요. 아직 전반전이에요. 후반전이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3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김명자님이 다음 주가 벌써 추석이네요. 신은희님, 저는 시댁이 엎어지면 코다할 곳이라 명절에도 장사하며 지내요. 그래서 명절 기분이 별로 안 나요. 늘 라디오 들으면서 마음 달랩니다 하면서 소식 전해주셨어요. 오늘도 추석 여행 대신에 고향 가시는 분들 많다는 소식도 전해드렸고, 그리고 아시안게임 이제 다가 하고 있죠. 19일 개회식 앞두고 있다는 소식. 오늘 여자 축구 지금 3대 0으로 앞서고 있고 내일은 또 남자 축구 대표팀의 경기도 카타르 경기 7시 30분부터 펼쳐진다고 합니다. 우리 선수들 많이 많이 응원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오마라 포르트온도의 아모르 데미스 아모리스. 당신은 내 사랑 중의 사랑. 이 노래 듣고 올게요.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 도시 개발, 대송 한방 건강랜드, 해남 미소, 목포 농협, 삼양 농협, 선일 물산, 북신한 농협, 목포 해상 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 건설,

0: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듣고 계신가요? 주말 지나고 다시 시작된 월요일이라서 유난히 피곤하셨던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새로운 한 주를 기분 좋게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오당제에도 살짝 공유해 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혜원님이 저는 오늘 원래 8시 30분 퇴근이라서 오당제 일부를 놓치겠다 했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8시 5분에 퇴근해서 일부부터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이른 퇴근도 또 오당제를 온전하게 다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네요. 와, 우리 혜원님은 또 8시 5분 딱 맞춰서 오당제를 이렇게 들으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게 너무 감동이고 감사하네요. 8시 30분

보내신 분들이 꽤 계시네. 그렇죠. 월요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1104님도 그런 마음이 드셨나 봐요. 힘들 때는 울어야죠. 어떻게 울음 참는다고 해서 뭐 기분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울을 때 울면서 이렇게 확 쏟아내고 다시 힘내서 일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나이를 먹어도 또 연차가 쌓여도 일이 경험이 쌓여도 이렇게 힘든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누구나 다 그런 거니까 1104님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지나고 나면 좀 훌훌 털어내시고 내일은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벤자민 리님이 잔디 오랜만이에요. 저는 집에서 사진 편집 작업을 하면서 듣고 있어요. 제가 있는 호주 멜버른은 한국으로 치면 3월에 꽃피는 날씨인데요. 춘삼월에 꽃피는 날씨인데요. 저는 하루 종일 컴퓨터랑 씨름했네요. 아, 그쵸. 이제 봄이죠. 호주는 그쵸. 우리가 가을로 가고 있고 겨울로 가고 있으니까 호주는 겨울에서 봄이 되는 그런 날씨겠네요. 어떤 사진을 찍고 계실까요? 우리 벤자민 리님이 편집 작업을 하면서 듣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사진 작업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지네요. 박상부님, 오늘도 술빵 만들면서 잘 듣고 있어요. 또 술빵 만드시는 우리 상부님 잘 듣고 계시고 휴게소에서 술빵 장사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제 명절 다가오면서 더 바빠지실 것 같아요. 오고 가는 차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힘내시고요. 이경희님은 밤 삶고 있어요. 다 익었나 맛을 보니까 달고 맛있어요. 밤에 또 계절이 왔죠. 밤 고구마 요즘에 그런 카페나 이런 데 가도 밤이나 고구마로 만든 메뉴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밤이 아주 달고 맛있는 계절이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 이 노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용건의 라떼처럼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윤건의 라떼처럼 듣고 왔습니다. 구예찬님이 오, 저 지금 고구마 라떼 마시면서 듣고 있는데 하하하 역시 마음이 잘 통하는 오당제. 아오 진짜 절묘하게도 고구마 밤 이야기하고 라떼처럼 들었는데 또 예찬님이 고구마 라떼를 드시고 계시는군요. 4491님 선선해진 날씨로 숲길 걷고 있어요. 꾸준히 걷기 운동할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으네요. 하트 하트. 진짜 요즘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될것 같은 그런 기분 들잖아요. 이 좋은 날씨가 언제까지 또 이어질지 모르니까 추워지기 전에 빨리 나가서 이 날씨를 만끽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바로바로 좀 나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 날씨를 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운동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3980님, 젠디 저는 회사에 권태기가 세게 왔나 봐요. 아내 보면서 이 악물고 버티는 중인데 이 또한 지나가겠죠. 오늘 좀 약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정말 다행인 소식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추석이 있으니까 다음 주 맞죠? 다다음 주인가? 다음 주 맞죠?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버티시면 좋겠어요. 좀 힘내시 이번 주 다음 주좀 초까지만 좀 힘내서 일하시면 그래도 며칠 동안 쉬실 수 있으니까 그때 좀 충전하고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면은 다시 또 일할 힘이 생기지 않을까. 억지로 막이 권태기 왔을 때 이겨내려고 하면은 더 힘들어지니까 그냥 잘 하루하루 보내보자 이런 생각으로 다니시고 다음 주 추석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0112님, 회사 일도 힘들었고 주식 계좌도 힘들어서 눈물이 나네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주식 계좌는 마음이 힘드니까 당분간 보지 않는 것으로 뭐라도 좀 회사 일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주식 계좌라도 그냥 좀 눈을 감는다 생각하고 잠시 동안 접어두시고 나중에 조금 상황이 좋아졌을 때 다시 꺼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 일도 힘드시고, 요즘, 오늘 월요일이라서 그런가? 힘드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네요. 211호님, 사람은 누구나 가야 하지만 가기 싫을 때가 있고, 다 아는 것 같지만 허둥대고, 예상과 다르게 움직여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가 있죠. 저 포함 모든 분들께 다 괜찮다고 용기를 주고 싶어요. 화이팅 하세요! 와, 우리 211호님이 이렇게 또 멋진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또 권태기 여러 가지로 아까 또 회사에서 눈물이 날 만큼 힘드셨던 분들도 계신데 우리 211호님 말씀대로 진짜 모두가 그런 일을 한 번씩 겪잖아요. 그런 기분이 들고 가기 싫을 때 회사가 막 365일 매일매일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실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가기 싫을 때 있고 또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있고 그런 거죠. 그럴 때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고 또 응원해주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211호님 말씀처럼 모든 분들께 괜찮다고 또 용기를 저도 전해드리고 싶네요. 9781님이 항상 이 시간에 퇴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바비킴의 고래의 꿈 듣고 싶어요 하면서 신청곡 보내주셔서 이 노래 같이 들을 거고요. 아, 오늘 이 노래가 아주 사무치게 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정인의 오르막길까지 두곡 같이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무인 판매점에서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손님이 매장을 다시 찾아 계산하고 사과 편지까지 남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사연에 따르면 이 손님은 새벽 2시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러서 아이스크림과 음료를 샀는데요. 당시에는 계산이 잘 된 줄 알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돈이 빠져나가지 않은 걸 알게 된 건데요. 손님은 바로 가게 사장님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결국 직접 가게를 다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손편지도 남겼는데요. 편지에는 계산이 된 줄 알았는데 안 되어 있어서 재방문해서 다시 결제하고 갑니다. 라면서 이것을 확인하신 후에 편지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손님은 사장님께 무엇을 확인한 뒤에 편지를 읽어달라고 했을까요? 1번 음료 개수, 2번 아이스크림 개수, 3번 CCTV. 무인 점포에 가면 꼭 있는 것이죠. 1번 음료 개수, 2번 아이스크림 개수, 3번 CCTV.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임영웅의 살아온 우리에게.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

있으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나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 소유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낮은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문제를 알게 됐다며 법조인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처남에게 기지급했던 보증금에 대해서 채권을 일부 가지고 있었다면서 금융 조달 비용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증여받는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데 대해서는 절차적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라면서도 적절성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여당 내 일각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두고 노무현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을 모르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원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김 대표가 추미애 경기지사를 비판하기 위해 노무현 탄핵을 꺼냈다면서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라는 관념이 유포돼 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원장이 언급한 코끼리는 생각하지만은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2004년 펴낸 저서로 어떤 개념을 부정하기 위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그 프레임을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확산시켜버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할 테면 해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SNS에 각종 의혹으로 혹독한 검증대에 오른 김 후보자가 이제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적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렇게 김 후보자를 지키려 하는지 알 것 같다며 공소 취소에 이어 제1야당 해산까지 민주당의 정치적 숙제를 처리할 총대를 매려는 것이냐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입수시 모집의 원서 접수 먹통 사태를 계기로 UAE와 진학사 등 민간업체의 원서 접수 대응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원서 접수 시스템은 대학과 대행사 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 같다며 전산 오류가 발생한 원인, 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응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지만 오후 한때 울산과 경북 동해안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4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0: 내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지난달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는 이른바 기후 불평등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선진국이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고 이로 인한 피해를 약소국이 받는 거죠. 과거 선진국들이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탄소가 발생해 온난화 현상이 심해졌는데요. 정작 화석연료를 많이 쓰지 않는 산간지대와 섬나라 사람들이 산사태와 홍수로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기후위기의 유발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현실. 인류가 함께 반성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7: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손님은 사장님에게 무엇을 확인하는지 편지를 읽어달라고 했을까요? 허순영님, 며칠 전에 모 게시판에서 읽은 사연이네요. 편지도 봤었는데 양심적인 편지 한 장으로 인해서 무인 가게 사장님도 힘이 났을 것 같아요. 정답은 CCTV입니다. 네, 오늘 당첨자는 미니에서 뽑았습니다. 우리 허순영님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으니까 듣고 싶은 노래 미니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훈훈했던 굿뉴스 퀴즈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현대오피스, 휴원스 글로벌, 국제우주항공 기술대전과 함께합니다.
8: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9: 네.
8: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9: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8: 맥스 안 터져요.
10: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8: 맥스 안 터져요.
1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1: 환인제약.
7: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래부터
0: 요즘에 그 소식 들었어? 까지
7: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 놓쳐서는 안 되는 키워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0: 우리는
7: 최신 트렌드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세상 만사 돌아가는 얘기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도 코너지기 MBC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7: 5860님이 오랜만에 생방 들으러 왔어요. 민호 아나운서님 뉴스부터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네요. 제 최애 아나운서 두 분 젠디 김민호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7: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많이들 환영해주고 계신데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0: 여전히 별일 없이 행복하고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건강하고.
1: 좋네요.
0: 네.
1: 오늘 9월 14일이잖아요.
0: 네.
1: 오늘이 포토데이라고 해요.
0: 들었어요.
1: 그래요. 우리 민우 아나운서는 평소에 사진 좀 자주 찍으세요?
0: 잘 안 찍어요. 근데 이제 찍어도 뭐 누구 보여주거나 올리거나 하지 않고 가끔 이제 시간 많을 때 사진첩 들어가서 구경하는 정도.
1: 그럼 어떤 사진 주로 찍어요? 뭐 음식, 풍경 아니면 뭐 셀카?
0: 셀카는 진짜 안 찍고 찍긴 찍는데 이제 보고 지우는 용도로 그냥 상태 확인 정도로
1: 혼자
0: 찍고
1: 그냥.
0: 네. 네. 음식 많이 찍는 것 같고요.
1: 음식.
0: 풍경 특히 여행 갔을 때는 많이 찍는 것 같아요.
1: 아하,
0: 혼자 보려고.
1: 이제 혼자 보는 용으로.
0: 네네.
1: 그렇군요. 오늘 또 포토데이인 거를 알았어요. 원래 알았어요?
0: 어디 저도 라디오 이렇게 틀어놨다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1: 아 그렇구나. 네. 전 포토데이라는 게 있는지도 처음 알았네요.
0: 아 저 젠디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사진은 워낙 감성 있게 느낌 있게 잘
1: 그래요?
0: 찍으시잖아요.
1: 아 그런가요?
0: 네. 그 SNS 보면은 진짜 뭔가 젠디 감성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너무 좋은데.
1: 좋은데?
0: 비결이 있으신가요?
1: 아 저는 그냥 제 느낌대로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이 있는 거 아닐까? 뭔가 이렇게 정해진 룰을 없고 이거 너무 딱 봤을 때 너무 영감 탁 오는 그런 장면 그런 걸 딱 찍는 거죠.
0: 아, 그게 어떻게 배울 수가 없네요.
1: 찍다 보면은
0: 많이
1: 자기
0: 찍어봐야
1: 스타일이
0: 되나요?
1: 있는 것 같아요. 민호 아나운서도 분명히 자기 스타일이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자주 좀 올려주세요.
0: 아니 저는 찍어도 이거 올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1: 들어서
0: 못 올리겠더라고요. 너무 구도도 이상하고 색감도 이상하고.
1: 그래도 이렇게 또 공유하다 보면은
0: 알겠습니다.
1: 네 오늘의 키워드 또 바로 만나볼게요.
0: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요즘 핫플레이스입니다.
1: 핫플레이스.
0: 네.
1: 자, 핫플레이스가 이제 핫, 뜨거운, 플레이스는 장소, 뜨거운 장소,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인기 장소를 뜻하는 거죠.
0: 맞습니다.
1: 사람마다 달라서 핫플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0: 네.
1: 핫플을 피해서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민호 아나운서는 어때요? 핫플 좀 자주 방문하는 편이세요?
0: 자주는 아닌데 가끔 가면 좋아요.
1: 오.
0: 근데 제가 워낙 사람 많은 데를 사실은 좀 깃발로 해서 싫어하는데
1: 네.
0: 또 이렇게 그런 데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기분과 어떤 또 그치, 즐거움과 그치. 요소들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가끔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1: 오.
0: 젠디도 좋아하세요?
1: 저는 나만 아는 핫플. 나만의 핫플 있잖아요. 그런 데를 자주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 많은 거 저도 이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가끔 한 번씩 가주면 와 여기가 왜 핫플인지 알겠다.
0: 맞아요.
1: 그런 젊음의 그 느낌도 날 때도 있고
0: 그리고 그런 데 가면 이제 뭔가 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니까
1: 그치.
0: 눈이 되게 초롱초롱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1: 맞아, 맞아.
0: 거기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전 좋더라고요.
1: 저도요. 네. 맞아 맞아. 그래서 거기가 좋은가 보다.
0: 맞아요.
1: 오늘 키워드가 왜 갑자기 핫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0: 네, 지난주에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1: 네.
0: 요새 이 핫플레이스가 된 시장이 있다고 해서 연달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1: 어느 시장이 핫플이 됐나요?
0: 그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1: 네.
0: 그 전에 지난 주말에 북새통을 잃었던 곳은 어디인지부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지난 주말 핫플레이스 출발합니다. 한 신문사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완연한 가을 기운이 느껴진 어제 명산과 유원지에 인파가 몰렸는데요. 전남 광주의 담양군 국수거리를 찾은 시민들이요. 야외 평상과 테이블에 삼삼오오 모여서 국수를 즐기면서 초가을 정취를 만끽하기도 했고요.
1: 네.
0: 낮 기온이 24도에서 28도를 기록하면서 쾌적한 날씨를 보인 충북 청남에서는요. 오후 1시 30분 기준 2,1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했습니다. 평창 5대산에는 8,800명, 설악산 약 6,000명, 원주 치악산 2,926명, 태백산 745명, 이렇게 강원도 내 명산에도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요.
1: 네.
0: 전국 축제와 행사장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성황을 이뤘습니다. 강릉 종합운동장 야외 공연장에서는요.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의 이미지를 접목한 제4회 반려동물 문화축제 올림펫이라는 게 열렸대요. 독스포츠 국가대표팀의 도구쇼가 펼쳐졌고요. 반려견들이 원반에 낚아챌 때마다 관람객들의 박수와 탄성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1: 네.
0: 충남에서는 제27회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가 열렸는데 11만 6,600여 명의 관람객이 왔고요.
1: 네.
0: 전북 장수군에서도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있었는데 고기를 구워 먹으려는 인파로 한우마당에 긴 줄이 섰다고 합니다. 경북 영천시에 조성된 국내 네 번째 경마공원 레츠런파크 영천도 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오셔서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즐겼다고 하네요.
1: 그랬군요. 주말에 진짜 많은 분들이 여행 나들이 핫플 가셨나 봐요.
0: 예.
1: 민호 아나운서 어제 어디가 있었어요?
0: 저는 어제 회사에 더빙이 하나 있어가지고 회사 왔다가 시간이 잠깐 남아서 그 저기 미디어 센터

0: 엔더 쪽 네. 1층 카페에서 혼자 커피 사가지고
1: 거기 주말에도 열어요? 네.
0: 그냥 그 자리는 있어요. 자리는. 카페는 안 여는데 그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은 열려 있어서 거기서 한 1시간 있다가 머리 자르러 이제 또 이동하고 어디 타프는 안 갔는데요?
1: 그래도 알차게 보냈네요. 네네. 주말에
0: 뭔가 많이 했습니다.
1: 일도 하고.
0: 네. 샌디 주말에 어디 가셨어요?
1: 지난 주말에는 또 이런 곳에 사람이 몰렸다고 하고요. 좀 네. 전에 또 어떤 시장이 핫플레이스가 됐다고 했잖아요.
0: 네.
1: 어느 시장이에요?
0: 바로 남대문 시장인데요. 이 남대문 시장이요. 젊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시장이라는 곳 자체가 과거 뭐 부모 세대가 장을 보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기념품을 사는 곳으로 여겨졌는데 네. 최근에는 20, 30대가 그릇이나 액세서리, 사우나 용품 등을 사기 위해서 시장을 찾고 있대요. SNS에 남대문 시장 쇼핑 코스가 공유되면서 알려진 측면도 있지만요. 이게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시대에 오히려 가서 직접 고르고 비교하고 또 예상하지 못한 물건을 발견하는 발품 쇼핑이 새로운 소비 경험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온라인 관심도도 상승세입니다. 올해 상반기 블로그에서 남대문 시장 언급 횟수가 48,4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4%가 늘었고요.
1: 네.
0: 인별그램 언급량도 14,800여 건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약 8% 증가했습니다. 남대문 시장 총정리, 뭐 남대문 가성비 쇼핑, 남대문 시장 필수 코스 이런 것들을 콘텐츠로 소개하는 것들도 굉장히 잇따르고 있다고 하고요. 네. 젊은 층의 주목을 받는 핵심 요인을 좀 보니까 일단은 저렴한 가격이 가장 좀 꼽히고 있는데요. 백화점이나 소품숍에서 파는 것과 동일한 제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대요. 최근에는 그릇뿐만이 아니라 이 일대 꽃시장, 액세서리, 사우나 용품 상점 등도 같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 시장 자체가 더욱 각광받고 있다고 하고요.
1: 네.
0: 또 쇼핑도 하고 또 식사까지 굉장히 맛있는 또 식당 많잖아요. 시장에 가시면.
1: 맞아요.
0: 이런 것까지 다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풀코스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기 특히 갈치조림 골목이 유명하거든요. 원래
1: 맛있겠다.
0: 그래서 시장에서 여러 용품 쇼핑하고 갈치조림 드시고 뭐 칼국수 드시고 이런 분들 많다고 하네요.
1: 진짜 남대문 시장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1: 근데 방금 전에 그릇, 소품, 액세서리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우나 용품이 뭐예요? 남대문 시장이 또 사우나 용품으로 유명한가요?
0: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 남대문 시장이 손님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사우나 용품 성지로 알려지면서 지금 활기가 돌고 있대요.
1: 진짜.
0: 역시나 이것 또한 SNS 영향이 컸는데요. 인별그램이나 너튜브에서 자신의 목욕 가방 속 아이템을 소개하는 What's in my 사우나백 콘텐츠 그리고 남대문 목욕 용품 추천, 남대문 사우나템 성지 뭐 이런 실제 방문 콘텐츠가 확산하면서 2030 세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0: 30년 넘게 이곳에서 타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장님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1: 네.
0: 목욕용품 유행 전에는 사람이 노인 한두 명 다니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라고 하셨어요.
1: 네.
0: 온라인에서도 사실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긴 하지만 직접 방문하면 색상과 소재, 크기도 비교해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하고요. 떼수건, 뭐 떼비누, 목욕 가방, 괄사 이런 것들이 온라인보다 한 1,000원에서 2,000원씩 싸다는 게 손님들의 설명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사우나용품 같은 경우에는 남대문 시장에만 파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다른 시장에도 이걸 팔긴 해요.
1: 그죠?
0: 뭐 예를 들어 부산 중구의 부평 깡통시장 같은 경우도 목욕템 성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 20대 여성 손님은요. 주로 사용하는 비누가 마트나 인터넷에서는 팔지 않고 여기 시장에서만 판매를 해서 자기는 이제 김해시에 살지만 이거 사러 자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 이곳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바디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피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 네.
0: 역시나 이것도 SNS 영향이 큽니다. 인별그램에서 깡통시장 검색하면요. 목욕 제품 추천 게시물이 수십 개가 뜨고요. 또 여기서 사야 할 목욕 용품 소개 영상은 조회수 20만 회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목욕템 성지로 이곳이 부상하니까요. 상인들도 반색하고 있는데요.
1: 네.
0: 타월을 주로 판매하는 한 상인은요. SNS에 홍보가 돼서 평소에는 소매 기준 하루 100여 장 정도 팔리던 타월이 지금은 최대 400장까지 팔리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손님들이 제일 많이 왔을 때는 가게 입구부터 통로까지 손님들로 가득 찬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1: 그 정도로.
0: 네.
1: 이 정도면 시장도 시장이지만 사우나가 진짜 핫플레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0: 네.
1: 사우나 용품을 이만큼 많이 산다는 건 어쨌든 또 사우나에 자주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0: 맞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사우나 사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1: 네.
0: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서 운동하고 오는 사람도 많고 친구랑 놀러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는 뭐 20대 여대생들이 단체로 왔는데 엄청 설레는 표정으로 왔다면서 그런 걸 보니까 젊은 애들 사이에서 유행이긴 한가 보다라는 말씀도 남기셨고요.
1: 네.
0: 실제로

0: 과거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사우나가 2030 세대의 새로운 휴식 및 소통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몸을 씻고 뭐 피로를 푸는데 그치지 않고 운동 후에 회복이나 휴식을 목적으로 찾는 젊은 층들이 늘면서 또 사우나를 매개로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소셜 사우나 문화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소셜 사우나 문화?
0: 네. 이게 뭐 어플로 이렇게 각자 신청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아서 이런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하고요.
1: 그래요.
0: 통계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사우나 검색량은 지난해 9월 93,800건에서 지난 1월 168,000건으로 79%나 증가를 했습니다.
1: 네.
0: 지난 8월 기준 사우나를 검색한 이용자 가운데 2030 비중은 53%에 달했고요. 이런 흐름은 이제 신체와 정신의 회복에 비용을 투자하는 최근 소비 트렌드와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소셜 빅데이터에서 웰니스 언급량이 2023년 약 5만 4천 건에서 2025년 약 13만 7천 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요. 핫플레이스를 검색할 때도 긴장, 피로, 회복, 케어 등의 키워드가 함께 급증하면서 휴식과 회복 자체를 하나의 소비로 받아들이는 리커버리 노믹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1: 네.
0: 요런 것들이 이제 확산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1: 리커버리 노믹스.
0: 네.
1: 근데 저희 같은 내향인 이제 대문자 아예 성향의 사람들은
0: 네.
1: 여러 사람이 모여드는 목욕탕에는 사우나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0: 예.
1: 어떤가요?
0: 그래서 요즘 1인 사우나도 대세로 떠오르고 있대요.
1: 1인 사우나가 있어요?
0: 네. 오. 예약을 일단 하고요. 그 예약한 시간 동안 하나의 독립된 공간을 이용하는 1인 사우나는요. 별도의 방에서 1대1로 세신을 받는 1인 세신샵까지도 형태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1: 와.
0: 여럿이 함께 이용하던 기존 목욕 문화에 개인 공간과 고급화된 서비스를 접목한 게 특징인 거죠.
1: 네.
0: 다른 이용객을 의식하지 않아도 돼서 편안했어요. 뭐 대중 목욕탕처럼 샤워 공간을 확보하느라 신경 쓸 필요 없었어요. 이런 반응이 잇따라고 있는데요. 1인 사우나 검색량이 지난해 8월 한 2천 건에서 지난달에만 12,000 건으로 약 485%가 급증했습니다.
1: 네.
0: 검색자의 43.6%는 20대, 27.5%는 30대로 2030 세대가 전체의 71.1%를 차지할 정도로 이 젊은 세대에게 지금 진짜 인기라는 걸 통계적으로도 알 수 있고
1: 그렇군요.
0: 비용을 더 내더라도 타인과 분리된 공간에서 쉬고 자신의 몸과 휴식을 위한 경험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1: 네. 최수민님이 저 지난주에 남대문 시장 다녀왔는데요. 확실히 저렴하고 보는 맛이 있어서 또 가고 싶더라고요. 젠디도 좋아할 만한 귀여운 아이템들 많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0: 네.
1: 근데 사람이 많아서 기가 빨리긴 합니다.
0: 아.
1: 저 진짜 한번 가봐야겠어요. 남대문 시장 조만간 한번
0: 네.
1: 가서 귀여운 아이템들도 보고 맛있는 음식, 아까 갈치조림이나
0: 네.
1: 칼국수도 먹고 와야겠네요.
0: 맞습니다. 신지연님도 방금 딱 말씀하셨는데 남대문 시장 가면 갈치조림 꼭 먹어줘야 해요.
1: 오, 맛있겠다.
0: 저도 안 가봤는데
1: 네.
0: 여기 남대문 시장 가면은 이렇게 위스키 같은 것도 되게 싸게 파는 주류 상점도 많이 있대요.
1: 그래요.
0: 거길 자주 간 제 친구가 있는데
1: 네.
0: 가면 꼭 갈치조림을 먹고 오더라고요.
1: 갈치조림 그러면 그 가게들이 쭉 모여 있어요?
0: 그런가 봐요.
1: 골목이 있구나.
0: 네네. 그래서 맛있다고 아주 갈치가 녹아내린다고 후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7011님이 남대문 시장 근처에 이른바 성지로 알려진 약국들이 있는데 그것도 핫플에 한몫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렴해서 저도 분기마다 한 번씩 가서 감기약, 두통약 등의 상비약을 사와요.
0: 와.
1: 진짜? 거기가 좀 특별히 싼 이유가 있나? 저렴하게 파시나?
0: 그러게요.
1: 약을?
0: 신기하네요. 이렇게 꿀팁들이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1: 그러니까요.
0: 9387님은요. 아까 소개한 담양국수거리 저도 자주 갑니다. 네.
1: 그 지난주에 김민호 아나운서가 얘기했잖아요.
0: 네.
1: 시장마다 좀 특정 어떤
0: 맞아요,
1: 그
0: 맞아요.
1: 명물 같은 걸 네. 만들면 좋을 것 같다.
0: 네.
1: 이렇게 뭐 갈치조림 골목, 담양국수거리 이런 것들
0: 좋네요.
1: 여전히도 있는 곳이 있나 봐요. 이민아님, 저 그저께 장수 한우축제 갔었는데 사람 진짜 많았어요. 특히 소고기 구이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0: 아마 이거 되게 싸게 아니면 공짜로 이렇게 구워주시는 거니까
1: 그쵸.
0: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1: 네, 여러분도 혹시 직접 다녀온 핫플레이스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내가 사는 곳의 인기 장소, 우리 동네 핫플레이스도 추천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마이클 부블레의 에브리띵.

0: 마이클 부블레의 에브리띵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 요즘 우리는 만나보고 있고요. 요즘 핫플레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1: 네, 구혜찬님. 오늘 여러모로 오당제 저랑 통하는 게 맞네요. 크크. 라떼 마시고 있는데 라떼처럼 나오고 오늘 아침에 목욕탕 다녀와서 개운히 씻고 왔는데 사우나 이야기 나오고 경남 산청의 핫플은 남부문화체육센터죠. 경남 산청군 신안면에 있는데 1층에 수영장 있고 카페가 있고 2층엔 영화관이 있어요. 인기 있는 영화도 상영하는데 얼마 전에 하지원님 주연의 영화 비광 보고 왔어요. 흐흐라고. 야, 애청자시네요.
0: 네, 경남 산청군에 있는 핫플을 또 소개해 주셨네요. 남부문화체육센터.
1: 네.
0: 그게 또 수영장도 있고 카페도 있고 영화관도 있으면 자주 가시겠네요.
1: 그러게요. 이거 완전 예찬님의 뭔가 개인적인 핫플이었던 것 같은데 젠디처럼.
0: 그러니까.
1: 공개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범진호님은 부산 깡통시장이 떡볶이 맛집으로도 유명합니다.
1: 오.
0: 무즙으로 떡볶이 국물을 만드는 집이 있는데 추천해요.
1: 대박 대박.
0: 맛있겠다.
1: 엄청 시원하겠네요. 무즙으로 그러니까. 만들면. 이야, 기가 막히겠습니다. 김지우님. 민호 아나운서님, 담양 국수거리 참 좋습니다. 바람 솔솔 평상에서 멸치국수, 비빔국수, 가마솥에 삶은 달걀 맛나게 먹고 댄잎 아이스크림 먹으면 행복입니다라고. 거의 뭐 코스 요리처럼 이렇게 메뉴를 다 읊어주셨어요.
0: 댄잎 아이스크림 먹어봤어요?
1: 아니요. 대나무 잎 아이스크림이잖아요. 무슨 맛일까요?
0: 너무 신기한데.
1: 궁금한데요.
0: 네. 네. 1974님, 올해 여름 최고의 핫플레이스는 동굴이었던 것 같아요. 시원하기도 하고 또 예약을 걸어도 예약이 걸리지 않아서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어디 동굴 말씀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너무 더웠으니까 예. 이렇게 동굴 같은 데로 시원하게 떠나시는 분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 제가 동굴 하나 추천해 드려도 될까요?
0: 진짜?
1: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기 오늘은 그 야외 촬영을 철원으로 갔다 왔는데
0: 네.
1: 거기에 소이산에
0: 소이산
1: 50년 만에 개방한 그 지하 벙커가 지금 인기라고 해서 제가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되게 신기해요. 그 산 정상에 그 지하 벙커라고 해서 50년 전에 미군이 직접 사용했던 벙커가 50년 만에 지금 개방이 돼가지고
0: 시민들한테 그럼 개방이
1: 네 일반인들도 동굴은 아니지만 지하 벙커.
0: 벙커.
1: 비슷하게 생겼어요. 동굴이랑.
0: 그래요?
1: 네. 광고, 시원해요.
0: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 요즘 핫플레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 계속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1: 네. 남지혜님, 서울 연희동 주민입니다. 연희동은 연남동에 접해 있는 남쪽만 사람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동네 북쪽에 박서보 미술관이 생겨서 주말에 붐비더라고요. 저도 젠디도 연희동 가깝잖아요. 사는 곳이.
0: 진짜 회사랑도 가깝잖아요.
1: 네. 네. 저도 거의 뭐 제 동네라고 볼 수 있는 동네인데.
0: 그러니까.
1: 박서보 미술관 안 가봤는데 가봐야겠습니다.
0: 그러게요. 강경민님은 저희 동네는 10월에 순창 장류 축제가 있어요.
1: 와.
0: 본래는 3박 4일 지역 축제였는데 이제 장담극이 문화 유네스코 등재 기념 등으로 4박 5일로 늘어났어요. 출근을 해야 해서 온전히 즐기지 못하지만 주말에 이틀 연속 저도 아이들도 남편도 축제장에서 산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구경 오셔요. 후회 없습니다. 무료 체험도 많고 볼거리 즐길거리 최고예요. 하고 순창 장류 축제. 장 담그고 막 이런 것들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가 봐요.
1: 아, 재밌겠다. 장도 네. 되게 종류가 사실 많잖아요.
0: 맞아요.
1: 3814님은요. 네.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폭포 우리 동네 추천합니다. 외국인 분들이 많이 찾는 장소입니다. 서울의 10대 명소입니다. 오. 뉴질랜드에 있는 딸이 놀랍다고 하네요. 꼭 와보셔요.
0: 오, 여기도 저희 회사랑 가까운 맞아요. 곳이고.
1: 저 가봤는데 가보셨어요?
0: 오, 가봤죠.
1: 인공폭포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뭔가 인공스럽지 않게 굉장히 그 높이도 높고 볼만하더라고요.
0: 맞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좀 진짜처럼 변했어요. 옆에 나무들도 막 자라고 처음에는 좀 인공 느낌이 났는데 네. 지금은 진짜 폭포인 것처럼 외국인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1: 신기하다.
0: 그분들 아마 진짠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
1: 구심에
0: 이런 폭포가 막 이런 느낌으로
1: 이거 언제부터 있었어요? 신기하실 것 같은데
0: 네, 1077님이 대구에 서문시장 소개하고 싶어요. 서문에도 목욕용품 파는 데도 많고 수제비 칼제비도 만나고 납작만두 커피 맛집도 많아요. 오, 서문시장은 뭐 유명하잖아요.
1: 그렇죠. 대구는. 지난주에 저희가 언급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0: 했죠. 네. 맛있는 음식들이 또 많으니까.
1: 2873님, 강원도 철원 오시면 안보 관광 추천드려요. 제2 땅굴 거쳐서 소이산 모노레일과 벙커 짱이에요. 라고. 아, 제가 갔던 바로 그러니까. 이 소이산 모노레일과 벙커.
0: 네. 지금 안 그래도 광고 나가는 동안 우리 민호 아나운서님 철원에 대해서 저한테 막 설명을 해줬거든요.
1: 굉장히 안보 관광. 갈만한 도시입니다. 네. 네, 많이들 가세요.
0: 0798님, 철원에도 10월에 오대산 축제가 있답니다. 철원 분들이 이제 철원 얘기한다 하면서 많이들 알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1: 하나가 되셨어요. 철원이 되셨어요.
0: 지금. 오대 쌀 축제. 예.
1: 아, 쌀도 제가 먹고 왔거든요.
0: 어때요?
1: 찰기가 그냥 넘치고 윤기 자르르 합니다. 맛있습니다.
0: 와.
1: 저 철원 홍보대사 된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홍보대사 느낌으로. 2516님이 젠디와 민호 아나운서에게 하풀은 산이 아닐까요?
1: 아, 뭐야? 저는. 이분 윤성준 기자님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정체가 뭐예요?
0: 안 그래도 지금 윤성준 기자님이 김민호 아나운서 마주치는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잘 금요일마다 피해서 다니시고요. 네. 여러분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핫플레이스 한 군데 더 만나볼까요?
1: 네. 바로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 풍물시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가시면요.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레코드판 LP부터 빈티지 식기, 희귀 위스키까지 판매한다는 소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주말만 되면 젊은 손님들로 활기가 돌고 있다.

0: 해요. 그릇 상점을 한 운영하는 한 상인은요. 특별히 광고한 적도 없는데 소문이 났는지 지난해 말부터 젊은 손님들이 끊임없이 온다고 설명을 했어요. 네. LP 가게 상인도 예전엔 70대에서 뭐 60대 어르신이 손님이 전부였다면 지금은 20, 30대가 많다면서 청년들로 북적이는 것 자체가 큰 활력소다라고 반겼습니다. 네. 낡은 골동품과 중고 물건을 판매해온 이 서울 풍물시장이 젊은 세대 레트로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성수동 을지로 이렇게 기존 인기 상권의 상업화에 피로를 느낀 청년들이 희귀한 빈티지 물건을 직접 찾아내는 재미와 또 저렴한 가격의 매력을 느껴서 이곳으로 유입된 걸로 분석이 됩니다. 네. 한 군데 더 얘기해드리면 창신동에 여기 젠디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문구 완구시장이 있어요. 여기는 말랑이가 인기가 올라가면서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이게 손으로 만졌을 때 굉장히 말랑한 느낌이 나는 그런 장난감인데 말랑이가 동네 문구점은 줄어들고 있지만 이 창신동 문구 완구시장 상인들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가 폐업 위기였대요.
1: 진짜?
0: 근데 말랑이, 왁부볼, 키캡 이런 것들을 사러 온 어른이들이 몰리면서 2030 세대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1: 오, 너무 좋네요. 그리고 지난달에 한 금융회사에서 지역별 상권 매출을 분석했는데 인구 감소로 지방 상권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 또 핫플레이스로 거듭나면서 돈이 몰리는 상권도 있었다면서요.
0: 맞습니다. 부산 서면, 울산 삼산, 대구 동성로, 광주 상무지구, 전주 갱리단길, 여수 해양공원, 대전 둔산, 천안 불당, 강릉 교동, 제주 연동 뭐 이름만 들어도 정말 유명한 핫플들이죠.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공간들인데 이 열 곳이 꾸준히 사람들이 몰리면서 생존 경쟁력 확보에 성공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전주의 홍대라고 불리는 갱리단길은요. 한옥마을이랑 영화의 거리를 앞세워서 외부 방문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 저녁이 되면은 맛집, 주점을 중심으로 관광객들의 소비가 이어져서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요. 여수 해양공원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이순신 광장 주변으로 저녁에는 낭만 포차거리와 해산물 음식점으로 관광객이 몰리고 있고요. 관광객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꾸준한 생활 소비가 버팀목이 되는 상권도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부산 서면인데요. 백화점과 맛집, 의료시설과 오피스 등이 모여있는 데다가 인근 전포동에 개성 있는 카페 거리까지 더해져서 평일과 주말 모두 소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1: 그렇군요.
0: 지역 주민의 생활 소비와 관광객의 외부 소비를 함께 잡은 곳은 강릉 교동이에요. 여기 가보시면은 아파트 단지도 엄청 많고 학교와 학원도 모여있는데 이 30, 40대 가구의 교육과 외식, 이런 생활 서비스 소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관광객들도 오셔가지고 소비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활기가 일단 주변으로 좀 퍼져서 지역 전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각 지역의 과제가 될 것 같아요.
1: 그렇겠네요. 이형인님이 생각보다 핫플레이스가 많네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는데 여러분이 문자를 또 계속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몇 개만 더 소개해볼까요?
0: 각자 알고 계신 핫플들을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요. 4426님은요. 천상의 섬이라고 불리는 전남 고흥군에 있는 쑥섬을 소개합니다. 자연이 잘 보존된 원시림과 자연산 횟감 그리고 넉넉한 인심이 있습니다.
1: 쑥섬?
0: 쑥섬. 이름부터 너무 외우고 쉬운데요.
1: 그렇네요. 1802님은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시장에 가시면 진짜 먹거리 많아요. 특히 팥죽이 그냥 끝판왕입니다.
0: 팥죽 진짜 좋아하는데 궁금해요.
1: 남원시장에 또 팥죽이 유명하군요. 이렇게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핫플레이스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핫플레이스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0: 새삼 느낀 게 이제 2030 세대들도 시장에 지금 몰리고 있다는 거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경험을 사러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풍물시장도 사우나도 남대문시장도 가격만 싸서 가는 건 아니고 가셨을 때 너무 즐겁고 그 분위기 느끼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현상이 좀 많은 곳에 퍼져서 여기저기 대한민국이 북적북적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너무 좋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요즘 관심사 있으시면 저희 오당조 홈페이지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김민호 아나운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0: 감사합니다.
1: 핑클의 영원 이동우님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핑클의 영원 이동훈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김연수님이 집순이는 얘기만 들어도 지치는 듯하네요. 크크. 그러니까요. 여기저기 막 하품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집순이 분들, 집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피곤하다. 집에 있는 게 최고지. 이런 생각 하시면서 또 들으셨을 것 같아요. 7011님 오늘 방송은 시간이 유난히 빨리 가요. 20분밖에 안 남아서 아쉬워요. 이제 한 17분 정도 남아있네요. 7011님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조별리그 1차전 대한민국 아까 3대 0으로 앞서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미얀마를 상대로 5대 0으로 대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여자축구 대표팀 다음 조별리그 경기는 목요일 오후 4시에 방글라데시아와의 경기가 있다고 해요. 그때도 또 좋은 결과 있기를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요. 와 5대 0 너무 멋진데요. 또 내일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남자축구 있으니까요. 7시 30분에 카타르전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볼게요. 오늘 힘든 하루였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내일은 부디 좋은 일이 꼭 일어나주길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내일 계획 5당제에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 부활의 노래 피처링 박완규 씨, 범진호 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이어서 3983님이 신청해 주신 팽이지의 러브 이즈 블루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김명자님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딸기 심어요. 외국인 일꾼들과 함께 일하는데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낸 딸기 육모가 잘 자라주길 바라봅니다. 올해로 7년차 7번째 딸기 농사인데 올해도 대박나길 젠디가 응원해주세요. 와, 7번째 딸기 농사시구나 우리 명자님. 그래서 더 하나하나의 마음이 가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더운 여름을 잘 견뎌낸 육모들이 땅에 잘 자리 잡아서 겨울을 지나 봄까지도 튼튼하게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틀 동안 더운 날씨, 그래도 내일은 좀 시원해진다고 하니까 힘들지 않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결실 거두시길, 꼭 풍성한 수확으로 대박나시길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있을게요. 벤자민 린님, 나이가 계속 들어가면서 우리 부모님을 포함해서 어른들은 어떻게 하루하루 어른답게 생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셨나 사뭇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날도 저는 어른답게 회사에 갑니다. 모두 파이팅하세요.

0: 오늘도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셨던 분들 사연이 많았잖아요. 네, 진짜 벤자민님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 부모님, 저도 아빠, 엄마 어떻게 그렇게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하루하루 살아오셨을까?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어른이 되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일 출근하시는 모든 분들 또 어른답게 회사에 잘 나가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모두 모두 웃는 일 하나씩은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염지은님, 내일은 옷장 정리를 해보려고요. 이제 슬슬 여름 옷은 집어넣고 가을 옷을 꺼내야겠어요. 옷장 정리할 때가 됐는데 이게 또 마음을 먹어야 할수 있잖아요. 참이 마음 먹기까지가 쉽지 않은데 우리 지은님 부지런히 잘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또 예쁜 가을 옷잘 정리해서 꺼내 놓으시고 올 가을 예쁜 옷 입으면서 또 기분 전환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허순영님이 아직까지 끝곡을 골라주지 않으셔서 다른 분의 신청곡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김진영님이 신청해주신 로이킴의 북두칠성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외로움에 사무쳐 억지로 몸을 끌고 나와 조용한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고향 문화 축전.
1: MBC 재난 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긴축재정에 반발해 사퇴를 요구한 도민청원 참여자가 만 명을 넘어서자 경기도가 민생 필수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대변인 서면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편성된 2026년 경기도 민생 예산은 9개월 분만 반영돼 있었다며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다음 달부터 학교 급식과 노인 장기 요양 등 사업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까지 상당 부분 활용해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거의 없다며 민생 예산을 고의로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AI 기업 수장들이 AI 개발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자 중국 외교부가 위협론을 퍼뜨려 악의적 경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거차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AI 글로벌 거버넌스의 진전을 방해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 엔트로픽 CEO는 폭주하는 AI 에이전트들이 최소 반년 안에 인터넷을 장악할 수도 있다며 AI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달리 중국이 같은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딜레마인 만큼 미국이 고성능 AI 칩을 중국에 팔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중의원 의장이 15년 만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장기화된 전쟁의 종식을 위한 지원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키이우를 찾아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회담합니다. 이 자리에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경험을 공유하고 전후 복구와 원전 안전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 기업이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며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 70층 규모의 트럼프 타워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조지아 개발 업체들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과 트럼프 브랜드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가족 기업의 해외 수입이 미국 대외 정책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이해 충돌 가능성을 낳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지만 오후 한때 울산과 경북 동해안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4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게 벌어지겠다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0.2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중고로 되팔자니 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휴대폰들 있으시죠? 기후 에너지

0: 환경부가 9월 한 달 동안 범국민 폐휴대폰 회수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 수거 플랫폼 나눔폰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학교에 전용 수거함도 설치됩니다. 또 우체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수거해가는 안심방문 수거 서비스도 올해 안에 도입되는데요. 천덕꾸러기 휴대폰들 모으면 노다지 도시광산입니다. 이참에 내놓으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업계에서는 속도 조절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엔트로픽과 오픈 AI의 CEO마저 이 의견에 동의했는데요. 다만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의구심도 일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론의 배경부터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미칠 파장까지 잠시 후 테코노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만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식 협상이 다시 시작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한 곳은 유럽연합인데요. 미국과 한 몸처럼 움직여온 캐나다, 북미의 유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을지 잠시 후 글로벌 리포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4: 야, 최근 오픈 AI가 아스트라를 내놓고 그리고 AI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5: 네, 그렇죠.
4: 제 기억으로도 샘 올트먼이 AGI 이거 먼 일이 아니다. 곧 도래할 거다.

0: 이런 얘기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그 뒤에 샘 올트만뿐만 아니라 AI 수장들 입에서 이제는 AI 개발 속도 늦춰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면서요. 이거 네. 어떻게 된 겁니까?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도대체 어떤 변화가 매주 일어나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 예.
1: 아스트라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냐 2주 정도 됐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느냐. 대답을 잘하는 AI가 일을 맡길 수 있는 AI로 이제 한 칸 더 간 겁니다.
0: 네.
1: 일단은 왜 이렇게 아스트라가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좀 시장이나 기술적인 얘기를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오픈 AI의 설명은 네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텍사스에서 GPU 10만 개에 넘게 붙인 역대 최대 학습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랑은 다른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갔더니 정말로 좋아졌다라는 거고 지금 10만 개인데 한 40만 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럼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0: 네.
1: 두 번째, 이제 처음으로 다른 AI가 이 AI의 학습을 감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AI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0: 네.
1: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가도 계속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아스트라가 쉽게 말하면 눈이 좋아요. 그래서
0: 네.
1: 컴퓨터 화면을 직접 보면서 본인이 만든 걸 본인이 돌려보고 고칠 수 있다라는
0: 아.
1: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스트라를 활용하는 걸 보면 컴퓨터에 있는 특정 프로그램을 마우스와 키보드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조절도 하고 컨트롤도
0: 네.
1: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내용이 됐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긴 일을 안 까먹고 기억을 잘한다는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제 SSD라고 하는 저장 장치도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쓰기 시작을 하면서
0: 네.
1: 이제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안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실제로 내 내용들을 기억을 잘하니까 요약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걸 갖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정말로 이제 일을 제대로 하는 모습들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AGI가 온 거 아니냐, 뭐
0: 네.
1: 이번 인공지능이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AGI의 정확한 정의나 뭐 공인해주는 기관 같은 건 없어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두가 그냥 이제 되게 놀라운 기술이 나오면 AGI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0: 예.
1: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좀 다른 것 같다. 확실히 이거는 좀 경고를 하면서 멈춰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오늘 좀 얘기를 할 건데 실제로 그 얘기를 실무를 오래 하던 사람 그리고 리더들 그리고 계속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까지 입에서 나오다 보니까
0: 네.
1: 이거는 조금 다른 거 아닌가라고 하는 맥락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경고가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0: 우리는 디지털 상의 화면에서만 AI를 쓰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러면 뭐가 위협이 된다는 거지? 도대체 어떤 경고를 누가 하는 거지?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 네, 그러니까 아스트라가 나오고 나서 엿새 정도 지나서예요. 그때 제이콥 콕슨이라는 27살 연구원이 이제 그 엔트로피의 사표를 냈습니다.
0: 네.
1: 이 사람이 왜 그랬느냐?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오픈 AI랑 엔트로픽 양쪽에서 모델을 기초 파운데이션 모델부터 학습시켰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계도라고 할까요?
0: 아.
1: 내용들을 다 본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글을 썼냐면 사표를 내고 나서 두 회사 그러니까는 오픈 AI 엔트로픽 모두 스스로를 개선하는 초지능을 향해서 질주하면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한다. 그래서 이것 자칫하면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했었고요. 그런데 경영진들은 카메라 앞에서만 되게 순화해서 얘기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썼는데 SNS에 이게 한 1억 번 넘게 읽혔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엔트로픽에 있는 나머지 실무자들도 공개적으로 맞다. 자기도 10년 안에 만약에 사람이 멸망할 확률을 10%로 본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할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나흘이 지나고 나서 다리오 엔트로픽 최고 경영자가 경고하는 장문의 글을 올리기도 하고 속도 조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0: 그랬군요. 그러면 그 속도 조절 제한이라는 건 정확히 어떻게 하자?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개발의 스케줄을 이렇게 잡자? 뭐 이런 건 안 나온 겁니까?
1: 네.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의 안을 냈는데 일단은 엔트로픽 다리오의 그 이야기를 보면 일단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라는 큰 긴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게 몇 시간 있다가 샘 올트먼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이제 다리오가 옳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0: 예.
1: 그럼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세 단계로 우리가 좀 속도 조절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사마다 외부 평가팀을 직원처럼 상주시키고 결과를 손대지 않고 공개하자라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외신에서의 또 아모데이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러한 뭐 별도 기관이 됐든 어떤 형태에서 보게 하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때 예를 들면은 우리와

0: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한번 안 해줄 수도 있으니 일단은 민주국가끼리, 그러니까 민주국가기업과 어떻게 보면 미국과 함께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국가들끼리 공통의 안전 기준을 두고 검증 안 된 진보의 속도에는 상한을 두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의 어떤 협의안이 나오면 그거를 중국까지 넓히자. 라고 얘기를 3단계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확정된 건 첫 번째 뿐이고요.
1: 네.
0: 엔트로픽에서는 안 되면 혼자서라도 하겠다. 이제 우리가 외부에 있는 감사를 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1: 예.
0: 샘 얼트먼도 그럼 우리도 그런 거 하겠다라고 일단 발표는 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되게 오히려 중요해질 건데, 이거는 과연 될까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 그렇죠.
0: 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논란들이 이번 한 주를 아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의구심이 좀 있는 게요.
0: 네.
1: AI를 프론티어한 분야에서 지금 연구하고 그걸 개발하는 사람들은 뭐 우리 흔히 속된 말로 천재 오브 천재들이다 이런
0: 그렇죠.
1: 소리 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외부의 어떤 누군가 감시원을 고용해서 그걸 보여준들 그 코드나 숫자 덩어리를 보여준들
0: 그렇죠.
1: 그걸 이해할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그렇죠.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보통 이제 AI를 핵에 비유하기도 막 그랬었는데
1: 예.
0: 핵시설은 어쨌든 눈에 보이는 장비가 있으니까 뭐 안전 기준을 이렇게 딱딱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1: 네.
0: 지금 AI는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1: 네.
0: 말씀하신 대로 그 엄청난 모델을 전문가가 정말 볼 수 있는 수준이 몇 명이 되느냐 하는
1: 그렇죠.
0: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모데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델이 아니라 과정을 보여주겠다라는
1: 과정.
0: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떠한 절차를 이제 연구자들이 뭔가 절차를 지켰는지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제대로 보고했는지 아니면 학습을 했을 때 이상 행동들이 나오는지 아니면 위험을 없애는 장치가 이제 밖에서 볼 수 있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보면 지킬 수 있게 감사하는 이런 외부 감사자 같은 역할을 뽑겠다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이걸 또 저희가 믿기가 어려운 게
0: 네.
1: 과거에도 이 AI 수장들 아니면 이런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이 AI 발달 적당할 때 한번 멈추거나 우리가 속도 조절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성사된 게 없잖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그 말씀하신 2023년인가요? 일론 머스크가
1: 예.
0: 실제로 많은 대학 연구자들 분들과 함께 지금 속도는 안 되니까 뭐 일주일간 멈추자라는 얘기도 했었죠.
1: 예.
0: 근데 그때도 이제 받아들여지가 않았는데 오히려 그때 이야기했었던 그러니까 그때 무슨 소리야 했었던 개발자들이 지금은 오히려 나서서 좀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었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럼 왜 개발자들이나 리더들, 엔지니어들이 이런 얘기를 했느냐? 최근에 이 모델의 개발 진화 속도로 보면 상당히 놀라운 게 있어요.
1: 네.
0: 제가 지금 이미지를 한 장 준비를 했는데 텍스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말로 보통 요즘에 AI라고 하는 게 나오면
1: 예.
0: 그런 느낌 드시잖아요. 아니 뭐 그 다음 버전이 금방금방 너무 빨리 나온다.
1: 맞아요.
0: 그죠. 근데 그 속도가 정말로 빨라졌어요.
1: 네.
0: 제가 그걸 이제 AI랑 같이 해서 분석을 시켜봤더니 오픈 AI가 GPT-4가 이제 3 API에서 나오는데 1000일이 걸렸고 GPT-4가 5가 되면 877일이 걸렸거든요.
1: 예.
0: 그런데 최근에 이제 GPT-5가 5.6 솔이라고 하는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336일이 걸렸고. 그 다음에 그게 GPT-6가 되는데 56일밖에 안 걸렸어요.
1: 와.
0: 엔트로픽 역시도 클로드라고 하는 게 3에서 4가 될 때 444일이 걸렸고 4가 5가 될 때 383일이 걸렸는데 페이블이 될 때 그 다음 버전 정말 사람들이 와우 놀라울 수준으로 바뀐 건데 이때도 84일이 걸렸고요.
1: 예.
0: 가장 최근에 놀라운 건 구글인데 구글이 실은 거의 요즘에 한 달에 한 번씩 모델이 새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미나이 3.5가 3.6이 됐을 때 63일이 걸렸는데 3.7이 될 때 23일 또 3.8이 될 때 20일이 걸렸거든요.
1: 네.
0: 근데 왜 이렇게 모델의 발전 속도가 빨라졌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왜 지금 이것에서 잠깐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결국에 뭐냐면 모델이 스스로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기존에는 AI 모델이 나오더라도 연구자들이 야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처음부터 만들자 약간 그런 개념이었다면
1: 예.
0: 이번에 아스트라 얘기할 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AI가
1: 네.
0: 스스로 아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서 그 다음 버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버전을 만들 때 꽤 많은 부분을 AI가 스스로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 자가 보완이 시작된 거군요.
0: 그렇죠. 이른바 뭐 재기적 자기 개선이라고 하는
1: 예.
0: 표현인데 그런 부분들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연구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의 컨트롤 얘가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1: 진짜 방금 보여주셨던 속도라면요.
0: 네.
1: 한 5년 뒤면 하루마다 다음 버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0: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오픈 AI가 이달 초에 낸 내부 보고서를 보면 연구조직

0: 전체에서 인간이 일하는 시간하고 AI 에이전트가 일하는 시간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1: 예.
0: 그랬더니 실제로 AI 에이전트가 일하는 시간이 사람 근무 시간의 3.1배였다. 그러니까 돌려놓고 가면 아. AI가 계속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풀타임을 일을 하는 것보다 물리적인 시간이 3.1배라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은 그 말은 결국에는 사람보다 더 빠른 추론과 연산 속도를 보여주는 AI가 물리적인 속도도 3.1배인데 하는 능력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오픈 AI는 이걸 이제 자동화 연구 인턴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이 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완벽하게 사람의 손을 떠나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안 하고 있으니 만약에 이 상황에서 계속 가면 저 위험하다라는 이제 발언들을 좀 강하게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뭐 이거와 관련된 뭐 실제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수뇌부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허깅 페이스가 엔비디아 뭐 인수되는 얘기했었잖아요.
1: 기억납니다.
0: 그때도 이제 포인트가 허깅 페이스가 왜 엔비디아에게 예전에 엔비디아가 사겠다고 했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왜 허깅 페이스가 뭐 우리 돈 필요합니다 했을까?
1: 예.
0: 그 맥락이랑 똑같은 거예요.
1: 네.
0: 뭐냐면 허깅 페이스 실제 서버의 오픈 AI의 미공개 모델이죠. 그러니까
1: 네.
0: 미공개 모델이 스스로 시험장을 빠져나와서 서버에 침입한 사건, 요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AI한테 뭔가 안전에 대하거나 테스트를 시킨 건데
1: 네.
0: 그 테스트의 방법 중에 에이전트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목적을 주면 목적에 따라서 자기가

0: 공격이 정교해지고 있고, 근데 이 정교해지는 공격이 예전에는 막 국가 단위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막 이래야 됐는데 그게 네. 아니라 개인도 네. 이런 수준의 에이전트를 돌릴 수 있는 수준까지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또 이런 반론들도 있습니다. 이거 공포심을 통한 조작이다. 이렇게 공포감 조종해서 멸망을 우리가 우려하게끔 만들어서 엄청난 투자가 신규로 들어가는 걸 막으려는 수작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0: 솔직히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오히려 조금 더 크게 동의하는 편이긴 합니다.
1: 그래요.
0: 예, 네, 뭐 조작, 뭐 수작 이적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예. 왜냐하면은 이제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거는 그냥 우리가 안전 조치를 취하겠다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의견이 결국엔 이걸 하려면 미국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전 세계에 있는 회사들이 야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속도 늦출게라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할 때 누가 제일 좋아할까라는
1: 예.
0: 거죠. 예를 들면 이미 그 1등, 2등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 AI나 엔트로픽은 어떤 영역을 본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네. 그 영역을 본 사람들은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로 극단적으로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한다면 우리의 기술의 일부를 나머지 회사들이 공유를 해줄 테니까
1: 네.
0: 너네는 거기까지 연구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안전장치를 만들자라면은 정말 공감이 되겠죠.
1: 그렇겠죠. 네.
0: 그게 아니잖아요.
1: 네.
0: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야 우리가 봤던 이거 위험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른 회사들 너네 너무 빠르게 개발하지 마.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우리가 안전 가이드라인 만들고 있으니까 무조건 가이드라인대로 가. 이거는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1: 예.
0: 이런 것들을 회사들끼리 하겠다 그러면 독과점 이슈가 나올 수 있는
1: 네.
0: 거죠. 세 번째는 지금 중국인데
1: 예.
0: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3단계가 중국이라고 했는데
1: 예.
0: 정말 중국이 그렇게 기다려줄까? 아니면은 그 중국이 기다려주는 동안 아니면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중국은 또 다른 방식을 쓸 텐데
1: 그렇죠.
0: 과연 이렇게 될까라고 한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럼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냉정하게만 우리가 계산기를 좀 두드려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결국 죄수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저 회사가 멈춰 있어야 우리도 멈추고 불안은 한데 그러니까 그들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올라가는 게 불안은 해요.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 옆 회사가 계속 달리고 있어요.
1: 예.
0: 그렇다면 나 혼자 멈출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렇게 멈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포인트가 저는 되게 좀 의미심장한 게 예를 들면 엔트로픽이 원래 지금 IPO 상장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1: 예.
0: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2, 3주 전부터 지금 아스트라라고 하는 녀석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요.
1: 네.
0: 오픈 AI 거죠.
1: 예.
0: 오픈 AI의 아스트라의 엄청난 성장을 보고 실무자들끼리는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엔트로픽 지금 상태에서 IPO하면 위험하겠는데
1: 예.
0: 왜냐하면 지금 기술이 또 뒤처진 것 같은데
1: 네.
0: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아스트라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이거를 만든 그 포인트가 어마어마한 리소스를 썼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이 방법론을 엔트로픽이 하려면 엔트로픽도 지금 어마어마한 연산 자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 물리적으로 연산 자원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지금 HBM도 계속 이제 금액이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도 SSD도 그렇잖아요.
1: 네.
0: 그럼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기 되게 좋은 카드라는 거죠. 그럼 그런 관점에서 엔트로픽이 이야기를 던졌고 또 오픈 AI 관점에서도 지금 원래 올해 상장하려다가
1: 네.
0: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고민되고 있는 상태에서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저는 조금 더 지금 이 시장을 볼 때 좀 냉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까지 얘기할 때 보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안전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시장의 논리로 볼 때 그 시장에서 앞을 좀 막으려고 하는 형태들로 썼었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저는 이게 꼭 뭔가 이렇게 그들의 표현이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
1: 네.
0: 아 좋다 의미 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로 안 보이고
1: 네.
0: 야 결국엔 또 시간을 끌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조금은 좀 이제 약간 비관적으로 보이긴 해요.
1: 예.
0: 약간 제 생각 그렇습니다.
1: 본인들 자금 문제도 있을 거고 본인들은 이미 어느 정도 기반도 닦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스토리일 것 같아요. 하나 더 여쭤보면
0: 네.
1: 이미 중국 기업들은 이들 기업들이 엄청난 시설 투자해서 만든 결과물을 그 증류라는 그 아주 손쉽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월한 방법으로 굉장히 빠르게 캐치업을 해서 턱 밑까지 쫓아왔잖아요.
0: 네.
1: 그러니 본인들은 돈 다 쓰고 중국은 쉽게 따라잡고 그러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약간 음모론이긴 하지만 미국이 스텔스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천 기술과 이런 것들은 70년대 80년대 이미 개발해놨지만
0: 네.
1: 스텔스기를 대중에게 오픈해서 팔기 시작한 건 훨씬 뒤잖아요. 내부적으로 훨씬 더 고성능의 AI 모델들은 본인들과 미 정부만 것만 쓰고 음흠. 바깥에선 어느 정도 것만 써도 충분히 시장 수요를 커버할 수 있다. 음흠. 이렇게 판단해서 그냥 우리 개발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0: 이런 메시지로 확인하면 안 될까요?
1: 저는 그것보다는 그 이제 말씀하신 증류의 관점에서도 예. 최근에 이제 이제 미국이 말씀하신 그 우리가 말하는 최고 프론티어 모델에 예. 오히려 중국 회사들이 잘못 들어갔다가 네. 중국의 정보를 미국에 흘려준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하신 증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하니까 네.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들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거를 뭔가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네.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보면 그들의 맥락들을 좀 이해하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0: 두 개 좀 해주세요.
1: 두 개. 예.
0: 중국은 그러면 네. 이 그 네. 그 AI 수장들의 발언 동조할까요?
1: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결국에 이건 확장되면 미국과 지금 미중이 이제 좀 있으면 협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대로 될까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와 시진핑이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안 만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에선 무슨 소리야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실제로 이제 각자의 회사들이 계산기를 엄청나게 뚫릴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러면 미국과의 동조도 중국과의 동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 네. 저희 청취자들 시청자분들은 제일 네. 궁금한 게 네. 이것 때문에 우리 불티나게 팔렸던 반도체들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걱정이 제일 먼저 떠올 것 같아요.
1: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한동안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 모델이 커질수록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똑똑해진다는 게 거의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오히려 이런 논의 때에 나머지 기업들이 어떻게든 HBM이 됐든 뭐가를 이제 사들이려고 할 것 같은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고민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결국에는 각 국가의 안보로 AI 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이런 HBM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를 만들 때 진짜 공장을 그쪽으로 가게 그러니까 미국에 짓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네. 그리고 하나 더 맥락은 그럼 그 안에서 지금 당장 이게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예. 약간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아이러니하게 저는 구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0: 왜요?
1: 왜냐하면 지금 구글이 AI 모델 싸움에서 3등으로 밀려있거든요. 그렇죠. 1등, 2등 있고. 예. 근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스타트업 1등, 2등이 약간의 속도를 늦춘다? 라고 하면은 구글 입장에서는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인프라를 모으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반도체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주간의 출렁이 있을 수 있지만 글쎄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 2-3년, 1-2년 동안은 아직은 좀 더 굳건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0: 어차피 이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네. 언제 또 후속에 자세히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이혜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중국입니다. 야, 중국은 워낙 땅도 넓고 인구도 많아서 그런지 제 상상 범주를 넘어서는 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4: 네.
3: 이번에는 뭐 대리모 공장이 발견됐다고요?
4: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금 원칙적으로는 대리모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3: 예.
4: 현실에서는 돈만 있으면 대리모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하시장이 잘 형성돼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중국 중부에 있는 창사와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불법 대리모 관련 실험실 두 곳이 잇따라 적발됐다는 뉴스가 있었던 건데요. 이제 특히 우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대리모 여성 그리고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사무실 수준이 아니라 진짜 거기서 수술도 할 수 있고 배아 배양기까지 갖추고 있었던 시설이 발

0: 견이 돼서 조금 논란입니다.
1: 예.
0: 그래서 뭐 정자와 난자로 수정란을 만들고 배양한 다음에 대리모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까지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하 난임 병원이 있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창사 시설도 굉장히 조직적이었는데요. 매일 오전 11시부터 시술을 시작을 하고요. 이때는 이제 차량과 직원들이 주변을 돌면서 단속하기도 하고 외부인 접근을 감시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아니 정식 병원도 아닌 곳인데 어떻게 난자 채취도 그리고 배양 이식까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0: 네, 외부에서 전문 의료진을 끌어들여서 이 시술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1: 예.
0: 이제 실제로 우한에 이번에 발각된 시설에서는 이 후베이성에 소속된 의사가 직접 수술에 참여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돈을 받고 일종의 투잡을 뛰는 거예요. 지하시장에서. 이제 더구나 시설에서 발견된 장부를 보면 이번 달 들어서도 1일, 3일, 6일에 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기록돼 있었고요.
1: 네.
0: 이게 일회성으로 운영이 된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시술을 해온 정황이 같이 드러났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제보자는 이 시설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신고가 됐지만 그냥 며칠 잠깐 문을 닫았다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1: 예.
0: 결국에 당국은 시설을 폐쇄하고 관련자 8명을 붙잡았고요. 이제 해당 병원도 소속 의사의 연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런 불법 대리모 시술에는 도대체 얼마가 돈이 오가는 겁니까?
0: 네, 중국 언론들이 잠입 취재를 한 내용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게 업체마다 다르기는 한데 아이 한 명에 수십만 위안이 오간다고 합니다.
1: 우리 돈으로 얼마나 되는 거죠?
0: 우리 돈으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라고 합니다.
1: 예.
0: 이게 성별까지 선택하면 이 옵션에 따라 좀 또 가격이 다른데요.
1: 예.
0: 1억 9천만 원이 요구된 사례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1: 거의 2억 가까운.
0: 그렇습니다. 예. 이제 또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각자 광고하는 분야들이 조금 다른데 원하는 성별의 아이와 출생증명서까지 보장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비용도 계약할 때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되게 체계적이에요. 마치 아파트 계약을 하듯이 난자 제공자를 고르고 임신이 확인됐을 때 한번 중간금을 치르고 또 태아의 심장박동 확인됐을 때 또 한번 치르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 이렇게 잔금을 치르듯이 단계별로 나눠 받기도 합니다.
1: 네.
0: 이게 불법이지만 상당히 체계적인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다만 의뢰인이 내는 돈이 모두 대리모 여성에게 돌아가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중국 언론의 조사에 따르면 대리모가 받는 돈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중개업체 그리고 시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그래도 건당 금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돈이 오가는 것이니까 이게 한두 곳 단속해서 근절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0: 이미 단속을 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1: 네.
0: 이제 작년 5월에도 이 창사라는 지역에서 또 불법 대리모 알선 업체 두 곳이 적발됐었는데 여기는 하루에 10명씩을 대리모 여성 시술을 했었대요. 그 정도로 좀 규모가 컸던 곳인데 벌금이 꽤 셌습니다.
1: 네.
0: 이제 당시에 우리 돈 260억 원 정도 되는 벌금을 부과를 하고 이제 관련한 의료진 자격도 정지를 했습니다. 근데도 이번에 또 같은 지역인 창사에서 또 비슷한 시설이 형태만 조금 다르게 적발이 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가게 하나를 폐쇄한다고 해도 손님이 계속 있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다시 문을 여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히려 단속이 강해지면서 일반 건물 안에 수술실과 배양기를 숨기는 식으로 더 지하화되는 이런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그러면 불법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대리모를 했다. 이 이유로 강하게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다 강도 높게요.
0: 그렇습니다. 단속을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
1: 예.
0: 여기서 중국의 법체계 빈틈이 조금 드러나게 됩니다.
1: 예.
0: 이게 중국은 의료기관의 대리모 시술 자체는 금지를 하고 있지만 대리모 행위를 하나의 독립적인 범죄로 만들어서 이 산업 전체를 처벌하는 형사법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옛날부터 계속 나왔었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대리모 업체가 적발이 되면 이 수사기관은 그 과정을 하나씩 쪼개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무허가 시술은 불법 의료 행위고 여성을 사고 팔았다면 이건 인신매매고 출생 관련 서류를 거래하거나 위조했다면 증명서 관련 범죄고 이렇게밖에 적용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대리모 사업을 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산업 자체를 한꺼번에 처벌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조직을 쪼개거나 운영 방식을 바꿔서 들켰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등장하는 여지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다른 나라는 대리모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곳이 혹시 있을까요?
0: 네, 있습니다. 네, 나라마다 허용 범위가 굉장히 다른데요.
1: 예.
0: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돈을 받고 상업적 대리모까지 허용하느냐입니다.
1: 네.
0: 이제 미국은 주마다 조금 다른데요.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상업적인 대리모 계약을 인정하는 주가 있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조금 대표적인데요. 우크라이나도 일정한 요건만

0: 있다면 대리모를 허용하고요. 또 출산한 아이를 의뢰 부모의 자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도 두고 있습니다.
1: 예.
0: 네, 반면에 영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기 위한 상업적 대리모는 금지하고 있어요. 이른바 이타적 대리모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건데요.
1: 네.
0: 이제 영국에서는 출산한 대리모가 일단 법적인 어머니가 되고 또 이후에 의뢰 부모가 법원에서 친권 명령을 받아서 법적 부모가 되는 방식으로 네. 진행이 됩니다. 인도는 오히려 규제를 최근에 강화한 사례에 해당되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외국인 부부까지 몰려들어서 세계의 아기 공장이라는 별명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업적 대리모와 이제 외국인을 위한 대리모를 금지했고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자국민만을 대상으로 한 비상업적 대리모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예. 세계적으로 그냥 사례가 다양하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중국은 제가 알기로 벌써 고령화 걱정도 하고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 나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외국의 사례들, 뭐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외국의 사례 중에서는 합법적으로 아예 대리모를 허용하는 국가나 주도 있을 정도가 있다고 하니
0: 네.
1: 이참에 중국도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리모를 이렇게 불법으로 해놔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으니 이거 그냥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어느 정도는 허용해 줄까? 이런 고민도 할 법한데 왜 중국에선 대리모를 이렇게 허용 안 하는 겁니까?
0: 네, 중국 정부로서도 조금 머리가 아픈 문제인 것 같아요.
1: 예.
0: 이제 출생아 수만 생각하면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출산할 수 있도록 대리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 이런 주장이 실제로도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중국 정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 확고한데요. 이제 대리모가 여성의 건강과 권익을 침해하고 여성의 몸을 상품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보수적인 편인 거죠.
1: 예.
0: 인신매매나 가족관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게 우려하고 있고요.
1: 네.
0: 이제 특히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이 돈을 받고 부유한 사람을 대신해서 임신과 출산을 하는 시장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1: 예.
0: 또 아이를 낳은 여성 그리고 의뢰한 부부 가운데 누구를 법적인 부모로 불 건지 아이의 호적은 어떻게 등록할 건지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좀 중국의 딜레마는 이건데요. 저출생 때문에 아이를 더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임신과 출산 자체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까지 허용 하기에는 아직은 그런 가치관적인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처럼 수요는 계속되는데 단속하고 폐쇄하면 더 깊은 지하로 숨어서 다시 등장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중국 정부의 생각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긴 있네요. 제가 아는 사례도 중국의 아주 탑스타 부부가 있는데 자녀를 갖기 위해서 대리모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난임 문제가 있었나 그렇게 살펴봤더니
0: 네.
1: 난임 문제가 아니라 여배우 입장에서 몸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 인데
0: 네.
1: 출산 과정에서 몸에 조금 변화가 생기는 걸 두려워해서
0: 네.
1: 멀쩡하게 임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리모를 활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뭔가 돈 있는 특수계층에게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도
0: 네.
1: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고민 많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캐나다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과 사이가 틀어진 캐나다가 유럽연합과 더욱 가까운 사이를 만들려고 한다.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최근에 캐나다와 미국이 빠른 속도로 틀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카니 총리가 취임 이후에 프랑스랑 독일, 이탈리아 같은 유럽 정상들을 집중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EU와 더 깊게 연결될 방법을 찾으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이게 잘 알려진 것처럼 지난달에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 속도가 붙은 건데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이 현재까지 어떻게 했냐면 캐나다산 자동차, 낙농품, 주류 등의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발표를 했고요. 캐나다도 맞불 정책을 놨습니다.
1: 예.
0: 이달부터 우리 돈 약 27조 원 규모의 미국산 철강, 낙농품, 가전에 15에서 많게는 50%까지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요. 이제 미국은 또 여기다가 맞불을 놨는데요. 미국은 일부 캐나다 제품의 수입을 아예 금지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본격화했을 때부터 이제 경제 통합과 긴밀한 안보 협력에 기반했었는데 캐나다와 미국의 옛 관계는 이제 끝났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번 유럽 밀착은 미국 의존도를 장기적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되는 겁니다.
1: 그렇네요. 야, 제가 알기로는 미국과 캐나다는 자동차 한 대 만들려고 하더라도 서로의 역할 분담이 확실해서 함께 만드는 나라랑 다름없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데도 미국과 거리를 두고 유럽연합에 가입을 한다. 캐나다가 유럽도 아닌데 이 가입은 되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0: 네, 당연하게도 현행 EU 조약에 따르면 가입 신청 자격

0: 은 유럽 국가로 제한됩니다.
1: 예.
0: 이제 실제로 이렇게 도전했던 국가가 있었더라고요. 1987년에 북아프리카의 모로코가 당시 유럽 공동체에 가입을 신청했던 적이 있는데요. 유럽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이 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카니 총리가 이번에 꺼내든 건 EU 회원국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준회원국 구상인 거예요. 그래서 정식 가입의 부담은 피하면서 21조 달러 규모의 유럽 단일 시장에는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1: 네.
0: 이제 캐나다와 EU는 이미 굉장히 긴밀한데요. CETA라는 대형 FTA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 CETA가 주로 관세를 없애서 물건과 서비스를 쉽게 사고 팔도록 했다면 앞으로는 방산, 에너지, AI, 핵심 광물 이런 전략 산업에서 기업, 투자, 전문 인력까지 더 자유롭게 오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노르웨이, 스위스처럼 EU 회원국은 아니면서도 유럽 시장과 깊게 연결된 모델을 지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 워낙 많은 유럽 지도자를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반쯤 농담으로 캐나다를 EU의 최신 회원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야, 이 정도면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왔을 정도라면 이게 뭔가 실제 달라지고 있는 세부적인 뭐 내용, 절차 이런 것도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방산 분야가 대표적인데요.
1: 예.
0: 캐나다는 7월에 독일과 조율이 끝냈습니다. 이제 독일, 노르웨이 합작 잠수함을 33조 원 규모로 도입하기로 했고요.
1: 예.
0: 또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래 미국으로 보내던 캐나다산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돌리기 위한 신규 가스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쇄빙선으로 북극 북서항로를 열어서 캐나다산 비료를 유럽으로 운송하는 구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분야에서도 활발한데요. 이 해저드 케이블 과 데이터 센터를 유럽과 함께 구축해서 미국의 빅테크 의존도를 낮추자 이런 방안도 논의하고 있고요.
1: 네.
0: 또 사람의 이동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논의에서는 캐나다인이 무비자로 거주, 취업하는 방안까지 언급됐고요. 캐나다 학생들의 EU 교환 학생 프로그램 참여도 현재 실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EU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 회원에 준하는 인적 교류의 자율성 그리고 실질적인 시설 투자나 국방 산업에 대한 어떤 코어까지 거의 EU 회원국이나 다름없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1: 도대체 카니 총리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0: 이런 행보에는 카니 총리의 배경이 조금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카니 총리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자면
1: 네.
0: 캐나다의 중앙은행 총재를 했었고 또 외국인 최초의 영란은행을 총재를 했었던 경제 전문가입니다.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 시스템의 위험성을 고민을 해왔고 그래서 미국 경제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히 있었던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1: 예.
0: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 정치적으로도 힘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카니가 총리직에 도전할 당시에는 집권하고 있던 자유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그런데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분위기를 바꿔버린 계기가 바로 캐나다를 향해서 미국의 51번째 주다 이렇게 발언을 한 뒤로 그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1: 네.
0: 이제 반미 여론이 커진 건데요. 캐나다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강조하는 자유당에 대한 지지층이 결집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카니가 지금 마음 놓고 이렇게 탈미국 행보를 하는데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EU가 캐나다의 회원국과 비슷한 혜택만 준다. 그러면 EU 원래 회원국들은 또 싫어할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러면 EU는 또 뭘 가져가는 게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이제 EU 입장에서 보면 캐나다가 우리 시장의 혜택은 누리는데 의무는 지지 않겠다고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제안인 게 맞습니다.
1: 그렇겠죠.
0: 그래서 노르웨이도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단일 시장에 깊숙이 들어간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요.
1: 예.
0: EU 규정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고 있고 비용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EU 규제를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비용을 얼마나 부담할지 이게 지금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또 캐나다 내부에서 이것까지 지지하는 건 또 아닙니다.
1: 네.
0: 이제 자치권에 민감하고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퀘벡이나 알버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벗어나겠다더니 이번에는 브뤼셀의 규제를 받자는 거냐 이런 반발이 나올 수가 있고요. EU 입장에서도 조금 탐탁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캐나다가 진짜 우리랑 묶이려는 건가? 아니면 지금 미국과 맞닥뜨린 이 관세 협상에서 우리를 지렛대로 쓰려는 건가? 이런 의구심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캐나다 내부에서도 주별로는 미국이 예전에 캐나다가 51번째 주가 되는 게 어떠냐 했었을 때 약간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반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나쁜 생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었던 주가 있었거든요.
0: 네.
1: 야, 이거 앞으로 쉬운 일은 아닌데 이거에 대한 결론들 언제쯤 윤곽이 나올까요?
0: 네, 첫 번째 분수령이 오는 16일입니다. 3일 뒤인데요. 이제 카니 총리가 유럽 의회에서 직접 연설할 일이 있습니다.

0: 이때 캐나다와 EU 관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1: 예.
0: 이 캐나다 총리가 유럽 의회에서 연설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트리도 전 총리 같은 경우에 2017년 아까 말씀드린 세타, 그 유럽과의 FTA가 체결됐을 때 캐나다 총리로서는 처음 연설했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에도 다시 한번 연설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외교적 계기가 있을 때 마련되는 상징적인 자리인 셈인 건데요. 결국에 캐나다가 100년 넘게 이어온 미국 중심의 경제 구조를 얼마나 실제로 유럽으로 다변화 할 수 있을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일단 성사 여부는 모른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할 만한 소식인 것은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갑자기 포르노 합법화 얘기가 나온다고요? 야, 이건 또 무슨 생뚱맞은 소식인가요?
0: 네. 저도 좀 황당하기도 하고 얼핏 네. 보면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러시아와 전쟁 중인데 왜 하필 지금 포르노 합법화를 논의하느냐는 건데요.
1: 그러게요.
0: 이게 사실 실제로 포르노 산업을 새로 키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법과 현실이 너무 달라져 버렸으니까 이 모순을 해결하자는 건데 이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포르노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게 불법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 성인 콘텐츠 구독 플랫폼인 올리팬스를 중심으로 이미 상당한 시장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2023년을 기준으로 한 해에만 우크라이나인의 7,900명이 올리팬스에서 우리 돈으로 약 1,800억 원을 벌었습니다.
1: 네.
0: 이제 법적으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산업이지만 현실에서는 수천 명이 버젓이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이 괴리를 이제 정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1: 이것도 또 이해가 안 가네요. 법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성인 콘텐츠 구독 플랫폼 올리팬스 이 정도로 이름이 알려질 정도면은 거의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수준의 비즈니스인 것 같고 또 수천 명이 이걸로 소득을 올린다고 한다면 세금 문제도 꽤 크겠는데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성실하게 내면 오히려 잡혀갈 수 있다. 이런 이상한 상황까지도 생기고 있는데요.
1: 네.
0: 이게 이번 논쟁이 커진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세무 당국이 이 올리팬스 운영사로부터 자국 이용자들의 소득 정보를 확보했거든요, 최근에.
1: 예.
0: 그러고 나서 제작자들에게 돈을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세금을 신고하려면 어디서 돈을 벌었는지 밝혀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제가 성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1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세금은 성실하게 내지만 자신이 불법 포르노를 제작했다는 사실도 스스로 신고하는 꼴이 됩니다.
1: 아, 그렇네요.
0: 최근에 그래서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요.
1: 예.
0: 이제 올리팬스에서 활동하는 드보르니코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1: 예.
0: 이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는데 경찰이 포르노 제작 혐의로 실제로 자택 수색을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노트북, 저장 장치 그리고 20만 달러 정도 되는 현금까지 압수를 했습니다.
1: 예.
0: 근데 또 이 사건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1: 네.
0: 이 드보르니코바는 경찰이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압수한 현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1: 아, 이것도 또 문제가 되긴 하네요. 자, 그러면 포르노 규제가 경찰 부패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그런 의혹이 실제로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제 포르노 제작이 범죄다 보니까 경찰이 제작자를 수사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는데 이 권한이 돈을 뜯어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1: 네.
0: 우크라이나 검찰은 5월에 세계 지역 경찰 조직이 성인 콘텐츠 업계와 관련해서 각각 매달 2만 달러가 넘는 뇌물을 받은 정황을 적발한 걸로 전해졌고요.
1: 네.
0: 그래서 합법화를 이렇게 찬성하는 측에서는 현행법이 포르노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부 부패한 경찰이 제작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더구나 지금은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성인 콘텐츠 제작자를 잡는데 경찰과 검찰, 법원의 입력을 쓰기보다는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 국가안보 문제 사법력을 집중하는 게 낫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1: 그렇군요. 이게 경찰 부패 문제뿐만 아니라 앞서 세금 문제까지 이거 합법화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세금 문제가 또 합법화 주장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1: 예.
0: 이제 합법화 찬성론자들이 내세우는 또 하나의 논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법으로 막아도 시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세금을 제대로 걷자는 겁니다. 이제 오히려 지금처럼 단속하면 세원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지적도 있는 건데요. 세무당국이 세금을 추징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우크라이나의 성인 콘텐츠 제작자들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몇 주에 한 번씩 국경을 넘어서 인근 국가에서 온라인 방송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이런 이렇게 되면 이들이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금도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 합법화를 추진하는 한 의원

0: 는 관련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 연간 최대 2,500만 달러, 우리 돈 약 34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고요. 여기서 이 추산을 끝낸 게 아니라 전쟁 중인 나라답게 이 돈을 군사비로 환산을 했습니다. 이 2,500만 달러면 드론 약 3만 대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표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사실 이렇게 합법화시키면 또 관련 산업이 조금 커지다 보니 더 세수도 더 많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으니 드론 사는 돈엔 더 많이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0: 네.
1: 자 이런 포르노 산업 우크라이나만 고민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규제하고 있습니까?
0: 나라마다 규제 방식은 상당히 다른데요. 이제 다만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 주요 서방 국가들은 모든 포르노를 똑같이 불법으로 취급하는 건 아니고요.
1: 네.
0: 또 허용되는 성인 콘텐츠와 범죄가 되는 콘텐츠를 구분해서 규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나 뭐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콘텐츠는 강하게 처벌하고요.
1: 예.
0: 온라인 성인물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연령 확인 의무를 두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성인이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콘텐츠가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1: 예.
0: 미국은 법적으로 외설물이라는 콘텐츠 규정이 있는데 콘텐츠를 유통하면 처벌될 수 있고 또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내용과 유통 방식에 따라서 금지되는 성인물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포르노 합법화라고 해서 뭐 아무런 규제 없이 전부 풀어준다 이런 의미는 또 아닌 겁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번에 실제 법을 바꿀 가능성은 있습니까?
0: 네, 몇몇 정치인들이 그냥 아이디어를 던지는 단계는 이미 넘어섰고요.
1: 예.
0: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올리팬스의 모델 드보르니콘바가 최근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포르노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청원을 냈어요.
1: 예.
0: 이게 일주일 만에 2만 5천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대통령이 답변해야 되는 기준을 넘어섰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 의회가 관련 법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1: 예.
0: 실제로 관련 법안은 7월에 의회 1차 심의를 통과했고요. 지금은 2차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합법화는 다른 나라처럼 이제 모두 풀어준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고요.
1: 예.
0: 이렇게 자유화하고 장려한다는 의미보다는 성인들이 합의해서 성인 콘텐츠를 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하겠다는 데 조금 방점이 찍혀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전쟁이 역설적으로 국가가 지금 뭐를 범죄로 규정하고 한정된 수사력을 어디에 써야 하느냐 이런 논쟁을 불러온 셈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우크라이나 의회가 어디까지 비범죄화를 할지 이 2차 심의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기도 하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방에 보내야 될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후방에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소모적일 수 있는 단속 이런 것들의 공권력을 활용하는 것도 이번에 합법화를 한다면 좀 줄일 수도 있는 맥락도 있기 때문에 세원 확보에서 전쟁 무기 조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력 재배치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부분적이나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이혜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5: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0: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안전화.

지치고.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이석훈의 사연입니다. 오늘 세계 각지의 소식들 듣고 보니까요, 각 나라마다 그 이면에는 각각 사연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곡해봤습니다. 저는 내일 밤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문화축전.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1: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한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 4시간 동안 1조 8천억 원이 거래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애프터마켓 개장 첫날인 오늘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1조 3천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4,924억 원이 거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늘 한국거래소 정규장 전체 거래대금의 6.6% 수준입니다. 종목별 변동성은 코스피 시장이 2.9%, 코스닥 시장이 4.6%로 집계돼 각각 4.1%와 5.8%를 기록한 정규장보다 작게 나타났습니다. 여야가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지명을 겨냥해 대한민국 법치에는 사익이 개입되고 있다며 권력이 오만해지면 민심의 소리는 안 들린다고 하는데 지금 그 짝이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의원을 가리켜 후한무치한 정치검찰의 모습이 보름 동안 한 의원의 모습에 투영됐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남부에 있는 섬들을 추가로 장악하며 홍해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14일 후티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 북쪽 160km 거리에 있는 하니시 제도의 주요 섬에 전투병력을 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티 반군은 홍해로 우회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수송선을 위협할 능력을 더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여자 축구 대표팀이 김민지 해트트릭을 앞세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첫 경기를 완승으로 장식했습니다. 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미얀마와의 대회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5-0 대승을 거뒀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17일 방글라데시와 2차전, 21일 북한과 3차전을 치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격론 끝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는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의결을 연기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오늘 인권위에서 열린 제15차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를 보다 객관화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한 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지만 오후 한때 울산과 경북 동해안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4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 서울 27도, 대구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에서 15도로 크게 벌어지겠다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7: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똑같은 외래어인데 골프 얘기를 할 땐 샷이고 카메라 얘기할 땐 숏이라고 합니다. 규범대로라면 숏과 샷 중에 숏이 맞지만 이미 오랫동안 쓰여 굳어진 관용어는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관용대로 적기도 하죠. 컷과 커트도 그렇습니다. 전체에서 일부를 잘라내는 일이나 미용 목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건 커트. 영화의 마지막 컷, 편집 과정에서 컷이 되었다고 말할 땐 컷입니다.
8: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2: 멤버들은 특히 이 장면을 싫어했다고 하는데 듀란듀란의 기타리스트 앤디 테일러는 지금도 누군가 이 곡을 연주하면 몸서리치면서 그곳에서 나가버린다고 하네요.

0: 9월 14일 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듀란 듀란, New Moon on Monday였습니다. 월요일 밤, 네, 월요일에 새로운 달이 떴고 골든디스크가 이렇게 시작을 했죠. 앞서서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에 얽힌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멤버들이 이 노래 뮤직비디오를 너무 싫어한다. 특히나 마지막에 멤버들이 다 같이 춤을 추는 장면을 굉장히 싫어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네, 사실은 듀란 듀란이 이런 인터뷰를 안 했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하니까 대체 어땠길래 이러면서 또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저는 괜찮던데요. 본인들이 좀 민망했을 수는 있겠다 싶긴 한데 저는 뭐 이 노래와 그 뮤직비디오와 그 분위기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듀란 듀란 New Moon on Monday 이 노래 5807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아 듀란 듀란 멤버들한테 이 얘기도 좀 해주고 싶네요. 몬더그린에 관한 노래가 생각나서 신청해봅니다. 듀란 듀란의 New Moon on Monday 그 몬더그린 부분이 문어 먼데 흔든 빨대 뚫어놔 라는 부분이 있대요. 문어 먼데 흔든 빨대 뚫어놔. 일단은 그 몬더그린 현상이라는 게 그 외국어로 된 음악을 들을 때 자국어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다. 그거를 이제 몬더그린, 몬더그린 이런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New Moon on Monday에서 문어 먼데 흔든 빨대 뚫어놔로 들리는 데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문어 먼데 흔든 빨대 뚫어놔. 네, 뭐 그런 걸로 하죠. 들으셨나요? 예전에 골든디스크에서 몬더그린 특집을 했었던 기억도 잠깐 나네요. 어쨌든 음악을 듣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라디오에서 들어도 좋고 뭔가 거기에서 연상되는 우리말이든 아니면 다른 상상이든 다양한 이야기거리와 함께 듣는 것도 좋고 뮤직비디오와 같이 감상하는 것도 좋죠. 다양하게 음악을 감상하는 방법들 중에서 골든디스크와 함께하는 방법 그리고 이 골든디스크와 함께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외의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실 땐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지금 들으신 노래 김성민님이 신청해 주신 케이트 부시 Running Up That Hill, A Deal With God였습니다. 1716님, 오후 근무를 퇴근하고 시골에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일 어머니 병원 진료가 있으신 날이라 버스 시간이랑 맞지가 않아서 지금 내려가네요. 어릴 적에 엄마랑 듣던 팝송 바비 윈튼, 딕 앤 제인 신청해 봅니다. 비 오는 날은 농사일을 못하시는 날이라 어머니 팔베개 하면서 듣던 추억의 노래네요. 젊디 젊으셨던 우리 어머니. 훗날 병원 모시고 가는 이날을 그리워하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일단은 어머니께서 조금 편찮으신 곳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빠르게 쾌유하시길 저도 같이 빌겠고요. 제가 작년에 저희 어머니하고 단둘이 휴가를 갔었어요. 단둘이 이렇게 길게 또 멀리 여행 간 건 처음이었는데 그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어머니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을 좀 많이 찍어두라고. 나중에 정말 몸이 많이 편찮으시거나 뭐 진짜로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때 그 영상 속에 남아있는 그 얼굴과 목소리와 행동과 그런 것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느낌이 사진보다 영상을 더 자주 켜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영상을 좀 담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게 서로 어색하니까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1716님, 정말 밝은 얼굴로 어머니 병원 잘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진료 잘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1716님도 어머니의 사진뿐 아니라 영상을 좀 틈틈이 남겨두시는 게 어떨까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머니와의 추억이 묻어있는 노래 바비 빈튼의 Dig and Jane. 이 노래에 이어서 그런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8393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에드 시런의 사진, 포토그래프까지 두 곡 이어드릴게요.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0: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1952년생 미국의 가수죠. 데이빗 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데이빗 번, 그룹 토킹헤즈의 리더였죠. 작년에 재개봉해서 좀 화제가 됐던 영화 스탑 메이킹 센스, 그리고 올해에는 데이빗 번이 내한 공연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새삼 그 이름이 자주 들리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데이빗 번의 시작은 1977년에 토킹헤즈의 데뷔곡이었던 Love Goes Building on Fire라는 곡이었어요.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뉴웨이브 스타일을 이때 이미 보여줬던 음악이고요. 그 이후에 펼쳐지는 토킹헤즈의 음악적 기반을 굉장히 탄탄하게 들려주는 음악인데, 재밌는 건 이때부터 뭔가 제목에 약간 기호 같은 장치를 좀 썼다라는 거요. 제가 지금 Love Goes Building on Fire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음은 이렇게 하지만 그 goes 부분을 그냥 화살표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Love 화살표 Building on Fire 이렇게 표기를 해서 뭔가 시각적으로도 좀 보는 재미를 이 제목 안에 넣었는데, 요즘에는 뭐 영어 철자를 좀 다르게 한다든가 이런 기호를 제목 안에 쓴다든가 이런 노래들이 진짜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리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간단간단하게 글을 쓰는 그런 습관들이 노래 제목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는데, 70년대에 이미 그걸 시도했었던 가수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데이빗 번은 토킹헤즈로 1988년까지 8장의 앨범을 냈고요. 1981년부터는 솔로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5년에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고스트 트레인 오케스트라와 함께 12번째 정규앨범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활동한 싱글이 파라모어의 보컬이죠. 헨리 윌리엄스와 같이 부른 What is the reason for it이라는 곡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보시죠. 데이빗 번의 데뷔곡 Talking Heads의 Love Goes Building on Fire,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입니다. 데이빗 번, 고스트 트레인 오케스트라, 헨리 윌리엄스, What is the reason for it?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Talking Heads, Love Goes Building on Fire 데이빗 번의 데뷔곡으로 들었고요. 이어서 가장 최근 싱글 작년에 나왔습니다. 데이빗 번 featuring Ghost Train Orchestra, 헤일리 윌리엄

What is the reason for it? 들으셨어요. 2592님, 부천에 사는 50대 남성 김상현입니다. 아내와 함께 라디오를 듣다가 오래된 팝송이 나오면 문득 젊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서로 가진 것도 많지 않았고 앞날도 막막했지만 그때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았습니다. 어느새 세월이 흘러 얼굴에는 주름이 늘고 두 손에도 세월의 흔적이 남았네요. 그래도 가끔 아내의 옆모습을 바라보면 그 시절 처음 만났던 사람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 고생 많았다고, 그리고 내 곁에 오래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은 밤입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에서 아내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토미 페이지의 A Shoulder to Cry On 신청합니다.

0: 부천에 사시는 김상현님 사연에 이어서 토미 페이지의 A Shoulder to Cry On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엘사의 몽가르 그리고 2746님과 4791님이 신청해 주신 사라 맥락클란, 엔젤까지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아내분과 같이 듣고 싶은 음악이라고 토미 페이지의 노래 골라주셨었는데요. 라디오에서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을 전해드리는 건 사실은 이벤트에 가깝잖아요. 참 고생 많았다고, 그리고 내 곁에 오래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옆에서 직접 해주시는 건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상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이 표현은 상현님이 아내분께 직접 해주셨으리라 믿을게요. 덕분에 좋은 음악들도 잘 감상했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9월 14일 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 5497님 그리고 이종희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get away입니다. 오늘 이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밤 11시 5분에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Tell me what you wanna do.
1: You got an eye for me already, baby.

좋아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다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에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 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가요 99. 여기는 가요 99.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홍삼 액기스처럼 재료를 진하게 졸인 액체를 액기스라고 하는데요. 표준어가 아닙니다. 뽑다, 추출하다 라는 뜻의 네덜란드어 엑스트럭트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어투로 액기스가 되고 그 말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건데요. 진액이나 농축액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것이란 뜻으로 액기스만 모아놨다 라고 하는데요. 이 말도 알짜만 모아놨다처럼 우리말답게 바꿀 수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0: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김수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국민의힘이 신약청탁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지명 철회를 압박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수사기록 유출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적극 엄호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5: 윤석열 정부 당시 YTN 매각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매각에 직접 관여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 자료를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 기업들의 속도 조절 요구에 대해 역겨운 음모라며 거듭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행동 강령을 공개하며 속도 조절론에 가세한 가운데 AI 문제가 미국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5: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친이란 후티 반군의 전방위 공세에 최악의 안보 위기에 몰렸습니다. 유가 급등과 인플레 우려로 뉴욕 3대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세계 경제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9월 15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5: 야권은 신약 청탁 의혹을 집중 공격했고 민주당은 수사기록 유출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6: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집중 공격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햄스터 폐사 사실을 숨긴 치료제가 임상시험 과정에서 국내 환자 93명에게 투약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자 국민 생명까지 위협했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7: 국민을 상대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 무모한 일을 김성원 후보자가 결국 로비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6: 의혹을 최초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임명을 강행하면 이재명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8: 김생이사, 김수건은 살아도 이재명 정권은 죽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
6: 반면 민주당은 한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를 공격했습니다.
9: 한동훈이 꽃놀이 패처럼 치고 흔드는 녹취록과 수사 기록은 검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았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6: 특히 녹취록 등이 짜깁기 됐다며 정치 선동이라고 맞섰는데
10: 과거 수사 자료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골라 자르고 붙인 뒤 자극적인 의혹으로 재창조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한동훈 의원이 펼치는 정치 선동의 본질입니다.
6: 국민의힘의 한 최고위원도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치기 어린 욕심으로 혼탁한 국면을 조성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1: 너무 그 경망스럽다. 약간 철썩된다. 아니 이제 이런 그 느낌을 워낙 강하게 받아서 이렇게 칭찬할 대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6: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여야 공방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게 청탁을 전달한 브로커 양모 씨 등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0: 재판 당시 방통위원장과 강경선 전 산업부 차관에 대한 자를 송부받은 공수처는 조만간 정식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 지난 2023년 8월 말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갖고 있던 YTN 지분을 합쳐 팔기로 했습니다. 합산한 YTN 지분은 30.95%였지만 이 중 29.99%만 공동 매각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방송법상 대기업은 보도 전문 채널 지분을 30%까지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래로 매각해야 대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이득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 두 기관은 합산 YTN 지분 전량인 30.95%를 모두 매각하기로 협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부인해왔지만 감사원은 이 과정에 이전 위원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 YTN 매각과 관련해서 방통위원장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 뭐 당연히 물러날 일이고요.
3: 예,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감사 결과 이전 위원장은 강경성 당시 산업부 차관에게 전화해 YTN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양 기관이 소유한 YTN 지분 전량을 매각하도록 하라고 요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주무기관인 산업부와 농림부에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 전 차관은 산업부 실무진의 우려에도 한전 KDN과 마사회에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30%가 넘는 지분을 매각하기로 한 탓에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고 세 개 업체 가운데 유진 기업이 한전 KDN과 마사회 소유 지분을 모두 낙찰받았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예전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돼 헐값 매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만약 대기업이 경쟁에 참여했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방통위와 산업부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각각 주의를 요구했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강 전 차관에 대해 지난 11일 공수처에 수사 참고 자료를 넘겼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0: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로 제기된 속도 조절론이 미국 사회의 큰 쟁점이 되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역겨운 음모라고 깎아내렸지만 민주당은 속도 조절론에 지지를 표했고 당사자인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인공지능 행동 강령을 공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 업계의 AI 개발 통제론을 지구 온난화와 같은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거듭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를 겨냥한 역겨운 음모가 있다면서 이에 대해 중국만이 유일하게 기뻐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AI에 필요한 유일한 통제 또는 안전장치는 강하고 똑똑한 대통령이고 미국은 그런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다며 스스로를 지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음모론자들과 반역자들, 배신자들, 정보 유출자들에게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도 가세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들이 자신들을 규제해달라고 애원하는 사실이 이상하다며 일종의 트로이 목마처럼 느껴진다고 표현했습니다.
5: 수많은 첨단 AI 기술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를 요청하는 모습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말입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4: 트로이 목마를 거론한 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시장의 신규 진입 장벽이 높아져서 결국 거대 AI 기업들이 이득을 볼 거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벤스 부통령은 어떤 것이든 위험과 단점이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점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MS는 AI 통제를 위한 행동 강령을 공개하며 속도 조절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행동 강령에 따르면 MS의 AI 모델은 인간 지시에 따라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하고 스스로 독립적인 목표를 설정하거나 부여된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MS의 AI 최고 경영자인 무스타파 슐레이만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AI가 항상 인간을 위해서 일하고 인간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약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속도 조절론을 제기한 가운데 미국 주요 언론에선 인공지능 이슈가 11월 중간 선거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

0: 북한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1: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이 중동전쟁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국제 유가는 또 급등했습니다.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등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2: 중동전쟁 이후 그간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로 쓰였던 동서송유관 가동이 중단되는 심각한 상황. AP통신은 송유관 시설 복구에 3에서 5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미 이란에 막혀있는 호르무즈 해협. 여기에 이란 대리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이 통제력을 장악한 홍해 상황까지 더하면 사우디의 석유 수출길은 사실상 틀어막힌 상태입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향해 연일 치솟고 있는 이유입니다. 안보 위기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우려로 번지면서 지구 반대편 나라들까지 당장 대책을 골몰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두 번째로 심리적 경계선인 5%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고조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 15일부터 이틀간 열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도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긴축의 신호로 받아들여져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째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서로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 중단을 압박한 것도 중동 전쟁에서 비롯된 현 상황과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미국의 평균 디젤 가격이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서는 등 중동 전쟁과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이라는 두 개의 공급 충격이 동시에 글로벌 에너지 가격을 밀어올리는 현 상황을 어떻게든 완화시켜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리는 가운데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된 결심 공판도 함께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후 4시 반 국회의원이었던 김 후보자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와 청탁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철회해달라고 청탁하며 그 대가로 정치 후원금 500만 원을 건네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사비 문제로 미뤄졌던 GTX-C 노선이 오늘 착공합니다. 총 사업비는 4조 9,272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착공 후 5년입니다. GTX-C는 경기도 양주에서 출발해 청량리역, 삼성역 등 서울 도심을 지난 뒤 수원역 등 경기 남부로 이어지는 86.6km 노선입니다. 개통하면 양주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80분에서 30분으로 수원역에서 청량리역까지는 75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격론 끝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는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의결을 연기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오늘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열린 제15차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를 보다 객관화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한 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강원 동해안 산지, 오전과 오후엔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4도, 부산 20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15도 정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동물 등록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데요.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는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와 같이 반려견의 출입이 잦은 곳에서 동물 등록 여부와 목줄, 인식표 착용도 집중 단속한다고 하네요.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빠르게 가족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아직까지 등록 안 하신 분들은 꼭 서둘러서 하시기 바랍니다. 9월 15일 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아침 기온 볼까요? 서울 15도고요. 부산 22도, 대구 17도, 대전 16도, 광주 18도, 강릉 18도, 제주 22도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다소 더운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는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는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가겠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북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서행 운전하셔야겠네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9월 15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가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원서 접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했던 원서 접수는 1997년 무렵 민간 업체가 대응하기 시작했고 2009년 이후에 이번 먹통 사태를 일으킨 UA 어플라이와 진학 어플라이 두 곳의 과점 체제로 굳어졌는데요. 이번 먹통 사태를 계기로 대입의 기본 절차를 민간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간 업체들은 원서 접수건당 4-5천 원의 대행 수수료를 받으며 연간 130억 원대의 수수료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13년

0: 2023년 교육부가 공공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지만 민간 업체들이 계약 조건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15조 원대 석유화학 제품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요 업체들의 전현직 임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김유신 OCI 대표와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등 8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검찰은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롯데정밀화학, OCI, PKC, 유니드 등 7개 업체가 수년간 PVC와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시장 질서를 교란해 수조 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이 특정한 석유화학 업체들의 담합 규모는 15조 원 이상으로 역대 수사한 담합 사건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퇴를 요구하는 도민청원 참여 인원이 공식 답변 요건인 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11일 한 청원인은 경기도 채무 비율이 약 12%로 법이 정한 위기 상황인 25%보다 낮은데도 도지사 주관적 판단으로 비상선언을 강행하고 5천억 원 규모의 추경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공무원 인센티브를 절반 이하로 삭감해놓고 도지사 본인은 보증금 12억 원이 넘는 47평 아파트를 혼자 사용하는 관사로 계약했다고 지적하며 도지사 사퇴를 청원했습니다. 이 밖에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종료에 반발하는 청원에 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최근 경기도의 긴축 정책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추지사는 올해 예산이 애초 9개월치만 편성되어 있었고 석 달치 공백을 메울 돈이 남아있지 않은 가운데 아이들의 급식과 장애인 취약계층 지원까지 멈출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2023년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재판 중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의원과 아내 이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두 사람은 진술과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김 의원은 아내가 로저비비의 가방을 구입해 김 씨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저는 전혀 관여한 것이 없다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후에 재판부가 본인도 모르게 아내가 선물했던 것이냐라고 묻자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것이지 아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건희 씨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의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사우디 석유시설이 공격받은 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겠죠.
1: 맞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제 국제유가가 또다시 3대 유종 일제히 세 자릿수에 들어섰는데요.
0: 네.
1: 글로벌 벤치마크 국제유가 브렌트는 오늘 새벽 기준 배럴당 105달러, 지난주 110달러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0: 네.
1: 섭텍사산 중진유는 101달러,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 현물 가격은 배럴당 11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0: 네.
1: 지난 한 주 동안 브렌트유, WTI 각각 거의 한 9%, 10% 내외로 올랐는데요.
0: 네.
1: 가장 큰 원인 역시 중동의 공급 불안입니다. 이란 전쟁 시작된 게 지난 2월 말이었습니다.
0: 네.
1: 지금 거의 뭐 6개월 넘게 장기화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홍해까지 봉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제 충돌로 인해서 세계 원유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공급 차질 빚어지고 있죠. 여기다 사우디의 핵심 우회 수송로인 핵심 송유관까지 드론 공격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0: 네.
1: 이 송유관은 하루 최대 700만 배를 수송할 수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 거치지 않고

0: 홍해로 원유를 내보낼 수 있는 사실상 비상 우회로였습니다.
1: 네.
0: 이렇게 이제 미국 이란 전쟁으로 막힌 이제 유일한 대한 통로까지 막히자 국제 유가는 지금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요. 현재 이 걸프만 주요 항구의 원유 재고가 일주일치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1: 네.
0: 사우디의 공급량은 3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우디 당국이 지금 피해 규모, 중단 기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복구가 지연되면 세계 원유 공급량의 최대 4%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우리나라가 이 중동산 원유를 많이 수입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중동산 원유가 품질 대비 가격이 좀 저렴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동산 원유가 가장 비싸군요.
0: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심리고요.
1: 예.
0: 이게 선물이 오르면 현물은 더 살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1: 네.
0: 이 현물 가격은 이 선물 가격보다 10달러 이상 프리미엄이 얹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 고유가가 증시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 넘게 급락을 하면서 6,600선대로 밀렸네요.
0: 그렇습니다. 이 트리플 악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유가, 고금리 그리고 AI 투자 속도 조절론까지 가세하면서
1: 네.
0: 코스피가 하루 만에 3.26% 빠졌습니다. 6,684선까지 밀렸는데요.
1: 네.
0: 중동발 공급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다시 넘어섰고요. 또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이 특히 미국의 재정 적자 더불어서 국채 발행이 늘다 보니
1: 예.
0: 글로벌 벤치마크 국채 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사실상 이제 5%를 오늘 새벽에는 또 장중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는데요.
1: 네.
0: 여기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AI 투자 속도 조절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는데요. 엔트로픽의 CEO에 이어서 일론 머스크까지 잇따라 AI 수장들이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1: 네.
0: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지금 속도 조절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1: 네.
0: 이 때문에 그동안 밸류에이션 부담을 안고 있던 반도체 AI 관련주들로 자금이 대거 빠졌는데요.
1: 예.
0: 어제 삼성전자가 4% 넘게 SK하이닉스는 6% 넘게 급락했습니다. 수급도 좋지 않았는데요. 외국인이 거의 4조 원 가까이 기관도 1.6천억 원 순매도했고요.
1: 네.
0: 개인만 4조 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는 역부족이었는데요.
1: 네.
0: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또 떨어졌습니다. AI 개발 제동론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특히나 반도체 업종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1: 예.
0: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구성 30개 종목이 다 떨어졌는데 5.86% 반도체 지수가 빠졌습니다. 기술 개발 속도를 좀 늦춰야 한다라는 이 이른바 속도 조절론에 부각이 되면서
1: 예.
0: AI 반도체 관련주들로 매도세가 좀 확산되는 양상인데요.
1: 네.
0: 과연 우리 증시가 매를 먼저 맞은 것인지 아니면 뒤늦게 미증시 하락분이 오늘 또 반영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 예. 이게 참 진퇴양난입니다. AI가 훨씬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데 그 위험 때문에 속도를 늦춰야 하는 상황. 그래서 또 주가도 영향을 받는 상황. 그렇군요. 근데 이제 국제유가는 급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네요.
0: 맞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주간 기준 지난주까지 17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1: 네.
0: 우선 이제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주에서 3주 정도 시차가 발생합니다.
1: 네.
0: 원유 수입 정제하고 주유소에서 유통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격을 좀 방어하고 있습니다. 최고 가격제를 통해서 국제유가 상승분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전가되는 것을 좀 억제하고 있는데요.
1: 네.
0: 여기다 정제유 수출 물량도 지금 통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원유 수입선의 다변화인데요.
1: 네.
0: 과거에 이제 70%에 달했던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지금 50%대로 낮아졌고요.
1: 네.
0: 반면에 미국산 중남미와 같은 비중동 지역에서 수입이 늘면서 지금 전략적 이 스와프 활용까지 늘다 보니까
1: 네.
0: 아직 이제 국내 기름값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1: 네.
0: 다만 안심하기 이릅니다. 기름은 아마 네. 아, 조만간 이제 아마 기름값이 국내 기름값이 오를 수 있어서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 그리고 특히나 고유가가 장기화되게 되면 정유사의 손실과 더불어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정부가 짓누르기도 좀 어렵습니다.
1: 네.
0: 한편 지난 22일부터 4주 동안 시행됐던 9차 석유가

0: 가격 오는 18일 종료되는데요.
1: 예.
0: 정부는 이번 주 관계부채 회의를 갖고 10차 최고 가격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1: 네, 정책적 관리 덕분이었으나 한계가 곧 올 것이다. 지금이 빨리 사니까 주유소에 가야겠습니다. 최근 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직후에 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중동 전쟁이 뭐 실제로 끝난다면 유가가 바로 안정될 수 있을까요?
0: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앞두고 급해졌습니다.
1: 네, 계속.
0: 당선되면 1인당, 네. 성인 1인당 5천 달러 쏘겠다.
1: 네.
0: 라고 얘기한 데 이어서 지금, 경유 디젤 가격이 네. 뭐 6달러, 뭐 휘발유 가격이 4달러 이렇게 치솟으니까
1: 네.
0: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직후 전쟁이 끝난다면
1: 네.
0: 국제 유가가 상당폭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 일단 중간선거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건데.
0: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물론 뭐 전쟁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끝난다고 곧바로 이제 전쟁 이전 수준으로 국제 유가가 돌아간다. 전문가들도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6개월 넘게 전쟁이 진행되면서 세계 원유 재고가 크게 줄었고요.
1: 예.
0: 사우디 송유관을 비롯한 중동 에너지 인프라가 타격을 입었고 여기에다가 중국이 원유 수입을 다시 늘리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수요까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1: 예.
0: 따라서 휴전이나 종전 소식만으로 국제유가가 먼저 급락할 수 심리적 프리미엄은 좀 빠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 공급망 재고가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상당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네, 트럼프의 말일 뿐 시간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고유가와 고금리 영향 때문에 이번 달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0: 맞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오는 이제 16일 미국 시간으로 미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1: 네.
0: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92% 선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잡히지 않은 물가인데요.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3.4% 올랐죠.
1: 예.
0: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음료를 제외한 근원 물가도 전월 대비 0.3% 올랐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국제유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 선 넘어선 만큼 앞으로 에너지 가격이 물가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 네.
0: 다만 이 관전 포인트는 그러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이냐. 네요.
1: 네.
0: 연내 한 차례 이상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0: 지금 9월 이번 주 빼면 미국은 두 번 남았습니다. 10월 28일, 12월 9일
1: 네.
0: 두 번 중에 한 번 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고 특히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리더십이 아마 시험 때 네.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예.
0: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금리 네.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1: 네.
0: 그동안 케빈 워시 의장은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한 연준은 한 일을 하겠다. 마이웨이를 얘기했기 때문에
1: 네.
0: 매파적 길을 드러내온 이제 이만큼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박을 얼마나 이겨낼지 이 9월에는 이제 점도표 가이던스가 지금 발표가 되기 때문에
1: 예.
0: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하면 내년 법인세 수입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소득세를 추월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반도체 호황 덕분에 법인세 수입이 200조 원을 넘어선 덕분이죠.
0: 맞습니다. 국내 3대 세수 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입니다. 이 가운데 15년째 이제 소득세가
1: 예.
0: 소득세가 이제 1위였는데 내년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법인세 수입은 216조 7천억 원.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네.
0: 소득세 180조 원보다 36조 7천억 원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2012년 이후 법인세가 소득세를 추월한 건 15년 만인데요.
1: 네.
0: 소득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인데요. 아마 올해 벌어들인 이익 기준으로 내년 법인세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1: 예.
0: 실제로 삼전닉스 법인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너무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1: 네.
0: 2023년, 2024년에는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오히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1: 아,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한 아침엔 경제뉴스였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주림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아, 6449님이 신청하신 곡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듣고 곽우신 기자와 만나겠습니다.

0: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계속 하락 중인데 특히 젊은 세대 지지율 이반이 좀 큰 상황입니다.
2: 네, 이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1: 네.
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33.8%였는데요. 그 전주보다 3.6%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취임 이후 같은 기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 네.
2: 반대로 부정평가는 3.8%포인트 오른 63.3%까지 올라갔는데요. 리얼미터 기준으로 지난 7월 셋째 주 48.9%를 기록한 이후 9주 연속 하락, 두 달 동안 15.1%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1: 네, 사실 추세를 봐야 되는데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2: 네, 하락세가 지금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2: 특히 이제 뭐 여러 계층들에서 다 빠지고 있지만 20대 이탈폭이 두드러졌습니다.
1: 네.
2: 20대 긍정평가가 일주일 만에 10.2%포인트 하락한 18.6%. 부정평가는 79.5%나 됐습니다.
1: 네.
2: 이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얼미터는 일단 개각 인선 논란, 여기에
1: 네.
2: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에 더해 진보층과 20대 청년층 이탈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1: 네, 이 파병에 대해서는 뭐 찬성 입장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 이게 직접 가야 되는 나이대잖아요. 그런데 좀 의외다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난 주말 발언의 파장이 좀 큰 상황입니다.
2: 네, 이게 추미애 지사가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12일에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열린 경기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에서 한 발언이 지금 계속 논란인데요.
1: 네.
2: 검찰 출신의 김지용 변호사가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낙점된 것을 문제 삼으면서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냐, 그게 나라를 바꾸는 거냐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이 엎여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 여기서의 이들은 내란 세력입니다.
1: 네.
2: 그래서 지난 10일에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두고 검찰개혁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1: 네.
2: 결국 추미애 지사의 말은 검찰개혁을 포함해 더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대통령이 뭔가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상당히 좀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좀 이례적으로 어제 추지사 발언에 문제를 삼으면서 언급을 했는데요.
2: 네. 김민석 대표가 어제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에서 이 발언 직접 문제로 삼았습니다. 김 대표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저 발언 들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라면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 도지사의 발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2: 일반적으로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0: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본인,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 본인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최근의 여권 내부 분위기를 과거 노무현 정부 초기와 또 비교한 발언도 화제인데요.
1: 네.
0: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도 한 겁니다.
1: 예.
0: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 상황에서 여권 내부의 공개적인 대통령 비판에 당대표가 제동을 건 것이고 특히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또 추미애 지사가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1: 네.
0: 이 점도 좀 에둘러 지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반면에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문조 털레율을 적으로 쳐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 문조 털레율이라는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조국 원장 그리고 이 털이 김어준 씨죠.
0: 그쵸.
1: 그리고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이제 묶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0: 네, 약간 좀 이제 그 비하하는 뉘앙스를 담고
1: 그렇죠.
0: 있기 때문에 좀
1: 네.
0: 쓰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1: 네.
0: 지적이 있기도 한데요. 근데 조국 원장이 이 표현을 직접 어제 언급을 한 겁니다.
1: 네.
0: 이 방금 소개드린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SNS에 공유를 하면서 심각하다. 그래서 문조 털레율을 적으로 쳐내고 뉴 이재명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다수 구성 전략의 결과라면서 소위 말하는 구조적 다수론에 대한 비판을 다시 꺼내 든 건데요.
1: 네.
0: 뉴 이재명만으로 국정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이 된다고 말하는 자가 바로 간신이라면서 민주정부 이어달리기를 부정하고 진영 내부 갈라치기를 일삼는 자가 역신이라고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이 노무현 탄핵의 전조를 언급한 걸 두고서도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지사를 비판하기 위해서 노무현 탄핵을 꺼냈는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되어 버린다라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걸 모른단 말이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면서 대통령 탄핵 어림없는 일이다. 위헌위법이 전혀 없다.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이걸 언급했는지 의아하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했군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밝혀진 시점으로 보면은 추미애 지사 발언 이후에 나와가지고 네. 발언을 신경 쓴 건가 싶지만 실제로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재청한 게 7일이었고 청와대가 발표를 했지만
1: 네.
0: 왜 일주일이 지나도록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지 않았을까 의아했는데
1: 네.
0: 대통령의 추가 검증 지시가 프랑스 국빈 방문 마친 바로 직후 지난 10일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0: 추미애 지사 발언 나오기 전에 이미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요.
1: 시간상으로 봤을 때.
0: 네. 네. 조금 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여기에 따라서 추가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청와대에서는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라면서 공식적으로는 좀 거리를 두는 뉘앙스였습니다.
1: 네. 뭐 조국 혁신당을 포함해서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 좀 상당히 비판적인 것 같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검사장 출신이다 이런 점도 네. 좀 지적이 되긴 하는데
1: 네.
0: 특히나 이제 과거 행적을 좀 두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 형사부장 맡았던 김 후보자 이제 2022년 당시에 소위 검수안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와 관련해
1: 네.
0: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고요. 또 그 전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를 추진했을 때 소위 추윤 갈등이었죠.
1: 네.
0: 이때도 이거 좀 재고해달라는 검사장 공동성명에도 이름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추장관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제 지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0: 아, 그렇죠.
1: 거죠?
0: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이 징계와 이 정치 문제 접신지에 대해서 이의를 좀 제기하는 집단 항명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1: 네.
0: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번 인사를 재고해달라고 했고요. 김용민 의원도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다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혁신당은 조금 더 이제 공세 수위가 높았는데요. 정춘생 사무총장은 이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보인

0: 인사하라고 했고 신장식 대표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에 불과하다. 검찰 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1: 네, 이런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김지용 후보자가 어제 뭐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0: 네, 어제 김지용 후보자가 직접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검찰개혁, 수사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예전에 보안수사의 필요성을 요구했던 것은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라 해명을 했습니다.
1: 네.
0: 특히 친윤 검사란 비판에도 선을 그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약 1년 뒤에 퇴직을 했다라면서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했고요.
1: 네.
0: 또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이나 김한길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수사 라인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당시 본인의 의견은 검찰 내부 논의에서 관철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중수청의 보안수사권을 규정한 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요?
0: 네.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고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은 중수청의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에 대한 보안수사와 재수사의 권한을 주는 내용입니까?
1: 네.
0: 공소청에는 남겨두지 않지만 중수청에는 이걸 두겠다라는 건데요.
1: 네.
0: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까지 이렇게 7대 범죄입니다.
1: 네, 중수청에는 주겠다.
0: 네, 어쨌든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해서 소위에 불참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거 별도의 중수청 조직에 둘 게 아니라 검사의 보안수사권 자체를 되살려야 한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1: 네.
0: 민주당은 오늘 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에 이후 본회의로 상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김 후보자, 현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있다는 점을 인정을 했더라고요.
0: 네. 사법 불신을 대법원이 스스로 키웠다라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사법 불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분명하고 그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특히 대통령의 선거법 관련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뒤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서는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 이런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요.
1: 네.
0: 다만 판결 자체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1: 예.
0: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한 것이라면서 본인이 직접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소개하는 중간에 20대가 이제 호르무즈 파병에 찬성하는 파병이 가능한 나이대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 이 내용이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집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5: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재원 리포터 전해주세요.
6: 네, 어제 아침보다 더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4.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나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일교차도 어제보다 더 크게 벌어지면서 낮 기온은 서울 대전 27도, 사천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고요. 아침까지 중부 내륙지방 곳곳으로는 짙은 안개도 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산으로는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 4448 쓰시는 분이요. 어제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미얀마와의 경기를 해서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남자축구팀이 대한민국 대 카타르 경기를 하는 날입니다. 하고 남자축구팀도 응원해 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송 잘 들어주셔서요. 저는 내일 6시 15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인사드릴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

0: 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의 전기 안전 캠페인은 송아 전업사와 함께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7시 뉴스입니다. 국회는 오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식약처 로비 의혹 등이 제기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인 이영일 후보자와 이소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중심 정책에 반한다는 야당의 공세가 예상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도민 청원에 대한 참여 인원이 개시 사흘 만인 어제 공식 답변 요건인 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11일 경기도 청원 홈페이지에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더 놀라운 것은 공무원 인센티브까지 절반 이하로 삭감해놓고 본인은 보증금 12억 원이 넘는 47평형 아파트를 혼자 사용하는 관사로 계약한 사실이라고 적었습니다. 청원 참여 인원이 만 명을 넘기면 도지사 공식 답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추 지사는 앞으로 30일 안에 해당 청원에 답변해야 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긴축재정에 반발해 사퇴를 요구한 도민 청원 참여자가 만 명을 넘어서자 경기도가 민생 필수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어제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지난해 편성된 2026년 경기도 민생 예산은 9개월 분만 반영돼 있었다며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다음 달부터 학교 급식과 노인 장기 요양 등 사업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까지 상당 부분 활용해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거의 없다며 민생 예산을 고의로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관제탑의 항공관제 교신 내용을 불법으로 청취한 1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17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4층 전망대에서 중국에서 가져온 무전기를 이용해 항공관제 교신을 불법 청취한 혐의로 10대 중국인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국인 남성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대공 혐의점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 가끔 비가 내리겠지만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7도, 부산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모레까지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에서 15도 정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4.7도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4: 잠깐만. 안녕하세요. 말 잘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정흥수입니다. 목소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다, 높고 얇은 목소리가 별로다처럼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이 목소리가 괜찮습니다. 주변을 봐도 정말 듣기 싫은 이상한 목소리 금방 안 떠오를걸요? 아나운서 목소리 참 듣기 좋죠? 이유는 발성과 발음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발성과 발음을 잘못하면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놓고 논란이 거센데요. 2부에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죠. 이해식 민주당 의원 만나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레드캠프 진행합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만나서 오늘 있을 장관 청문회, 파병 논란 등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1: 김나입니다.
1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

0: 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저희 단골 촌철님이신데요. 레드헤어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시어른 생신입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43년생이신 울 아버님, 저런 아버지 아들이면 괜찮겠다 싶어서 결혼한 지 30년째인데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인간이더라고요.
0: 30년 됐다고요?
1: 네. 결혼한 지 30년 되셨대요.
0: 물릴 수도 없고요. 그냥 알콩달콩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1: 네. 부전자전 아니었다. 네. 네. 아무튼 시 어르신 생신이시라고 하니까 축하드립니다. 43년생이신 아버님.
0: 네.
1: 네. 축하드립니다. 뭐 더 할 네. 말씀 있으십니까?
0: 아니요.
1: 네, 3117님.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답답한 정치판. 지켜보는 국민은 나 몰라라 하고 입씨름 권력 다툼을 하는 양당 의원님들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치인들보다 더 신뢰가는 쪽집게 제이비. 저들의 브레인이 좀 되어주시죠.
0: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권을 향해서 왜 싸우냐고 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 정치권은 원래 국민 대신 싸우는 존재들이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싸우는 게 본업이다. 다만 왜 싸우냐고 욕하지 말고 잘 싸우라고 주문을 해야 된다.
1: 그렇죠. 뭐를 위해 싸울 거냐?
0: 그렇죠. 잘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자, 부산할매님도 팍팍 씹어주십시오, JB라고 올려주셨는데요.
0: 뭘 오징어인가요? 네.
1: 정치계의 브레인, JB와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어제 민주당 TV에 나가서 추미애 경기지사의 이른바 내란 세력에 전전긍긍한다라는 발언을 비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탄핵하려고 하던 그런 식의 어떤 전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0: 자, 그러자 조국혁신당의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다 라면서 프레임 이론을 꺼내들었고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돼 버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페북 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하락 결과를 언급을 하면서 문조 털레율을 적으로 쳐내고 뉴 이재명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다수 구성 전략의 결과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뉴 이재명만으로 국정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이 된다고 말하는 자가 바로 간신이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1: 네, 저희가 시작하면서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짚을 점은요?
0: 두 사람의 공통된 입장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여라고 하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상반된 입장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문제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사람에게 지적할 문제를 뽑아봤습니다. 그게 뭐냐? 두 사람 모두 현실 인식의 착오에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김민석 대표의 말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노무현 탄핵을 언급을 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과거 노무현 탄핵에 가담한 적이 있었죠. 삼보 일배도 왔습니다. 그 뒤에 바로 이것들을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팎의 세력이 힘을 합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팎이라고 하는 것에 밖이 누구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밖을 형성하고 있는 세력이 결국은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야기했던 이른바 내란 세력. 추미애 지사의 어떤 용어를 빌리면 내란 세력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지사가 내란 세력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이들과 손을 잡고 뭐를 한다? 이거는 상상력이 좀 너무 발달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조국 원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조적 다수 전략의 결과라고 평을 했는데 구조적 다수 전략을 맨 앞에서 펴고 있는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조국 원장의 어떤 분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하락은 자업자득이다라는 논리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쓴 것이냐? 되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객관적 상황 진단에 따른 냉정한 접근이 아니라 아전인수식으로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거기서 주장을 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멋진 오빠님은 탄핵 소리 괜히 해서 야권이 엄청

0: 우려먹을까 걱정입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까루님은 정치는 본인에게 위한 싸움인 것 같네요. 지금 두 전 현 대표 얘기를 보면서 그렇게 올려주셨고요. 호랑이님은 원인을 찾는 것보다 네 탓이다. 이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JB는 짚진 않으셨는데 그냥 저는 궁금해서 하나 여쭙자면 추미애 경기지사는 그러면 왜 이러는 겁니까?
1: 아니 이미 그 분석이 많이 나왔잖아요. 초대 중수청장 그 후보자 인사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런 어떤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 뭐 이 분석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개혁의 지표로 뭐를 잡고 있다는 겁니까? 검찰 개혁을 짓고 있고.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용어로도 이제 다 아우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아무튼 그 차원에서 이 방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건 이미 뭐 언론 분석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란 세력이 엎여서 전전긍긍한다라는 어떤 이런 평가 표현이 적절하냐의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렇죠.
0: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1: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2: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을 공론장에 올립시다.
0: 네,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1: 자, 어차피 실현 안 될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왜 꺼냈느냐? 이걸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언론은 이것을 뒤끝으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이른바 뒤끝 장렬 차원으로 규정을 했던데 왜 용해인 비례의원만 갖고 그래? 그래? 그러면 전 그러면 의원은 모두 장관 못하게 하자. 뭐 이런 차원의 불만의 표출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할 문제가 있는데요. 용해인 의원권은 원칙이 없는 데서 발생한 혼란이 아니라 원칙을 어긴 데서 발생한 혼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겠고요. 용해인 의원 사퇴 뒤의 또 하나의 주장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저 살펴볼 텐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폈던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3: 왜곡된 민의를 바로잡고 선거법을 정상화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대표 발의할 것입니다.
1: 네, 이거는 발의자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문제의 지적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법입니다. 바로 대안인데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흐른 주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로 가야 됩니다.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지역구를 확 줄여가지고 비례 의석수를 늘려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둘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갔던 겁니다. 기억 더듬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기억 나실 겁니다. 그러면 비례대표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구를 축소를 해야 됩니다. 지역구 축소에 가장 맨 앞에 서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경원 의원이 기자에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법안을 발의하고 관찰을 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국회의원들의 철밥통 논리부터 깨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 점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요. 물론 제3의 길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의원 정수를 확 늘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안 되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무슨 생산성이 있다고 거기다 의원 수를 더 늘리느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문제의 해결법이지 문제의 지적. 이거는 이미 다 나온 얘기다. 이 점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춘철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국회의원 수를 확 늘리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또 부정적이십니다. HB2YI님 그리고 하평파님 등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숫자는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아침 인사를 전해드렸던 레드헤어님은 준연동형 폐지보다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어떻습니까? 또 다양한 논의 전해주셨고 BE5로 시작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개헌에 대한 답을 먼저 하시오.
1: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0: 네. 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어제 열린 로저비비의 클러치 공여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진술을 거부를 했습니다.

0: 김건희 특검팀에서 상세히 답변한 만큼 또다시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자 특검팀이 피고인은 특검팀 조사 시에도 진술하지 않았고 법정에서까지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판부가 나섰습니다. 재판장님의 말씀은 수사 과정에서 특검팀이 제게 질문한 것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역시 근데 답했습니다. 대답을 안 한 것이죠. 이에 재판부가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이고 법정은 법정 아니냐. 오늘은 일단 공판을 통해 증거를 얻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김기현 의원은 이해한다고만 대답을 하고 역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도 모르게 선물이 됐다는 것인데 아내에게 왜 나에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행동했느냐고 따져보지 않았느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동서발전 붕괴 현장에 있어서 그럴 경황이 없었다라고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나라사랑님이 억울하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재판에서까지 묵묵부답이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0: 이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왜 그러느냐. 자, 로저 비비에를 김건희 씨에게 건넨 건 이미 스스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그 공여를 인지했느냐 내지 공모했느냐 이 부분 아닙니까? 핵심 쟁점은. 근데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의 사법 방어선이 무너져요. 그러면 부인을 해야 되는데 부인을 해버리면 모든 화살이 어디로 집중이 됩니까? 자신의 부인에게로 집중이 되어버립니다. 딜레마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묵언하고 있는 것이죠.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 네, 김기현 의원이 판사 출신이죠.
0: 그렇습니다.
1: 재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다. 토토로님, 아이비님 비슷한 의견이신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이비님, 참 그 부분은 대화가 없나 봐요. 토토로님,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 YTN 매각과 관련된 겁니다. 2023년 YTN 매각 당시 지분 전체를 매각하는 통매각 결정 과정에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을 했다. 이게 감사 결과의 요지인데요. 이 YTN 지분을 갖고 있던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가 매각을 추진하면서 이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합산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매각하려고 했었어요. 저기 강전 차관과의 통화에서 지분 전량 매각이 방통위의 확고한 입장이고 방통위가 이와 관련한 공문을 산업부와 농식품부에 보낼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으니 강전 차관은 아 이게 대통령실 뜻이 담긴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매각을 해버렸습니다. 30%가 넘는 30.95%를 시장에 내놓은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 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를 했고 결과적으로 유진그룹이 YTN을 인수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따져야 되는 문제. 왜 굳이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과 대통령실이 이렇게 했느냐. 결국은 유진그룹의 앞길을 틔워주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분석이 따라붙는다면 도대체 그러면 유진그룹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뒷배를 형성하게 됐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목이 꺼져줄래 님이 잠시 잊혀졌던 이동건 전 방통위원장 이름이 여기서 나오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건 밝혀졌고 앞으로 YTN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지금 뭐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2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교과서 얘기를 하나 할 텐데요.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가 총 8종인데 이 가운데 한 종의 그러니까 책 내용에서 동학 농민혁명 관련 내용이 모두 생략이 됐고요.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대한

0: 제국 성립 등 주요 사건도 모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1: 왜요?
0: 그러니까 바로 이게 문제인데 그 이 해당 출판사가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해당 교과서의 서술 방식이 교육 과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을 보면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학습해야 할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대폭 줄이는 교육과정 대강화가 채택이 됐고 교육과정 대강화에 따라서 대략 서술만 했다. 이게 출판사의 설명이고 해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강 서술하라는 얘기인데 대강 서술하라는 게 빼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동학농민혁명이 언제 어디서 봉기를 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까지 향하려고 하는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만약에 서술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큰 틀로 흐름만 잡아주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걸 송두리째 빼버렸다는 이해가 되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했던 주된 동력을 민중항쟁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민중항쟁의 시발점이 바로 동학혁명이었고 그것의 면면한 전통을 이은 게 대한의병이었고 독립운동이었고 민주화운동이었다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제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시원이 되는 것을 통째로 빼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흐름, 오히려 대강화라고 하는 게 흐름을 이해를 해라. 세세한 거 빼고 이 얘기인데 흐름이 이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서술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교육부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교육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교과서는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에 따라서 정치적 사건보다 생활사를 중심으로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의 발달 특성에 비춰보면 자 대한의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러이러게 했다라는 것도 이해를 못할 정도로 발달이 그러면 더디고 떨어지는 그런 나이대냐 이 반문에 봉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부는 정말 그렇게 보는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미스터 탱크 박님은 이건 대강이 아니라 삭제 아닌가요?
0: 아, 그러니까요. 정말.
1: 라고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나란말사미님도 스스로 역사 지우기네요 라고 올려주셨고 모레네 낑깡님은 교육을 대강하려는구만 이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애초에 대강화는 또 왜 필요한가 이것도 조금 심도 깊게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0: 그거는 뭐 이제 몇 년에 일어났냐 어디서 일어났냐 이런 거 암기 위주를 좀 피하기 위한 아마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1: 근데 문제는 이게 검정을 통과했다는 거죠? 라는 질문 들어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것도 문제인 거죠.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MBC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 네, 10월 2일에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을 하는데요. 개청을 하려면 청장부터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 청장 후보자 인사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김주용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을 모셨습니다.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네. 추가 검증이라는 단어가 특정한 문제가 불거져서 그걸 좀 더 정밀하게 확인해보겠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백지 상태에서 다시 인사 검증을 하겠다는 건지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3: 백지 상태에서 다시 검증은 아닌 것 같아요.
2: 그건 아닌 것 같고.
3: 김지용 후보자를 9월 8일 날 네. 프랑스 국빈 방문 그 현장에서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셨는데 네. 그 뒤에 그 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반대 의견을 올렸고 당 내외에 이제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귀국을 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아마 뭐 검증을 좀 더 해보라 이런 방식으로 좀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알려진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조금 그 시간적인 여유를 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잠깐 부정적인 측면만 너무 알려졌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세요?
3: 그러니까 그 김주영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예, 예. 반대하는 예, 사람 아니냐. 예. 뭐 친윤, 뭐 친한동훈 쪽 사람 아니냐. 그리고 그 지난 그 채널A 사건, 네. 정진웅 검사 독직 폭행 사건에 뭐 G라인에 있었던 뭐 사람이라는 거, 뭐 그런 어떤 측면들에서 이 중수청장으로 적격이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고 특히 법사위 때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2: 그렇죠.
3: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어떤 그 객관적인 판단이라 그럴까? 이제 이런 걸 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거 아닌가? 뭐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검찰에 있을 때 몇 가지 행정 내지 입장에 대해서 지금 비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것의 맥락이나 진위를 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다.
3: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가 됐고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예. 그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뭐냐 예.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마침 그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2: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제 밝힌 거는.
3: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이 검찰에 있을 때 예. 뭐 예를 들어서 검사의 그 수사권 축소 관련된 법안이 나온다라든지 하면 이 검찰 조직 내에서는 반대 기류가 강했던 게 사실이고
2: 네.
3: 그런 면에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서
2: 예.
3: 지금 뭐 입법부가 국회에서 다 이 제도적으로 정리가 다 됐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여전히 반대하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다는 거죠.
2: 네.
3: 본인이 그건 일종의 그 수사권이 검사가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봐 염려됐던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지금 그 입법부에서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2: 네.
3: 검찰개혁의 진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건 네. 받아들인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러면 네. 김지용 후보자의 그 이제 그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넘어서서 굳이 꼭 검사 출신이어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3: 그렇죠.
2: 어떻게 보세요?
3: 그런데 이게 중수청이 출범을 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서 중수청이 안착이 됐으면
2: 네.
3: 그러면 저는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을 뽑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검사 출신만이 중수청장이 돼야 된다는 건 없지만은
2: 네, 네, 네.
3: 지금 중수청은 1761명의 그 검사 수사관들이 이 검찰청에서 건너오지 않았습니다.
2: 네네.
3: 전부 지금 검찰청 식구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어떤 그 역할 분담이라든지 또는 그 직제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 수사를 착수를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중수청을 안착시키는 데는
2: 예.
3: 결국 그 검찰에서 같이 생활을 했던 그리고 지휘와 통솔을 해봤던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좀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2: 그런데 정반대로도 볼 수 있는 게 초대 중수청장을 형성하는 뼈대 조직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검찰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면 오히려 수장은 검찰이 아닌 다른 데서 온 사람을 앉혀야 이른바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도 성립이 가능하거든요.
3: 그러니까 제2의 검찰청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권을 잃고 그게 거꾸로 돌아갔을 때의 문제이지 지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서 시스템을 확립을 했는데 그러면 중수청장은 검사 출신이 안 되고 그 중수청 수사관은 그러면 검사 출신이 되는 겁니까?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2: 네네네.
3: 그래서 조직을 지휘하고 통솔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동의를 할 거예요.
2: 그렇게 보시는 거고.
3: 그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쳤고 이 성남시장 할 때 이대엽의 그런 거의 그 이 성남시장을 파탄에 몰아넣었던 그 직후에 시장이 됐는데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큰 성과를 냈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은 똑같은 직원들이었어요.
2: 예.
3: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얼마나 이 지휘 통솔을 잘 하느냐 그리고 조직을 잘 이해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2: 혹시 그
3: 생각이 되고요.
2: 검사 출신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선택한 배경에 이런 뭐 공수처의 그 사례가 참고가 된 것도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기대 이하의 수사 능력. 에 대한 참조, 그것이 어떤 수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고 혹시 판단을 해서 검사 출신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선택을 한 것 아니냐라는 초기의 분석도 있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3: 네, 공수처는 사실 뭐 수사 인력이 얼마 안 되고 굉장히 작은 규모로 출발을 하는 바람에 뭐 그렇게 됐는데 중수청과 공수처는 또 본질적으로 다르죠.
2: 그래요.
3: 그리고 수사 범위도 7대 범죄 그리고 지금 사회적 약자 7대 범죄까지 이제 정권 송치를 해서 보안 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구가 있을 때는 중수청이 또 수사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조직이고 굉장히 중요한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공수처처럼 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관들이 약 한 뭐 정원 대비해서 61.3% 정도로 왔고 또 그 출발은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이제 특례 임용을 또 해야 되고 전문가들 특히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들 또 경찰에서 또 특별 채용을 또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뭐 정원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공수처하고는 뭐 본질적으로 다르죠.
2: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개혁의 이름으로 김지용 후보자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좀 과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3: 뭐 과하다라기보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비판입니다. 비판인데 다만 우리가 이 입법을 통해서 시스템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했고 또 그것을 어떤 기구를 통해서 안착시키려고 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의 어떤 뭐 조직이 몸담으면서 조직원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상식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 뭐 이렇게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한다 그런 말씀을 추미애 하셨던데 그런 말씀이 좀 과한 말씀이죠. 그 내란 세력이라고 사실 그렇게 부른다면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아래 있었던 모든 검사들이 다 내란 세력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2: 그러면 이제 제거시장도 그 질문을 드리는 좀 과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고 뭐 추미애 지사의 발언은
3: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고민 그리고 인사권자로서의 고민 이 중수청이 상당 기간 시간이 흐른 아주 안착된 시스템이 정착된 그런 조직이라면 누가도 되죠 사실. 그런데 지금은 뭐 거의 첫 출발이단 말이죠. 조직의 형태가 아예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조직인데 이 조직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 1,700여 명 지금 현재 와 있는 수사관들의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또 수사를 잘하는 사람, 수사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2: 그러면 추미애 지사의 그런 발언은 즉석 발언에서 나온 어떤 실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른바 작심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규정을 하십니까?
3: 뭐 거기가 민주열사 묘역에서

0: 말씀을 하셨던데 네. 아무래도 거기 모여 계신 분들에 대한 부채감 그 지사님의 네, 네, 네. 뭐 그런 것도 작용했을 거고 그래서 조금 격앙되게 말씀을 하셨던데 네. 저는 그 내용으로 보면 좀 균형 감각을 좀 이런 말씀이지 않은가 좀 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런데 그러면 김민석 대표가 노무현 탄핵을 다시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한 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금 감성적으로 이 문제를 대하는 것이 네.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비판을 하되 좀 가급적 비공개적으로 그리고 예. 그러면서 진솔한 그리고 어떤 서로 이렇게 통합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한 식구다라고 하는 대전제 그런 바탕 하에서 비판을 해도 네. 해야지 건설적인 비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청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직원들이 있잖아요. 지금 정원을 다 찾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수청.
0: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정원이 2,874명 정도로 됐었는데 한 80% 넘는 정도 2,376명인가가 왔습니다. 왔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법적으로 완전히 이제 수사기소가 분리가 되고 또 공소청 검사도 보안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라든가 또는 시정조치 뭐 이렇게 특사경에 대한 네, 네. 지도 좋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고 또 수사관들도 함께 일해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615명 정도가 또 철회를 했어요.
1: 돌아가, 예, 예.
0: 예,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공소청에 남아있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761명인데 61.3%면 뭐 그런 정도 다 정원을 채우겠다라고 출발한 건 아니기 때문에
1: 속칭 개문발차는 할 수 있다.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내년 4월까지 특례 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검찰청에 그러니까 공소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채용 절차 없이 본인의 의향만 있으면 무조건 중수청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1: 그런데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 단계에 있었던 사건을 그럼 다 넘겨야 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실무 작업이 있을 텐데 그 원활하게 되겠느냐 우려하는 좀 전문가들도 있던데.
0: 그래서 그냥 9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걸 뭐 한 달에 얼마씩 쪼개서 예.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예. 이 좀 이양을 하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현재 90일 동안에 공소청에서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건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또 넘길 건 몇 건이나 되는지 네네네. 그리고 이제 수사의 어떤 중요도 이런 것들을 잘 분류를 해가지고 특별히 문제 없이 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그나저나 아무튼 근데 지금 후보자가 추가 검증에 들어가 버렸는데 개청 전에 임명장 누가 되든지 간에 청장 임명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뭐 그 인사 청문 요청서를 국회로 보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10월 2일 날 중수청이 출범을 해야 되는데 예. 중수청 법도 10월 2일에 발효되게 돼 있어요.
1: 예, 예, 예.
0: 그리고 거기에 5급 이상의 수사관들은 중수청장의 추천을 통해서 행안부 장관이 재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5급 이상 수사관을 추천할 사람이 없는 채 출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사실 좀 자리에 안 맞거든요.
1: 그러니까 결국 김지용 후보자로 갈 거다.
0: 제가 볼 때는 이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뭐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네. 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장관이 또 한 명을 뽑아서 재청한다. 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1: 그렇게 전망을 하시고.
0: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추가 검증을 하라. 조금 더 검증을 해봐라라고 하는 거는 김지용 후보자의 어떤 적격성 여부 뭐 이런 것을 좀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기 위한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네. 공론의 장에 좀 올려놓기 위한 오히려 이제 것이 아니었을까.
1: 뒤엎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다지기 위한 차원의 추가 검증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0: 그런 게 아니겠는가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1: 의원님 모신 김에 이것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지금 대통합 추진단 산하 조국혁신당 연대 분과장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0: 네네.
1: 조국 혁신당과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0: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대화는
0: 그럼 우리는 뭐 늘상적으로 만나니까요.
1: 그럼 지금 주된 논의는 무엇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0: 김민석 대표께서 네.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0: 조국당과의 통합과 연대를 위해서 기구를 만들겠다 공약을 했고 그 공약을 실천에 옮긴 것이죠.
1: 네.
0: 그리고 이제 분과장으로 저를 네. 이제 임명을 하신 거고 그래서 통합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연대는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해가야 되고 다만 합당을 할 거냐 이 문제는 사실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1: 아직은? 네. 아직은 아니다.
0: 지난 지방선거 이전에 합당을 하려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께서 그때는 그 전국선거를 앞두고 시기가 뭐 어느 정도 도래했다라는 판단에서 이제 그렇게 추진을 했던 건데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국당과 합당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기에 해야지
1: 네.
0: 내년에 선거가 없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합당을 전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어떤 면에서는 좀 불필요하고
1: 총선을 앞두고 그때가 적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0: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질문이 김민석 대표가 엊그제 지분 나누기는 없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그럼 너무 앞서 나간 발언 아닙니까? 아직 그 합당의 시점도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굳이 지금 꺼내서 불편한 기류를 형성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0: 지분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조국 대표께서 먼저 이제 꺼내시는 바람에 그 지금의 어떤 우리 지지자들 간의 여러 가지 그 감정적인 상황이라든가 또 조국당과 민주당 간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서운함 뭐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대통령께서 풀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1: 예.
0: 얘기를 하면서
1: 예.
0: 그 전제가 아니면 결국 이 지분 싸움밖에 더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지분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도마에 올라와서 김민석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 조국 원장은 사실 그 우리가 언제 지분 나눠달라고 했느냐 또 이렇게 반박하길래
0: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일종의 사족 같은 말씀이셨는데 어쨌든 좀 저희가 이런 문제도 제가 볼 때는
1: 좀
0: 조금 더
1: 좀 감정이 좀 누적돼 있는 것 같죠.
0: 네. 감정 싸움 처럼 보이는 것은 뭐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그것부터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최근 영등포역에 난곡동 할매께라는 제목의 편지 한 통이 붙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1: 네.
4: 평소라면 열차 운행 안내라든가 어떤 각종 공지가 붙어있는 그런 알림판인데요. 영등포역 직원 일동이 보내는 감사 편지가 붙은 겁니다.
1: 네. 네,
4: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로 시작해서 저희는 그날 어머니께서 영등포역에 건네주신 용기, 따뜻한 마음, 큰 감동 덕분에 매일을 선물처럼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언제든 찾아와 주세요라고 끝나는 편지입니다. 수신자는 적혀 있긴 한데 직접 보내는 대신에 역사에 붙은 사연이 무엇일까 좀 주제.
1: 뭔가 사연이 있는데 네. 난곡동 할매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4: 영등포역 직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난 8월에 한 80대 할머니가 이제 그 유실물 종합센터 창구 작은 그 구멍 안으로 신문지로 돌돌 싼 뭉치를 이렇게 쓱 밀어놓고 급하게 자리를 뜨더랍니다.
1: 네.
4: 딱 보니까 이게 두께나 사이즈가 돈 뭉치 같아서 직원들이 좀 황급히 달려나가서 할머니를 붙잡고 이거 돈 같은데 왜 두고 가시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 신문지 안에 편지가 있으니까 읽어보라고 예. 하셨고 신문지를 펼쳐보니까 그 안에 묵은 사연이 담긴 손편지와 5만 원권 100장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1: 500만 원?
4: 500만 원이죠. 알고 보니까 48년 된 묵은 사연이 있었던 건데 묵은 빚을 갚으러 왔던 겁니다.
1: 묵은 빚이 뭔데요?
4: 이게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1: 예.
4: 할머니가 30대 초반 정도 됐을 무렵인데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전북 정읍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 영등포역으로 도착을 한 겁니다.
1: 네.
4: 역장이 검표를 하는데 이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의 표는 없었던 거죠. 당시 요금으로 500원이었는데 당신의 표는 샀지만 아들의 표를 살 돈은 없어서 그 사정을 좀 얘기를 했더니 그 사정을 들은 역장이 이번 이번에는 그냥 가시되 다음에는 정당하게 승차를 하시라라고 이제 그냥 보냈다고 합니다.
1: 네, 네.
4: 그때부터 할머니한테는 이제 좀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던 건데요.

0: 다가 최근에 이제 암으로 투병하던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1: 아이고, 예. 네,
0: 문득 그 48년 전의 일을 떠올리게 되면서 내가 그때 그 빚을 갚지 않아서 우리 아들이 고통 속에서 좀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떨쳐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갚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영등포역을 찾아오게 된 거죠.
1: 아이고, 사연이 있었던 거네요.
0: 네.
1: 예. 그러니까
0: 당연히 뭐 영무원들은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좀 거듭 거절을 했었고 차라리 아드님의 이름으로 다른 좋은 곳에 쓰시라라고 권유를 했지만 그렇게 뭐 30분 동안 신랑이 아닌 신랑이를 버리면서도 이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할머니와 대면을 했던 이승현 한국철도공사 영등포역의 영무팀장 이야기로 돌아보겠습니다.
2: 영등포역에 진 빚이고 내가 가져가면 우리 아들은 편히 못 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한테 계속 사과를 하시는데 그게 사실 저희한테 하는 사과가 아니고 그 어려운 시절 아들한테 해준 게 없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냥 지금은 누구도 받아줄 수 없는 사과를 하시는 것 같았고 가장 큰 마음은 저희가 그때 할머니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 이 돈을 저희가 거절을 해서 가지고 돌아가시면 할머니는 너무 슬프실 것 같은 거예요.
1: 그럴 수 있죠.
0: 그렇죠.
1: 예, 할머니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방법이니까.
0: 네.
1: 근데 이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로 또 역사에 근데 또 이렇게 내건 걸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떠나실 때 성함이라든가 연락처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가셨고 어쨌든 직원들은 이 돈을 잘 쓰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거 수익으로 잡혀서 기부를 또 할 수가 없었고 그런 처리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고요.
1: 네. 그러니까
0: 무엇보다 그 할머니가 다녀가신 날에 이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는데 그런 직원들의 심금을 울린 그 당신의 방문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였다라는 것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1: 네.
0: 들어보겠습니다.
2: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규정이 이래서 고객님의 사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만약에 이 할머니께서 그 78년에 서울을 올라오실 때 영등포에서 똑같이 거절을 당하셨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가 너무 상투적으로 한 일들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되게 감동을 주고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왜 우리 몰랐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영등포역이 좀 큰 역이니까 편지를 써서 붙여놓으면 할머니께서 풍문으로라도 저희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1: 네.
0: 네. 그래서 이 소문이 이제 할머니한테 닿아서 언젠가 훗날 영등포역에 찾아오시게 되면 커피 한 잔이라도 타줘라고 말씀을 해주시길 기다리고 있다라는 마음이 담긴 거고요. 현재 편지는 역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구간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떠나보내셨다고 하니 아드님이 떠나시고 첫 명절을 맞이하시는 것 같아서
1: 그러네요.
0: 올 추석이 지나가기 전까지 지나갈 때까지는 이제 게시해둘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8년 전에 한 역장이 이제 선의로 건넨 게 누군가한테는 평생을 관통하는 빚으로 남았고 그 빚을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또 다른 이에게는 선의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1: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그냥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한번 찾아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렇지 않습니까?
0: 거리낌 없이 커피 한 잔 타죠. 네, 이렇게.
1: 아무튼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기원하겠습니다.
0: 네,
1: 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3, 2, 1 파이어.
6: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1.

0: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네,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3: 네, 오늘 아침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잘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4, 5도가량 낮고요. 평년 이맘때 아침 기온도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5.9도, 춘천 14도 가리키고 있고요. 햇살이 좋아서 낮 기온은 서울 대전 27도, 광주 부산 28도로 오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남부지방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모두 높겠고요. 반면에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과 울산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아침까지 중부 내륙 지방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4: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6: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7: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지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8: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9: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8: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0: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11: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12: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8: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0: 보수의 눈으로
1: 봐야 돼요. 저는 이미 국민적 판단은 내려졌다고 보고요. 특히 이 코로나 치료제를 93명의 국민들한테 예. 이거 실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햄스터 5개에다가 실험을 했었을 때 하나가 죽고 나머지 폐부종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그 아주 절대로 실험을 할 수 없는 이 제품을 임상실험을 국민들한테 한 거예요. 옛날 731 부대 아시죠? 인체 실험하고 똑같습니다.
2: 너무 거슬러 올라가시네.
1: 거슬러 올라가 아니 지금 이 과학의 문명 시대에 지금 이런 실험을 국민을 상대로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햄스터가 죽고 폐부종이 일어났는데 이 동물 실험에서 이거를 국민들한테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임상 실험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거를 요청을 식약청장한테 전화한 분이 후보자입니다. 이게 어제 이제 나온 것 같은데 네. 이 국민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2: 네.
1: 또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이 주가 조작과 주가 조작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중심에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약 3만 명의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래프를 봤더니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임상실험이 발표가 되면서 거기에 조합이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거기다 다 팔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러한 주식으로 장난을 치면 패가망신을 시키겠다라고 한 대통령의 말씀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관련되어 있는 후보자입니다. 이게
2: 네.
1: 또 세 번째로는 현직 판사가 이 양수진 씨하고 같이 사진 찍는 데 나오고.
2: 아, 정모 판사 얘기하는 거죠?
1: 아, 그렇습니다.
2: 예.
1: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이 김승원 후보자의 의원실에 인턴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처음에 해명했던 거하고 갈수록 이게 지금 현재 맞지 않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경기도당의 비자금 의혹 논란도 있습니다. 도당위원장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200만 원씩인가 몇 사람한테 주었고 이걸 페이백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혹이 지금 제기된 거 아닌가요?
2: 알겠습니다.
1: 또 이게 또 가족 협동조합과 관련돼서 미인과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이게 뭐 가족들이 또 급여로 받아가지고 이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의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2: 알겠습니다.
1: 또 이게 국민들이 이 부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번 청문회를 보니까 증인을 하나도 안 받아줬어요. 조국 장관 할 때나 한동훈 장관 할 때 증인들이 4명, 2명, 뭐 여러 명씩 다 있었습니다. 이 특히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인체 실험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증인을 불러서 억울함이 있으면 이 부분을 본인 스스로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증인이 없는 이러한 청문회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아, 이거 하루 가지고 안 되겠구나. 한 3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옛날 이진숙 방통위원장 할 때 직원들 빵값 가지고 3일 하지 않았습니까?

0: 여권의 태세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만약에 임명장을 준다, 그럼 그 뒤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1: 저는 조국 사태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국민적 반발이 있을 거다?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국 사태도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도 계속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 달 아마 못 넘겼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사퇴를 하고 말았는데 특히 이번에 보면은 이 국민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실험 이런 부분들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후보자의 사과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또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국이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운영하실 때 굉장히 저는 어려움을 겪겠구나.
0: 장관직 수행이 어려울 거다.
1: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마무리가 임명했다고 마무리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이 정권의 부담이 될 거고 지금 추락하고 있는 이 지지율에도 더 큰 영향을 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뭐 참고로 조국 법무장관은 35일 만에 사퇴했다고 하네요. 지금 찾아보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결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성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1: 국회의원의 당연한 직무의 수행이지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공익 제보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관입니다. 하나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지요.
0: 그런데 그 얘기 하셨으니까 그 공익신고자라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한동훈 의원한테는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1: 그거는 뭐. 그, 저, 한동훈 의원이 어디서 받았는지 또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익자 신고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0: 아, 그럼요.
1: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동훈 의원이 밝힐 필요가 없어요.
0: 알겠습니다. 예. 그나저나 그러면 좀 그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의원이 좀 그 저기 사보임을 해서 뭐 청문회로 들어가거나 이러는 거 한번 좀 그러니까 검토해 볼 수 없었던 겁니까? 다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1: 아,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래. 법사위원이 이미 다 보임이 되어 있고 그분들 나름대로 준비를 다 했는데 우리 당 의원들을 빛나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우리 당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데 사보임도 자기 당 의원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의원을 뺀다고 그러면 그 당 이 빼 그 저 사보임 되는 그 의원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정당은 정당으로서 기능을 하는 게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국방위 소속이잖아요.
1: 네.
0: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내일 있죠?
1: 예, 내일 있습니다.
0: 그런데 그 두 주 전에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군인으로서도 훌륭하고 걸어온 삶도 괜찮은 분이다 이렇게 이제 호평을 해주셨는데
1: 예.
0: 그 뒤에 철거민 특별분양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1: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내일 따져볼 문제인데요. 오히려 그 부분보다 장남이 7억 대를
0: 아, 예, 예,
1: 이모한테 빌려서
0: 상가 매입한 거?
1: 예, 상가를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0: 네.
1: 이 장남이 29살입니다. 어떻게 이모한테 이모가 7억을 빌려줄 것이며 이 특공 얘기를 하셨는데 이 특공을 이 할아버지부터 이
0: 형도 받고
1: 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다 받았는데
0: 고모는 신청한 것까지만
1: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후보자가 거기에 그 아버지께서 4,200평인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사신 이력이 있어요. 뭐 그런 부분에서 특공을 받았었던 그러한 그리고 이 아버지가 제주도라든가 김포라든가 전국에 땅이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후보자보다는 뭐 부친을 비난할 건 아니지만 이 땅에 굉장히 전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0: 네. 땅 전문가.
1: 예. 특공 같은 경우를 받으면서 이러한 선례를 이 손자한테 아들한테 이러한 기법이 전수된 거 아닌가. 그런데 이거야말로 이러한 이 부동산의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이게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후보자가 이거를 누락을 했었다는 겁니다.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낸 영수증을 보고 추적을 하니까 지지난주 금요일 날에서야 누락됐다고 그러면서 냈는데
0: 네.
1: 이거는 굉장히 그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성장군으로 살아오면서 저희가 평가했었을 때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비교적 그 여러 가지 결함도 적은 편이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좀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고.

0: 있고 또 네. 특히 통합학교 통합사관학교 같은 이런 입장을 바꾸는 걸 이런 것을 통합에 찬성하는 걸 보면서 과연 군인으로서 이 또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평가했을 때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질 않았었지요.
1: 네. 그러면 지금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강순철 후보자에서 의견을 좀 교환하거나 입장이 좀 정리된 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0: 이제 그거는 청문회를 한번 해봐야지.
1: 해보고 나서?
0: 예.
1: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사관학교 통합에 찬성한 것도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0: 사관학교 통합은 국가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 예.
0: 국방에 관련된 최고의 지도자 양성 코스가 사관학교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이게 지금 맞지 않는 것이 육군사관학교는 1년에 260-270명밖에 졸업생이 없습니다. 근데 소위로 인관하는 것은 수천 명이거든요. ROTC만도 2,700명 정도가 되고 또 학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합동성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그 사관학교하고 ROTC나 학사 장교하고 합쳐야지요.
1: 네네네.
0: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국방위원이시고 전직 국방위원장이셨으니까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니까 궁금한데.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0: 이제 정부가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파병은 이미 정부에서 결정해놓고
1: 아 그렇게 보세요?
0: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 조사단을 보낸 것도 파병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세요?
0: 물론이지요.
1: 물론이지. 그렇게 보시고?
0: 예.
1: 그러면 일각의 보도 한 보도대로 11월 전에 그런 파병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0: 파병을 한다고 하면
1: 네.
0: 이 배를 정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1: 네.
0: 최소한 이 기간이 1개월 이상이 걸리고요.
1: 한 달 이상이.
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 또 국회 동의도 받아야 되잖아요.
0: 물론이지요. 이제 그 사이에 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이 배가 출항을 해서 현지까지 가는데 한 1개월 정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한 3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1: 현지 도착까지?
0: 그렇습니다.
1: 혹시 그럼 그 사이에 11월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참패를 하면 좀 상황 변화가 없을까요?
0: 국가 간의 관계는
1: 예.
0: 그렇게 간단하게 유불리를 따져서 이게 손바닥 뒤집듯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정이 방침으로 정하게 되면 그걸 바꾸기는 어렵지요.
1: 그런데 의원님은 파병에 찬성하세요?
0: 야당 의원이 그걸 왜 얘기를 합니까?
1: 왜요?
0: 이 책임은 정부한테 있는 겁니다.
1: 예.
0: 정부가 결정을 해야지요. 모든 정보 또 대미 채널 국제관계 모든 판단을 해서 국가의 이익이 파병하는 게 큰지 아니면 적은지 판단을 해서 그거를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1: 아니죠. 근데
0: 저희 야당은 이러한 결정 사항이 국회로 왔었을 때
1: 동의 부동의는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0: 물론이지요. 정부가 결정한 그 과정의 모든 에비던스들이 적합했는지 국익에 맞는지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야당이 그걸 왜 먼저 판단을
1: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의 부동의를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다.
0: 그렇습니다.
1: 파병 계획이 나와봐야 한다.
0: 그럼 파병을 한다 그러면 파병을 왜 했는지에 대한 여러 그 판단 자료들을 국회에 제출을 하겠지요.
1: 근데
0: 우리가 물을 것이고.
1: 근데 동의 부동의를 결정하는 데는 물론 구체적인 파병 계획 안도 중요하지만 전쟁의 성격, 그래서 파병 목적 이것이 헌법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틀에서는 평가가 가능하잖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말 가지고 이 정부가 실리도 명분도 다 잃었다는 거지요.
1: 무슨 말씀이세요?
0: 프랑스, 영국을 비롯해서 그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거기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1: 국제지간대 하고 있죠.
0: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도 우리가 안 들어갔어요.
1: 예.
0: 나무 피격을 받았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과 국민이 피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때도 파병을 그 결정하든 못하든 그때도 못하고 또 이스라엘 총리를 뭐 체포를 해야 한다 뭐 이상한 소리도 했잖아요. 이러한 모든 시기를 해버리고 지금 와가지고 이거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국제적으로 봤었을 때 국가의 위신이 이게 쓸 것인지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그 결정을 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의구심도 들 거잖아요. 그런데 대미 관계도 잘 봐야 합니다.

0: 우리가 지금 엄청난 이 AI 시대에 맞아서 국가의 이득도 관련돼 있고 또 70%가 호르무즈로부터 우리가 원유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국가적 이득을 봤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명분도 실리도 지금 상당 부분 우리가 잃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어제 저희가 진성준 국방위원장하고 인터뷰했는데 진성준 위원장은 종전이 선행돼야 된다. 파병은. 이걸 강조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0: 종전이 선언일이 된다고요?
1: 선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종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파병하면 안 된다 이 주장인 거죠.
0: 종전이 결정되는데 그러면 왜 요청을 하겠습니까 미국이.
1: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호르무즈 항해 자유는 또 일정하게 어떤 뒤에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0: 평화시에 그러면 군대 보내는 거 보셨습니까?
1: 그건 필요도 없다 종전되면.
0: 아니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고 또 미국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동맹국이나 우방국들하고 같이 가기를 원하니까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국익이 관련돼 있고 석유가 70%가 들어오고 대미 수출에 막대한 지금 현재 무역 수지를 내고 있고 네. 여러 이러한 측면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종전이 결정이 되거나 종전이 보인다고 그러면 미국이 요청을 하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근데 청해부대 케이스도 있으니까 한번 여쭤봤던 거고.
0: 국익을 위해서는요 고독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 그 의원님 말씀의 뉘앙스는 파병 찬성이신 것 같은데.
0: 찬성 저희는 찬성이고 반대고 야당인데 그걸 결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가져오면 그때 판단하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전략적 모호성을 견제했다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지요.
1: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성일정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1: 네, 이번 주 토요일에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개막을 하는데요. 자, 현지 상황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MBC 곽승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거기 가신 지 며칠 되셨어요?
3: 제가 이틀 전인 일요일에 입국했습니다.
1: 아, 일요일에 가셨구나. 지금 네네. 최근에 그 나고야 폭우 있었잖아요.
3: 예, 맞습니다.
1: 어떻게 좀 폭우 이 피해는 좀 수습이 됐어요?
3: 네, 사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걱정이 많았거든요. 네. 워낙 많은 비가 내렸다길래 이제 뭐 현장에서 아시안 게임 선수들보다 이제 재난재해 사건 사고 취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거의 수습이 된 분위기입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말로는. 며칠 전만 해도 폭우에 방치되고 길가에 버려진 차들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네. 뭐 큰 대회가 이제 있다 보니까 예. 견인 조치 같은 게 다 돼서 예. 지금은 뭐 거리도 말끔히 정비된 상황입니다.
1: 근데 이번 주에 또 많은 비 온다라는 예보가 있었다면서요 거기에?
3: 네 비가 일단 내일까지 좀 예보가 돼 있고요. 예. 이게 뭐 여기가 뭐 1980년? 뭐 아무튼 뭐 110년 만에 뭐 최대 뭐 비가 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워낙 이제 순간적으로 국직선 집중 호우가 내리니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1: 그렇죠.
3: 다만 이제 목요일부터는 날씨가 좀 개는 걸로 돼 있어서 개막일 때는 뭐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좀 하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3: 아,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지금 가장 크게 불거진 문제가 숙소 문제인데 지금 네네. 숙소가 어떻길래 지금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3: 아, 이게 사실은 이제 선수촌이 없어서 벌어지는 문제이거든요. 네. 보통 이제 이런 종합대회를 하면은 선수촌 아파트 같은 거 짓잖아요.
1: 그렇죠.
3: 이걸 나중에는 선수들이 먼저 좀 머물다가 나중에는 뭐 분양해서 시민들이 살기도 하고 하는데 네. 이게 일본이 아파트를 짓던 걸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지을 생각을 한 건 아니고 30분 거리 뭐 경마장에다가 철거를 다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건설비가 갑자기 막 물가가 상승하면서 뭐
1: 전쟁 여파 이런 것 때문에
3: 예 그렇습니다.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한데 이 나고야도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촌을 포기하고 오늘 이제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을 하거든요.
1: 예.
3: 400억 정도 들어서 이제 빌린 크루즈선이 있고 먼저 들어온 선수들은 지금 컨테이너 박스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
1: 예.
3: 네. 여기가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 도쿄 올림픽 때인가요? 그 이제 침대도 무슨 그 저기 종이 침대여 가지고 그때 좀 논란됐었던 적 있잖아요.
3: 맞습니다. 네.
1: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안에 침대나 이런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3: 침대가 있긴 하고 당연히 한데 이제 좀 좁죠. 특히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이 아시안 게임이 개막하기 전이지만 일부 경기들이 구기 종목들이 시작했는데 이제 농구가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1: 네.
3: 농구 선수들이 좀 키가 크잖아요.
1: 그렇죠.
3: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 숙소에 있는데 침대가 195cm예요. 근데 이제 키가 2m가 넘어

0: 수강 선수들이잖아요.
1: 어떻게요?
0: 그러니까 연장용 매트리스가 있어서 네. 붙여두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좀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컨테이너 박스로 그 높이도 좀 낮아서 샤워할 때는 이제 수그리고 하고 뭐 이런
1: 문제가
0: 예, 있어서 대한농구협회도 이 대한체육회와 함께 이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의 좀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렇게 또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 뭐 다른 숙소도 여의치 않아서 뭐 좀 선수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럼 인근 호텔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거는?
0: 이 호텔이 이제 거의 만실이에요. 예, 지금 이게 사실 이제 아파트 선수촌이 없다 보니까 네. 크루즈선에 4,000명, 네.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박스에 2,000명, 네. 나머지 11,000명, 이제 선수뿐만 아니라 관계자들, 선수단 11,000명이 호텔에서 머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고야 시내는 물론 인근 숙박업체도 거의 다 만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급히 수배를 하려고 해도 숙박업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 야, 이거는 그 수용이 다 안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0: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뭐 밖에서 나가서 자야 돼. 이 정도 상황까지는 아니긴 한데 예. 정말 이제 빡빡한 거죠. 정말 만실인 상황이어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농구 선수들 같은 경우도 뭐 호텔로 옮기고 싶어도 당장 막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먹는 건 어떻대요? 밥은?
0: 뭐 밥은 사실은 호텔식으로 컨테이너 그 박스 숙소에서도 네. 밥은 이렇게 3끼 3끼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1: 네.
0: 네, 또 같은 뭐 아시아 기본적으로 국가고 해서 뭐 입맛에는 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이 선수촌 밥은 그때 평창 올림픽 때가 그렇게 선수들이 호평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0: 네, 한식이 워낙 또.
1: 그렇죠. 한식 못 따라오죠.
0: 네, 맞습니다.
1: 그나저나 그 기자 입장에서 취재 환경은 좀 어때요?
0: 취재 환경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일본 자체가 이제 시설도 아까 뭐 걱정했던 폭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1: 예.
0: 뭐 미디어 센터나 이런 것도 말끔히 다 정비돼 있어가지고요. 다만 이제 이번 올림픽이 숙소뿐만 아니라 경기장도 안 지었거든요. 이제 친환경 저비용이다 보니까 그 경기장이 사실은 이 아이치 나고야인데 아이치 나고야 밖에서 열리는 대회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수영이나 승마 같은 경우는 도쿄에서 열리거든요.
1: 예.
0: 그리고 뭐 지금 뭐 여자 축구 같은 경우는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저희가 나갈 때 동선이 뭐 나고야에서 오사카 가려면 2시간이 넘고 이러니까 예. 그런 점에서 조금 어려움은 있긴 하지만 뭐 취재 환경은 나쁘지 않습니다.
1: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뭐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일부 국위 종목은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지금 축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0: 축구가 이제 오늘이죠.
1: 네. 네.
0: 축구 같은 경우는 오늘인데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월드컵 때 좀 실망을 많이 하셨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더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침체된 한국 축구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도 느끼는 것 같은데
1: 예.
0: 또 너무 부담을 가지면 실력 발휘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1: 예.
0: 그런 뭐 부담을 좀 내려놓고 플레이 하나하나에 좀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 예.
0: 일단 객관적인 전력만 따지면 우리나라 대표팀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양현준, 엄지성, 배준호 등 해외파 선수들이 대거 합류했거든요.
1: 예예.
0: 4회 연속 금메달 도전은 저희 선수들 실력 발휘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이제 긴장감만 좀 그 내려놓으면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근데 뭐 부담을 많이 갖는 상황이라서.
1: 근데 지금 그 기자로서 좀 눈여겨볼 그 종목 경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뭐 방금 이야기 나온 대로 뭐 4연패에 도전하는 남자 축구, 5연패에 예. 도전하는 야구도 있고
1: 예.
0: 또 21일 열리는 여자 남북 축구 대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안게임 2연패에 도전하는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 활약도 기대가 되는데
1: 예.
0: 뭐 이렇게 좀 많이 또 유명한 선수들 말고 개인적으로는 육상의 이은철 선수에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1: 왜요?
0: 이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22연패를 달성한 한국 해머 던지기에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1: 22연패요?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정말 뭐 상상하지 못할 정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한국의 완전 1인자인데요. 해머 던지기에.
1: 예.
0: 신기록도 13번 갈아치웠고 아시안게임이 이번에 7번째 참석이에요.
1: 네. 예.
0: 네. 메달을 번번이 아깝게 놓쳤습니다. 뭐 4위 1번, 5위 2번 이렇게 항상 순위권에 있는데
1: 예.
0: 진짜 간발의 차이로 놓쳤는데
1: 예.
0: 이 선수가 1982년생이니까 이제 만으로 44살이거든요. 그러니까 40대 중반의 남성이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현역 선수로 활동하면서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유지한다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1: 그렇죠, 그렇죠.
0: 예, 대한민국 대표에서 또 중년들을 대표해서 좀 좋은 경기를 펼쳐주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예, 요번 7번째 도전이다.
0: 네,
1: 네 6전 7기, 그죠?
0: 네.
1: 네, 기원하고. 그나저나 우리 그 기자님 저기 숙소는 괜찮습니까? 잘 구했습니까?
0: 저희는 뭐 또 회사에서 잘 구해가지고요. 나보야 시내에 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취재 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1: 네, MBC 곽승규 기자였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6: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7: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요즘 날이 환절기다 보니까 일교차가 너무 큰데 건강 조심하시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본방 인사는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충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과

0: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 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실제로 부과됩니다. 2018년 제도 부활 이후에 실제로 부과되는 건 처음인데요. 재건축 조합들은 이 부담금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산정 방식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동의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의 명분은 뭔지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한국조폐공사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현금 사용, 지폐 사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데 조폐공사의 매출은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 건지 이 얘기도 좀 들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머니투데이 신문의 김근희 기자,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석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이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2: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네. 업계에서는 줄여서 재초환. 네.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게 이제 재건축을 하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는데, 네네. 주변 집값보다 보통은 더 오른다. 그러니 주변 집값보다 더 오른 만큼의 반은 또 세금으로 내라. 그러니까 네. 부담금으로 내라 하는 게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
4: 그렇습니다.
2: 요게 당연히 내야지라고 하는 여론과 좀 부당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부딪히면서 이걸 그동안 이제 규제를 개선을 하냐 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이번까지 고지서 안 보내면 이제 세금을 못 걷게 됐으니 고지서는 일단 보내야 되겠습니다 하는 상황까지 온 모양이에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4: 이게 중간중간에 제도 시행 이후에 뭐 유예되고 약간 뭐 그 완화되고 이런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역사적으로 예. 보면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들이 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간다. 이익의 과도한 부분을 국가가 일부 회수하자라는 이제 목적으로 2006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2: 예.
4: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명박하고 박근혜 정부 때 부과 자체가 유예됐습니다.
2: 네.
4: 이거는 이제 뭐 보수 정권이었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가 그 안에 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뭐 폭락세를 겪었고 예. 시장 상황 때문에 이제 부가 유예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가 2018년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오는 건데 중간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 부담금을 완화하자라고 해서 완화 조치를 또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완화된 상태에서 지금 이 시행이 실제로 부과가 될 상황이 되니까
2: 예.
4: 다시 한번 이제 이 부과 당사자들, 그러니까 조합원이라든지 주민들의 반발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 윤석열 정부 때도 좀 낮춘다고 낮췄는데 폐지를 한 건 아니고
4: 네네 그렇습니다.
2: 그러다 보니 차익이 좀 많이 생긴 곳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그때도 바꿀 때도 이러면 아마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담스러울 거고 그 이외의 지역은 네네. 뭐 별 문제는 없겠구나라는 느낌은 갖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4: 네 당장 지금 서초구의 그 반포현대 여기가 이제 지금 재건축해서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이라고 이름을 바꿨거든요.
2: 예.
4: 여기가 이제 2017년도 7월에 준공했는데 이게 재초한 부담금 부과에 대한 제척 기간이 올해로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올해 안에는 지금 부과를 해야 되는 상황.

0: 상황인
1: 아니
0: 거죠.
1: 그러면 이제는 고지서 날려도 시간 지났으니까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0: 네네.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서초구에서 부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외에도 서초구에만 5개 단지가 이제 최초한 부담금 부과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뭐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 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 계산해서 조합원들 숫자로 나눠보면 이게 억대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1: 예.
0: 당장 이제 부과받는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은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뭐 당장 뭐 부담스러운 것도 부담스러운 건데, 이거 계산하는 방식도 합리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1: 예.
0: 계산하는 방식을 합리적으로 바꿔주든지 뭐 하지 않으면 우리 부과되면 무조건 이거는 가처분 신청 넣고 행정소송도 하겠다, 집단 반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1: 그렇군요. 그 정도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고. 그러면
0: 네.
1: 이거는 어떻게 좀 바꾸자는 뜻일까요? 그냥 마음이야 뭐 그냥 내기 싫습니다. 이 제도 자체를 없앱시다. 또뭐 극단적인 의견 중에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0: 이게 이제 이들의 주장의 근거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앞서
1: 예.
0: 말한 그 서초구의 여러 아파트들 중에는 뭐 부담금이 뭐 3억 이상 올라가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부담스러운 건 사실 돈이 많은 사람도 이거 뭐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에는 뭐이 금액에 대한 부담금을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초과이익 환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그 세금 부과니까 이게
1: 예.
0: 일단 그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건축 과정에 뭐그 공공임대분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부채납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초과이익에 대해서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거다라는 주장을 또 하고 있고요.
1: 그거는 초과이익에서 굳이 내야 한다면 이미 이런 식으로 낸 건데.
0: 일부 근데 계산을 해주긴 하.
2: 네. 게다가 이제 예전에는 지폐 만들고 남은 폐기물들이 있잖아요.
1: 예.
2: 근데 이거 그냥 태웠는데, 요즘에는 이걸로 실제 돈방석, 돈 볼펜, 이런 화폐 굿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걸로 한 16억 원 정도 벌었는데, 지금 화폐 굿즈 매출이 올해는 50억 원까지 늘어날 걸로
1: 어차피
2: 예상을 하고
1: 버릴
2: 있습니다.
1: 낡은 지폐
2: 네,
1: 그냥
2: 맞아요.
1: 넣어서 진짜 돈방석으로
2: 네, 낡고 못 쓰는 거 태우지
1: 만들었다는
2: 말고 이걸로
1: 예상.
2: 기념품을 만들자는 거죠. 또뭐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만드는 예술형 주화, 위조방지 기술을 활용한 K브랜드 정품 인증, 뭐 디지털 워터마크를 이용한 미술품 진품 인증까지 사업 영역을 좀 넓히고 있습니다.
1: 그 지폐를 진품 인증하는 게 여기 기술이었으니까.
2: 그렇죠. 네, 제일 잘하는
1: 햇빛으로
2: 일이었잖아요.
1: 비춰보면 세종대왕
2: 맞아요.
1: 얼굴 보이고 뭐 그런 거.
2: 네. 그러니까 조폐공사가 예전에는 진짜 돈을 찍는 회사였다면, 이제는 돈을 디지털로 유통시키고 또돈 자체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진짜 가짜랑 구별해주는 회사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현금 없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1: 예.
2: 조폐공사가 자기 사업의 정의 자체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죠.
1: 야, 멋지네요. 또 어떤 게 있어요?
2: 근데 사실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방석이나 돈볼펜 이런 것들이 사실 조폐공사의 미래를 전부 다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이 화폐를 쓰는 돈이 아니라 갖고 싶은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뭐 대표적인 예술형 주화 같은 것도 실은 미국만 봐도, 미국이나 캐나다만 봐도 캐나다에는 메이플리프라는 게 있고, 또 미국에는 뭐 미국에도 아메리칸 이글이라고 정부가 발행하는 대표적인 금화 같은 상품들이 있거든요.
1: 예.
2: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팔리다 보니까 어떤 국가의 상징을 디자인에 활용해서 상품화하는 게꽤큰 수출 상품이 될수 있다. 그래서 특정 뭐 디자인이나 희소성이나 수집가들의 선호에 따라서는 프리미엄까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꽤큰 시장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뭐 돈방석이나 돈볼펜 같은 것들이 작은 실험처럼 볼수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아예 화폐 자체의 희소성, 그리고 국가 브랜드를 상품화하는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꽤 유의미한
1: 그렇군요.
2: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위조 지폐 막기 위해서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 기술이 있다 보니
2: 네.
1: 이걸 이제 뭐 우리나라 고유 상품 K브랜드 진품
2: 적용을
1: 인증이나
2: 할 수도 있는 거죠.
1: 아니면 미술품이나 이런 거 진품 인증하고 이런 거 인증하는데도 또 여기서도 또 매출이 나온다고 하네요.
2: 맞아요. 홀로그램이니 뭐 특수 인쇄니 보안 패턴 이런 것들이 사실 조폐공사가 가장 강점이 있는 분야잖아요.
1: 이게
2: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1: 이게 삼성이나 SK가 합니다라고 하면 뭐 열심히들 하죠. 뭐 이게 무슨 뉴스예요라고 할 수 있는데
2: 네.
1: 공기업인 조폐공사는
2: 네.
1: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것 같은데.
2: 할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공기업이
1: 왜 열심히 하시지? 이런
2: 맞아요.
1: 오히려
2: 네.
1: 고마우면서도
2: 그죠.
1: 그러네요.
2: 사실 되게 긍정적인 변화인 게 공기업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3: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2: 잠시 후 9시 5분
3: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4: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요즘은 스마트폰이 친구라지만 사람 친구를 대신할 순 없겠죠. 실제로 영국 가디언지가 100편이 넘는 논문을 분석했더니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친한 친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답니다. 그렇다면 친한 친구를 보유하는 방법은 뭘지 궁금한데요. 심리 전문가 이호선 교수가 알려주는 네 가지를 보죠. 1. 두 번 만나면 한 번은 밥을 사라. 2. 만날 때마다 인증샷을 찍자. 3. 친구가 만나주고 하면 얼른 달려가고. 4. 친구 동네를 지나갈 때 생각나서 전화했어 하고 말하기입니다.
0: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4: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문학 작가, 밴드까지

0: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국 국채금리와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29% 내린 52,421.2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48% 하락한 7,619.98에 나스닥 종합지수도 0.56% 내린 26,186.4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이른바 AI 속도 조절론이 부각되면서 현지 시간 14일 뉴욕 증시에서 AI 반도체 관련 주식이 동반 급락했습니다. 주요 반도체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86% 떨어진 것을 비롯해 엔비디아가 3.36%, 브로드컴 4.77%, 인텔 5.59%, 마이크론이 5.25% 떨어졌고 SK하이닉스 ADR도 7.60% 내렸습니다. 또 마벨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7.32%, 램 리서치 마이너스 8.29% 등 반도체 설계와 장비 업체들도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업들이 AI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미국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트로이 목마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장기적인 AI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현명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항상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벤스 부통령의 트로이 목마 언급은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정부의 신규 규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기존 AI 대기업들을 비판하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인천 계양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계양나들목 근처에서 차량 3대와 차량 5대가 연쇄추돌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약 1시간 동안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되며 인근의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 가끔 비가 내리겠지만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 27도, 부산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17.5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중고로 되팔자니 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휴대폰들 있으시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한 달 동안 범국민 폐휴대폰 회수 실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 수거 플랫폼 나눔폰을 통해 기부하면